0: 느껴지고 아. 진짜 한기가 느껴진대요. 갑자기 아, 태양이 사라질 때 아. 공기가 차가워지고 아. 그래서 그런 경이로운 감정을 저도 꼭 느껴보고 싶어서 저도 버킷리스트거든요.
1: 우주먼지 지영배 교수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오늘 네. 우주 이야기 오늘은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블랙홀 관련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요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은하 안에는 블랙홀이 몇 개나 있을까요?
0: 이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1: 어렵군요.
0: 네, 왜냐하면 예. 어떤 블랙홀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블랙홀도 체급이 있습니다.
1: 체급이 있군요. 네,
0: 우리가 운동선수도 보면 네. 라이트급이 있고 헤비급이 있잖아요. 있죠, 있죠. 마찬가지로 블랙홀도 라이트급이 있고 헤비급이 있어요.
1: 어떻게 나뉘어요?
0: 그래서 예. 보통 라이트급은 기껏해야 그 질량이 태양 질량의 20배, 30배 정도밖에 안 돼요.
1: 아, 기껏한 게 태양의 20, 30배구나.
0: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제 태양보다 원래 무거웠던 별이 마지막에 붕괴하고 별이 죽을 때 그때 남기는 별의 시체가 이제 블랙홀이 되는 건데 네. 그런 종류의 블랙홀이 이제 이런 좀 가벼운 버전의 블랙홀 우리가 별 질량 블랙홀이라고 불러요. 네네. 반면에 이제 엄청나게 묵직한 헤비급 블랙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은하 중심에 네. 거의 뭐 태양 질량의 몇 백만 배, 네. 심지어 몇억 배 이런 정도로 무거워요. 그러니까 완전 체급이 다르죠. 예.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슈퍼매시브, 초대질량 블랙홀.
1: 초대질량.
0: 네,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은하 중심에 초대질량 블랙홀이 몇 개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네. 보통은 은하 하나당 블랙홀 하나씩.
1: 아, 그러니까 은하 하나당 하나?
0: 네. 그 묵직한 초대질량 블랙홀은 하나씩 있고요.
1: 중심에요?
0: 네, 맞습니다. 중심에 있고 예. 그 말고 이제 주변에 네. 다른 일반적인 별들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이제 가벼운 블랙홀들, 네, 네. 별질량 블랙홀들은 뭐 수천만 수억 개의 오도로 있는 거죠.
1: 아, 수천만 수억 개가요?
0: 네, 왜냐하면 예. 어차피 무거운 별들이 죽어서 네.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별이 있는 만큼 블랙홀이 계속 아, 그렇지. 양산되고 그렇지. 있는 거라서 별 개수만큼 있는 겁니다.
1: 그러네요. 크기에 따라서는 안 나눕니까? 질량 말고?
0: 아, 크기요? 사실
1: 우리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게 그 뭐 블랙홀의 지름인가 반지름인가 그러지 않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조금 미묘한 개념인데 네. 블랙홀이라고 하는 천체 자체의 정말 물리적인 지름은 제로예요. 블랙홀의 질량과 상관없이
1: 아, 물리적인 지름이 네. 제로예요.
0: 블랙홀은 모든 질량이 한 점으로 붕괴한 천체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별질량 블랙홀이건 슈퍼매시브 블랙홀이건 다 점입니다.
1: 예.
0: 그래서 제가 항상 어린 친구들 입맛에 맞게 예. 초고밀도 코딱지라고 항상 이야기를
1: 제 입맛에도 맞아요. 아, 예. 항상 네. 그 비유가
0: 표현을 예. 하죠. 네. 근데 이제 다 점이니까 이게 사이즈의 크고 작은 거를 좀 비교하는 게 무의미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블랙홀 주변에 빛의 속도로 도망가면 어디서부터 도망갈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고 네. 묘하게도 지난번에서도 윤하님의 노래가 여기 나왔네요.
1: 그렇네. 지난주에 네.
0: 오르트구름이 나오고 네. 그래서 이 사건의 지평선의 사이즈가 되게 재미있는 게 수학적으로 보면 그 블랙홀의 질량에 정확히 비례합니다.
1: 아, 블랙홀의 질량에 비례해요?
0: 네. 그러니까 블랙홀이 두 배 무겁다. 네. 그러면 그 블랙홀은 사건의 지평선이 두 배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은 그냥 네. 질량에 따라 종속되는 물리량이어서 네. 질량이 일단 주요한 구분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사건의 지평선의 규모는 그 얼마나 무거운지 가벼운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이제 결과인 거죠.
1: 우리 에디터가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하실 것 같아요.
0: 네.
1: 별이 죽으면 블랙홀이 되잖아요.
0: 네네.
1: 블랙홀은 안 죽습니까?
0: 사실 오랫동안 블랙홀은 안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1: 아, 죽나 보다.
0: 블랙홀은 더 그 다음 단계로 갈 게 없잖아요.
1: 그렇죠. 뭔가 저승 네. 느낌인데 이게. 이미
0: 저승에 갔는데 네, 한 번 더 죽을 수도 없고 네.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도 아주 먼 미래가 되면 우주는 그냥 블랙홀밖에 없는 블랙홀 세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제가 예전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스티븐 호킹의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죠. 그래서 블랙홀도 좀 기묘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낼 수 있다. 발산할 수 있다.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호킹 복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방식이면 블랙홀도 야금야금 질량이 줄어들고 마치 블랙홀이 증발하는 것처럼 네. 가만히 놔두었던 드라이아이스가 다음날 보니까 없어지는 것처럼 블랙홀도 쪼그라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맞다면 아주 아주 먼 미래가 되었을 때 블랙홀도 결국 다 소멸하게 될 것이다.
1: 그래, 우리 블랙홀 생로병사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0: 아닙니다.
1: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0: 네네네.
1: 아, 궁금한 게 자꾸 생기는데 블랙홀을 그러면 무수히 많잖아요. 그 체급 낮은 애들은. 찾기 좋은 지점이 따로 있나요? 아. 낚시 포인트처럼?
0: 그렇죠.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블랙홀은 사실 찾기가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빛나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스스로 번쩍번쩍 빛을 내야 우리가 멀리 있어도 볼 수가 있는데 블랙홀이 혼자 그냥 덩그러니 있으면 얘는 완전 숨바꼭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어려운데 이제 그나마 간접적인 방법들이 몇 가지 있죠. 예를 들어서 블랙홀이 주변에 다른 별이나 가스 물질을 막 집어삼키고 있다. 개걸스럽게 먹방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모습을 통해서 빛을 낼 테니까 그 흔적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도 있고 블랙홀의 극단적인 중력 때문에 뒷배경의 별빛이 휘어지는 중력 렌즈 현상들이 있어요. 그럼 또 그걸 가지고 마치 신기루 보듯이 저기 뭔가 이상하게 보이네. 저기 뭔가 안 보이는 게 숨어있나 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블랙홀은 스스로 빛나지 않지만 무거운 천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블랙홀의 그 묵직한 중력을 통한 어떤 현상을 보면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1: 아, 블랙홀의 중력.
0: 네. 예를 들어서 블랙홀 주변에 빨려 들어가는 별은 아니지만 블랙홀 주변에 다른 별이 그냥 멀찍이 궤도를 돌고 있다.
1: 네.
0: 그러면 우리가 그 별을 봤을 때 되게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이 별이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1: 그렇지.
0: 허공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면은 저기 중심에 저 별을 붙잡고 있는 어떤 무거운 애가 있는데 얘는 빛나지 않는구나. 아 이거 블랙홀이다. 그러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1: 귀신 천체처럼 생각되는 그 녀석이 블랙홀일 수밖에 없네요.
0: 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냐면 거대한 은하 중심에 아주 커다란 블랙홀이 있으니까 은하의 좀 작은 버전. 그러니까 은하는 별들이 뭐 수천억 개 모여 있는 거대한 집단이라면 그 은하 안에 또 이제 별들이 주먹밥처럼 조그맣게 여기저기 모여 있는 별의 집단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성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은하가 별의 국가라면 성단은 별의 도시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별의 도시 성단도 잘 보면 거기에도 높은 밀도로 별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으니까 여기 뭔가 묵직한 블랙홀이 숨어 있다면 당연히 그 주변에 근처를 지나가는 별들도 있을 것이고 뭘 잡아먹든 아니면 궤도에 영향을 주든 뭔가 어떤 중력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지금 흔적을 남기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또 해왔던 거예요.
1: 그러니까 성단이 어떻게 보면 은하의 약간 미니미 같은 거기 때문에
0: 네네.
1: 성단에도 좀 작은 형태의 블랙홀 같은 게 있다는
0: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뭔가 목이 좋은 블랙홀을 딱 사냥하기 좋은 그런 포인트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1: 그렇구나.
0: 네.
1: 좋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좀 진전시켜 나가면 우리 은하한 성단에도 그런 블랙홀이 존재합니까?
0: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열심히 논쟁 중이긴 하지만 이런 그 구상 성단이라고 해서 특히 별들이 높은 밀도로 뭐 100만 개, 1000만 개까지 이제 별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 집단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럼 이 정도로 무거우면 당연히 그 중심에도 초대 질량보다는 조금 가벼운 약간 미들급 정도의 블랙홀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건 중간 질량 블랙홀이라고 불러요.
1: 아, 중간 질량 블랙홀도 어쨌든 성단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0: 네. 그리고 또 이거 말고 또 구상 성단은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나이가 많은 별들이에요. 이미 다 수명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별들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최근에 죽은 별들도 여기 많이 섞여 있겠죠. 그래서 이 구상 성단에서는 최근에 죽고 남은 찌꺼기들, 그러니까 블랙홀들도 여기 되게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심에는 중간 질량 블랙홀이 있고 또 그 주변에는 별 질량 블랙홀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약간 별의 공동묘지 같은 느낌으로 여기에는 죽은 별들의 블랙홀들이 많이 뭉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 네. 특히 뭐 유력한 성단이 있습니까? 우리 은하에서?
0: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구상 성단들 중에 꽤나 밝고 거대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메가 센타우리라고 하는 구상 성단이고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센타우루스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반구 하늘에서 잘 보이는 성단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날씨만 좋으면 눈으로도 작은 점처럼 별처럼 보입니다.
1: 성단을요?
0: 네, 성단을. 그래서 워낙에 이제 밝으니까 그래서 지구에서 한 만 7, 8천 광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꽤 멀리 있지만 워낙에 별들이 많이 모여 있고 한 천만 개까지 바글바글 모여 있어서 정말 별들의 대도시. 메트로폴리탄인 거죠.
1: 대도시이기 때문에 블랙홀이 당연히 생길 가능성도
0: 맞습니다.
1: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블랙홀이 한 개 이상일 수도 있는 거죠?
0: 어, 그렇죠. 여기에는 그러니까 중간 질량 블랙홀은 뭐 하나 두 개 정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1: 그렇죠. 예.
0: 이제 평범한 비교적 평범한 네. 무거운 별이 그냥 죽고 남긴 일반적인 별 질량 블랙홀이라면
1: 네.
0: 여기에는 뭐 수만 개 넘게 바글바글 살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1: 그렇군요.
0: 네.
1: 블랙홀이 그러면 성단 밖으로 탈출할 수도 있습니까?
0: 어, 맞습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메커니즘이 몇 가지 있는데요.
1: 네.
0: 블랙홀이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별 질량 블랙홀인 거예요. 그러면 별이 죽으면서 보통 빵 터지잖아요.
1: 네.
0: 그럼 폭발을 할 때 이 폭발이 항상 대칭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어느 한쪽에 별 껍질이 좀 두꺼웠을 수도 있고 어느 한쪽에 좀 빛이 잘 투과하지 못하게 이온들이 많았을 수도 있고
1: 네.
0: 그러니까 이 상황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1: 네.
0: 블랙홀을 만들면서 별이 터지던 그 순간 이 분포가 좀 비대칭했다면 폭발의 위력도 비대칭하겠죠. 그러면은 블랙홀이 약간 더 많이 밀리는 쪽으로 튕겨 날아갈 수도 있어요.
1: 네.
0: 또는 블랙홀이 이제 그 블랙홀도 커플이 있어서
1: 예.
0: 쌍 블랙홀이 있거든요.
1: 네, 아, 그래요?
0: 이렇게 블랙홀 둘이서 이게 서로의 중력에 붙잡혀서 빙글빙글 이제 맴돌고 있다가
1: 네.
0: 갑자기 또 다른 세 번째 블랙홀이 등장합니다.
1: 네.
0: 여기서 이제 엄청난 치정극이 벌어지죠.
1: 어떻게요?
0: 그래서 예. 예쁘게 원래 잘 짝을 이루고 있던 블랙홀 A, 블랙홀 B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더 멋진 더 멋쟁이 블랙홀 C가 등장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 블랙홀 C가 네. 잘 돌고 있던 그 블랙홀 커플 한 쌍 중에 하나를 뺏어갑니다.
1: 아.
0: 그러면
1: 네.
0: 이 빼앗긴 블랙홀과 원래 함께 중력으로 잘 붙잡혀서 돌고 있던 남아있는 다른 블랙홀 입장에서는
1: 네.
0: 갑자기 나를 붙잡아주는 게 없어졌으니까 그대로 그냥 슝 하고 슬링샷처럼 날아가게 되는
1: 아,
0: 거죠.
1: 그때 성단을 탈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1: 아.
0: 이제 뭔가 다른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놈한테
1: 그러니까 멋쟁이는 질량이 더 커서 중력이 더 크기 때문에 뺏어올 수가 있는 거죠.
0: 네.
1: B를.
0: 맞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빼앗기고 이제 외로움에 이제 엄청난 질주를 하는 그런 블랙홀이 되는 거죠.
1: 예. 슬프네요.
0: 네.
1: 근데 아까 이제 오메가 센타우리 성단이 이제 별들의 대도시 같은 성단이기 때문에 블랙홀이 당연히 많을 거로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블랙홀을 하나도 확인을 못했습니까, 여기서?
0: 네, 이게 진짜 신기한 건데요. 그렇게 기대를 많이 했지만
1: 네.
0: 오메가 센타우리 안에서 별 질량 블랙홀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1: 아, 더 작은 애들은
0: 네.
1: 발견을 했고요.
0: 아, 그 이제 네. 그 중간 질량 블랙홀.
1: 네.
0: 그러니까 별 질량, 라이트급보다는 무겁고
1: 아, 그 별 질량이 라이트급이죠.
0: 네네.
1: 어, 예. 그래서
0: 그것보다는
1: 예.
0: 무거운 이제 미들급 정도 되는
1: 어.
0: 중간 질량 블랙홀도 최근에서야
1: 아,
0: 이제
1: 그래요?
0: 관측이
1: 예.
0: 돼서 발견이 지금 후보가 올라가 있고요.
1: 아.
0: 네. 그리고 예. 그 별 질량 블랙홀은 이번 관측 이전까지는 사실 아예 본 적이 없습니다.
1: 왜 그랬을까요?
0: 왜 그러냐면
1: 예.
0: 이게 또 구상 성단이라서 갖고 있는 한계일 텐데요.
1: 예.
0: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상 성단은 다 나이가 많은 별들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별을 만들 수 있는 신선한 가스 재료가 없습니다.
1: 네, 그렇죠.
0: 근데 블랙홀이 혼자만 있으면 자신의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지만
1: 네.
0: 주변에 뭔가 잡아먹을 만한 식사 재료가 있으면
1: 네.
0: 가스물질을 집어삼키면서 주변에 밝은 원반도 만들고 우리가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본 것처럼 뭔가 예쁜 모습도 보이고 물질도 방출하고 이런 흔적을 남기거든요.
1: 뭐 강착 원반,
0: 맞아요.
1: 제트 뭐 이런 것들.
0: 근데 이미 구상성단은 신선한 가스물질이 다 없는 메말라버린
1: 아.
0: 사막 같은 지역인 거예요.
1: 싱싱한 음식을 잡아먹어야 자기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0: 그쵸.
1: 먹을 거리가 없구나.
0: 그렇죠. 뭐
1: 어.
0: 먹은 게 없으니까
1: 예.
0: 용트림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내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1: 네.
0: 이 블랙홀들도 여기서 그냥 함께 메말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약간 굶주린 야수처럼
0: 맞습니다.
1: 동굴 안에 숨어서.
0: 네. 그래서 오히려 구상성단에서는 블랙홀은 많을 테지만
1: 네.
0: 나이가 많은 별들이 많아서
1: 네.
0: 하지만 또 그 블랙홀을 먹여 살릴 식사 재료가 없기 때문에 또 그 블랙홀들의 흔적을 보기가 더 어렵다.
1: 아,
0: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죠.
1: 그래서 별 질량 블랙홀을 여태까지 관측을 못했다.
0: 네, 맞습니다.
1: 그 숨어있는 블랙홀을 그럼 찾을 방법이 없나요?
0: 그래서 이걸 너무 찾고 싶잖아요.
1: 약간 그 갯벌에 맛쪽에 숨어있을 때 소금 뿌리면 나오듯이
0: 네.
1: 그런 방법 없습니까? 예.
0: 그래서 그것도 이제 끈질기게 하면
1: 네네.
0: 결국에 잡을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게 딴 것도 아니고 이 오메가 센타우리 하나만을 타겟으로
1: 네.
0: 약간 한 놈만 잡겠다 이런
1: 한 놈만 잡겠다
0: 네, 이런 마인드로
1: 예.
0: 오메가 센타우리에서 블랙홀을 만을 찾기 위한 프로젝트가 20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1: 아, 20년째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0: 네.
1: 어떤 프로젝트죠?
0: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네. 이 오메가 센타우리 성단의 다양한 별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추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홀 자체가 에너지를 토해내지 안고 있을지라도 네. 블랙홀 주변에 붙들려 있는 별이 있다면 네. 분명히 그 별들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돌고 있는 것처럼 아, 그렇죠. 움직여야 될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누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1: 아, 근데 중심 없이 돌고 있는
0: 애들. 그렇죠. 예. 근데 또 구상성단은 별이 너무 바글바글하잖아요. 예. 그 엄청나게 높은 밀도로 바글바글하게 인산인해인 그 상황 속에서 예.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는 별 하나를 찾아내려고
1: 별 하나의 궤도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겠다.
0: 맞아요. 예. 그래서 그 20년 동안 관측을 하는 거예요.
1: 야.
0: 그래서 놀랍게도 네. 그 성과가 최근에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이 관측 프로젝트는 오메가 캣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이고요.
1: 오메가 캣.
0: 네. 여기에 뒤이어서 2024년하고 2025년에는 또 이제 가장 최신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관측 데이터가 더해졌죠.
1: 네.
0: 그래서 총 23년에 걸쳐서 별들의 움직임을 쫙 분석을 했습니다.
1: 야, 23년의 고생 끝에 뭘 알아냈나요, 그래서?
0: 그래서 예. 여기에서 우리 태양 질량이 한 80%밖에 안 되는 좀 가벼운 별이 하나 있는데 얘가 움직임이 좀 이상한 거예요.
1: 네. 약간 중심 없이 혼자 돌고 있어요.
0: 맞아요. 예. 20년 동안 쭉 관측한 사진 수백 장들을 이제 비교해서 네. 별의 트랙을 쭉 따라가 보니까 네. 얘가 무언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 곁을 맴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궤도를 쭉 완성을 해서 보니까 네. 이 천체는 대충 94년 정도를 주기로 안 보이는 무언가의 곁을 돌고 있는 아주 길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겁니다.
1: 94년 주기를 알려면 94년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아, 이게 이제 진짜 미묘한.
1: 아까 23년 봤잖아요.
0: 맞아요. 너무 예. 정확하고 좋은 질문인데요. 예. 이게 사실 운이 좀 좋았어요.
1: 왜요?
0: 왜냐면 예. 타원 궤도를 그릴 때 그러니까 우리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의 궤도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타원 궤도에서 그 찌그러진 궤도를 따라 쭉 돌 때 어떨 때는 태양에 가까이 지나갈 거고
1: 네.
0: 어떨 때는 태양에서 멀리 지나가겠죠.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태양계에서는 태양에 가까운 포인트를 근일점이라고 하고 태양에서 먼 포인트를 원일점이라고 해요. 근데 타원 궤도상에서는 태양에서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근일점에서 더 빠르게 휙 돌고요.
1: 예, 예.
0: 원일점으로 가면 좀 느려져요.
1: 네.
0: 근데 마찬가지로 이 블랙홀 주변에 돌고 있는 이 별의 궤도도 네. 크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이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1: 근불점.
0: 맞아요. 근불점과 네, 네. 원불점이 있겠죠.
1: 예.
0: 근데 마침 이번에 허블로 관측을 했을 때 그 구간이 네. 딱 근불점을 지날 때였어요.
1: 빨리 지나갔겠네요.
0: 빨리 지나갈 때. 그래서 예. 그 블랙홀에 의한 중력의 효과가 제일 드라마틱한 구간이었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급 허블을 돌 때를 딱 그 찍은 거예요.
1: 해서. 예.
0: 그래서 덕분에 굳이 94년 넘게 궤도를 다 보지 않아도 이 중심에 별을 붙잡고 있는 블랙홀의 질량이 어느 정도인지 중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대강 파악할 수 있었던 거죠.
1: 아, 그렇구나.
0: 네.
1: 그 수상한 별의 공전 주기가 94년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미지의 블랙홀 질량까지 이번에 파악을 했다는데요.
0: 네. 그래서 그 중력을 통해서 블랙홀의 이제 힘을 알게 되었으니까
1: 네.
0: 얼마나 무거운 친구인지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 블랙홀의 질량이 대략 태양 질량의 한 4.5배 정도 됩니다.
1: 그러니까
0: 태양보다 4배 반 정도 더 무거운 거죠.
1: 네.
0: 네.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발견한 이 블랙홀을 네. 오메가 캣 관측으로 발견을 했으니까
1: 네.
0: 오메가 캣으로 발견한 두 번째 블랙홀이라고 해서 오메가 캣 BH2라고 부릅니다.
1: 첫 번째가 있나요, 그러면?
0: 맞아요.
1: 예.
0: 아까 제가 사실은 오메가 센타우리 안에서 발견된
1: 네.
0: 첫 번째 별 질량 블랙홀이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네. 말고 미들급, 중간 질량 블랙홀은 이미 발견했었어요.
1: 아, 중간 질량.
0: 네. 그래서 네. 앞서서 2024년에
1: 네.
0: 태양 질량의 한 8,000배 정도 되는, 그러니까 슈퍼 헤비까지는 아니지만 네. 조금 괜찮은 질량을 가진 중간 질량 블랙홀은 앞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1: 네.
0: 걔가 이제 BH1인 거고
1: 네.
0: 이번에 발견된 진짜 찐 별 질량 블랙홀 첫 번째는 이제 BH2가 된 거죠.
1: 그렇구나.
0: 네.
1: BH2도 그러면 지금 그 딱히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는 상태인가요?
0: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이 곁에서 돌고 있는 별로
1: 네.
0: 의심되는 이 별이 사실 중심 블랙홀에서 꽤나 멀리 벗어나 있어요.
1: 예.
0: 그 태양 지구 사이 거리를 1AU라고 하는데 현재 이 별은 그 블랙홀로부터 30AU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태양에서 천왕성 정도 거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꽤나 멀리 있기 때문에 네. 이 별의 물질을 블랙홀이 지금 잡아먹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행히 별은 살아남았고 네. 아무런 식사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블랙홀도 뭐 주변에 밝은 물질의 원반 같은 것도 만들고 있지는 않은 거죠.
1: 그럼 얘네가 주위에 먹을 게 생기면은 그 원반이라든지 사건의 지평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식사를 해야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1: 근데 참 딱한 게요. 가뜩이나 지금 쫄쫄 굶고 있는 BH2가 몸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가볍게 나왔대요.
0: 아, 맞습니다. 네,
1: 좀 안쓰러운데요.
0: 네네. 네. 이게 이 블랙홀 주변에 돌고 있는 별, 그러니까 네. 구상성단이니까 어쨌든 보통 이런 구상성단들은 그 별의 금속 함량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금속 함량이 낮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주에서는 수소, 헬륨 그리고 나머지 이 나머지를 다 금속이라고 퉁쳐서 그렇죠. 부르는데 네. 나이가 어린 별들, 아. 그러니까 최근에 태어난 아기 별들은 이미 우주가 오염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금속 함량이 좀 더 많아요. 네. 반면에 옛날에 태어난 조상 별들은 그렇죠. 라떼는 우주가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았어.
1: 수소 헬륨밖에 없었어.
0: 수소 헬륨이면 충분했어. 예, 예, 무슨 예. 금속이야. 이제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예. 이 나이 많은 구상성단 같은 별들은 금속 함량이 되게 낮습니다. 근데 이제 우주가 깨끗했고 별의 대기도 금속이 적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금속 성분은 이온이 되게 많거든요. 네. 전자 하나 둘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이온들이 되게 많은데 이 이온들이 별 내부의 빛이 바깥으로 새어 나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1: 아, 네. 네.
0: 근데 금속 함량이 낮다는 건 이런 방해물이 없다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면은 진작에 그냥 별 빛이 새어 나오면서 네. 이 부딪히는 일이 적다 보니까 별이 에너지를 토해내고 물질이 방출되고 껍질이 벗겨져 날아가고 이런 현상이 되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즘 태어나는 지저분한 금속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별들은 네. 죽어가는 과정에서 나이를 들 때 막 네. 격렬하게 자기 껍질을 막 벗겨내고 토해내고 이런 다이어트를 해요.
1: 그럼 질량이 낮아져요?
0: 그래서 네. 오히려 더 질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면 별이 터질 때가 되면 네. 오히려 원래보다 많이 다이어트가 된 채로 이제 블랙홀을 만드는 거예요.
1: 금속 함량이 높은 애들은.
0: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남기는 블랙홀의 질량이 좀 줄어들어 있겠죠. 근데 반면에 나이가 많은 네. 금속 함량이 별로 없고
1: 없는 애들.
0: 그래서 굳이 자신의 껍질을 벗기지도 않고 네. 자신의 질량을 줄일 리가 없는 예. 무거운 별들은 네. 당연히 더 무거운 블랙홀을 만들었어야 합니다.
1: 네.
0: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발견된 이 BH2의 경우에는 고작 태양 질량의 4-5배밖에 안 되니까 네.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뭐 한 태양 질량의 20배, 30배 정도 질량보다 한참 못 미치는 질량인 거예요.
1: 그럼 얘는 금속 함량이 낮은데 질량도 가벼운 거네요?
0: 맞습니다.
1: 이상한 거네요?
0: 맞아요.
1: 왜 그런 거예요?
0: 아직은 몰라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우리가 아마 금속 함량이 적고 네. 이온의 함량이 별로 없어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별 외곽의 대기 물질을 토해내는 더 격렬한 뭐 태양 폭발 같은 그런 플레어 같은 현상들이 있나? 그게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뭔가 더 격렬하게 이런 별들조차도 자신의 질량을 줄여나가는 약간 별 버전의 마운자로 같은 그런 다이어트 노하우가 있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죠.
1: 야, 블랙홀도 다이어트를 이렇게 열심히 하네.
0: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야, 오늘도 참 신기한데요. 블랙홀 이 BH2는 앞으로도 계속 좀 관측 대상입니까?
0: 그렇죠.
1: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까?
0: 이번에 이제 20년 동안 끈질긴 관측 끝에 운 좋게 블랙홀 근처를 지나가는 모습을 포착을 했지만 네. 앞으로도 계속 다음 제임스 관측을 통해서 네. 더 정교하게 이 별의 움직임은 따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순간 포착했던 그 급 커브 구간을 쭉 따라갔을 때 네. 우리가 알고 있던 궤도를 지금 제대로 그리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쟀던 태양 질량이 4-5배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질량이 제대로 된 질량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1: 그러네요. 그래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블랙홀을 관측하는 방법이 주변에 밝게 빛나는 애들을 이제 추적하면서 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 네. 것 같고 우리 이제 음침한 잡지사도 밝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우리 먼지님 같은 필진들이 밝게 비춰주기 때문이에요.
0: 사실. 아, 네 저는 네. 오히려 예. 그런 성킴님이나 곽지세 작가님이나 또 다양한 별 같은 필진 분들이 계속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그 중심 천체 우리 편집장님이
1: 어둡지만 중심에 있긴 있는 천체
0: 블랙홀과 같은 마성의 매력을 또 지니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감사드립니다. 예. 아, 참 블랙홀 얘기는 언제 들어도 정말 빠져 들어갈 것 같은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지웅배 교수 함께했습니다. 원진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은 방송의 날입니다. 잡지사의 모회사 CBS 같은 방송국들은 이날을 휴일로 정하기도 하는데요. 1947년 오늘 우리나라가 HL이라는 고유 호출보호를 부여받은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방송 전파는 이제 빛의 속도로 우주 공간을 향해 계속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만약 79광년 떨어진 우주에 외계인이 살고 있다면 1947년 HL 보호로 나간 첫 방송 전파를 어쩌면 지금쯤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방송 잘 들어주시고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건 셔터 내립니다. HLKY

0: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세바시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대를 열 수 없었습니다. 관객을 모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버틸 수 있을까? 어느 날부터 이 왼쪽 골반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더 불안했죠. 이거 혹시 큰 병 아니야? 안녕하세요. 세바시 구범준 PD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완벽주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시작을 막을 때가 있죠. 완성도는 시작의 조건이 아니라 시작의 결과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베타 버전으로 시작해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을 돌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돌보는 이야기인데 오늘 제가 먼저 꺼낼 단어는 몸입니다. 마음을 돌보는 가장 빠른 길은 의외로 마음이 아니라 몸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걸 머리로 배운 게 아닙니다. 몸으로 배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왼쪽 골반과 허벅지와 종아리로 배웠습니다. 2021년 초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세바시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던 일, 강연회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그 강연회를 여는 일이 막히게 된 거죠. 무대를 열 수 없었습니다. 관객을 모을 수도 없었습니다. 촬영 방식도 바꿔야 했습니다. 물론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길이 열리긴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 우리는 그 길을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 이 방식으로도 세바시다운 감동이 가능할까? 우리 회사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버틸 수 있을까? 직원들은 괜찮을까? 이런 질문들이 매일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때 불안은 생각으로만 오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왔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 왼쪽 골반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잠을 잘못 잤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허벅지로 내려오고 종아리까지 내려왔습니다. 누워만 있어도 계속 아팠습니다. 병원에도 갔어요. 검사도 했고요. 그런데 특별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더 불안했죠. 야, 도대체 어디가 아픈 거지? 왜 아픈 거지? 이거 혹시 큰 병 아니야? 몸이 아프니까 마음은 더 불안해졌고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몸은 더 굳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좋아하는 농구도 어떤 운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농구를 못하게 되니까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은 더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마음의 문제는 마음에만 머물지 않는구나. 마음이 오래 힘들면 몸이 대신 말하기 시작하는구나. 우리는 보통 마음이 힘들면 마음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괜찮아. 좋게 생각하자. 뭐 너무 예민하게 굴 필요는 없잖아. 별일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이런 말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정말 지쳐있을 때는 말이 잘 안 먹힙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괜찮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다 아는데 몸은 여전히 굳어있습니다. 어깨는 올라가 있고 뻣뻣하고 허리는 아프고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마음을 말로 설득하는 건 가끔 꺼진 휴대폰에 카톡 보내는 거나 비슷합니다. 보냈는데 도착을 안 하죠. 마음이 받을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럴 때는 마음에게 직접 말하기보다 몸을 통해 우회해야 합니다. 몸을 조금 움직이고 숨을 고르고 근육을 풀고 잠을 회복하고 식사를 바로 잡는 것.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일들이 마음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듭니다. 마음은 생각보다 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마음은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때 누군가의 조언으로 아침마다 스트레칭과 근육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뭐 거창하게 한 건 아니고요. 무슨 새벽 5시 기상하고 명상 30분, 근력 운동 1시간, 뭐 찬물 샤워 이런 멋진 루틴이 아니었고요. 내 몸이 굳어있구나 이걸 조금 풀어줘야겠다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하고 몸을 천천히 움직이고 뭐 푸시업이나 스쿼트처럼 근육 운동을 조금씩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었는데요. 뭐 솔직히 운동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인생이 빛나거나 뭐 몸이 확 건강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몸의 긴장이 아주 조금씩 풀렸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전보다 덜 무거워졌습니다.그리고 반년쯤 지나자 저를 괴롭히던 이 왼쪽 하체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물론 운동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단순하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불안이 제 몸 전체를 지배하지는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뭐 사업은 여전히 어려웠고요. 위기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고민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불안이 와도 몸이 예전처럼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불안과 함께 살 수 있는 몸이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출판사 편집인 출신 이영미 작가님의 세바시 강연도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분은 마흔을 넘기면서 몸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책을 만드는 일은 늘 마감과 압박의 연속입니다. 책 좋아하는 분들은 출판사를 되게 고요하고 지적인 공간으로 상상할 수 있지만 마치 커피향도 나고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편집자가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그런 장면들. 그런데 실제 출판의 현장은 마감, 수정, 재수정, 전화, 독촉, 그리고 또 마감입니다. 책은 조용한 물건인데 책을 만드는 과정은 꽤 시끄럽습니다. 그 안에서 이영미 작가님은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다고 했습니다. 처음 수영장에 갔을 때도 수영을 하는 건지 물에 빠진 건지 잘 모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수영과 자전거와 달리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철인 3종 경기까지 도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분이 세바시 무대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강한 체력이어야지 강한 정신력이 깃든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예전에는 조금 뻔하게 들었습니다. 체력이 중요하다, 운동해야 한다, 건강해야 한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제 몸이 아파본 뒤에야, 그리고 그걸 조금 극복한 뒤에야 이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체력은요, 단지 오래 일하기 위한 힘이 아닙니다. 체력은 불안을 견디는 그릇입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담아낼 몸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릇이 너무 약하면 작은 불안에도 금이 갑니다. 몸이 완전히 지쳐있으면 사소한 말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잠을 못 잔 날에는 평소라면 웃고 넘길 말도 상처가 됩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은 날에는 별일 아닌 일도 짜증이 납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은 훨씬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돌보려면 몸을 돌봐야 합니다. 서울대 의대 재활의학과 정세희 교수님의 강연도 이 주제와 아주 잘 맞습니다. 정세희 교수님은 운동이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일이 아니라 뇌를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뇌를 생각하는 기관으로만 생각합니다. 뇌는 머릿속에 있으니까 몸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요. 하지만 뇌도 몸입니다.

때 무조건 더 오래 생각하는 게 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가끔은 생각을 멈추고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걸어야 합니다. 스트레칭해야 합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 하셔야 됩니다. 계단 오르기를 해야 되고요. 집 앞 한 바퀴라도 돌아야 합니다. 단순하고 평범하죠. 그런데 마음을 돌보는 최고의 방법은 그 평범한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관리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명상을 해야 할 것 같고,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고, 좋은 책을 읽어야 할 것 같고, 어딘가로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불안과 우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많은 순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마음 돌봄은 훨씬 단순합니다. 잠을 조금 더 자는 거, 밥을 제대로 먹는 거, 햇빛 받는 거, 몸을 움직이는 거, 숨을 길게 내쉬는 거, 이런 너무 기본적이라 오히려 무시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기본을 무시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회사도 그렇습니다. 뭐 비전, 전략, 브랜드, 마케팅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이 무너지면 그 멋진 말들이 갑자기 힘을 잃습니다.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의미, 성장, 관계, 행복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잠, 식사, 움직임, 호흡이 무너지면 마음은 그 위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마음은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라는 바닥 위에 서 있습니다. 바닥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야, 운동해야 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알지만 시간이 없어요. 알지만 너무 피곤해요. 예,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운동이 좋은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이 좋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압니다. 문제는 시작이 어렵죠. 그래서 저는 운동을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돌보기 위한 몸의 움직임은 꼭 헬스장 등록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동복 풀세트로 사지 않아도 됩니다. 시작은 더 작아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목을 천천히 돌리는 거, 어깨를 10번 돌리는 거, 뭐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만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 점심 먹고 회사 근처를 한 뭐 7, 8분 걷는 거, 자기 전에 허리다리를 조금 늘려주는 거, 이 정도로 시작해도 됩니다. 너무 작아 보이지만 작은 움직임은 몸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야, 내가 너를 다시 돌보기 시작할게. 이 신호를 몸은 압니다. 그리고 몸이 조금 반응하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불안하고 지칠 때 가장 위험한 건 몸을 완전히 방치하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면 우리는 몸을 더 안 움직이게 되죠. 소파에 눕고 핸드폰 보고 잠은 늦어지고 다음날 몸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마음은 또 말합니다. 난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그런데 그 무기력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몸이 너무 오래 움직이지 못해서 생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이 가라앉을 때 스스로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은 잠깐 멈추고 몸부터 움직이자. 해결책을 찾기 전에 몸을 일으키는 겁니다. 걷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스트레칭하고 나서 걱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마음만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몸도 같이 봐야 합니다. 요즘 잠은 어떤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어깨와 목은 얼마나 굳어 있는지, 숨은 얕아져 있지 않은지, 하루에 몇 걸음이나 걷고 있는지, 몸은 마음보다 먼저 신호를 보낼 때가 많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잘 못하거든요. 마음은 괜찮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압니다.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되고 어깨가 굳고 허리가 아프고 이유 없이 무기력하다면 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나 좀 봐줘. 나 너무 오래 버텼어. 지금은 돌봐줘야 돼. 몸이 하는 그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자, 마음을 읽는다는 건 감정만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 몸의 신호까지 읽는 것입니다. 오늘도 작은 실천 하나 제안드리면, 지금 이 영상 보고 나서 딱 5분만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든 좋습니다. 대단한 운동을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몸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나 널 돌보기 시작했어. 그리고 걸으면서 질문 하나만 해보십시오. 요즘 내 몸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지? 피곤하다고 말하고 있는지, 쉬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지, 운동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지, 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지, 긴장을 풀어달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신호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몸은 어떤 신호를 보고 있나요? 불면, 두통, 어깨 결림, 소화불량, 무기력, 피로, 허리통증. 한 단어만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문장으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어깨가 너무 아파요. 늘 피곤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숨이 얕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짧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몸이 보내는 신호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너무 오래 버텼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봄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불안을 작게 쪼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큰 불안 앞에서 멈춰서지 않고 작은 행동으로 하나씩 다루는 법. 김경일 교수님이 말한 표현을 빌리자면 불안은 쪼개서 조져야 합니다. 뭐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효과는 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바시 구범준 PD였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조금 더 잘 읽고 사용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에 모든 아침 김경수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레이블데이 노동절로 향하는 롱 위켄드, 하루 더 쉴 수 있는 길게 연장된 주말을 앞둔 목요일 9월 3일입니다. 미국에서 비공식적으로 여름이 끝나게 되는 시점, 온도와 상관없이 여름을 접는 마음들이 또 늦게 시작되는 뉴욕시 공립학교의 개학이 그 다음 날이기에 갑자기 밀린 숙제를 해야 하는 부모들의 심정입니다. 하지만 노동절 주말을 위해 떠나는 사람들의 행렬은 최소한 어제부터 부쩍 많아져서 공항들이며 큰 고속도로들이 북적북적 사람과 차로 붐비는데, 미국 땅 이 넓은 곳에 이맘때면 또 자연현상이 예측도 안 되고 그 규모가 대단한지라 텍사스의 홍수로 잠긴 집을 빠져나오는 고무 구명 보트 위의 얼굴들이 보이는가 하면, 계속 이어지는 불볕 더위로 바람에도 시시카고는 고속도로 다리 위를 그 아래 소방 보트에서 쏘아 올리고 있는 물줄기, 그렇게 시키고 애먼 모습도 보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땅에 러시아와의 불을 뿜는 소식이 한편 여름을 정리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있는데, 뉴욕을 찾아오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오늘도 비와 함께 숨바꼭질을 하며 US 오픈 테니스의 그 열전은 이어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오늘 목요일과 내일 금요일까지는 어쨌든 비가 우리와 조금 머물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뉴욕과 그 일대 날씨에는 낮 동안에는 비가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후에 어느 무렵인가 또 태양도 좀 제대로 얼굴을 볼 것 같은데 오늘 비는 해가 지고 나서 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금요일까지 최고 기온이 약 섭씨로 하면 29도까지 올라가는 그래도 꽤 더울 수 있는 또 후덥지근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비가 천둥 번개 표시까지 되어 있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올지는 모르지만 오늘 내일 비가 우리와 함께 있는 날이 되겠다. 그런데 이번 주 주말이 아주 화창할 거라는 예상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기온이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선선하면서 또 맑은 이 가을 날씨 같은 그런 주말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가을인가 보다라고 여러 번 말을 하겠지만 뭐 썬데이 낮 최고 섭씨 23도라고 하니까 그런 말 나오겠죠. 하지만 다음 주 월, 화, 수 다시 또 화창한 날씨와 함께 온도는 한 섭씨 26도, 7도 이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가을이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앉고 있습니다.

날씨는 여기저기서 홍수며 또 극도로 더운 이 히트웨이브를 이맘때까지 이렇게 느껴야 하나 미국의 소식들이 들리고 있지만 기름값도 많이 비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해 레이버 데이 연휴 기간에 미국의 공항들 고속도로 작년에 역사상 가장 붐볐던 노동절 연휴 중에 하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작년에 사람들이 많이 노동절 무렵에 움직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기름값이 비싸도 그리고 공항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기후 변화로 인해서인지 이맘때 아무튼 더 거칠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움직인다는 그런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지금 예상되는 이동 인구가 1,7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시큐리티 공항 시큐리티를 통과할 사람들에 대한 예상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공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비슷할 것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 몰리는 날을 금요일 내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Transportation Security 공항에 하루만 약 280만 명의 항공편을 이용할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 공무원들이 또 바쁘겠네요. 작년에 같은 날에 290만 명이 시큐리티를 통과해서 역대 최고치 노동절 연휴 직전 그러니까 금요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항을 사용했다 이렇습니다. 차로 움직이는 경우에도 전국의 지금 평균 휘발유 가격이 8월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갤런당 $4 이상을 기록했다. 이건 평균입니다. AAA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노동절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운전자들이 지난해 이 같은 기간보다 얼마나 더 오른 이 가솔린 가격을 지금 돈을 내고 있는가 하면 갤런당 평균 $1가 더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뻐근한 거죠. 이게 한 달로 봤을 때 뭐 이렇게 나가는 게 맞나. 인플레이션. 기름값도 올라갔다 조금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셨다면 네,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갤런당 $1 더 높은 가격의 평균 기름값입니다. 인디애나, 텍사스,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이런 것들의 이름을 보는데요. 왜냐하면 어제 기준으로 갤런당 평균 가격이 $4 미만인 곳이라고 합니다. $3 70센트 때 어디 이렇게 주들이 인디애나, 텍사스,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이런 일부 주들에서는 $4까지 올라가지 않은 기름값. 미국 내에서 가장 낮은 가격인데 이것도 부럽네요. 그래도 움직일 사람들은 움직인다. 오늘 아침에 그리고 어젯밤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한 여성의 사진이 있습니다. TV 화면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머리가 어깨까지 오는 긴 머리, 안경을 쓰고 상당히 지적으로 보이는 여성인데 그동안에 익숙한 얼굴이기는 합니다. 글로리아 스타인엄, 올해 나이 92세로 세상을 떠난 이 글로리아 스타인엄은 미국의 페미니즘하고 거의 동의어로 그렇게 지금까지 활동을 해온 여성 운동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92세의 나이로 어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가족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뉴욕에서 92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진 세상 떠난 소식 구체적으로 사인은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글로리아 스타인엄을 이야기하려면 너무나 많은 여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물론 페미니즘에 대한 그런 또 반대 너무 심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들도 있긴 하지만 1970년대 여성들의 권리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 일을 시작한 인물이 글로리아 스타인엄입니다.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그리고 임신과 출산 등 이걸 여성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또 그런 여러 시간과 운동을 펼친 인물입니다. 사회적인 평등을 위해서 활동을 했고 뉴욕에서 기자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국에서 여성 문제를 중심에 둔 잡지를 만든 인물인데 Ms. MS하고 점 찍은 Ms. 매거진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세기를 넘어서 미국 사회 곳곳에서 여성을 위한 변화를 이끌어온 글로리아 스타인엄은 자기 스스로를 An Entrepreneur of Social Change, 사회 변화를 위한 어떤 기업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기업의 이사회에서 또 법정, 가정과 이 성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미국 문화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활동을 한 여성으로 지금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특유의 안경 때문에 아마 강한 인상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틴트가 약간 들어간 렌즈, 비행사 선글라스, 그러네요. 그리고 가운데 가르마를 탄 그 금발 머리,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여성 중에 한 명. 그래서 스타인엄이 9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이 뉴스가 오늘 단연코 탑 뉴스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미국 중서부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부모가 이혼하고 나서 유랑하듯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어린 시절을 보냈고 정규 학교 교육도 6학년 전까지는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뉴욕시리의 라디오 시리 댄서들, 로켓의 댄서가 되는 꿈을 또 갖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지만 글로리아 스타인엄은 책을 읽기를 좋아했고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해서 대학도 가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여성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신념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렸습니다. 지금은 여성, 남성 이렇게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지만 이 페미니스트의 어웨이크닝, 페미니즘의 깨달음, 각성 이걸 30대 중반에 깨달아서 1969년 기자로 활동하면서 또 불법 낙태 경험을 공개적으로 나누는 여성들의 나와서 말하자 스픽 아웃 행사를 취재하면서 여성들이 그때 당시에 겪고 있는 미국에서의도 억압과 침묵의 그 현실을 직면하게 됐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의 상징이 떠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리아 스타인엄 92세. 세상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간선거가 있는 올해 매년 선거는 있지만 올해는 또 특별하게 미국 연방상원 하원을 공화당 다수당의 자리를 과연 지킬 수 있나 하는 것이 걸려있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공화당 소속의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책들을 펼치기 위해서 이거 진짜 놓칠 수 없는 이런 다수당의 위치인데 국토안보부가 유권자의 명부를 점검하는 것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수백 명의 요원들을 배치해서 non-citizen들이 유권자 명부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선거가 어떤 fraud, election fraud, 사기로 그렇게 실수가 아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그게 강조되는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election fraud,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국민들 사이에 좀 퍼뜨리고 싶은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선거, 놓칠 수 없는 선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USPS 우편 투표 검증 시스템을 또 동시에 강화한다. Mail-in ballots, 우편 투표 용지를 선별하고 검증하는 아주 복잡한 시스템을 지금 있는 것에 더해서 계속 더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쓰는 것이 이게 뭐 합법적이냐, 이 법에 맞는가 하는 것을 또 둘러싼 법적인 공방이 또 하급 법원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 또 출마하고 있는 그런 공화당 집회, 그러니까 그 후보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보다 아니라 펩 랠리라고 직접 나가서 공화당의 그 집회, 로서 유권자들을 결속하고
경쟁이 치열한 지역구 공화당 현역 의원 후보들. 이 지역구에서 직접 선거 운동을 이어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인 이 공화당 집회를 계획하고 또 이끌고 있다. 올해 선거가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벌써부터 듭니다.

0: 보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스타저 창 밖으로 지금 태양이 얼굴을 보이고 있나요? 믿을 수 없을 만큼 갑자기 밝고 그리고 맑은 어째 아침을 비로 시작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런 착각이 드는 오늘 9월 3일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역시 공립학교 개학이 다음 주 월요일 레이벌데이를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인데 지금 역시 공립학교 새로 자녀를 입학시키거나 아니면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거나 역시 공립학교에서 2026년, 27년 이 학년도 동안에 전면적인 그렇지만 임시로 1년 동안 어쨌든 인공지능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pre-K부터 그러니까 2K부터 나와 있습니다. 8학년까지 역시 공립학교 학생들 중에 약 60만 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역시 전체 학생의 3분의 2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무엇이 금지되는가 하면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모든 생성형 AI를 금지하는데 또 이 학생용 AI 기능이 포함된 소프트웨어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 부분이죠. 정서. 내가 하고 싶은 말, 고민을 이렇게 말하면 이 챗봇이 컴패니언으로 나의 친구처럼 상담도 해주고 이런 용도의 AI는 모든 학년에서 금지가 됩니다. 역시 공립학교. 왜냐면 이렇게 상담처럼 친구처럼 처음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답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약해져 있는 vulnerable한 청소년에게 힘든 상황에서 이상한 그런 조언을 하는 게 돼서 뭐 죽고 싶다라든가 이런 걸 부추기는 그런 일들이 있고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16살 당시에 애덤 레인이라는 틴에이저가 작년에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은 것이 부모가 나중에 공개를 했는데 그 기록한 걸 보면 이 애덤 레인이 몇 달 동안 챗GPT를 사실상 이 상담자처럼 그렇게 사용을 해왔고 우울한 것 그리고 환청이 들리고 죽고 싶다라는 충동을 털어놓은 그런 기록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오픈 AI, ChatGPT를 만든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지금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런 AI 챗봇이 미성년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줌으로써 죽기도 하게 하나 이런 법적인 지금 쟁점으로 떠오른 첫 사례가 바로 이런 것이었고 익명으로도 또 9명의 청소년들의 부모들이 이 친구로서 감정을 공감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너 그렇게 죽고 싶은 마음 이해가 된다라던가 그러니까 전문가가 개입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맞고 그런 이유로 해서 스스로 죽게 된 요인 중에 하나다 최소한 이런 케이스가 9명이 다른 청소년들을 포함한 그런 사건들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공립학교에서 이런 AI가 어떤 정서 상담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완전히 모든 학년을 금지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학교 시작되고 나면 자세하게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없는지를 부모들이 또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학년 이전까지는 개인 이 태블릿이라든가 노트북 사용을 금지하는데 이게 제한을 하는 거죠. 3학년 이전에는 아예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건가요? 그리고 3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하루에 30분, 6학년부터 8학년까지는 45분. 이게 제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테크놀로지 사용을, 태블릿이나 노트북 이걸 이렇게 제한을 한다? 일단은 1년 동안의 모라토리엄이라고 하니까 1년 동안 이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또 반응이 나오는가를 결과를 영향을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AI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평가한 다음에 이걸 금지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이걸 보고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뉴욕시 공립학교의 고등학생들은 어떤가? 완전 AI가 금지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1년에 두 번 그 대신에 AI literacy, 그러니까 AI도 일종의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처럼 이걸 이해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1년에 두 번 이걸 고등학생들에게는 부과를 했고 일부 학교들에서는 고등학생이라면 선생님 감독하고 뭐 그런 체제에서는 제한적으로 A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떤가? 선생님들은 수업 준비, 자료 번역, 운영 뭐 이런 일에 대해서는 AI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시 공립학교 선생님들 이거 괜찮은가요? 그 다음에 이 숙제, 과제를 채점하기 위해서 사용해 온 만약에 그랬다면 AI, 인공지능으로 채점하는 건 금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시행될 AI 학년에 따라 또 선생님들 채점하는데 AI 사용하지 못하는 지금 대표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상담하는데 이 챗봇을 사용하는 거 이거 금지하는 미국에서 지금까지의 가장 광범위하고 엄격한 AI 사용 금지 정책 중에 하나다. 뉴욕시 공립학교가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의 말에 의하면 AI 기반 조기 교육이 필연적이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네, 이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AI를 사용해서 일찍부터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견해인데 말은 또 좀 혼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뉴욕시 공립학교의 자녀들을 레이벌데이 다음날 보낼 준비를 하시는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다. 이렇습니다.

뉴욕시에 살면서 affordability, 뉴욕시에 살 때 우리가 뭐 주거 환경, 그러니까 집, 렌트, 또 식료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 affordability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소란 맘단이도 이걸 알기에 부자세를 부과하겠다라든가 이런 선거 공약,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식료품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고, 또 그걸 진짜 시행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뉴욕시에 그렇다면 시에서 살만한, 내가 돈을 벌어서 이 비싼 뉴욕시에서 살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얼마를 벌어야 하는가, 머리로 이렇게 계산을 해도 항상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입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이 그렇다. 뉴욕시에 살고 있는. 이렇게 말을 일단 하고 시작해도 안전할 것 같습니다. 뉴욕시 인구가 올해 추정하기를 약 85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뉴욕시의 감사원장 컴트롤러 마크 레빈이 최근에 분석한 이 소득에 대한 보고서 이걸 발표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헤드라인에 크게 뉴욕타임즈에서 뉴욕's top 0.001% have grown even richer. 그러니까 뉴욕시 850만 명 중에서 0.001% 대략 한 80명, 90명 정도라고 하면 이 사람들의 그 부의 증가가 2019년 팬데믹 시작되기 전보다 2024년까지 5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더 부가 증가했다. 상상할 수가 없다. 이걸 지금 감사원장실에서 내놨습니다. 상위 1%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 부의 증가가, 그러니까 이게 K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상위 쪽에서는 훨씬 더 빨리 많이 증가가 했고, 중하위는 이게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떨어진, 왜냐하면 물가가 엄청나게 또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 받는 이 인컴, 받아오는 인컴의 증가가 따라가지 못한다. 이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지만요. 상위 1%를 보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상위 1%가 8만 5천 명 정도라고 한다면, 뉴욕시에서 2019년부터 해서 5년 사이에 이 소득이 증가한 것을 이렇게 보면, 소득 증가 액수를 봤을 때 거의 3분의 2가 상위 1%에 다 몰렸다라는, 이거 지금 한참 생각을 해야지 이게 이해가 갑니다. 뉴욕시 소득 증가 했구나.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2가 뉴욕시 주민들의 상위 1%, 850만 명 대략 그 중에 8만 5천 명에게 집중됐다. 그러면 나머지가, 그러니까 우리 99%들이 뉴욕시 소득 증가분의 3분의 1을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뭐 거의 마이너스 없는 거잖아요. 증가라는 게. 가장 소득이 많이 증가한 그런 그룹은 상위 0.001%, 85명 정도, 뭐 50가구 정도라고, 그렇게 패밀리로 보면 그렇습니다. 2019년에 평균 소득이 3억 1,500만 달러 정도였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평균이니까. 그런데 5년 뒤인 2024년에는 약 6억 달러. 그러니까 5년 만에 거의 두 배가 이 뉴욕시에 85명, 90명 정도면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이 뉴욕시라는 곳이 지금 이렇습니다. 상위 그러면 1%를 보면요. 8만 5천 명 정도. 2019년에 연간 290만 달러 정도였던 것이 400만 달러 이상으로 5년 만에 그렇게 증가했다. 이거 잠시 후에 잠깐 제가 또 뭐라고 좀 정리를 더 하겠지만요.

0: 항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뉴욕시에서 2019년부터 해서 2024년 사이, 그 사이에 소득 증가, 이게 너무나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상위 뭐 0.001% 부는 너무 좀 소수고요. 상위 1%를 우리가 8만 5천 명 정도로 본다면 일단 뉴욕의 부가 증가하는 것이 워크, 일을 해서 돈을 더 가져가거나 이 부를 쌓아가는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자산에서부터 불려나가는 것이다. 임금, wages 받아서 이렇게 돈을 저축해서 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뭐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이해가 가죠. capital gains, 그러니까 자본 갖고 하는 그런 투자에서 오는 소득, 배당금, 이자 이런 걸로 감사원장 역시 부가, wealth가 노동, 그러니까 work를 앞질렀다라고 지금 정리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본다면 뉴욕시의 상위 20%만 이 5년 동안의 실질 소득 증가를 경험했고 나머지는 열심히 일을 해도 조금씩 뭐 임금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 상승폭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다. 지금 2024년 현재로 뉴욕시 전체 가구당 평균 소득이 약 10만 7천 달러라고 합니다. 많이 버는 고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10만 7천 달러가 평균이야 라고 하겠지만 최소한 절반의 가구는 식비, 교통비, 주거비 이런 거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세를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러고 있지만요. 이런 여기 이거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뉴욕 유니버시티의 셰리 글리드라는 학자는 1960년대, 70년대 고소득층을 이렇게 했더니 뭐 주거비가 낮춰지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냥 뉴욕을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나아지지는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떠나면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수 기반이 약화되고 그 결과로 공공서비스, 복지, 주거 정책이 더 취약해지는 구조적인 위험이 존재한다. 만반의 시장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식료품, 시형 식료품 이런 것도 아이디어를 내고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보육을 확대하고 consumer worker protection, 소비자와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강화하자 이 정도로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뭐 어려운 뉴욕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러스클럽 정식형 킴스보석 자체 직원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한 맨해튼 다이아몬드 스틱 킴스보석입니다. 맨하튼 47가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 한글 간판 킴스버섯 보입니다. 재테크용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싸고 또 킴스버섯 세일 상품으로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기념주화, 골드코인, 실버코인, 소장품 중에 풀었습니다. 세일 가격으로 확인해 보시죠. 구하기도 힘든 코인,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뭐해 먹나? 포켓 들어가기가 좀 걱정이시라면 뉴저지 한남 체인 만나방에 들르시죠.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 소박했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지고요. 온갖 나물에 국, 잼, 떡까지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입니다. 뉴저지 한남 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화재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무료 상담 전화로 기다리는 상담원이 받아서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고 또 정신건강 정보와 기관도 안내합니다. 에스화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전 투 비전 NX와 GDR Max 프로 시스템 프로에 맞춤 레슨에 더해서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까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어요.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위치, 다시 한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라바드 2층, 그리고 전화로 확인해 보시려면 929-766-0088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웨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했죠.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여가 프로그램, 또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오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도와드립니다.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 앤 뭉치가 그 마음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을 한자리에 모아서 여름철에 쿨링 매트도 좋았죠. 그 의류, 이제 가을 의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뉴저지 한인회 송미숙, 송미셸 회장님 지금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1: 네, 아유. 비가 오고 그러면 네. 제가 걱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0: 아유, 아직 좀 남았잖아요. 비만 오면 아, 이거 비 때문에
1: 맞아요.
0: 혹시라도 네. 네.
1: 이게 지금 추석 대잔치를 앞두고 네. 큰일 났다. 이 비가 빨리 오고 이제 우리 야채쯤에는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0: 네.
1: 이제 아, 비만 오면 아무튼 가슴이 철렁거리고 있어요.
0: 아,
1: 지금.
0: 맞아요. 과거에 참 날씨는 어찌할 수 없기에 뉴저지 한인회에서 추석 대잔치 할 때 언젠가 두 번 연속
1: 비가 좀 많았죠.
0: 네, 네 비가 많이 와서 연기됐던 참 마음 졸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뉴저지 추석 대잔치, 미동구 추석 대잔치. 네. 제가 이 두 이름을 같이 보는데요. 맞나요? 한 자리에 만나는 건가요?
1: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두 그 전에 청과협회에서부터 하셨던 네. 그런 대잔치가 있어요. 근데 네. 그분들이 뉴저지에서도 또 하시더라고요.
0: 네.
1: 저도 그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포트리에서 저희가 한인회가 이 잔치를 하셨는데,
0: 네.
1: 올해 제가 회장이 되면서 다시 이 뉴 오버팩팍으로 와서,
0: 네.
1: 우리의 어떤, 당당한, 네. 기계를 좀 펼치자.
0: 네.
1: 지금 기계를 펼치는 의미에서 다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많은 단체들이 저는 같이 하기를 원했어요.
0: 네.
1: 또 한국의 지자체들하고 또 연관이 있는 이런 뉴욕 경쟁협회나
0: 네.
1: 여러 군데 이제 이렇게 지자체랑 관계된 단체들하고도 제가 컨택을 하고
0: 네.
1: 물론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컨택해서 이런 거 할 때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 뭐 월드컵 저희가 이번에 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행사를 기획을 하시고 하셨는데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0: 네.
1: 저는 다 오픈됐고
0: 네.
1: 어느 단체든지 같이 오시면 저희가 1 더하기 1이 사실 2가 되는 것보다도
0: 네.
1: 어떻게 보면 1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뉴욕 추석조직위원회라고 그 청과협회에서 네. 하시던 그분들이 뭐 하고는 계시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결속되는 그런 느낌도 좀 없고
0: 네.
1: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0: 네. 이번엔 큰 추석 대잔치가 진짜 되겠네요. 뉴저지 한인회에서 하는 네 뭉쳐야 산다 함께
1: 네.
0: 한자리에서 9월 25일 26일

0: 있었는데 기네스북을 하려니까 1200명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한 번 입고.
1: 그러면 500명 넘어 한 번 입고 오실 분들도 만약에 진짜 더 많이 오시면 어쩌면 우리가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1200명도 될 수가 있겠네요.
0: 그러니까 이제 오시는 분은 오시겠지만 1000분 이상은.
1: 네.
0: 한복을 입고 오시는 분은 또 틀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참으셔라. 네. 기네스북은 올해 한번 해보고.
1: 네.
0: 또 다음에 기회를 생각하자. 그래서 저는 뭐든지 뭐 단계별로 올라가는 걸 좀 좋아하는 성격이니까 그럽시다. 네. 이번에 500명으로 합시다.
1: 네.
0: 어느 분들이
1: 이틀 중에 언제 500명 한복 입는 아리랑 퍼포먼스가 있는 거죠?
0: 금요일 3시예요.
1: 금요일.
0: 네.
1: 3시.
0: 금요일. 네. 3시. 25일. 네. 금요일입니다. 이번에는. 네. 토요일 일요일을 못하고 금요일 토요일을 하게 되었어요.
1: 네.
0: 금요일 3시.
1: 네, 금요일 오후 3시에 한복 입고. 네, 모자.
0: 오후 3시.
1: 뉴 오버백.
0: 네.
1: 네. 네. 이 포스터를 보면 빼곡하게 그 행사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0: 근데 이제 그게 있고.
1: 네.
0: 사실 그동안 대표적인 거는 K-POP 콘테스트하고.
1: 네.
0: 동포 노래자랑.
1: 네.
0: 그런 것들이 대표적이었죠.
1: 네.
0: 그런데 올해는 500명이 한복 입고.
1: 네.
0: GS 아리랑을 부르는데.
1: 네.
0: 그 아리랑만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1: 네.
0: 민요를 다 같이 부를 거예요. 한.
1: 아.
0: 30분 동안 한복을 입을 기회도 없었고.
1: 네. 민요.
0: 저희가 민요를 그동안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입으면 되는데 쑥스러운 거예요.
1: 혼자 입고 나가긴 좀 그렇지 않아요? 시선을. 네. 또 받아야 되니까.
0: 네. 평생에 한 두 번을 입어요. 한 번은 본인 결혼식 때. 그다음에는 자녀 결혼식. 뭐 자녀가 둘이면 한 세 번을 입는 거예요.
1: 아, 진짜 그러네.
0: 그러지 말고.
1: 네.
0: 우리가 좀 1년에 한두 번은 한복을.
1: 네.
0: 입고.
1: 네.
0: 다 같이 이렇게 그 자체는 저는 퍼포먼스라고 생각했는데.
1: 네.
0: 그래도 한복을 입은 김에 그런 걸.
1: 네.
0: 알아요.
1: 네.
0: BTS 아리랑을 부른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가 아닌가 생각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1: 네네.
0: 온갖 아리랑을 다 들어갔어요. 진짜 아리랑 뭐 미장 아니 무슨 아리랑 다 집어넣어가지고.
1: 네.
0: 우리가 생각하는 아리랑 아리랑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리랑이라고 생각하던데 그게 아니에요. 온갖.
1: 네.
0: 뭐 아리 아리랑 슬리 슬리장도 있고.
1: 네. 연구 많이 하셨어요. 뉴저지 한인의 미셸 송미스 회장님.
0: 네.
1: 그래 보니까 여기 천하장사 씨름대도 있고 농악대 공연 태권도 시범 줄다리기 또 케이팝 콘테스트 말씀하셨고요. 동포 노래자랑. 네. 네리콜도 네리콜 락밴드. 네. 또 공연도 있고요. 마인댄스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그리고 여기 눈에 띄는 게 합창단도 나오고 동요대회 사생대회 그림 그리는 것도 있는데 장학금을 수여하시는 그 순서가 있나요?
0: 네, 제가.
1: 네.
0: 제가 이제 저는 처음부터 제 공약이 차세대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같이 가야 되냐. 거기에는.
1: 네.
0: 꼭 장학금을 줘야 된다.
1: 네.
0: 왜냐하면 우리가 용돈을 주고 세뱃돈을 주잖아요.
1: 네.
0: 학생들한테. 열심히 잘 공부하고 열심히 살으라고 주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꼭 이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왜 이게 단절이 되고. 아니에요. 뭐 자신한테 조금 더 용돈 주면 단절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큰 돈은 아니에요.
1: 네.
0: 저는 정말 큰 돈을 줬으면 좋겠지만.
1: 네.
0: 큰 돈은 아니고 저희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1: 네.
0: 골프 대회를 했고 굉장히 또 잘 됐어요.
1: 네.
0: 힘든 상황에도 저희가.
1: 네.
0: 왜 그때 힘들었냐면 다른 단체하고 디플리케이트 데이세 그게 된 거예요.
1: 같은 날.
0: 똑같은 시간에.
1: 네.
0: 같은 날에. 그러니 뉴욕하고 뉴저지 뉴욕에서 뉴저지 오실 분들이 다 그쪽 뉴욕 이벤트를 가시니까.
1: 네.
0: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랬어도 저희가 충분히 펀드레이징이 됐고 그래서 그 장학금을 이제 나누고 싶은데.
1: 네.
0: 또 한두 분은 자기네도 조금 그 장학금을 내서.
1: 네.
0: 같이 풍성한 그런 장학금 주는 순서를 하자 그래서.
1: 네.
0: 그러기로 했어요. 그래서.
1: 네.
0: 어느 분들이 조금 더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들을 선발할 거고.
1: 네.
0: 선발의 기준은 당연히 신청서 있어야 되고.
1: 네.
0: 추천서가 있어야 되죠.
1: 좀. 네.
0: 뭐 저희 단체가 추천해도 될 거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봉사단체.
1: 네.
0: 교회면 교회.
1: 네.
0: 추천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에세이가 들어가는데 에세이는.
1: 네.
0: 자기 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1: 네.
0: 어떤 스토리도 좋아요.
1: 아.
0: 그러니까 이거는 봉사를 했던 학생, 봉사를 하고자 하는 학생, 봉사를 잘하라고 하는 격려.
1: 네.
0: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 에세이를 저희는 원해요.
1: 네, 그러면 지금
0: 공부 잘한 거 뭐 이런 거.

0: 뉴저지 한인회로 문의를 하면 되나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죠. 네.
1: 아, 그럼요. 저희가 이제 저희 웹사이트를 보시고 그리고 전화번호에 네. 제가 지금 드릴 테니까 거기에 문자로 리퀘스트를 하세요. 그러면 네. 저희가 링크도 드리고 네. 또 설명도 문자로 다 이렇게 패키지 설명도 드리고
0: 네.
1: 그러니까 9월 15일까지니까
0: 9월 15일까지 장학금 신청 네. 하십시오. 봉사 활동을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러면 SA를 포함해서 뉴저지 한인회로 네. 일단 문의를 하시는데 전화번호 주세요.
1: 전화번호는 그 이제 한인회 전화번호는 201-945-9456
0: 945-9456.
1: 예.
0: 아, 진짜 외우셔요? 예. 201 뉴저지 번호고, 945-9456. 네. 이렇게 해서 문자로 드리지 말고, 여기는 전화를 직접 하셔야 되는 거죠?
1: 전화 하시고, 네. 네. 문자로 하려면, 네.
0: 732-213-7361. 732-213-7361. 732-213-7361은 문자입니다. 네. 오늘, 일단은 이렇게 전체를 한번 훑어주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진짜
1: 그렇군요.
0: 포스터 보면 완전히 그 확대해서 봐야지만이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정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이번에는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어요.
0: 상품이 많다.
1: 네. 푸짐한 나풀. 네. 여러분이 한복 입고 오시면 나풀 다
0: 줍니다. 진짜요?
1: 거기서 한복 예, 찾아봐야지. 네. 그렇게 푸짐한 상품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이게 라프를 또 저희 티켓을 팔기도 하지만
0: 네.
1: 한복 입고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네. 라프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라프를 밤에 뭐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수시로 해요.
0: 알겠습니다. 한복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추석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9월 25일, 26일 이틀 동안 뉴 오버팩 공원에서 만납니다. 뉴저지 추석대잔치와 미동부 추석대잔치가 한자리에 엄청난 규모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송미숙, 미셸, 송 뉴저지 한인회 회장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0: 네.

올해 달력을 보니까 9월 25일 이 축제 첫날이 바로 추석이네요. 고향의 정, 풍성한 한가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디서 나눌까요? K-Festival, 미주 한인축제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두 추석 대잔치들이 한복 500벌이 등장하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잔치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아침에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반팔을 입을까? 긴팔을 입을까? 그 사소한 것을 못 정해서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렇게 애매한 경계에 서 있는 순간 은근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여름도 아니고 완전히 가을도 아닌 지금 가끔 우리 마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완전히 괜찮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힘든 것도 아닌 채로 하루를 건너갈 때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 애매함을 못 견뎌서 빨리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확실히 정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은 그렇게 재촉하지 않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도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눈치채지 못할 만큼 천천히 넘어가잖아요.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도 그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결론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반팔이 애매하면 가디건 하나 챙겨 나오면 되니까요. 오늘은 애매한 자리에서 서성이는 분들과 함께 투데이 시작합니다.

9월 3일 목요일 투데이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리차드 막스의 목소리로 들으셨어요. Right here waiting. 아, 누군가 여기서 나를 기다린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좋을까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저와 아주 가까운 분께서 직접 AI로 이렇게 만드신 엽서, 너무너무 예쁜 그 엽서에 사연을 이렇게 적으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과 정성이 느껴져서 아주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도 기분 좋으셨죠? 오늘은 이제 벌써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월요일이 레이버데이다 보니까 조금 더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설레기도 하고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목요일을 오늘 함께 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연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 제 앞에 도착한 사연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눠볼 텐데요.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또 나눠주시면 제가 함께 이 시간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결혼한 지 1년이 좀 된 며느리의 사연, 오늘 어떤 사연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이 좀 넘은 며느리입니다. 저희 부부는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요. 어머님께서 차려주시는 점심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오후가 되곤 하지요. 그날도 어머님께서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시더니 손이 많이 가는 아귀찜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식사를 하던 남편이 한마디를 합니다. 엄마, 근데 오늘 아귀찜은 좀 싱거운데? 아귀찜은 좀 칼칼해야 맛있지. 저는 순간 남편을 노려봤어요. 아니, 본인이 직접 만든 것도 아니면서 어머니가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하신 음식에 저렇게 말하나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바로 한마디 했죠. 나는 딱 좋은데? 난 이런 맛이 좋아. 당신은 밖에서 자극적인 음식만 먹으니까 입맛이 너무 강해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를 빤히 바라보시다가 웃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휴, 평생 키운 내 아들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너는 벌써 내 마음을 알아주네. 그러시더니 장난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네가 내 딸하자. 너는 내 딸이고 쟤는 이제 내 사위야. 저도 웃으면서 그래요 어머니 하고 대답을 했죠. 어머님께서 제 앞에 맛있는 음식을 더 놓아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많이 먹어라. 그리고 정말 엄마라고 불러도 돼.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친정엄마를 아주 일찍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엄마라는 말도 많이 해보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자연스럽게 우리 딸이라고 부르는 것도, 제가 누군가를 엄마라고 하는 것도 참 낯설었거든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귀찜을 한 입 크게 먹었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님이 제가 울음을 삼키는 걸 보실까 봐요. 결혼을 하면 가족이 하나 더 생긴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더욱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주고 밥 한 끼라도 더 먹으라고 이렇게 챙겨주고, 바로 그런 사람이 가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어머님은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만났지만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는 조금 다른 이름으로 자리 잡았어요. 엄마, 우리 딸 많이 먹어. 이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네요. 아마 제가 너무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나 봅니다.

0: 네. 어린 시절 일찍, 친정엄마를 여의고 지금 사연을 주셨는데, 아, 참, 이해가 됩니다. 저도 예전에 그 친구 중에 어머님께서 일찍 돌아가신 그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저희 엄마, 어머니가 이제 뭐 챙겨주시는, 차려주시는 그런 밥을 먹거나 하면, 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러워도 하고 좋아하면서, 그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저희 엄마를 대신 이렇게 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친구 생각도 나는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시어머니와 우리가 뭐 고부 갈등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항상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좀 어려운 관계다. 네, 또 시집살이 많이 하시고 맘고생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시자 들어가는 시금치도 안 먹는다 이러신 분들도 계신데, 지금 이 사연은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연이네요. 이렇게 며느리를 아껴주시는 어머님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관계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친정엄마처럼 아주 살갑게 진짜 잘 지내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시어머니 하면은 뭐 무섭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친정엄마를 일찍 떠나보내신 이런 사연자께서는 그 한마디가, 우리 딸 많이 먹으라는 그 한마디가 또 이렇게나 따뜻하게 느껴지셨다고 하니까, 진짜 훈훈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결혼을 하시고 대부분의 분들이 또 이제 시댁 어른들과의 관계가 다 있을 텐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정말 우리 친정에 가나 시댁에 가나 난 똑같이 편해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여전히 또이 시부모님이 어렵고 또 힘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시집살이를 또 많이 하신 분들은 그 마음도 저희가 또 이해를 충분히 해야 할것 같아요. 갓 결혼한 분들이 또 시집살이를 하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그 좋은 때에 눈치 보고 항상 힘들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뭐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오늘 사연 주신 분은 앞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또 시댁 어른들과 지내시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다면 카톡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K-Radio US로 나의 시부모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자랑해 주실 분 있으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와 함께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하세요. 718-886-3344, 718-886-3353.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입니다.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뭘 드실 거예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십시오.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은 무제한 무료고요.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제1회 홀19팀배 뉴욕 뉴저지 스크린골프 팀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쉬로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도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등록 마감이고요.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고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19팀배 팀대항 스크린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다릴게요.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766-0088입니다.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드디어 오픈했죠.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의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입니다.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있고요.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929-766-0088. 투데이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아보카도 99센트, 꿀 대추 파운드당 5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라고 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9불 99. 백투더스쿨 특가 세일전. 생활 필수 먹거리 준비는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2: 중국 여행인데 쇼핑도 옵션도 없다고요?
1: 중국 비자 받는 것도 어려우세요?
2: 이젠 걱정 마세요. 안전한 원스톱 케어 푸른투어와 함께하세요.
1: 모든 일정 5성급 호텔, 중국 비자 전문 대행까지 프리미엄 중국 여행.
2: 백두산 천지 4일, 9월 20일, 10월 15일, $750 플러스 항공.
1: 장가계 원가계 5일, 11월 2일 출발, $890 플러스 항공.
2: 백두산 북경 상해 완전 일주 9일, $1999 플러스 항공.
1: 쇼핑 없이, 옵션 없이, 여행은 더 품격 있게.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6: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7: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의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문배술.

0: 소란의 목소리였죠. 괜찮아 들으셨습니다. 네. 미영님 들어오셔서 인사 남겨주셨어요. 어우, 친정이 한국이시라 이제 시어머님과 보내시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하시네요. 아, 굉장히 좋은 고부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겉절이 좋아해요, 어머님 하면은 또 이렇게 막 맛있게 담가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러신가 봐요. 음식 솜씨도 좋으시고 너무 좋습니다. 어, 음식 솜씨 좋으신 분들 상당히 제가 부러워하거든요. 참, 이렇게 뚝딱뚝딱 많은 것들을 내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 참, 복이신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사실 어떤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해도 참 고민이 많으시죠?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별점도 찾아봐야 되고, 리뷰도 봐야 하고, 여러 가지 고민하시고, 그렇게 꼼꼼히 체크하시고 사시는 분들 많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죠. 아, 그런데, 뭐 리뷰도 좋고 별점도 다섯이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좀 별로였다 이런 경험들도 혹시 있으시죠? 반대로 별로 그렇게 그런 거는 유명하지 않은데 어떤 친구가 아 거기 너무 괜찮아 내가 직접 가봤는데 정말 잘해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이상하게 그 말에 더 믿음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건 신뢰 때문이죠. 내가 믿는 사람이 추천해 주는 곳 그런 것들은 믿음이 가죠. 예, 지금 이 사회에서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소셜 서베이 그 자료를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한 그 미국인들의 비율은 1972년 약 46%에 비해서 2018년 정도에는 약 34%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사람을 믿는 것이 좀 어려워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정보는 그때보다 정말 많이 넘쳐나는데 믿을 수 있는 정보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광고인지 뭐 진짜 추천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믿을 만한 사람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냥 뭐 어디 인터넷에서 제가 찾았는데 뭐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내가 가봤는데 혹은 뭐 우리 동생이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정말 꼼꼼하시대. 내가 거기서 치료를 받아봤는데 정말 좋더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게 확 믿음이 갑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미국의 PwC의 소비자 조사에서는 신뢰하는 기업을 친구나 가족에게 추천한 소비자들이 61%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기업은 더 많은 추천을 받는 거고 그렇게 돈을 쓰는 소비자 수가 상당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소비시장에서 가격만 무조건 싸다고 선택받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선택을 받는다는 거죠. 그 신뢰 자체가 경쟁력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뭐 돈도 벌고 집도 마련하고 직업도 갖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는데요. 인생이 후반으로 갈수록 가장 중요한 자산 하나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느냐라고 해요. 아, 그 사람은 약속을 참 잘 지켜. 뭐 그런 평가를 받거나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끝까지 책임져 주더라고 이런 평가라든지 아니면 아, 그 사람은 약속을 안 지켜 말과 행동이 달라 어려울 때 나를 항상 외면하더라고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신뢰 믿음이라는 게 사실 돈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직장을 구할 때도 그렇고 내가 도움이 필요한 어느 순간에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인맥보다 평판, 뭐 팔로워가 내가 뭐 몇이다 이런 것보다는 이 신뢰도가 더 중요한 자산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뢰라는 게 한 번에 얻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필요한 그 시간과 노력이 있죠.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기까지는 정말 내가 투자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신뢰를 쌓는 것에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는 나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투데이 저는 잠깐 시간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라고포도 박스당 14불99,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장,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8불99, 부채살 파운드당 12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7: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6: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7: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 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6: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4: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8: 뉴 택시.

0: 비즈니스를 만나다. 안마의자와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에서 파격적인 레이버 대세일을 시작했습니다. 9월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세일은요, 고물가 시대에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역대급 할인과 할부 판매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어떤 좋은 제품들이 좋은 가격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오늘 제이슨 박 부사장과 함께 올해 레이버데이 세일 정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사진 했습니까, 네.
0: 네, 아우, 이제 가을이 돼서 굉장히 기분 좋고요. 요즘에 특별 행사로 많이 바쁘시겠어요?
1: 네. 레이버데이 세일이 이제는 이제 12일까지.
0: 그렇죠.
1: 하고 있으니까. 네. 굉장히 바쁠 때죠.
0: 그렇습니다. 과연 올해 이 노동절 세일은 어떤 제품들로 준비되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1: 네, 일단 그, 한국 내에서 가장 최고의 안마 의자로 등극을 했죠.
0: 네.
1: 세라젬, 저희가 이제는 그 M10이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0: 네.
1: 정말 지금까지 나온 안마 의자 중에서, 가장 완벽하다.
0: 오.
1: 퍼펙트하다.
0: 네,
1: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0: 네.
1: 이 회사가 원래 이제는 척추, 그, 의료 기기 회사지 않습니까?
0: 아, 척추 치료하는. 네.
1: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안마 의자의 롤에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 기술이.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딱 앉아서 누웠을 때가.
0: 네.
1: 그, 앉아서도 받을 수가 있고, 누워서도 받을 수도 있고.
0: 네.
1: 발바닥, 종아리, 뒤꿈치. 특히 그 발바닥에 그 종아리와 발바닥에 그 콤비네이션이 돼갖고.
0: 네.
1: 그 비벼주는 기능들이 굉장히 탁월한데, 뜨거운 열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0: 그래요?
1: 굉장히 탁월하죠. 그러면
0: 네.
1: 자세가 완벽한 자세입니다. 마사지를 받기 위한 어떤 거의 한 그 170도까지 이렇게 딱 누워서 하는데 굉장히 누워서 할 수도 있고 앉아서
0: 네.
1: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해주는데
0: 네.
1: 아래 위가 따로 듀얼 엔진으로 다 되어 있죠. 물론.
0: 네.
1: 그리고 저는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4D로 다 되어 있고.
0: 네.
1: 각각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고. 또 가장 이 회사의 장점인 게 뭐냐면 온열 테라피 기능이 있는데.
0: 그러게요.
1: 마사지 볼하고 마사지 패드하고 동시에 이제 두 군데를 다 채는데.
0: 네.
1: 이전에 안마 의자들은.
0: 네.
1: 온리 마사지 체어만, 마사지 패드만.
0: 그랬었죠.
1: 그냥 이게 한 온도로다가.
0: 네.
1: 온도가 하나로만 됐거든요, 거의.
0: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너무 뜨겁다. 너무 또.
0: 안
1: 이렇게
0: 뜨겁다.
1: 하고
0: 네.
1: 미지가 안 뜨겁다. 미지근하다. 이제 그런 컴플레인들이 많았었는데 이거는 본인의 어떤
0: 네.
1: 취향에 따라서 뜨겁게 할 수도 있고 또 약하게 할 수도 있고 그걸 조절할 네. 수가 있어요. 온도를.
0: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네. 또 마사지 볼에도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완벽한 더말 테라피라고
0: 네.
1: 온열 치료기로서의 기능이 완벽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1: 네, 그렇군요. 그리고
0: 네.
1: 스트레칭 기능이 굉장히 환상적입니다.
0: 네.
1: 아주 스트레칭만 6가지 모드가 있어요.
0: 스트레칭만요?
1: 뭐, 예. 그래서 코어 스트레칭, 뭐, 필라테스, 요가,
0: 네.
1: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서 다양하게 돼 있는데,
0: 네.
1: 정말 따뜻하게 하면서 스트레칭 기능이 뛰어난데, 뭐, 기존에 저는 뭐, 이렇게 요즘에 보면 이상하게 뭐, 막 움직이면서 하는 뭐, 다리,
0: 네.
1: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션만 하는 게 있는데,
0: 네.
1: 사실 불필요하게 화려한 동작만 넣어서 실제 안마하고는 도움이 안 되는,
0: 네.
1: 화려한 어떤 그 퍼포먼스만 하는 제품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0: 네.
1: 네, 실질적으로 마사지, 그리고 척추에 관련된 여러 가지
0: 네.
1: 체형 관리까지 되는 완벽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예,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0: 네.
1: 이 제품을 저희가 이제 특별히 저희가 이제 40%까지 할인을 해드려요.
0: 40% 할인?
1: 네, 네. 네, 노동절 그렇게 이제 하고
0: 네.
1: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는 그 솔라라라는 제품이 있는데
0: 네.
1: 이것도 전신 안마제 발바닥서부터 시작해서 등, 허리, 어깨, 뭐 발, 뭐 손도 잘해주고요.
0: 네.
1: 이거는 작은 공간에서 쓸 수 있는데 모든 전신 안마 발바닥서부터 뭐 어깨까지 다 되는 건데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고
0: 네네
1: 사실 탁월합니다. 근데 이게 3,900불짜리를
0: 네.
1: 2,400불에 세일해 드려요. 제가
0: 굉장히 싸게 해 주시네요, 지금.
1: 예, 그리고 월 62불에 48개월 되는데 저희는
0: 네.
1: 이 먼틀리 페이먼에 다운 페이가 없어요.
0: 아, 그래요?
1: 아무것도 그냥 사가는데 그냥 돈도 하나도 내는 거 없습니다. 오,
0: 매달 내도 돼요, 할부로.
1: 예, 예. 그래서 들어가고 다음 달서부터 내는 그런 어떤 파격적인 행사예요.
0: 네.
1: 그래서 또 물론 3년은 워런티 저희가 해드리고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파트네이버를 완벽하게 되는데 저희는 어떤 숨겨진 게 없어요. 다른 데들은 뭐 5년 해준다는데 리미티드 워런티라고 했고 네. 실제 보면은 네. 해당되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약간 그 장난을 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0: 네.
1: 5년이다 그러면서
0: 네.
1: 실제 해당 고장나면 돈을 내야 되는 뭐 리미티드 워런티라고 했고 문구를 아주 조그맣게 써갖고 그걸 안 읽어보거든요. 근데
0: 네.
1: 저희는 하이트론스는 파트네이버 에브리띵
0: 에브리띵
1: 워런티입니다. 네.
0: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지금 준비되어 있나요?
1: 네, 그렇게 하고 이제는 가전 제품으로 보면은
0: 네.
1: LG의
0: 네.
1: 노크온 그 냉장고라 해갖고
0: 네.
1: 프리도어인데 똑똑 두드리면 안에가 보이잖아요.
0: 아,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는 50% 할인하는 행사를 하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는 삼성 프렌치도어 냉장고인데 3도어짜리인데 이걸 46% 세일을 해요.
0: 네네.
1: 이제 그렇게 하고 월풀 4도어짜리
0: 네.
1: 냉장고인데 여기 이제는 위에 두 개는 이제는 레귤러 냉장고고 밑에 두 개는 냉동고로 쓸 수가 있으면서 한쪽 양쪽 중에서 하나를 냉동고로다도 네. 쓸 수가 있고
0: 네.
1: 또 고기 카니를 쓸 수가 있고 야채 카니를 쓸 수 있게 그걸 플렉스존이라고 해갖고
0: 네.
1: 그걸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0: 네.
1: 그거를 50% 세일을 합니다.
0: 그렇군요.
1: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요.
0: 네.
1: 저희가 이제는 그 매트레스에서 지금 최고로 좋은 게 매그니 스트레치라고 저희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하면서 스트레칭이 된다. 그리고
0: 네.
1: 고급 어떤 소재로 돼 있어갖고 첨단 고밀도 섬유로 되어 있고 누우면은 탄탄하게 어느 한 군데가 푹 들어가지 않고 탄탄하게 받쳐주고
0: 네.
1: 아주 추운 겨울이면은 따뜻하게 체온율에다가 보온을 시켜주고
0: 네.
1: 또 더운 여름날에는 그거를 저희가 이제는 그 통풍이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0: 네.
1: 그리고 척추를 아주 스트레칭을 시켜줘요. 서서히.
0: 아, 너무 시원하겠어요.
1: 어깨에서부터 엉덩이 네. 아래까지 서서히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아주 첨단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건데
0: 네.
1: 물론 척추가 안 좋으신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0: 네.
1: 또 한 가지는 보통 척추가 뭐 괜찮은데 오랫동안 사용하실 분들 있잖아요.
0: 그렇죠.
1: 특히 젊은 청소년들한테는 어린아이들한테는 아무거나 막 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스트레칭이 네. 안 되는 편하게 받쳐주는 아주 좋은 그냥 돌체 비다라는 거인데 그것도 있는데
0: 네.
1: 그것도 굉장히 탄탄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건 아이들 장가갈 때까지 쓸 정도로
0: 오래오래 그냥
1: 그 정도로 오래오래 써요.
0: 그렇게
1: 써서 쓰고
0: 네.
1: 저희 제품은 이게 이렇게 지퍼가 돼 있어갖고요.
0: 네.
1: 빨아서 써요.
0: 아,
1: 그리고 이제 안에든 저는 그 이렇게 환풍을 이렇게 나눠져 있어갖고 환풍을 시켜주니까
0: 네.
1: 자 우리 거가 어떻게 좋으냐면은
0: 네.
1: 기존에 있는 거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분들 이제 20년 동안 쓰는데 끝도 없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안에를 우리가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버리잖아요.
0: 버릴 때.
1: 버리다 보니까 거 안에 진짜 곰팡이가 엄청 쓰러 있어요.
0: 아이고, 눈에 안 보이니까 저희가 모르고.
1: 예,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엔 건강에 얼마나 아이고. 좋지 않은 그런 거니까
0: 네.
1: 그거를 여러분들이 탄탄하다고 물론 이제 요즘 안 좋은 것들은 조금 지나면은 가운데가 푹 꺼지고 막 그러죠. 그건 무조건 그렇죠. 바꿔야 되고요.
0: 네.
1: 그리고 옛날 것들은 10년 이상 될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 진지하게 한번
0: 네.
1: 검토해 보세요.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내가 보니까 안에.
0: 네.
1: 근데 저희 거는 커버를 벗겨서 드라이 클리닝도 할 수 있고 안에
0: 네.
1: 거를 그런 어떤 그 스펀지 같은 거 있는데 그 폼을
0: 네.
1: 이렇게 하고 말릴 수가 있어요. 따로.
0: 좋네요.
1: 굉장히 오랫동안 진짜 변형만 없으면 20년 동안 쓰는데 문제가 없죠. 그리고
0: 그렇죠.
1: 그리고 베개도 너무너무 좋아요.
0: 아, 베개도.
1: 어떤 그, 예, 머리가 쿨링되고 저런 그런 제품이 나오는데 와서
0: 네.
1: 검토해 보시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저런 획기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0: 네.
1: 물론 김치냉장고도 제일 저희가 싸고요.
0: 네.
1: 딜리버리까지 저희는 다 완벽하게 해드리잖아요. 다른
0: 그렇죠.
1: 데서는 딜리버리 안 해줘요. 저희는 안에까지 완벽하게 해드리고
0: 네.
1: 값을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제일 쌉니다.
0: 그렇죠. 좋은 가격.
1: 저희는 서비스 센터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몇 년 뒤를 생각하세요.
0: 네.
1: 진짜 어디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0: 전문
1: 회사에서 사느냐 아니면은
0: 네.
1: 어디 다른 데냐. 그리고 냉장고 세탁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0: 너무 환상적으로 고급 부엌이 돼버려요.
1: 아유, 주부들 너무 좋아요.
0: 냉장고를 안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냉장고를 파이트론에서는 전문가들이 그걸 다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가전제품은 그냥 상담도 없고 그냥 모르신 분들이 큰 그 스토어 가서 이렇게 오다해봤다 잘못 오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를 네. 다 버리시고요. 제가 네. 완벽하게 저희가 저기 전문가가 안내해드리고 또 한 가지는
1: 네.
0: 저희가 요즘에 보면은 그 저기 세탁기하고 드라이가 되는 진짜 콤보 세탁기 있지 않습니까?
1: 아, 삼성 콤보 세탁기요.
0: 네, 그거 불티나게 지금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 네.
0: 저희가 미국에서 저희가 가장 대박을 파는데 원인이
1: 네.
0: 일단은 중간에 안 옮겨도 되고요. 그리고 또 그렇죠. 스페이스가 자 세탁기 하나로 다 끝나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게 하고 자 그 가스가 필요 없어요. 가스가
1: 네.
0: 필요 없고 이 제품은 어떤 방식이냐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뜨거운 열로다가 옷감을 갖다가 드라이 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 에너지가 엄청 줄어들죠. 가스가
1: 그렇죠.
0: 필요 없고
1: 가스가,
0: 가스가
1: 아니고.
0: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그 벤트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전문가들이 해줘야 되는데
1: 네.
0: 그거를 안 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스가 연소되다가 막히고 그러면은 가족들의 건강도 굉장히 안 좋고요.
1: 네.
0: 그리고 에너지 비용이 이거는 전기 80V만 끊기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벤트도 필요 없고.
1: 네.
0: 그러니까 에너지 비용이 1년에 두 부부가 썼을 때 13불밖에 안 나와요.
1: 굉장히 절약이 되겠어요.
0: 대단하죠.
1: 그러니까 네.
0: 이거는 안 쓰면 손해예요. 안 쓰면 손해예요.
1: 콤보 세탁기.
0: 거기 보고, 예, 콤보 세탁기. 그거는 워셔, 드라이, 뭐 따로따로 지정할 수도 있고.
1: 네.
0: 뭐 델리케이트 한 거,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세탁기, 그 저기, 그, 여러분들, 그 네. 세제도 큰 통에 넣는 게 하나 있어요. 크게 큰 통을 한번 이렇게 넣으면은 자동으로다가 네. 옷감을 센싱해갖고 정확한 양을 넣어줘요.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이 그 저기 그 세제를 많이 넣는 거는 세탁기에도 안 좋고
1: 뭐
0: 빨래에도
1: 그렇죠.
0: 안 좋은 거예요. 네. 오히려 더 빨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정확한 양을 넣으니까 세제도 두 배 이상 세이브 되죠. 벤트 청소 1년 한 번씩 150% 안 내도 되죠.
1: 그렇죠.
0: 그리고 에너지 비용이 두 부부가 쓰면 13불밖에 안 되니까 어마어마한 게 세이브가 되고 빨래가 일단 깨끗합니다.
1: 그렇겠네요.
0: 굉장히 그 인공지능 센서가 들어갈 거 하니까
1: 네.
0: 이 분야는 그 삼성께 왜 그러냐면 다른 회사 거보다도 용량이 커요. 0.4큐빅이 똑같은 값에. 그리고
1: 그렇군요.
0: 또 빨래 드라이 시간이 더 빨라요.
1: 네.
0: 10분에서 20분.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1: 그래서
0: 회장님도
1: 이렇게
0: 없고.
1: 자부심을 갖고 네. 계시군요. 네.
0: 저희가 점점 설명을 팔수록 야 이거 정말
1: 수고하시니까.
0: 이거는 다 바꿔야 된다. 정말 이거는 온 세상에 있는 요즘에 네. 환경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1: 그렇죠.
0: 많습니까? 이 모든 게 다 에너지, 이 가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1: 맞아요.
0: 이거는 14불만 내면 1년에 14불에 그냥 모든 가족에 진짜 두 가족에 충분히 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하이트로너다 오십시오. 하이트로너는 여러분들의 확실한 어떤
1: 네.
0: 그 가정에 필요한
1: 네.
0: 가전제품을 완벽하게 저희가 원하시는 대로다가
1: 네.
0: 저희가 미국 그 냉장고도 비싼 것들 있잖아요.
1: 네네.
0: 다 요즘 저렴한 거로다가 성능 좋은 거로다 우리가 다서 테스트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1: 아 좋습니다.
0: 무조건 비싼 게가 다 아니에요.
1: 네. 한번 꼼꼼하게 네, 가서 네.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이 네이버데이 세일이 지금 9월 12일까지 진행이 되죠?
0: 네 그렇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셔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파격적인 세일입니다. 한번 가셔서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1: 네, 네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0: 네 뉴저지는 뭐 리치필드 한양몰에 있는 거기 그 하이트론 본사가 있고요. 201-941-0024
1: 네.
0: 그리고 한남 뉴저지는 한남 체인 안에도 있어요.
1: 아, 그렇죠.
0: 거기 마사지어 쇼룸하고
1: 네.
0: 뭐 스타일러 여러 가지 파는 그 저기도 있고
1: 네.
0: 그래서 201-956-0033이고요. 뉴욕은 코리아 빌리지 1층에 있습니다.
1: 그렇죠.
0: 718-445-2005.
1: 네.
0: 세 군데 중에 이제 가까운데 가셔갖고 상담하시면은
1: 네.
0: 저희가 완벽하게 여러분들한테 뭐 보여드리고 데몬스트레이션 해드리겠습니다.
1: 그리고 지금 주부들께서 아주 좋아하실 그 오중 스팀 구조로 열을 고르게 전달해서 정말 맛있고 빠르게 요리할 수 있는 알텐바흐 저압 냄비도 지금 독점 판매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거 선물용으로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가보시고요.
0: 네, 평생 쓰는 건데 네. 한국의 유명한 셰프들이
1: 그러니까요.
0: 추천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 네.
0: 지금 유튜브에 알텐바흐
1: 네.
0: 저압 냄비 이렇게 써보세요. 쳐보세요.
1: 그렇죠.
0: 어마하게 어마하게 씁니다. 그걸
1: 네.
0: 미 동부에서 하이트론이 독점 판매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뭐 제가 남 밥 사주는 것보다 이.

0: 평생 수면 그렇죠.
1: 네. 네.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뉴저지는 201-941-0024 그리고 베델전자 한남 체인 안에 있고요. 201-956-0033 뉴욕 베델전자는 718-445-2005입니다. 레이버데이 앞두고 많은 분들 좋은 쇼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이트론스 제이슨방 부사장님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투데이 1시간 다 됐습니다. 저는 오늘 잘 살고 또 내일 여러분들 곁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시간들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십시오. 아, 이제 곧 다가올 휴일도 생각하면서 힘내시고요. 저는 내일 여러분 다시 만날게요.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3: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득템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김소영입니다. 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청취자 여러분 정말 안녕하세요? 지난밤 푹 주무셨어요? 아니면 밤새 뒤척이고 허리 아프고 무릎 쑤시고 온몸이 천근만근인 채로 이 아침을 여셨나요? 에휴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진짜 나이 들면 다 그런 건지 아니 나이 들어도 건강하게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건지 오늘은 라디오 건강백서로 함께합니다. 양한박 통합의학의 샌디 최희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박사님은 안녕하시죠?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항상 그 주시 내추럴의 샌디 최희 박사님이에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주시 내추럴의 주시는 뭐의 약자일까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4: 아, 네. 그린 클린. 네, 그리고 그린. 그린 케어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3: 네. 왜 GC로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4: 네. 청정 지역 이런 뜻이 있고요.
3: 네.
4: 그리고 그린 케어 저를 임상에서 오랫동안 환자를 치료하니까 주로 양한방 통합의학으로 네. 환자를 많이 다루고 케어해 드리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린 테라피라고 하는 게 더 맞는데요.
5: 네.
4: 지시내추럴에서는 미국에서 FDA 규제에 맞게 건강식품을 출시한 회사라 그래서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해서 그린 케어 이런 뜻이 담겨 있어서 네. GC내추럴로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5: 네. 이름 따라간다고 정말 그렇게 예, 많은 분들을 케어해주고 계신데 GC내추럴의 오늘 여러 가지 제품들이랑 같이 환절기 다가오니까 여기저기 쓰시고 아프다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요런 증상들에는 뭐가 좋을지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 어떤 네. 분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하시는 분 계신데 홍합회로라 요거 관절에 좋다는 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또 그냥도 그렇게 잘 팔리는데 업그레이드 하셨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임상에서 보면은요. 60세가 넘으면 많은 분들이 온몸이 그냥 뻐근하고 뭐 허리, 무릎, 손목, 뭐 손가락, 어깨 막 쑤시고
5: 네.
4: 밤새도록 이렇게 뒤척이고 그러다 보니까 깊은 잠을 자지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5: 네.
4: 그러면 아마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5: 맞아요.
4: 네. 네, 거의 이렇게 65세만 넘어도 거의 다 퇴행성 관절염 있거든요.
5: 네,
4: 그리고 요즘에는 또 그 콜레스테롤 약이랑 드시면 콜레스테롤은 컨트롤 잘 되지만 바디 에이크, 말하자면 근육통이 있죠.
5: 네.
4: 이것 때문에 또 밤새도록 이렇게 뒤척이고 깊은 잠을 못 자고 그러다 보니 아침이면요.
5: 네.
4: 온몸이 그냥 천근 만근 이렇게 말씀하시고 머리도 멍하니 그렇다고 네. 하시거든요.
5: 네.
4: 그래서 저희 그 지시내추럴에서는 그 솔직히 그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뭐 디스크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오랫동안 홍화페로라라는 제품이 있는데 캡슐로 돼 있고요.
5: 네.
4: 뼈 부러진 사슴이 뜯어먹고 다시 뛰었다는 신비의 약초 홍화페로라는 이게 저희 광고 멘트입니다.
5: 네, 맞습니다. 네.
4: 10일이면 굳어진 무릎과 허리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했는데
5: 네.
4: 지금 그 제품을 저희가 출시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한 지 10년도 넘었습니다.
5: 네.
4: 예, 그런데 그동안 쭉 저희가 계속 기신해출 장점은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통증과 과다한 이런 각성을 좀 낮춰서 아픈 것도 좋아지고,
5: 네.
4: 마음에 편안하게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저희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5: 네.
4: 네, 그래서, 지금 출시한 이 홍화페로라는 밤에는 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고요.
5: 네.
4: 그러다 보니 아침에는요 머리도 맑고 온몸이요 한결 가볍다.
5: 네.
4: 너무 잘 잤고 너무 편안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5: 네. 듣기만 해도 벌써 뭐 몸이 좀 개운해지는 기분이 들면서 한번 복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서 저기 박사님께서 한 65세 넘으면은 다들 뭐 이렇게 아프시고 그렇다는 얘기하셨는데 50 넘어도 아프신 분들 많아요.
4: 맞아요.
5: 네.
4: 최근에는 제가 30대 후반인데
5: 네.
4: 왜냐면 IT 쪽에서 일하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5: 네.
4: 그러다 보니 허리 근력이 약해져가지고 뭐 땅바닥에 뭐 떨어졌는데 그거를 줍다가 그냥 갑자기 전기 치듯이 그냥 번쩍하더니
5: 네.
4: 꼼짝 못하고 바로 엎드렸대요 바닥에.
5: 아이고. 에.
4: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디스크. 아 이래가지고 네. 30대인데 요즘에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5: 네.
4: 예, 그래서 꼭 60세 아니라도 30대든 40대든 50대든 이렇게 페인 있고 바디 에이크 있고 이렇게 몸이 너무 이렇게 경직되고 불편하고 그러다면 홍화페로라 드시면 그냥 저녁에 자기 전에 있잖아요. 딱 두 알
5: 네.
4: 드시면 돼요. 캡슐도 굉장히 작고 장점은 빈속에 먹어도 속이 쓰리거나 아프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
5: 우와, 예.
4: 네, 그래서 우리 약을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은요,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젊은 친구도 그래요. 왜 너무 아프니까 페인킬러를 먹어야 되잖아요.
5: 네.
4: 근데 그러면은 이제 너무 다음날에 머리도 멍하고 맞아. 불편하고 변비도 생기고 막 그런데요.
5: 네.
4: 그런데 홍화페르라는요, 너무 속도 편안하고 잠도 잘 자고 몸도 부드러워져서 특히 요즘에는 70, 80대 돼도 왕성하게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5: 많으시죠. 네.
4: 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말씀은 와, 이 홍화페르라 없으면 얘가 어떻게 살았을까.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5: 네. 관절에 좋다라는 홍합페로라를 또 이번에는 잠도 좀 편안하게 자면서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해질 수 있는 이런 효능까지 새롭게 업그레이드했다 하셨는데 이게 또 실제 임상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한다고 들었거든요.
4: 맞아요. 저희는 전부 다 2000년 넘는 한방 지혜와
5: 네.
4: 그리고 현대 과학을 통해서 양한방 통합의학의 임상으로 관찰해서 연구 개발하고 요즘에는 포뮬레이팅 전부 다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하지 않습니까?
5: 네.
4: 그러다 보니 굉장히 업데이트돼 있고 안전하고 효과는 확실하고 또 저희는 제품 다 미국 FDA 허가돼 있는 그런 공장에서 매뉴팩처링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깨끗하고 좋은 제품이고요. 대신 오랜 동안 임상 연구하기 때문에
5: 네.
4: 투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5: 투자 비용을 예, 좀 들이더라도 진짜 확실한 제품 만드신데 이런 얘기를 보면 되겠네요.
4: 맞아요.
5: 네.
4: 그래서 깊은 잠을 장시간 못 자면
5: 네.
4: 이게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솔직히.
5: 맞아요.
4: 네. 혈압,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생기고 더 악화가 되죠.
5: 네.
4: 네. 그리고 심혈관 질환, 뇌졸중, 우울증. 잠을 못 자면요. 괜히 더 짜증나고 더 귀찮고 우울하고 꼼짝하기도 싫고 그렇거든요.
5: 어떻게 하나하나 이렇게 딱 맞아요. 맞아요 소리가 나네요. 네네.
4: 그리고 인지 능력 저하.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고요.
5: 네.
4: 그러다 보니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저희가 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홍화페로라 약 조성분들은요. 그 뇌에 그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5: 네.
4: 아시는 분들 아시는데
5: 네.
4: 이 수용체를 비롯한 여러 신경 전달 체질을 조절하면서 과도한 각성 낮추는 거예요.
5: 네.
4: 그래야 깊은 잠을 잘 수 있는데 아마 방송 들으신 분들이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무슨 과도한 각성 그게 무슨 말이냐?
5: 네.
4: 깊은 잠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 거냐?
5: 도파민은 사람 기분 좋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4: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게 각성이 그 깨어 있으면요.
5: 네.
4: 생각이 이게 꼬리꼬리를 물고 잠을 들기 너무 힘들어요.
5: 맞아요.
4: 그리고 몸은 피곤한데 요놈은 잠은 안 오네. 아니면은 잠은 살짝 들었는데 또 깨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5: 맞아요. 예. 아니 새롭게 만든 홍합페로라를 드신 분들이 뭐 오랜만에 푹 잤다. 일어나니까 머리까지 맑다. 몸도 편하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네요.
4: 맞습니다.
5: 네.
4: 네.
5: 우리 샌디 최희 박사님께서는 이제 양한방 통합 의학 분야의 선구자로 큰 상도 받으셨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한번 짚어보고 싶네요. 왜 꼭 양한방 통합 의학이어야 하나요?
4: 네. 바로 더 나은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죠. 아무리 그 좋은 연구 결과가 실험실에서 세포에 동물에게 실험해서 박사들도 많이 나오고 박사 논문들도 많이 나오는데 아무리 좋은 결과 있어도
5: 네.
4: 실제 우리 그 환자들이 드시고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저는 그것을 소용이 없고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5: 네, 네.
4: 네, 그래서 꾸준하게 임상에서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 높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네. 네, 늘 환자들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그 아픔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5: 네.
4: 그래서 늘 높은 품질과 과학적 근거를 갖춘 이런 과학 한방 포뮬러를 만들고 계속 또 저희가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보용하신 분들은 진짜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또 저에게 큰 피드백이고 큰 힘이 되어서
5: 네.
4: 그러다 보니 저희는 계속 이렇게 직진하고 있고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5: 네. 이렇게 마음까지 담아가지고 우리 환자들 그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제품을 만들고 끊임없이 임상실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고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 요즘 여름이어가지고 더울 땐 또 덥다가 또 살짝 바람 불었다가 또 더웠다 이러니까 뭐 때문인지 위장장애나 호흡기 장애 뭐 이런 증상들 겪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4: 맞아요. 환절기잖아요. 사실은
5: 네.
4: 지금 사실 입추해서 가을로 들어간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다시 뜨거워지고 더워지고 막 그러거든요.
5: 맞습니다.
4: 네. 네 그러다가 또 비 왔다가 또 뜨거워졌다가 이러다 보니까. 너무 변덕스럽잖아요.
5: 맞아요.
4: 네. 이럴 때는 우리 보면 환자들 많이 보기 때문에 보면은요. 제일 많은 문제는 위장장애하고 호흡기 장애 같은 이런 만성질환들 때문에
5: 네.
4: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우선 제가 그 만성위장장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5: 네.
4: 저희 회사에는 속이 쓰리고 아플 때 위산과다 위궤양 고생하시는 분들이요.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라는 에버리아라는 제품이 있어요.
5: 아, 복용 즉시. 정말 그야말로 즉시. 예.
4: 네, 맞습니다. 보통 그 위장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속이 쓰리고 약을 많이 드시고 또 위궤양이나 헬리코박터 때문에 처방약을 드시는데 드실 때는 좀 괜찮았다가
5: 아이고,
4: 약을
5: 지금 드셔야 될 것 같은데.
4: 네, 약을 끊으면
5: 네.
4: 또 갑자기 또 불편해진다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5: 맞아요, 저희 어머님은 해도 위가 안 좋으셔가지고 속쓰려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겠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박사님 물 한 잔 드시고 오셔도 돼요.
4: 네, 지금 물 먹고 있어요.
5: 그러셨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저희 광고 잠깐 들어드리는데.
4: 네네네. 네. 네. 그러면 광고 듣고 오죠.
5: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라디오 생활백서는 GC 내추럴 과학 한방 제품의 선두주자입니다. 양한방 통합의학박사 샌디 최희 박사님과 함께하고요. 오늘도 철저한 임상실험을 통해서 빠른 효과에 또 한 번 놀라는 제품들 만나볼게요. 문의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714-870-7582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실 수 있어요. GC 내추럴 카톡 아이디 검색하시면 되고요. GC 내추럴의 공식 웹사이트는 gcnatural.net입니다. 오늘 라디오 건강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 장수 데이케어와 함께하세요.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어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플러버드 160과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어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과 국수집 718-799-0885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플러버드 홀 19 스크린 골프라운지 뉴욕 최초의 골프존 2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 한국 최신 시설에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하게 게임을 즐기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플러버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브라운지 그리고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쏟아집니다. 9976-0088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도 있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서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들을 위한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세요.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718-886-3353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6: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7: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6: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8: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특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9: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10: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1: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0: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12: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생활백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주시 내추럴의 샌디 트레이 박사님하고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박사님.
1: 네.
0: 시몰이. 아, 아까 잠깐 기침하셔가지고요. 진짜. 네. 아, 빨리 시몰이 드세요. 이게 생각이 났는데. 예.
1: 네네.
0: 어떻게, 물만 드셨어요?
1: 아, 네, 맞아요. 그, 뭐냐면은, 네. 그, 지금 시몰이 있잖아요. 네. 어, 만성 기침 가래 천식에는 시몰이 좋습니다. 어, 근데 요 앞에 또 한 말이 있어요.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만성 기침 가래 천식에는. 아,
0: 진짜 기침 안 떨어지면 엄청 안 떨어지거든요.
1: 네, 감기는 낫는데 3개월 돼도 요 기침 가래 때문에 너무 고생합니다. 이래서 약을 이것저것 먹었는데 잘 안 나서 약국에 가니까 약사님이 이거를 드셔보세요 하고 시몰이를 드렸는데 네. 그날 저녁에 아주 편안한 밤잠을 잤다 그러면서 아니 이거가 뭔데 이렇게 좋은가 하면서 네. 하는 말씀이 이 고객들이 피드백이에요. 예?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던 만성 기침 가래가 시몰이를 먹고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보통 저희가 보면은 그 슈퍼마켓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캐셔 하시는 분들 또 거기 생선부, 정육부 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탁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 목을 많이 쓰시는 우리 김소영 앵커님처럼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 네네.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 요 네. 단기침이 나오면은 설교하다도 너무 힘들잖아요. 아까도 제가 살짝 이렇게 살에 걸려가지고
0: 맞죠.
1: 막 그랬는데 네. 네, 그런데 어쩌다 한두 번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만은 네. 계속 이렇게 하면 밤잠을 설치니까 네. 이게 더 문제가 되고 기침 소리만 들어도 제가 이제 아 저분이 문제가 무슨 문제라는 제가 알 수 있는데 좀 설명드리자면은 네. 이 시몰이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한 목에 편안하다라는 도라지 뭐 이렇게 배즙하고는 전혀 다르고
0: 달라요? 네.
1: 예, 실제 임상에서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침 가래 반복되는 호흡기 질환 증상보다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네. 점막 재생과 폐의 미세혈관을 다 살리기 위해서 다시 정상적인 호흡 면역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연구해서 개발한 과학한약 포뮬러거든요.
0: 네.
1: 네. 특히 여기에서는 천식은 과민성 체질이라서 과민성 비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요 나이 들면서 꼭 천식 걸릴 수밖에 없어요.
0: 네.
1: 네. 그리고 호흡 곤란 증상으로 나타나는 폐기종이라든가 기관지 확장증, COPD라고 하는 만성 폐지성 폐질환 이런 분들도 솔직히 치료제는 없습니다.
0: 네.
1: 그래서 스프레이를 뿌린다든가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써서 확장하는 네. 그것도 필요하죠. 안 그러면 숨을 못 쉬면 큰일 나니까.
0: 네.
1: 네. 이런 분들도 시몰이랑 같이 드시면 피드백이 뭐냐면 얘가 스프레이를 뿌리는 차수가 줄었어요.
0: 네.
1: 그리고 금년 겨울에는 저는 에머전시를 안 갔습니다. 이런 네.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와,
0: 네.
1: 네. 그래서 만성 기침 가래는 시몰이가 좋고요.
0: 근데 이제 이런 말씀 들으면은 진짜 참 뿌듯하겠다 싶기도 한데 이게 저기 그렇게 좋든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가격이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이게요. 한 병에 130불인데요.
0: 네.
1: 오늘 본사로 전화 주시면
0: 네.
1: 저희가 2 플러스 1으로 해 드릴 수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복용량이 중요합니다.
0: 오, 예.
1: 네. 이게 효과가 있나요? 이런 분들 계시고요. 정말 먹고 나왔다면 제가 보너스 주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0: 네.
1: 복용량이 조금 이렇게 기침 가래 좀 이렇게 있고 하면 상담해 주시면 저희가 보통 15알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네. 드시라고 이렇게 권하면 3일, 5일이면요. 확실하게 차도가 있고요.
0: 예.
1: 아침에 일어나서 기침을 했더니 그냥 가래가 덩어리 진 게 훅 나왔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요.
0: 예.
1: 뭐 시커먼 가래 나왔다는 사람도 계시고 그러고요. 조금 감기 증상 있는데 기침이 좀 심해요.
0: 네.
1: 그러면은 병원에서 주신 처방약을 드시더라도 그런 경우라면 한 20RC 하루에 3번 드세요.
0: 네.
1: 그러고 3일 5일이면요. 그 안 나오던 가래가 잘 나오고 한 두 주면 다 나은 기분이 들어요.
0: 와. 진짜 네. 그 기침 심하면은 잠도 못 주무시거든요. 밤새 기침하느라. 그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복용량에 대해서도 섬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상담 통해서 본사로 오늘 꼭 전화하셔야 됩니다. 전화하셔서 구입하시면 오늘 한 병에 130불인데 두 병 구입하시면 한 병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문의 전화 714-870-7582번입니다. 아, 진짜, 와, 이게 떨어지지 않던 기침인데 이게 낫네요라는 얘기를 들으면 진짜 뿌듯하시겠어요.
1: 네, 지난번에 지금 라디오 생활 백서 방송 들으시고 어떤 분이 전화 주셨는데요.
0: 네.
1: 상담 요청했는데 폐렴이 걸려서 병원에 응급실에 갔다가, 병원에서 준 약을 먹는데 너무 피곤하다 그래요.
0: 네.
1: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FDA에서 나오는 약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 약에 대해서 제가 또 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아들이 여기 USC 약대 출신입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쓴 그 폐에 관한 약은 특히 우리 에이시안들한테는
0: 네.
1: 백혈구가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0: 네.
1: 네, 그래서 급할 때는 먹어야지만 장복하는 거는 요걸 다시 주치하고 상담해 보시고,
0: 네.
1: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약을 드시더라도 히모리를 병행하십시오. 함께.
0: 네.
1: 그러면은 더 빨리 낫고요. 훨씬 편안해지고요. 만약에 열이 있는데 먹도 좀 따가운 것 같고 이게 감기 오는 것 같다. 이게 뭐야? 코비드야 감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여기 급성으로 들어올 때는
0: 네.
1: 히모리 말고 제가 만성 기침 가래는 히모리 좋습니다. 그랬는데 네. 급하게 들어왔을 때는요. 저희가 또 풀모2라는 제품이 있어요.
0: 네.
1: 먹는 산소라고 하는데
0: 네.
1: 풀모는 pulmonary 폐라는 뜻이고요.
0: 네.
1: O2는 산소입니다. 폐 기능이잖아요.
0: 네.
1: 산소를 들여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그 가스 익스체인지 하는 게 우리 그 폐의 기능이잖아요. 중요한 거.
0: 네.
1: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산소를 뭐 우리 좋은 거 먹으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0: 들이 마시면
1: 해야 들어오는
0: 거.
1: 게 네. 산소입니다. 우리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우리가 뭐 고기 먹는다 해서 산소를 들어오는 게 아니고
0: 네.
1: 숨을 쉬어야 산소가 들어옵니다.
0: 맞습니다.
1: 숨을 못 쉬면 끝입니다. 네.
0: 아, 예.
1: 그래서 이렇게 올 때는 풀모2가 굉장히 빠르고요. 만약에 호흡 장애가 있다. 목이 좀 부은 것 같아요. 코도 막히고 이게 감기 오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감기약을 드시더라도
0: 네.
1: 뭐 태미플루 같은 거 먹잖아요.
0: 네.
1: 그러더라도 풀모2를 같이 드십시오. 그러면 중증을 안 갑니다.
0: 예. 와.
1: 사람 살렸어요. 코비드 때.
0: 네.
1: 네, 요것도 전화 주셔서 상담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2+1으로 해드리고요. 특히 우리 동부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시기에 너무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오늘도 더워진다고는 하는데 비도 추적추적 오지 밤엔 좀 쌀쌀해지 요럴 때 또 감기 걸리고 그러거든요. 몸이 으슬으슬 안 좋을 때는 GC내추럴의 제품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 자리 옮겨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GC내추럴의 샌디 추이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0: 선물엔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20134638300.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생활백성.
1: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라디오 생활백수와 함께하고 있고요. 생계추의 박사님하고 이제 앞서서 만성기침에는 시모리 그리고 몸 으슬으슬 감기 올 것 같은 그 기운 우리 다 알잖아요. 그때는 풀모투가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상담 통해서 방송에서 드리는 혜택 여러분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앞서서 박사님 우리가 그 위장이 안 좋아서 아우 속이 쓰려서 나는 아무것도 안 먹으려 뭐 이러는 분들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다가 기침을 하는 바람에 이게 넘어갔거든요.
2: 네. 네. 네. 에버리아는 과일 네. 형태로 돼 있어서
1: 네.
2: 그 어르신들이 그래요. 다방 커피 모양 생겼다고.
1: 예.
2: 인스턴트 커피 모양으로
1: 네.
2: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되는데요.
1: 네.
2: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공복에 한두 팩을 타셔서 드시면 그 새벽 무렵에 신물이 올라오고 쓴물이 올라와서 목이 타는
1: 아유, 예.
2: 그 산이 역류 때문에요. 어떤 분은 목소리 허스키하고 늘 목에 이물질 있는 같은 이런 감이 있고
1: 네.
2: 때로는 어떤 분이 기침하는데 그거를 기관지 염인 줄 알고 계속 항생제를 먹은 분 계셨어요.
1: 네.
2: 그래서 상담해보니 이분이 기관지 염이 아니라 위산 역류 때문에 오는 기침이었어요.
1: 아이고, 예.
2: 예, 그래서 에버리아를 먹고 또 말끔하게 난 이런 사례도 있고요.
1: 네.
2: 또 담즙 역류하면 이거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식도암, 위암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1: 네.
2: 단순히 위산 억제 약을 먹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1: 아, 네.
2: 네, 그래서 반드시 상담해 주시면 에버리아는 우리 위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소화 시스템이라는 거는 위장, 췌장, 간, 담낭,
1: 네.
2: 그리고 장까지 전체 같이 해서 이 공동체가 소화 계통이라고 합니다.
1: 네.
2: 그래서 에버리아에서는 췌장, 그리고 간, 그 담즙 분비하는 이 흐름도 조절해줘서 함께 소화를 이루어지고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제품이에요.
1: 네.
2: 그래서 그냥 한 약. 기다보기보다는 과학 한약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고요.
1: 네.
2: 철저히 위장의 문제, 소화 장애는 어떻게 생긴다는 것을 현대 의학 관점을 들여다보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뮬레이팅한 게 에버리아입니다.
1: 네.
2: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 술, 담배 많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산이 많이 올라오고 위궤양이 있고 장상피 화생된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1: 네.
2: 실제로 위암 치료 지금 4년째로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저희 에버리아를 드시면서 또 한 가지 저희가 그 건강한 혈액혈관 영양제라고 있는데 CSD 골드 같이 드시면서 다른 제품 드신 게 없대요.
1: 네.
2: 그런데 항암 치료하면서 부작용도 하나 없고 미식거리고 뭐 토하고 이런 증상도 없고 이렇게 미식거릴 때도 너무 좋아요.
1: 네.
2: 배멀미하고 비행기 멀미할 때도 네. 에버리아를 드시면은 너무 좋아요.
1: 속이 편안해지고.
2: 네. 네네. 속이 편안해지고 그 급체했을 때도 그렇고요.
1: 네.
2: 이걸 드시고 응급실 가다가 돌아온 분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1: 네.
2: 그 위 경련이 생겼을 때.
1: 네.
2: 이럴
1: 막
2: 때는
1: 달려가죠.
2: 정말
1: 네.
2: 네. 너무너무 좋아서 다들 하는 말씀이 효과 진짜가 좋고 여태 그 이런 효과를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 저 소비자들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1: 네. 속 쓰리고 아프고 위산과자 위궤양 때문에 고생이고 나는 속이 안 좋아서 아무것도 못해 하셨던 분들이라면 과학 한약입니다. 예, 에버리아 복용하고 바로 효과 보신 분들이 많다는데 그나저나 이것도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프로모션 같은 게 있을까요?
2: 네, 저희가 3+1으로 해드려요.
1: 네.
2: 한 박스에 안에 20호가 들어있는데요.
1: 네.
2: 세 박스 주문하시면 제가 한 박스 오늘 더 드리면 또 한동안 드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공복에 먼저 이거 드시면요. 하루가 너무 편안하고 특히 아침에 공복에 나는 커피도 못 먹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김치 깍두기도 못 먹어요
1: 네.
2: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1: 예. 아, 공복에 편하게 드시고 이후에 속도 편안해지는 에버디아입니다. 요거 이제 오늘은 한 박스 60불인데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공짜로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박사님, 그나저나
2: 네.
1: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제일 걱정하는 게 어르신들 요즘에 치매 걱정 많이들 하시거든요.
2: 네, 맞아요.
1: 네.
2: 네. 뭐 치매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암보다도 더 두렵다 하는데 암도 무섭지만
1: 네.
2: 아침에는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고 존엄 있는 삶을 못 살고 네. 가족과 아주 긴긴 이별하면서 아주 그냥 정말 슬프고 그런 질환이다 보니까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요즘에는 치료보다는 물론 치료에도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지만
1: 네.
2: 더 젊은 뇌를 어떻게 더 오래 유지할까 여기에 지금 더 집중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뇌혈관 건강과 깊은 수면 이 두 가지가 요즘에 치매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되겠습니다.
1: 뇌혈관 건강 그리고 깊은 수면. 네.
2: 네, 맞습니다.
1: 네.
2: 네. 왜냐하면 우리 그 대사물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든가 또 타우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단백질이 대사 과정에서 필요해서 생겼는데
1: 자, 박사님, 베타 아밀로이드는 네. 밖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물질인가요?
2: 아닙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1: 네.
2: 우리 몸에서 뇌에서 정상 활동할 때 생기는 일종 대사물이죠.
1: 네.
2: 네, 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1: 네.
2: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과도하게 쌓이면은, 신경염증을, 일으켜서, 신경세포 기능을 저하시키면서, 이렇게 인지장애라든가, 유발하면서, 알츠하이머 병하고 연관되는데요.
1: 네.
2: 그래서, 우리 뇌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1: 네, 뇌에 그러면은 네. 베타 아밀로이드가 이게 축적되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겠네요.
2: 중요하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연구 보면은 치매 환자들 보면은 베타 아밀로이드 다 과다하게 쌓여 있다. 그런데 그거를 치우면은
1: 네.
2: 과연 좋아질까? 쌓이지 않는 게 중요하지 쌓인 거를 치웠다 해서 회복되지 않더라. 이게 또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1: 또 쌓이고 또 쌓이나 봐요.
2: 그렇죠. 그러니까는 쌓이면은 이렇게 손상시키는데 손상시키면은 뇌가 회복하는 거 힘들어서 거의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1: 네.
2: 그래도 쌓이는 거 치우는 것보다 쌓이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바람직하다.
1: 네.
2: 이거를 지금 보고 있어서 거기에는 뇌의 미세혈관하고 깊은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모두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아니 근데 박사님 베타 아밀로이드하고 뇌혈관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2: 네. 대사 과정에서 생기기는 생겼는데 몸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생겼다고 봅니다.
1: 네.
2: 네. 그런데 역할하고 나서는 퇴장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거기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1: 네.
2: 네. 네. 계속 생기고 그런데 안 빠져나가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뇌의 미세혈관이 산소와 영양분만 공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1: 네.
2: 뇌에 있는 노폐물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1: 예.
2: 네. 그래서 뇌의 미세혈관이 건강해지면은 이렇게 과도하게 쌓이는 이런 노폐물도 처리해주고, 신경염증도 줄여주고, 그리고, 과도하게 쌓이지 않게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1: 예.
2: 네. 그리고 또 깊은 수면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 네, 맞습니다.
2: 네. 깊은 수면은 어떤 역할 하나, 최근에는요, 그린패틱 시스템이라는 게 발견했는데,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갑자기, 싹 뇌에서 뇌의 노폐물을 싹 씻어내가는 청소해가는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전에는 네. 몰랐는데 최근에 발견했다고 그러거든요.
1: 네.
2: 그래서 깊은 수면을 잘 때 우리 뇌의 노폐물을 이거를 씻겨나가게끔 도와준다. 그러면서 인지 능력이라든가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에 있어서 제가 이제 깊은 수면을 말씀드리고 미세혈관이 중요한 이유는
1: 네.
2: 우리가 보통 혈액 건강하면요. 큰 혈관을 많이들 말씀하세요. 큰 혈관을 말하자면 우리가 아스피린 드신다든가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다든가 오메가3 이런 제품들은 다 큰 혈관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1: 네.
2: 그런데 현대의학의 치명적이라고 하고 아니면은 안타까운 점이라 하면 마이크로 서큘레이션 말하자면 우리 집 문 앞까지 배달 들어오는 골목길, 요거를 샛길, 네. 작은 혈관을 막히는 데에선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1: 네. 미세혈관들?
2: 이거를 저희가, 네. 그렇죠.

0: 뇌에도 장벽이 있거든요.
1: 네.
0: 선택적으로 영양물질을 뇌 속으로 보내줄 수 있는 검문소 같은 장벽이 있습니다.
1: 네.
0: 그거를 저희가 BBB라고 하거든요. Blood Brain Barrier라고 아주 정교한 보호 체계가 있는데, 이거를 보호해줘서 뇌로 해로운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또 뇌에 쌓이는 노폐물을 원활하게 배출하는 데 돕는다라는, 그럼으로써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보호해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또 발표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주성분으로 저희가, 만들어진 제품이 영 브레인 바디인데, 두 가지를 완성할 수 있어요. 하나는 뇌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두 번째는 뇌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같은 과다하게 쌓이는 이런 노폐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증거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젊고 건강한 뇌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 브레인 바디를 여러분께 제가 추천합니다.
1: 네. 오늘 박사님께서 이제 뇌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또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이 뇌에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요거를 잘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영 브레인 바디 YBB는 뇌혈관을 보호하고 미세 순환을 도와서 뇌세포에 산소 영양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면서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준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서 계속 치매 중요한 게 깊은 수면이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0: 네네.
1: 네. 잠을 좀 꼭 자려면 네.
0: 네. 수면에 도움이 되는 제품 사실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1: 네.
0: 나는 별로 뭐 여기저기 아픈 데도 없는데 신경이 너무 예민해. 이런 분들이 계셔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런 분들이라면은 저희가 나이트 에이드라는 제품이 있어요.
1: 네.
0: 주무시기 전에 그냥 한두 알 드시면은 정말 한두 시간 전에 드시면 깊은 수면을 자고 알람 소리 깨면
1: 네.
0: 바로 또 머리 맑아지는 나이트 에이드가 있고요.
1: 예.
0: 그런데 조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스트레스 많고 콜레스테롤 약도 먹고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뻐근하고 생선 관절염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쳐버린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홍화 페로라.
1: 네.
0: 그래서 솔직히 9월 달에는요
1: 네.
0: 세계의 치매 극복 달이고
1: 음흠.
0: 9월 21일은 치매의 날이에요.
1: 아, 9월 21일이 치매의 날이군요.
0: 네, 네. 그리고 25일이면 또 한국에서 추석이죠.
1: 그렇죠. 예. 네.
0: 그래서 요쯤에서 제가 우리 지금 라디오 백서 애청자분들께 원고에 없는
1: 오!
0: 깜짝 이벤트
1: 따단.
0: 제가 드리고 싶은데
1: 네?
0: 아침에는요
1: 네.
0: 아침에는 영브레인 바디 두 알 드시고 좀 증상이 조금이 내가 기억력이 옛날 같지 않아요 이렇다면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처방약을 꼭 드셔야 되지만 그거로만 해서 우리 뇌에 아니 이미 손상된 거 회복해주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1: 네.
0: 영브레인 바디를 꼭 드십시오. 아침에 영브레인 바디를 드시고요 저녁에는 홍화 페로라 주무시기 전에 두 알.
1: 네.
0: 이렇게 드셔서 한 달만 드셔보세요.
1: 야.
0: 그러면은, 아우, 내가 10년은 젊어질 것 같아.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1: 실제로 드신 분들이 이렇게 뭐, 보너스 두둑하게 들고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너무 효과가 좋았다고 이렇게 박사님한테 인사를 하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늘 다니던 길인데, 어느 하루 갑자기 처음 가는 길 같이 이렇게 낯설고 당황했던 어머니예요. 88세인데
1: 네.
0: 이분이 영 브레인 바디를요. 딱 한 달 드셨어요.
1: 네.
0: 두 알씩.
1: 그런데
0: 이제 한 달 만에 그게 좋아져서 처음에는 아유 그냥 뭐 제품이라는 게 건강식품이라는 게 뭐 다 그렇겠지.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그냥 먹어보자 했대요.
1: 네.
0: 그런데 정말 좋아지셔서 내가 영브레인 바디를 먹은 게 너무 잘했다. 이 가족분들 전화 주셨거든요. 너무
1: 네.
0: 좋아지셨다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건망증, 뭐 인지 저하 조금씩 이렇게 계산 잘 못하고 이런 분들도 좋아진 사례가 많고 실제로 가족력이 있으셔서 출발했는데 그라지 문을 내가 내리고 왔나?
1: 네.
0: 떠났다가 돌아가서 몇 번씩
1: 네.
0: 그런 분들도 좋아졌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영 브레인 바디 예방에는 지금까지는 제가 양한방통합의학 박사로서 오랜 동안 뇌신경치료 전문 한의사로서 침으로 할 부분이 있고 약물로 해결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고 연구팀하고 같이 개발,

0: 발에서 출시한 게 영부인의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깊은 수면과 함께 오른 뇌를 지키자. 그러면은 깊은 수면하면 그 깊은 수면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멜라토닌 드시고 매그네슘도 드시는데요.
1: 네.
0: 그거를 드셔서 잠을 자는 거랑 홍화 페르라 드시고 잠을 자는 거랑 차원이 다르다고 그래요.
1: 네.
0: 푹 자는데 누가 오버가도 모르겠대요. 예, 네. 그래서 너무 잘 잤다. 요때 그 처음 내가 이렇게 잠을 잘 잤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골프도 너무 잘 쳤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1: 네.
0: 그래서 아침에는 영브레인 바디.
1: 네.
0: 저녁에는 홍화 페로라. 요렇게 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서요. 여태껏 저희가 제품을 2 플러스 1 이런 이벤트를 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오늘은 라디오 백서 듣고 전화 주셨다 하면 제가 그 영 브레인 바디를 요걸 네. 어떻게 해드리고 싶냐면요.
1: 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 브레인 바디를 박수님.
0: 네.
1: 네.
0: 네. 영 브레인 바디 3병 사시면 3병을 더 드리고요.
1: 3병을 사면 3병을 더 주신다고요?
0: 네. 네, 그리고 홍화 페르라 3병 사시면은 저희가 3병 드리고요.
1: 예.
0: 선착순 저희가 5명께만 많이 못하고요.
1: 예.
0: 요렇게 하시면 50%죠. 이렇게
1: 그쵸.
0: 하면은요, 거의 6개월에서 1년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1: 네.
0: 네, 5분께만
1: 네. 네,
0: 전화 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요렇게 해서 제가 드리고요. 실제로 이 저희 전 제품은 동부에 플러싱 뉴욕, 버지니아 그리고 메릴랜드 약국하고 건강 마을에서도 취급하고 있고요.
1: 네.
0: 저희 온라인에서도 지시내출 딴 내서 주문할 수도 있고 카톡으로 지시내출 하면은 친구 맺어요. 통해서도 주문할 수가 있는데
1: 네.
0: 오늘 라디오 백서 듣고 전화했어요 라고 해주시면
1: 네.
0: 저희가 홍화 페로라 3 플러스 3 영 브레인 바디 3 플러스 3, 5명께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1: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 머리가 진짜 똑똑하게 맑아지는 영브레인 바디 3 플러스 3입니다. 50%에 3병 사시면 3병을 더 받으시고요. 더불어서 홍화페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 플러스 3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 라디오 듣고 전화했어요. 요 얘기 꼭 하셔야 됩니다. 5분, 선착순 5분에게 요 행운을 드리겠다고 저랑 말씀도 없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행운을 쏘셨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기존에 네. 있는 제품들 2 플러스 1, 에보리아는 3 플러스 1 이렇게 제가 해드릴 수가 있고요.
1: 네.
0: 혹시 동부에도 아마 어지럽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머리 아프고 귀에서 소리 나고 어제 교회 어떤 권사님이 방문해 주셨는데 편두통이 심하고 어지러워가지고
1: 네.
0: 그래서 멀미약을 먹고 아스피린은 주셨대요. 병원에 가니까. 그냥 먹어도 안 낫는다고. 그랬는데 저희 상담하고 먹는 그 BP헬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1: 네.
0: 요거는 제가 오늘 2 플러스 1 해드리는데 요거를 드시고 CSB 골드라는 제품도 제가 오늘 2 플러스 1 해드리는데요. 드시고요. 다 낫대요.
1: 네.
0: 너무 좋다고. 그 진통제를 먹어도 안 되는 그 편두통이 BP헬스 먹고 낫다.
1: 네.
0: 귀에 소리 나는 것도 없어졌고 어지럼증도 없어졌다. 이런 분 계십니다.
1: 예.
0: 상담해 주시고 또 이런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네. 와. 지금 방송을 들으면서 아까 그 3 플러스 3이 뭐라고 오늘 지금 다섯 분만 주는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영브레인 바디 치매 예방을 위해서 영브레인 바디 3병 쓰시면 3병 더 받으실 수 있고요. 또 홍화페로라 업그레이드 돼서 잠도 푹 주무시고 아침에 개운한 홍화페로라 역시 3 플러스 3으로 선착순 다섯 분입니다. 그냥 상담하시면서 내 증상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라디오 들었어요 라고 꼭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714-870-7582 714-870-7582번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미주 한인 최초 양한방 통합의학박사이신 샌디 최희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문의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GC내추럴의 샌디 최희 박사님하고 상담하세요. 714-870-7582번입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0: 미니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이념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강수혁입니다.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사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첫 출근길에서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관련해 장관에게 직접 권한이 없다고 밝혔고요.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의원직 겸직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의 잇따른 직격,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과 당내 반응까지 오늘은 승부사들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승부사 네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을 폭넓게 짚어보겠습니다. 박종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1: 정치평론계의 승부사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필 전 부대변인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네,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그리고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정욱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1: 네, 제가 임시 진행이기 때문에 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중에서 야당이 지금 집중 조준하고 있는 것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장관에게 직접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 없다라고 했는데 네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윤희석 대변인님.
6: 뭐 모범 답안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예. 딱 하나 걸리네요.
1: 어?
6: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 없다.
1: 지금?
6: 그냥 없다 했으면 응? 하고 넘어갈 텐데
1: 네.
6: 굳이 지금을 왜 넣었을까? 그냥 습관처럼 넣었을 수도 있다고 보겠지만 들어보니까 이거는 의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1: 그럼 나중에는 할 수도 있다 이런.
6: 그러니까 뭔가 남겨놔야죠. 이 답을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1: 네.
6: 이 질문 당연히 나올 거고.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 생각했을 때 슥 하면서 지금이라는 단어를 하나 쓱 넣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1: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3: 아, 물론 이제 야당으로서는 뭐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 오해. 아, 네. 오해입니까?
3: 네, 근데 이제 오해로 끝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민주당의 현재 분위기 자체가 지금 이제 대통령과 관련돼 가지고 공소시설 지금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제 저희는 충실하게 이 조작 수사 기소한 검사들 처벌하고 그게 뭐 이 정부 내 유죄 확정까지 받으면 대통령이 임기 후에 받을 그 재판에서 순리대로 술술 풀릴 건데 굳이 우리가 국민들에게 오해 사면서까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손혁 변호사님 현재 현실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관해 가지고 공소 취소를 하도록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7: 원래는 이제 그 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가 있죠.
1: 지휘할 수 있어요?
7: 예. 그런데 네. 문제는 이번에 계엄 사태 때 군인들이요.
1: 네.
7: 상관의 명에 따랐다 해서 무조건 면책되는 게 아니에요. 상관의 부당한 명령은 이의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1: 네.
7: 검찰청 이번에 공소청법도 그렇죠. 검사도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이제 이의제기할 수 있잖아요.
1: 네.
7: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걸 봤을 때 제 생각에 김성원 장관이 공소청장한테 뭐 지휘권을 발동해도 아마 공소청장이 안 따를 가능성이 많고요.
1: 네.
7: 백번영 공소청장이 또 지휘하더라도 원래는 공소청장도 공소취소권이 없어요. 공소취소권은 이제 그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서 공판부 네. 공판검사들이 하거든요.
1: 그렇습니다.
7: 아마 이게 또 안 따를 거예요. 이중으로 안 따를 겁니다.
1: 네.
7: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결국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게 조작 기소가 드러나야 되는데
1: 네.
7: 제일 중요한 게 대북 송금이잖아요. 박상용 검사 지금 몇 번 털었어요.
1: 네.
7: 털어도 너무 털었는데 아직도 없는데 또 털 게 있나요? 박상용.
1: 네.
7: 그다음에 대장동 검사 9명 감찰하고 1명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는데 대장동도 조작이 없잖아요.
1: 네.
7: 저는 조작 기소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게 불가능하다 봐요.
1: 불가능한데 왜 자꾸 할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7: 아니, 불가능하더라도 네. 나쁜 시도를 하니까 계엄하고 똑같잖아요.
1: 네.
7: 계엄이 불가능한 계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근데 했잖아요.
1: 네.
7: 그래서 그때 야당이 계속 경고했잖아요. 우리도 그래 보는 거예요. 이거 계엄보다 더한 나중에 사태가 되는데, 그것도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4: 형근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5: 아니 서정 변호사가 다 얘기했어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공소청장을 지휘해야 돼요. 공소청장이 안 따를 거다.
4: 네.
5: 공소청장이 또 아마 개별 검사한테 지휘해도 안 따를 거다. 네. 나중에 다 처벌받는다. 네. 결론 난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이제 불가능한 얘기인데 말씀처럼 뭐 사실은 뭐 검사장의 승인 절차는 약간 형식적이고 개별 공판 검사가 직접 법정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법에 다 나와 있지만 1심 판결 전에 공소 유지가 안 될 정도로 뭐 증거가 부족하거나 뭐 이럴 경우에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요건이 안 되면 아무리 뭐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검사가 하겠어요? 아니 차라리 뭐 나가겠다고 하든지 그럴 판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다고 듣지도 않을 것이고 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계엄하고 비교하는데 아니 계엄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계엄할 거다 계엄할 거다 얘기하니까 다들 말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다들 그랬는데 그거랑 이제 공소취소랑은 공소취소는 사실은 실제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공소취소하면 그다음에 공소기각 절차로 가는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지금이란 말 썼는데 지금이란 단어 가지고 어찌 보면 아 이거 얘기가 듣다 보니까 나왔는데 지금 안 하니까 나중에 할 거다. 사실은 그거는 우리 이제 평론하다 보니까 이제 한 이제 꼬투리 잡기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법무장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 김성근 장관이 제일 중요한 일은. 네. 공소청 중수청 분리해 놨고 경찰이 지금 어찌 보면 경찰이 물론 지휘권은 없습니다만 연결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검찰하고 공소청하고 분리해서 결국은 수사권 조정하고 이걸 자리 잡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렵거든요. 이 역할이 되게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공소취소에는 아마 그렇게 관심 안에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4: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소취소는 1심 사건만 가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또 파기환송심으로 넘어갔거나 이거는 뭐 검사를 뭐 지휘를 어떻게 하든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법률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일하기엔 방점이 지금 나중에 할 수도 있다고 만약에 보신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6: 그건 뭐 민주당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4: 맞네.
6: 저는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하겠다는 거고.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뭐라도 하겠죠. 뭐 법을 바꾸든 뭐 특검법 안에 공소취소권을 넣어서 뭐 2심도 공소취소 가능하게 한다든지 뭐 별방법을 다 얘기하잖아요.
4: 네.
6: 그래서 결론은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인 어떤 여론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안 되는 건데
4: 네.
6: 공소취소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고 민주당에서
4: 네.
6: 거기에 공동대표를 맡았던 분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왔으니 또 거기에 신임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당선되기도 전부터 공소취소에 대한 어떤 의지를 밝혔고 하니 야당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개헌 연임 대통령 연임 얘기도 무려 국회의장이 그 얘기를 해버리니까 저희가 반응을 한 거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네. 이어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공소취소 초반에 공소취소 관련된 게 약간 이슈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식약처 로비 의혹이 훨씬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그 사건인데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일단 김성원 장관 측은 임사청문회 준비단도 이제 의견이 청탁이 아니라 공익적인 고충 민원의 단순한 전달이었다. 또 이제 식약처나 식약처장이나 식약처 직원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먼저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3: 그러니까 이제 뭐 이미 법적으로도 뭐 검찰에서 뭐 식약처 직원도 3년 동안 뭐 7명 36번이나 소환해가지고 많이 수사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소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대검에서도 사실 뭐 지금 정모 판사? 이분이 뭐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해가지고 뭐 특수관계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배척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지금 뭐 한동훈 의원도 주장하고 그러는데.
4: 아, 영장 전담 판사였던.
3: 네. 네. 근데 저희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검에서는 지금 배척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법원 행정처에다 요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4: 아, 그래요?
3: 그리고 정모 판사도 만약에 대검에서 법원 행정처에 당신 지금 뭐 이에 휘말려가지고 배척 요청 왔는데 그거 뭐야?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모 판사도 전혀 법원 측으로부터 그런 말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관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이제 야당에서는 계속 이제 유흥주점 뭐 사장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4: 양모 씨.
3: 네, 양모 씨. 근데 이분도 이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식당을 운영을 했다.
4: 네.
3: 물론 식당이니까 이제 술도 팔았지만 이것을 유흥주점으로 모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불쾌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이후로도 기업 활동을 했고 뭐 중소기업 뭐 상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를 그렇게 몰아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제 민주당 측에서는 그러면 좀 뭐 법적 조치 좀 취했으면 좋겠다.
4: 네.
3: 좀 이런 의견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일단 그 국회의원이 네. 민원을 접수를 했는데 이 과정에 참 애매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양 씨도 무혐의 처분 받았고 그 강 씨도 제약회사 대표인 강 씨도 무혐의 처분 받았어요. 나중에 그 조작 보고서 그 임상실험 그거는 처벌을 받았죠. 하지만 그건 청탁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4: 무혐의 무죄 이제 기소는 됐는데 무죄 네.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3: 그리고 이제 김승원 후보자도 그러면 본인한테 부탁을 직접 한 그 양 씨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본인은 기소 유예를 받으니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헌법 소원밖에 방법이 없어서 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4: 네.
3: 어쨌든 나머지 더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전에 혹은 네. 가서도 좀 소원을 듣도록 봅니다.
4: 지금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시동을 걸려고 하고 있는 서정 변호사님. 예,
7: 아니 이게요. 그 강세찬 교수가 있잖아 경희대
4: 예, 예.
7: 코로나 치료제인데
4: 예.
7: 원래 지한테 실험했는데 지가 죽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상 신속하게 얼마나 하느냐 이게 기업 안대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4: 네.
7: 그래서 이제 빨리 2상 3상 시험하게 해달라. 이래가 부탁한 거예요.
4: 네.
7: 그래서 그 양모 씨라는 이분이 김성원 의원하고 평소에 그 옛날에 근로기준법 변호하면서
4: 네.
7: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오빠가 아주 실세다. 이러면서 그 문자들을 다 해가지고 김성원 의원이 전화를 직접 합니다. 김강립 처장한테.
4: 시각처장에게.
7: 전화해요. 그리고 실제 보름 이내 빨리 됩니다. 엄청난 특혜예요. 그러면서 우리 오빠가 김성원이 다 했기 때문에 인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문자도 있어요. 그래서 정치 자금 준다고 계좌 있잖아요.
4: 네.
7: 계좌번호까지 줍니다. 그리고 김성원 이분이 고마워. 고맙다고 해요. 근데 돈을 내려니까 한도가 다 차가지고 돈이 안 들어간 거죠.
4: 네.
7: 그때 한도 안 찼으면 돈 들어간 거예요. 제가 맡은 사건 중에 강남서 경찰이 골프채 선배가 준다는 거 받지도 않는데 고맙습니다. 이걸로 파면다고 재판하고 있어요. 이거는 뇌물 알다시피 요구하거나 공여 의사표시하거나 약속 마음에 키수입니다.
4: 네.
7: 이 범죄 키수예요. 그게 부정한 청탁 아닙니까? 빨리 임상하게 해달라는 거. 그러고 돈을 고맙다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건 저는 키수라 보는데 근데 그때 김성원 이분이 안 나갔어요. 제가 그때도 방송마다 비판했거든요.
4: 네.
7: 법사위 권한 가지고 검찰이 그렇게 오라는데 끝내 안 나갔다니까? 본인이 억울하면 그때 나가서 소명해야죠. 본인이 한 번도 안 나가놓고 기소유예는 계엄 다음날 했어요. 검찰이 이제 계엄 다음날.
4: 네.
7: 그리고 헌법소원을 그 다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때 왜 소명 안 했냐. 이게 저는 특권의식이고 그리고 기소유예를 지금 헌재가 왜 아직도 결정 안 하냐. 이게 그 다음 달 1월 달 했거든요. 2025년?
4: 예.
7: 지금 이게 언제입니까? 현재가 빨리 저는 기각해주면, 그럼 이게 본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5: 아니, 그것까지. 아니, 사실은 서정욱 변호사 얘기 답이 다 나왔어요.
4: 네.
5: 왜냐면 기술하잖아요.
4: 네.
5: 윤석열 정부 때고, 그죠?
4: 네.
5: 그때 사실은, 아니, 안 나가서 기소 안 한다 치면, 우리 뭐 패스트 트랙 사건 때, 그럼 국회의원도 안 나간 사람도 많아요. 다 기소 다 했잖아요.
4: 네.
5: 사실은 검찰이 증거 있으면, 나오나 안 나오나, 기소합니다. 법원 가서 다 토봐. 기소했으면 되잖아요.
4: 네.
5: 그러니까 계엄 다음날 했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검찰이 어떤 눈치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김성원 의원하고는 뭐 그분이 이제 판사 그만두고 수원변협에서 오래 활동했었거든요. 저도 수원변협에 했었고 그때부터 알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저도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답답해하는 게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판단을 안 해준다. 검찰이 이걸 몇 년 들고 있었어요.
4: 3년 가까이
5: 그렇죠. 있었죠? 들고 있어서 네. 사실은 정치인이 제일 답답한 거는 뭔가 빨리 판단을 해주면 되거든요. 기소를 하든가 그럼 법원과 다투면 되잖아요. 판사 출신이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다툴 만한 준비를 다 하고 있겠죠. 근데 사실은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되는데 아니 기소하면 되죠. 왜 기소를 안 해요? 그다음에 기소 유예라는 게 굉장히 보면은 굉장히 나쁜 게 뭐냐면 죄는 있는데 뭔가 봐줄 것 같으니까 야당 국회의원 아무리 간사라 하더라도 그 만약에 뇌물죄 성립되는데
4: 네.
5: 봐주겠어요?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기소 유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본인 스스로 뭐 당연히 억울하다 생각하니까 뭐 현재 했을 것 같은데요. 뭐 그 당시에 만약에 이게 여당이었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야당 뭐 아무리 법사위 간사라 해도 그거를 뭐 기수 말씀처럼 뇌물죄 기수가 되는데 그거를 기수 안 하고 그냥 봐줬다?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뭐,
7: 근데요. 예. 저도 변호사지만 경찰에서 많이 오라 하거든요. 예. 그럼 우리부터 좀 놀라서 예. 아이고 며칠 날 가겠습니다. 예. 저희 다 갔어요. 예. 근데 이분이 왜 3년
4: 동안 별로 안 놀리시잖아요.
7: 아니 아니. 우리는 저는 다 갔어요. 네. 근데 이분이 아무리 법사위 간사라도 네. 검찰에서 몇 번 오라는지 한번 보십시오. 소환에 끝까지 불응했잖아요. 오. 본인이 끌면서 소환을 한 번도 안 가고 몇 년 끌어놨고 마치 검찰가 끌은 것처럼 네. 왜 이 특권이 잘못된 거예요? 부르면 가야죠. 네. 왜 안 갔어요?
4: 오, 그 서 변호사한테 여쭙고 싶었던 게 그 네. 식약처장하고 그 식약처 직원들이 다 기소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청탁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논리에 따르면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7: 예. 저는 청탁 부분보다 이게 네. 500만 원 정치 자금을 이렇게 그 주고 고맙다 돈이 여는 그런 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이게 아까 양모 씨도 이게 뭐 돈 로비 자금을 이렇게 현금 3억에 전환 사채 6억이 이게 알선수재인지 다툼이 있어요.
4: 무죄가 선고됐죠.
7: 그러니까요. 그 그거는 이제 네. 다툼이 있는데 돈의 용도는 투자인지. 그런데 네. 하여튼 중요한 건 500만 원을 대가로 전화해준 대가로 인사해야 된다 하고 500 계좌 주고 고맙다는 문자까지 보냈다니까요. 그런데 네. 한도가 차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때 받았으면 어떻게 그 바로 기소됐겠죠.
5: 아니 그거 약속만 해도 기수라며요. 기수.
7: 기수 네. 경찰이 소환에 응하지 않게 들고 있다가 네. 계엄이 나니까 야 이제 큰일 났다. 정권이 세상이 뒤집어졌다. 네. 검찰이 좀 저는 비겁하다 봐요.
4: 아, 검찰이 아, 놀래서. 비겁하다.
7: 그렇죠. 계엄 다음날 왜 또 기소해야 합니까?
8: 이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정치검사?
4: 옆에서 윤희석 대변인께서 표정이 네. 제가 평소에 이쪽 자리에서 많이 봤던 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선을 긋는 듯한.
7: 그때 검찰이 체포영장에서 기소했어야죠.
4: 네. 예, 윤희석 대변인님. 네.
6: 법으로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8: 기소했으면 됐지. 유죄 때렸어야지. 이렇게 세상이 다 그렇게 되나요?
6: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뭐 다 좋아요. 김성환 의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보면 나 그냥 무혐의로 했어야 되는데 왜 기소유예냐. 그러니까 헌재도 가는 거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건 그게 아니잖아. 이게 정상적인 민원 처리 과정을 통해서 그 회사의 어떤 뭐 생각이 식약처장한테 전달됐느냐 그 과정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맡을 분이 오빠 오빠라고 하는 사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의 청을 들어주는 과정을 거쳐서 그 민원을 식약처장한테 보냈냐는 거예요. 식약처가 네. 말이죠. 뭐 민간에서는 뭐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굉장히 무서운 기관이에요. 거기 그냥 꼼짝 못합니다. 임상실험 승인 여부잖아요. 언제 되느냐, 빨리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투자한 회사들은 굉장히 그 기업 경영활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네. 이 중대한 것을 오빠 오빠 하는 분에게 그 회사는 얘기를 한 거고 그 뭐 여동생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네. 양모 씨라는 분이 오빠한테 전달한 거 아닙니까?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통과가 되면 법무부 장관이 이런 사적인 관계를 가지고 민원을 그 식약처장한테 전달할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지. 네. 이게 기소유예인데 뭐 무혐의인데 헌재 갔는데 뭐 검찰이 놀랜 이런 거 별로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
8: 네. 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그 말하는 양 씨와 그냥 뭐 지인 관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양 씨가 이제 김승원 의원에게 그것을 부탁했던 이유는 그 강 씨의 회사가 그 강 씨가 이제 제약회사 대표이면서 교수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경희대 산학협력단 교수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김승원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경희대 산학협력단이기 때문에 그 연고로 해서 본인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고 당시에 패스트트랙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신청을 빨리 하라고 해서 많은 회사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네. 본인은 그렇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치 야당에서는 특히 우리 존경하는 서정욱 변호사님도 아니 뭐 햄스터가 필토하고 뭐 죽었는데 이런 거 하면 되냐 그러면 여쭤보고 싶어요. 뭐 햄스터가 그러면은 다 이게 죽고 막 그런 실험은 없나요? 이거 빼놓고
3: 하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 그러니까 실험용 쥐가 투약을 했을 때 네. 죽는 경우가 없냐고요. 이 사례만 죽었냐고요.
6: 아, 그 뜻은 아니죠.
3: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전체적인 통계도 좀 봐야 되는 거지. 아니, 실험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실패하는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 약은 최종적으로 출시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김승원 의원이 식약처에 연락을 하기도 했지만 이미 한 시간상으로 보면은 한 4개월 전부터 네. 식약처하고 얘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승원 의원이 소환에 계속 거부했다고 하는데 최소한 그 국민의힘에서 몇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서정욱 변호사님도. 왜? 아, 윤석열 전 대통령 공수처 네. 수사 거부하고 특검 출범하면 한다고 해놓고 그 못 가겠다고 거기서 속옷바람으로 그 난리도 피우지 않았습니까?
6: 속옷바람?
3: 네, 아, 그렇기 때문에
6: 양수처에서요? 네,
3: 저는 좀 그런 건 형편상 좀 맞지 않는다.
6: 존경한다면서 이런 얘기를 다 하시면은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네. 짧게만 얘기하면 다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그 강 교수라는 분이 왜 김승원 의원 뭐 지역구 분이라면서요? 그럼 직접 얘기하면 될 텐데 왜 이 양모씨를 거쳤냐는 거예요. 양모씨를 거쳐야 효율적으로 민원이 전달되겠다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럼 김승원이라는 분은 뭐 판사 출신이고 변호사고 뭐 국회의원이고 다 좋은데 네. 그 정도의 역할을 하실 분, 사회적으로 그래도 존경받는 분이라고 생각되는 분의 어떤 인식과 맞는 행위를 했느냐 사적으로 네.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가 볼 때 이거 굉장히 놀랍잖아요. 놀라운까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이 무려 법무부 장관을 맡아도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4: 하나 오늘 이제 또 새로 나온 거는 이제 채널A에서 보도한 네. 3인 이른바 3인 셀카 사진인데 네. 2022년 2월 사진입니다. 2월 달에 찍은 사진이고 김승원 이제 후보자하고 그 식약처 민원을 전달했던 양 씨 그다음에 정모 판사, 이제 영장 전담 판사였다. 근데 이 당시는 아직 수사 이런 게 되기 전이라고 합니다. 2022년 2월은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긴 한데 어쨌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한 2024년 연말 즈음에 그 다음 해 연말 즈음에 강모 씨의 영장 그 심사를 해가지고 영장 기각을 했던 정모 씨 이렇게 이제 세 분의 사진이 저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찍은 사진이 지금 보도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사법 카르텔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좀 새롭게 또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거 오늘 공교롭게 한승필 부대변인이 무슨 아니요. 본인 청문회처럼 제가 자꾸 이렇게 묶이는데
3: 아니 근데 저 사진도 사실 언론에는 마치 저 여성 양 씨가 운영하는 네. 그 뭐 유흥주점 뭐 그런 식의 사진으로 많이 오해도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저 알기로는 저 두 분 정모 판사하고 저 양 씨가 국회 앞에 와가지고 김승원 당시 의원에게 연락해가지고 저 사진 저분도 한 2년 만에 앞에 국회 앞에 식당에서 밥 먹고 찍은 네. 거라고 하더라고요.
6: 이제 알겠네. 네,
3: 아시죠?
4: 아, 아세요? 네.
6: 딱 보면.
4: 네. 현 변호사님도 아세요?
9: 아니 저 문 보면 대충 알잖아요.
4: 문 보면 아세요? 네, 네,
3: 유명한 식당이잖아요. 네.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지만.
4: 네.
7: 그런데 이게 심각한 게요.
4: 예.
7: 평소에 그 김성원 판사 그 이번에 위원장이 1년 후배거든요. 이 판사가 29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엄청나게 친분이 있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술을 모은 거예요.
4: 네.
7: 특히 이 양모 씨 가게에서 술을 많이 모으니까 평소에 친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연히 저를 만나두기에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검에서
4: 네.
7: 기획조정부장이 직접 대법원을 찾아갔어요. 이 정모 판사가 영장전담 판사가 평소에 양모 씨하고 강세찬 교수는 동업자예요. 둘이. 그러니까 평소에 관계자하고 술을 자주 먹고
4: 네.
7: 이렇게 유착이 되기 때문에 판사를 바꿔달라
4: 네.
7: 이랬는데 대법원에서 안 해줬던 거예요.
4: 네.
7: 그런데 그게 영장에 기각됐잖아요. 나중에는 구속됐고 강모 네. 강세찬 교수가.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 아주 오랫동안 술을 같이 먹으면서 유착이 됐을 가능성이 많다. 우리 이번에 지겨운 판사 술 한잔 먹냐 안 먹냐가 얼마나 나라가 뒤집어지도록 싸웠잖아요.
4: 네.
7: 저는 이 정모 판사가 만약에 양 씨하고 거기 김성원 이번에 어른하고 술을 많이 먹다면 이거는 이게 진짜 사법 대형 게이트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3: 근데 그분은 제가 바로 잡아드릴게요.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먹었다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혹시 서 변호사님, 이 양 씨란 분이 좋습니다. 뭐 유흥주점이든 식당이든 언제 했고 언제까지 영업한 줄 아세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지금 2026년이고 이 사건은 2021년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2007년, 8년에 폐업을 했어요. 식당을. 그렇기 때문에 사이에 혹시 2007년, 8년부터 그러면 뭐 21년이면 뭐 거의 십몇 년이 네. 넘는 시간인데 그게 브로커로서 뭐 이렇게 연관성이 있나요?
8: 저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그냥 혼재되어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6: 네. 여기서 핵심은 양모 씨하고 김승원 의원이 어떤 관계냐만 소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회적으로 성별이 다르더라도 지인 관계로 뭐 좋게 지낼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세간에서 생각하듯이 오빠 오빠라는 단어 때문에 네. 뭔가 좀 다른 관계가 있지 않은가 그 우려만 부식시켜 주시면 제가 발언 수위가 좀 낮아지겠죠?
4: 네, 현 변호사님.
5: 그거는 아마 네. 뭐 본인이 해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마 그 지역구에 있는 뭐 지지자나 당원이나 이런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도 그렇게 들었고. 그러니까 마치 일각에 있는 것처럼 뭐 이상한 관계 아니냐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 추측일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이 명칭, 오빠라는 명칭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밖에 가면은 형님 오빠라는 얘기들이 즉 정치인들은 사실 그런 얘기들을 뭐 쓰는 건 아니지만 또 친해지면 그런 데 쓰는 거거든요. 그걸 네. 마치 이제 일각에처럼 뭐 이상한 관계다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게 말씀처럼 아까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를 들어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만약에 뭐 판사가 모여가지고 뭐 했다 이런 문제가 되죠. 근데 판사도 사람이고 친한 사람들끼리 밥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사건이 불거져서 이게 마치 이제 영향을 미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시간 순서상 안 맞는 거죠. 시간 순서상 제가 보기에는 그럼 판사는 맨날 혼자 밥 먹어요?
4: 그건 이제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 K라디오 제1회 홀 19 대 뉴욕 유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쉬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 및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선착순 등록 마감이며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 남녀 4인이 한 팀이 된 32개 팀이고 참가비는 1인당 100불입니다. 제1회 홀19팀배 팀대항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참가 신청은 929-766-0088, 929-766-0088입니다.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에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1: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라고포도 박스당 14불99,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장,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8불99, 부채살 파운드당 12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1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아보카도 99센트 꿀 대추 파운드당 5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라고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9불 99 백투더스쿨 특가 세일전 생활 필수 먹거리 준비는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네, 승부차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상가상입니다. 민주당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논란도 매우 큽니다.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의원직 겸직,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가 가장 비판이 크고, 여성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진보정당, 군소정당에서도 공동으로 반대하는 의사 표명을 지금 하고 있고, 출근길에도 사퇴하라, 또 종이를 던지는 장면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청문회가 이르면 18일에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논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이라고 보십니까? 강선필 대변인.
2: 이르면 18일이라고 하는데 전 너무 이르지 않은 것 같고요.
1: 아, 한참 남았다.
2: 한참 남았는데 이제 용혜인 후보자가 나름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용혜인 후보자도 처해질 것 같고, 저희 민주당도 상당히 큰 부담을 안을 것 같고, 무엇보다 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도 저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몇 차례 밝혔지만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부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1: 네.
2: 근데 이제 저는 그 야당에서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실 때 그래도 최소한도로 좀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 비판을 하셔야지, 뭐 제가 오늘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뭐 중국인에게 집을 팔았다느니 뭐 2천만 원을 남겼다느니 좀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좀 악마화 시키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은 제가 생각하는 그 용혜인 후보자의 문제 의식은 뭐냐면, 일단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럼 본인이 이제 그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대표를 해야 되는데, 과연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 가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예요.
1: 네.
2: 역할을 저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성평등 가족부에 뛰어난 역량이 있는 분도 일국의 장관이 되면은 그 업무에만 집중을 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본인이 기본소득당이라는 그 가치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1: 네.
2: 그렇다면 그걸 내려놓고 다른 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이제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내려놓으면
1: 네.
2: 이제 원외 정당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어떤 민주당원이 저한테 오늘 세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한석이스나 원외 정당이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1: 오.
2: 그냥 이 느낌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너무 욕심부리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정의로워 보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저는 이게 다른 그 후보자들보다 뭐 해명이나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판단과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좀 빠른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윤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강성필 부대변인은 이제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그래도 뭐 장관 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 보세요?
3: 제 입장에서는 일단 장관만 따져봐도
1: 네.
3: 장관이 뭐 어떤 보상이라든지 뭐 정파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주어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서 당연히 능력을 앞세워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적격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뭐 의원 관련해서 저도 할 말이 많아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반칙으로 들어온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세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당으로 기본소득당이라는 이름으로 표를 받은 적이 없고, 이번에 예를 들어 기본소득당 이름으로 지방선거 출마하신 분 통계에 따라 좀 다른데 뭐 1.06%를 득표했다고 해요. 그럼 우리 지금 선거법상 그거를 총선에서 치환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3%는 얻어야 뭐 비례 의석을 할당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잖아요. 그럼 절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 네.
3: 원내 정당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사퇴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했으면 들어올 수 없는 분이니까. 그리고 대중이 지금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 용혜인은 두 번을 했냐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간과하고 있어요.
1: 네.
3: 만약에 기본소득당의 이념에 충실하고 그 당의 당세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된다, 원내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다고 하면
1: 네.
3: 20년도 총선 한 번 들어온 용혜인이 왜 24년도에 한 번 더 했었느냐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본소득당에 사람이 한 명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3: 그럼 기본소득당의 다른 분이 예를 들어 등원을 하게 하고 본인은 전직원으로 빠져도 의원을 한 번 했으니 뭔가 의원을 안 한 분, 안 했던 분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이제 의원을 했던 사람을 늘려가는 게 상례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네. 근데 왜 용해인만 두 번 하느냐. 여기 뭐라고 답을 할 겁니까? 그 지점이 더 저는 네. 킬포인트라고 봐요.
1: 네. 현태 변호사님, 그 보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 후보자 네. 측에 이런 여론의 부정적 기류가 있다라는 걸 전달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얼마 뒤에 청와대에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부인하기도 하고 뭔가 지금 보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떠하다고 평가하십니까?
4: 근데 용해인 의원이 이제 비례대표 두 번 하는 거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나 네. 그다음에 남편이 뭐 사무총장 둘이서 다 뭐 정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이미 이제 예전에 이제 2020년 24년 총선 때 다 나왔던 얘기예요. 네, 나왔던 얘기라서 여의도에서는 다 알려진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소수 정당이고 의원이 한 명이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뭐 아시겠지만 여의도에서는 민주당 국민의힘 얘기 아니면 다른 정당 얘기는 잘 이제 얘기가 안 돼요. 그냥 어느 정도 얘기하다 말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장관 후보로 나오면서 전면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저도 윤희석 대변인 얘기에 공감해요. 왜냐하면 비례대표라는 게 물론 여러 번 한 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직능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분도 뭐 기본소득이라는 어떤 확실한 뭐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겠지만 그 사람 혼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사실은 보통 우리가 뭐 법에 있는 건 아니지만 관례상 정치권의 문법이라는 게 비례대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나오고 다른 사람이 또 이제 갖는 게 맞는데 네. 두 번 한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해가 잘 안 가죠. 근데 장관도 네. 하겠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럼 만약에 비례대표 그만두면 장관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저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네, 왜냐면 지금 논란이 굉장히 이제 커지는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청년들이 이렇게 정치하고 싶은 분들이 이제 여기도 많잖아요. 용해인처럼 비례대표 두 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민주당에도 거의 없고, 국민의힘에도 거의 없고. 근데 이게 어찌 보면, 그러니까 기본소득당이라는 당 자체를 운영도 사실 어찌 보면 뭐 남편하고 같이 활동해왔어요. 사실 같이 활동해왔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사무총장 시키고 월급 주는 자리를 주진 않죠. 네. 만약에 부인이 만약에 원내에 진출했으면 남편은 사실은 물러나는 게 어찌 보면 이제 맞는 건데 그걸 계속 유지해왔다. 그럼 뭐 가족 정당이나 마찬가지인 거 아니냐라는 네.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지금은 제가 네. 보기에는 장관뿐만 아니라 비례대표도 계속하기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라고 보여요.
1: 저 서변호사한테 이걸 여쭐게요. 그 최근에 좀 이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과거에 이제 젊은 정치인 중에 용해인이 아주 훌륭하다. 내가 젊은 나이 때보다 더 훌륭하다. 그 김어준 씨도 용해인 후보자를 좀 두둔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최민희 최고위원도 비례대표 두 번 할 정도로 실력 있다. 그래서 뭔가 소위 말하는 과거 전당대회 때 이제 팀 정청래라고 불렸던 분들에 가까운 분들이 거의 대부분 용해인 후보자를 두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 해석이 안 되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5: 그게 왜 해석이 안 돼요? 제가 몇 번 네. 방송했잖아요. 두 가지 이유라고.
1: 네.
5: 하나는요. 용해인이가 가장 좌쪽에 있어요. 근데 그 팀 정청래가 좌쪽에 있는 거예요. 중도가 아니고. 근데 이재명 정권은 중도로 나가야 된다.
1: 네.
5: 그랬잖아요. 근데 용해인이가 좌파고 그 팀 정청래도 좌파니까 이념적으로 비슷한 거예요. 기본소득이. 그러니까 지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은 이재명 정권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좋아요. 이재명 정권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용해인 잘라라 그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재명 정권 떨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1: 네.
5: 조국이나. 그러니까 이제 용해인 계속 밀어붙이라. 이재명 정권이 망하게. 그런 거, 그 두 가지 이유는 뭐 뻔한데 네. 그걸 질문하시니까 제가 이상하고요. 자, 그다음에 저는요. 중요한 건 이게 용해인의 재산 문제예요.
1: 아, 예.
5: 이분이 2010년에 재산 1억이었어요. 2020년에 1억이었어요. 지금 5억 5천 정도 돼요. 4억 5천이 늘어요. 5년 만에. 1년에 9천만 원 늘어요. 이게 국회의원 월급으로 9천만 원씩 다 모을 수는 있죠. 그럼 세금을 내야죠. 이분 가족들이 남편이 300만 원 월급 받고 이분이 연봉 1억 5천 국회의원 잡고 5년간 모든 가족이 1200만 원 세금 냅니다. 1년에 우리 연봉이 그게 가능하나요? 세금은 모든 방법을 다 공제를 받았을 거야. 뭐 정치 후원금도 영수증 꺾고 뭐 꺾고 기부한 걸로 해가 어떻게 5년간 세금 1200만 내면서 재산이 4억 5천이 늘어나. 이게 됩니까? 이번에 철저하게 검증할 거고요.
1: 네.
5: 그리고 이분이 후원금 3억을요. 특별 당비로 내요. 왜 후원금은 용도가 제한돼요.
1: 네.
5: 추미애 의원 아들 뭐 소고기 사주다가 벌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당비로 가면 지 맘대로 남편 월급도 주고 맘대로 쓸 수 있죠.
1: 네.
5: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1: 네.
5: 아까 집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강성필 대변인의 집 있잖아요.
1: 네.
5: 이분이 안산에 출마 확정된 게 아니에요. 안산에 그냥 한번 생각은 있었겠지. 금액이 보통 월세부터 얻지 누가 집부터 삽니까? 출마도 안 하고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집은 평소에 현상 유지가 아니고 집값은 떨어뜨려야 된다.
1: 네.
5: 매일 주장하는 집값 떨어뜨려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왜 샀냐? 5층짜리가 재개발이 예정돼 있는 거예요.
1: 네.
5: 그리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야. 사가지고 11개월 만에 2천만 원 땡긴 거예요. 자기는 매일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 이게 말이 돼요?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고 매일 주장하는 사람이 집을 필요도 없이 재개발이 예정돼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집을 사서 11개월 만에 2천만 원 벌었다. 이거 검증 대상 아닙니까?
2: 그러면 그 말씀 드릴게요. 2천만 원 벌었다고 하는데 사실 아닙니다. 그중에서 1,500만 원은 뭐 부동산 수수료라든가 제세로 해가지고 빠져나간 거고요. 500만 원 벌었다고 지적하시면 그건 받아들일게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방금 뭐라고 하셨냐면 뭐 누가 출마하는데 월세로 살지 뭐 집을 얻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에서 어떤 분은요. 그 복권도 안 됐는데 먼저 그 지역구 가가지고 집부터 전세인가 매매인가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약속 뭐 사면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치권에 뭐 공천 받기 전부터 아니 가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뭘 그걸 새삼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3: 네, 잠깐만요. 저희 당 당원이 아니세요.
2: 아, 그래서 모르시네요.
3: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네. 주장했다고 하지 말았어요.
2: 네, 죄송합니다. 사실 뭐 제 실명 고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용혜인 만약에 후보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의아하긴 하네요. 뭐 갑자기 4년 만에 뭐 5억의 재산이 늘었다고 하면 4억 5천이 늘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투명하게 소명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이 사람이 용혜인 후보자와 그 배우자 남편이 용혜인 후보자가 뭐 결혼한 다음부터 기본소득당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다고 하면 저는 그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용혜인 후보자와 결혼하기 전부터 사실 기본소득당과 이런 정당활동을 오히려 더 활발하게 했다는 평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 네.
2: 그러면 그 남편도 당연히 정당활동 그만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만두게 되면 뭐 월급 받으면 안 됩니까?
5: 저희가 정당활동을 하면요.
1: 네.
5: 실무자 아주 낮은 사람들은 돈을 줘요. 그런데 국민의힘이든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사무총장이다. 그렇게 고위직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돈을 내지 월급 안 받아갑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아마 전략부총장 뭐 조직부 이런 사람 돈 안 받잖아요.
4: 그거는 전제가 그 의원이 현역 의원일 때 그렇죠. 이제 그거를 받고 이러니까 당비를 내는데 사실은 그렇죠. 이제 원외 정당들은 예전에 뭐 정의당이나 원외 소수정당 활동하는 거 보면 사실은 의원 세비를 오히려 이제 그걸로 뭐 당자들 이제 급여 주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강성필 부대변인은 조금 생각이 다른데 오랫동안 같이 활동해온 건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큰 정당이면 문제가 덜 됐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부인 네. 부부가 같이 정치하는 분들 꽤 있거든요. 민주당에도 있습니다.
3: 그렇죠.
4: 그래서 같이 돌아가면서는 아니지만
3: 의원 비례도 하셨고
4: 그런 경우도 있게 있는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활동해온 경력이 있고 이러니까 봐요. 근데 사실은 소수정당은 뭐가 있냐면 그 기회가 많은 사람한테 안 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정당에도 꾸준히 활동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기회의 공평성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활동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 지금 논란이 된 게 그거잖아요. 결국은 용혜인 의원과 남편이 참여한 회의에서 결국은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그 두 분이 참여해서 사무총장 임명하는 모양새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당자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서 아, 뭐 총회를 한다든지 많지는 않으니까 네. 모여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부인하고 남편이 모인 회의에서 방망이 두드려서 남편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그게 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가는
1: 소수성이 거지. 있을 수 있다는 그렇지. 말씀이시고 네. 그 박원석 전 의원이 네. 기본소득당은 명실상부한 정당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실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언더조직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고 김윤영 활동가라고 예전에 같이 활동 활동가가 과거 조직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또 이제 폭로글 같은 것들을 업로드해서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좀 중대한 문제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3: 그거는 직접적으로 그 언더 조직이라는 데에 용혜인 후보자가 가입돼서 활동을 한 게 많이 드러나야 확실히 드러나야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김윤영이라는

0: 장관 후보자로서 이 상황을 넘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미 장관이 되기 전 단계에서 많은 문제가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네. 못 버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용혜인 후보자가 정말 장관으로 갈 수 있느냐, 중간에 청문회를 할 수 있느냐, 그 전에 뭐 자진 사퇴하든 진명 처리하든 할 거냐, 비례대표는 어떻게 할까? 이 정도 문제까지 왔기 때문에 네. 용혜인 후보자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의무가 이제 생겨버린 거죠.
1: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TV 출연해서 저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개각의 취지 중에 이제 용혜인 후보를 지명한 것이 아마도 20대 30대 뭐 여성 그리고 이제 진보 정당 군소 정당을 품으려고 했는데 이제 결과값은 오히려 다 반대 여성 단체 그렇죠. 군소 정당 다 반대하는 그림이라 2주 정도 남은 이제 청문회 기간 안에 뭔가 이게 반전의 모멘텀이 있을 것인가 혹은 뭐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다른 전향적인 조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 이게 이제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다음에는 사실은 선택권은 본인한테 가요. 더구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 소속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결국은 뭐 청와대에서 지명 철회하거나 본인 사퇴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두 가지 다 만만치 않은 구조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도 뭐 90년대 뭐 학생운동 좀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90년대 이후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언더라는 조직들은 다 사라졌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기본소득당도 뿌리는 원래 노동당이라는 조직이 같이 있다가 분화돼 나온 거거든요. 이쪽은 약간 이제 진보 급진적으로 가는 세력이 노동당으로 남은 거고 나머지 세력들은 아니다. 우리는 그 세력으로 못 간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진보정당 보면 계속 쪼개지고 하는데 노선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분화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옛날에 그럼 노동당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분화되기 전에 그 과정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은 아마 그 노동당에서 나와서 기본소득 만들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 제도권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들어온 거잖아요. 이분들은 기본소득이라는 걸 가지고서 그래서 과거의 얘기를 지금 마치 지금 박원석 전 의원이 지금도 뭔가 뒤에서 뭐 배후 조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은 제가 보기엔 좀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저는 아마 큰 논란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막 80년대 90년대 막 언더 조직하고 이럴 때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논란이 안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죠. 왜냐하면 이게 뭐 그렇다고 용혜인 후보한테 어떻게 하라고 말도 할 수 없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쨌든 약간 진보 블록 그다음에 2030 이걸 염두에 둔 건데 또 이분이 스스로 뭐 결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회하는 것도 사실은 그러면은 또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이 전당대회 과정에 논란이 엄청 됐고 네. 그거에 대한 약간 반작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지만 아 우리가 좌측도 또 챙겨야 돼. 조국 혁신당이라든지 기본소득당하고 같이 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거를 깬다. 그러니까 스스로 먼저 깬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1: 네. 오늘 오전에 그 모 방송에서 그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이 이 청와대가 뭐 의원직 겸직이나 이런 문제들을 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지명했을 것이라고 보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에 김명진 의원이 뭐 이 문제 저 문제 생길 수 있겠구나 하지만 뭐 하여튼 저간의 사정들을 다 판단하고 검토해서 지명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해서 이제 마치 이제 청와대가 이런 상황을 알고 겸직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지명하지 않았을까? 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말씀하셨거든요.
3: 아, 저는 이제 그 네. 용혜인이가 이재명 대통령 뒤통수를 때렸다고 보는데
1: 뒤통수를 때렸다.
3: 제가 듣기로는요. 네. 용혜인을 지명한 이유가 이제 그 왼쪽을 챙겨주는 진보 진영 챙기는 거 하나. 네. 그다음에 2030 여성 챙기는 거 하나. 그다음에 당연히 비례 사퇴하니. 그러면 이게 19번 고재순 이분이 유시민의 최측근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잖아요.
1: 그렇죠.
3: 그러니까 친노하고 유시민도 챙겨주는 이렇게 1타 3피를 했대.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당연히 사퇴하면 비례가 누가 되는지까지 검토해서 이재명 대통령 지명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 친노 친문 세력까지 품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3: 지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고속도로 치면 1타 3피라. 왜냐하면 왼쪽 챙기고 2035 여성 챙기고 그다음에 친노 사무총장이니까 유시민 또 좀 달래고 그런데 둘 다 고집하는 바람에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도 뒤통수 맞다. 배신감 느낄 거다. 왜? 비례가 장관식이 좀 이거는 그냥 그만두는 거는 불문율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네. 고심 끝에 네. 뭐 아마 지명 철회를 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제가 이제 뭐 이번 정부는 아니지만 현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뭐 청와대에서 이런 인사 담당해보고 정부 파트 물어보면 보통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당연히 그만두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서로 간에 이제 뭐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서로

0: 사실 완전히 의견이 달랐던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뭐 용해인 후보자가 그만두면 비대를 고재선 씨가 해서 뭐 유시민 달래기 이런 건 말도 안 돼요. 지금 우리 조국이 신나고 이 상황이 무슨 뭐 비례대표 승계 하나 해준다고 지금 갑자기 감싸 안고 얼싸고 뭐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건 너무 간 해석인 것 같고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2030 그리고 여성 뭐 청년 정치인 이런 것을 조금 노렸던 것 같은데 조금 정서적으로 좀 제대로 좀 캐치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주변에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도 사실 이제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출근길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이 모습 애티튜드도 사실상 어떤 조금 너무 당당해 보인다.
2: 그렇죠.
0: 예, 그런 모습들이 사실 2030 청년들은 뭐 비례대표 두 번이나 하고 좀 특혜를 받는 것 같은데 그리고 조금 이렇게 저렇게 언론 보도 보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칠 건 아닌 것 같은데 큰 소리 친 건 아니지만 좀 당당해 보이는 거 아니냐.
1: 네.
0: 이제 이런 이미지가 좀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애초에 그것까지 좀 확인을 했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확인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그런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청와대가 뭐 그냥 의원직 해도 돼라는 전제로 지명한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0: 네.
1: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3: 한 가지 좀 드리면 사실은 이게 소수 정당이고 그러니까 1인 국회의원 한 명밖에 없으니까 또 젊은 여성 정치인이고 사실은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이제 고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뭐 범여권이긴 하지만 뭐 민주당 소속은 아니잖아요. 한 혼자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비례대표를 사퇴하면 원외정당 되는 거 원외정당과 원내정당은 국회의원 한 명 뭐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그리고 또 젊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이라는 게 꼭 뭐 약자냐 이런 걸 떠나서도 사실은 우리가 비례대표에서 여성 그래도 활동을 해주고 또 우리가 공천을 할 때 청년이라든지 여성 배려해주는 게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진입이 쉽지는 않아요.
1: 네.
3: 진입이 쉽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막판까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물론 이분이 개인적으로 2030 여성을 완전히 대변하거나 아니면 이분이 뭐 기본소득당으로서 우리 기본소득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징성이 조금 있긴 있어요. 사실상. 많지 않거든요. 우리 젊은 정치인들이 쉽게 얘기하면 밑에서부터 시민사회운동을 하다가 커나가서 정당을 만들고 또 거기에서 이제 비례대표 의원 되고 그다음에 이제 커나가는 게 쉽진 않은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엔 만약에 이번에 뭐 장관을 낙마하든 아니면 뭐 비례대표를 사퇴하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재기가 힘들거든요.
2: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시기를 좀 보시겠죠. 뭐 용현 후보자의 정치적 앞날까지 고려한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분이 또 비례대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3년도에 24년 총선 앞두고 나서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제도 바꾼다고 그랬어요. 준연동은 비례대표제가 너무나 폐해가 많고 위성정당이란 기형적인 형태 어떻게 의석수가 계산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그때 많은 얘기 있었잖아요. 뭐 지역별, 뭐 권역별 비례 아니면 중대선거구제, 병립형 아니면 비례를 없앤다. 별로 이게 당황한데 그냥 한 번에 뒤집어 버렸단 말이죠.
1: 네.
2: 그때 상황 어떻게 보면은 그 원인 제공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용인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하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지금 용인 후보자에 대한 시각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네.
1: 그럼 짧게 아이고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2: 네.
1: 아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승무사님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는 오늘 박재영 아나운서 대신에 진행을 맡은 강수영이었고요. 본방 이후에는 유튜브 연장방송 박지훈 변호사,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는 라크룸이 이어집니다. 한판 승부!

0: K-Radio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아, 이제 연휴가 딱 이틀 남았어요. 오늘, 내일, 목요일부터 행복해지는 성령아 씨와 금요일까지는 행복하지 않은 성훈이가 맞나요?
1: 맞죠? 네, 저는 오늘부터 설레입니다.
0: 아, 정말 네. 부러워. 정말 부러워. 영국의 저명한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콧이라는 분이 네. 완벽한 부모 대신 충분히 좋은 부모가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1: 저는 이 말에 반대합니다.
0: 그럴 줄 알았어요.
1: 아니에요. 뭐로 봐도 완벽한 부모가 좋지 네. 왜 한 단계 낮은 충분히 좋은 부모가 더 좋다고 하나요?
0: 아 그런가요?
1: 네.
0: 이재용 회장 이런 분들이 아빠인 거는 좋은 거는 막심 많은 것 같아요. 아,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1: 네. 그
0: 늘 도파민이 폭발하는 최고의 하루 오늘 하루도 나는 정말 최고의 하루를 만들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들먹는 것보다
1: 네. 네,
0: 우리 인생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건 도파민이 아니라 사실은 세로토닌이 채워주는 별탈 없이 괜찮은 하루다 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었는데
1: 네 여기에는 또 동의합니다.
0: 그래요?
1: 네 그렇죠.
0: 이랬다 저랬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1: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네. 최고의 하루가 바로 그 무탈한 하루 보통의 하루
0: 그렇죠.
1: 네 충분히 행복한 하루 이런 게 다 이제 네. 그게 바로 최고의 하루가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0: 완벽한 부모가 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1: 아니 진짜 회사 올 때 네. 아무 사고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고
0: 네.
1: 네, 지난밤에 뭐 정전 안 돼서 아침에 세수하고 또
0: 네.
1: 냉장고에서 상하지 않은 음식 꺼내 먹고
0: 맞아요.
1: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탈한 하루. 이런 것들이 최고의 하루가 아닐까
0: 아주 생각이 괜찮은 드네요. 최고의 하루죠.
1: 네.
0: 여러분들의 냉장고가 어제 밤 사이에 정말 그 추운 굉장히 춥잖아요 냉장고도 근데 그거를 견디면서 밤사이에 우리의 음식물들을 품어주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1: 맞습니다.
0: 최고의 하루입니다.
1: 네.
0: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불 켜지잖아요. 최고의 하루입니다.
1: 아 그리고 오늘 아침에 따뜻한 물이 나오고 찬물이 나오고
0: 맞아요.
1: 정말 최고의 행복이죠.
0: 비범한 성취보다 평온한 하루 바로 이게 행운이 없었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꽤 괜찮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1: 맞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트 맞아요. 그렇죠?
0: 네. 황금
1: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
0: 네. 오늘도 여러분을 토닥여드리는 따뜻한 차 한 잔 같은 방송 이 원고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 원고를 안 보니까
0: 네.
1: 있으니까 성훈 씨가 답답해가지고
0: 네. 네.
1: 맞아요. 이렇게 나른한 오후 1시에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토닥여주는 따뜻한 차 한 잔 같은 방송 1시 음악다방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얼마나 좋아. 이 원고대로 쭉 읽으니까 얼마나 이 매끄러워.
1: 첫 곡은 뭔가요?
0: 슬픈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1: 네.
0: 이 아리아나 그란드라는 세계적인 또 여자 팝 가수가 그 거식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음식을 이제 기피하는
1: 네네.
0: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 삶을 살다 보니 자꾸 자신이 우리가 볼 때는 완전 뼈 말라가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1: 그렇죠.
0: 본인은 뚱뚱하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1: 네. 저는 이제는 거식증에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요.
0: 네. 네. 그래서 활동을 한동안 저희가 못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어제 공연 행사에서 공식 일정을 어제 마쳤고요.
1: 아유,
0: 이제
1: 그렇군요.
0: 네, 아라나 그란데는 음반이나 뮤직비디오 외에는 저희가 당분간은 못 보게 될 것 같아요.
1: 아우 빨리 하루빨리 떨쳐내고
0: 네.
1: 저희 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0: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리아나 그란드와 저스틴 비버가 함께 불렀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Stuck With You 아, 가을에 아주 딱 떨어지는 노래인데 이 노래로 오늘 한시의 음악다방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멋진 가을 날에 들은 참 괜찮은 네, 그런 노래 아리아나 그란데와 저스틴 비버가 함께 부르죠. Stuck With You로 오늘 한 시의 막다방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 좀 극복했나 싶어서 나와서 한 달 정도 활동을 하고 바로 또 이제 접었어요. 네. 그만큼 이 스타로서 또 세계적인 어떤 셀럽으로서 산다는 삶이 아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 네. 어린 요즘에 스타 친구들 보면서 영 위치라고 막 하면서 부럽다 네네. 부럽다 하잖아요. 네. 젊은 나이에 저런 성공을 거뒀다니 하면서 하지만 또 그 뒤에 이면에 감춰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저희가 또 모르는 세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0: 그래서 전혀 그런 세상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성훈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 단골 손님들 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자연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미 줄기세포의 생명력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에서 발효해서 동충하초와 산삼을 더해 더 깊은 효능을 갖고 있는 야엘 동충하초 사향 공진단. 최상위 1% 이스라엘 사막 청정 에너지 야엘 네게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도 젊음과 건강은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야엘 문의 전화는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1: 블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오픈을 했습니다. 뉴욕 최초의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해드리고요.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있습니다.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을 했어요.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는 곳,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곳,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번입니다.

0: 한국에 가 있는 지인이랑 잠깐 문자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한국에는 그냥 비가 계속 오고 너무 덥대요.
1: 아 그렇군요. 아직도.
0: 네. 네. 저희는 꽤 괜찮은 한 주였는데
1: 그러니까요. 네. 이 정도면 살만하다 싶었는데요.
0: 네. 더더욱도 무엇보다 날씨를 넘어서서 아 월요일날 쉰다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번 주는. 잔시의 막다방 자 목요일 오늘 목요 퀴즈쇼가 또 있고요. 잠시 후에 바로 시작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오늘 마감인데요.
1: 오늘 마감입니다. 네. 이제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이번 주 주제는요. 미국에 살지만 참 이럴 때 미국 문화 이해하기 어렵다입니다. 아 벌써부터 이런저런 생각 많으실 것 같은데
0: 울분을 토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이럴 때 이놈들이. 진짜 정말 답답해 이럴 때 많잖아요. 네. 특히 저는 그 병원 예약할 때 아니 저 지금 아픈데 한 달 후 예약이 웬 말이냐고요.
0: 네. 아니면은 그냥 응급센터로 가세요. 뭐 다 그렇잖아요.
1: 그렇죠. 근데 또 응급센터 간다고 해서 바로 만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0: 거기 가서도 쭉 오원수된 전부 팔에 깁스하고 있고 뒤로 누워 있고 뭐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런 거 정말 이해 안 됩니다. 이런 사연들 적어 보내주셔도 되고요. 네. 또 어떤 거 있을까요?
0: 그 DMB나 관공서 가보셨어요?
1: 아,
0: 그 사람들 일 처리가 얼마나 정말 초스피드로 일을 하는지 우리 한국 사람들 가 보면 정말 정말 미쳐버려요 정말.
1: 아, 거북이가 미쳐버려요. 친구야죠.
0: 네. 오죽하면은 이 애니메이션 만화인 주토피아에서 이런 장면이 잊지 못할 장면으로 만들어지게 돼가지고.
1: 맞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0: 도장 찍는 거 보셨어요? 도장 찍는 거?
1: 내어라. 아니, 일 처리 안 하고 왜 거기서 스몰 토크를 왜 하냐고요. 정말 답답해 미칩니다.
0: 환장해요.
1: 네, 환장해요 정말. 이런 에피소드 적어서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오늘 2시까지고요.
1: 내일 저희가 이 사연들 함께 나누고요. 여러분이 직접 심사위원이 되셔서 마음에 드는 사연에 딱 투표해주시면 그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으신 사연 보내주신 분께 네. 저희가 H마트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0: 2등도 있죠.
1: 2등도 네. 있죠.
0: 2등 되신 분께는
1: 저희가 플러싱 160가에 위치한 직접 손으로 뽑은 면으로 만드는 이야. 건강한 국수집 네. 그리고 팁도 안 받아요 이곳은요.
0: 맞습니다.
1: 착한 식당 20불 상품권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일단 사연 보내놓으시고 사연이 채택되고 또 후보에 오르고 하면 이번 주말 노동절 휴일날 잘 쉬고 화요일날 오시면 선물이 쏟아집니다.
1: 그렇죠. 기다리는 재미가 쏠쏠하실 거예요.
0: 아주 로또 산 것처럼 기분이 쌉싸름. 자, 목요 퀴즈쇼. 오늘은, 2부에 오늘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요 시간에 30분 전에 오늘 다 퀴즈를 끝낼 거라서 오늘은 특별히 한 문제만 딱 준비했어요. 한 문제만.
1: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그 목요 퀴즈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벤쿠어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벤쿠어퍼 홈모기지.
4: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벤쿠어퍼 홈모기지.
5: 벤쿠어퍼 홈모기지.
6: 뱅커버 호비즌 이퀄 하우징 랜드.
7: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 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핫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9: 뉴 택시.

0: 자, 목요일의 명물 목욕 퀴즈 쇼 시간입니다. 보통 세 문제 정도를 내고 여러분께 굉장히 꼬드락거리는데 오늘은 딱 한 문제만 준비를 했으니까 바로 들으시고 바로 답을 올려주셔야 돼요.
1: 네. 오늘 목욕 퀴즈 쇼 이 한 문제, 이 소중한 한 문제, 이 정답 맞춰주신 분 중에 한 분 추첨을 통해서 네. 저희가 어떤 선물 보내드리나요?
0: 자, 건강을 드리는 올게닉 원에서 드리는 매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냥 쑥 가져오시면 돼요.
1: 맞아요. 추어탕 네. 2인분 아니면 네. 오이 냉국 4인분 네. 아니면 청국장 2인분 네. 그중에서 원하는 상품을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매장이 뉴욕 플러싱에도 있고요. 뉴저지 팰리사이드 팔기도 있으니까 가까운 곳 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네,
0: 저희가 그 물건 픽업하실 수 있는 온라인 그 상품권 그거를 네.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은 문제를 두 번 내드리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잘 들으시고 정답을 바로 저희가 음악 한 곡 틀려드리는 그 시간에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 중에 네, 네, 오늘 장원 한번 뽑아서 맞아요. 그분께 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도 저희 한시 음악다방의 트레이드마크죠. 상황극으로 여러분께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렛츠고!

0: 어제 저희 민당극장에서 보여준 성룡아 씨의 그 똥 먹는 연기. 많은 분들이 이거 의심하시더라고요. 평상시에 먹는 거 아니냐? 평상시에 먹는 거 아니야? 너무 자연스럽게 대단한 연기력을 보였는데.
1: 아니 근데 그거 흉내낸다고 정말 똥맛이 느껴지는 건 뭐예요?
0: 아,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연기인 거죠. 오디오를만 들려주는데 우악 정말.
1: 아니 그때 식사하셨던 분들 안 계셨길 바랍니다.
0: 아, 네. 네. 아, 정말 진심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으로
1: 혼신을 다했어요.
0: 네, 연기를 네. 다했는데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평상시에 먹는 거 아니냐? 너무 잘 먹는다. 자, 오늘도 또 연기 속으로 상황극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임자가 TV 소리 좀 키워보쇼. 그 선거가 이게 석달 앞으로 다가오니까 이게 아따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 소문들이 돌아다니는구먼. 오늘은 시사 퀴즈예요. 시사 퀴즈. 신문을 보니까 아 벌써부터 유력한 후보들의 그 거시기 그 뭐 평이 어쩌고 뭐 딸이 어쩌고 재산이 어쩌고다고 아 말들이 엄청 무성해요. 난리요.
2: 원래 선거철만 되면 이 소문이 엄청 실이 무성하다 아이가. 침대 밑에 꼽을 쳐놓은 돈이 몇백만 물이다 싶은 말들부터 막 20년 전에 회사 직원이랑 차 한잔 마셨다까이 그게 뭐 불륜이네 불장난이네 그런다까이 아휴 내내 못 산다.
0: 네 어제 그 똥 먹었던 얘기가 있다고. 아이 참말로 속 터지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옛날에 벼슬아치들이 말에서 내리던 그 하마비 앞에서 말을 끌던 종놈들이 우리 나으리가 이번에 판서자리에 오른다 카더라 하고 수근덕거리는 데서 유래된 그런 말입니다.
2: 아이고 마 유식회가 살판 나셨네. 그래가 그 밑에서 내리면서 슬퍼거리던 그 말이 뭐라고? 입에 착착 안 붙는다니까. 그게 몇 자라고?
0: 맞다, 세 잔디. 그 시기 관리를 임명하거나 인사이동이 있을 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소문이나 평판을 세 글자 땡땡땡 이 거시기를 한다는 게.
2: 아, 그러니까 하마비 앞에서 말 끌던 종놈들이 수근덕된 데서 유래한 말이다 이 말이지.
0: 그렇지 그렇지. 우리 카톡창에도 평상시에 먹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바로 올라오잖여. 자 할아버지께서 이제 결정적인 힌트를 거의 다 주셨는데
1: 네. 네.
0: 힌트를 조금 드리면
1: 드리면요 새로운 관직이나 공직 후보자로 어떤 인물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이 인물들에 대한 세간에 떠도는 소문과 세상의 평판을 뜻하는 세 글자 단어는 무엇일까요?
0: 네, 네. 이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1: 네, 힌트는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벼슬아치들이 말에서 내려서 이 예유를 취하라 하는 그 말이 써여 있던 하마비, 이 비석에서 유래했습니다.
0: 네, 세 자고요, 정답은.
1: 네.
0: 물에 사는 거대한 동물의 이름.
1: 네.
0: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고,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데, 이 물에 사는 거대한 동물의 이름과 이 들어가요.
1: 그렇죠.
0: 세 자입니다, 정답은. 네.
1: 여러분, 지금 아시는 분은요, K-Radio US 네. 카톡에 친구 추가하셔서 네.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정답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1: 네. 네.
0: 우리 노래 듣고 올 때까지 빨리빨리 오늘은 신속하게 올려주세요. 정답은 세자입니다. 노래는 캘리포니아 드리밍.

0: 아, 이, 자꾸 이 직원들이 자발 올리시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가족끼리 이러면 안 돼요. 하여튼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정답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정답은, 자,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뻐푸님을 마지막으로,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정답은 우리 성룡아 앵커, 목요일부터 행복한 성룡아 씨가 해드릴게요.
1: 네, 정답은 바로요. 아래 하, 말, 마. 평할 평 이렇게 해서 하마평이 되겠습니다.
0: 이야, 정말 특이한 말이에요. 네. 하마평.
1: 네. 우리 청취자분들 역시 수준이 보통이 아니세요. 거의 뭐 모든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0: 그러니까 모르시면 네. 정답을 올리시지 않아요. 우리 청취자님들. 아니면 너무 쉽거나 너무 웃기면 흥! 치! 그리고 답을 안 올리십니다.
1: 아니 그런데 이 네. 하마평이라는 말이
0: 네, 요즘 많이 돌죠.
1: 네, 아까 네. 그렇죠. 맞죠. 네. 네. 네. 중간선거를 이제 또 3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으니까요. 네,
0: 요즘 또 한국에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런 인사이동이 많다 보니까
1: 맞아요.
0: 이 하마평이라는 말이 굉장히 시사용어로 떠오르고 있어요. 네.
1: 그런데 이 하마평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다고요?
0: 하마 때문에 생겨난 거죠. 하마가 입을 쫙 벌리면서 말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아이, 왜 그러세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0: 자, 이 조선시대 종묘 또 대궐 문 앞에 네. 대소인원 개하마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 말에서 내려 걸어가라는 이 비석이 있는데 바로 이게 이름이 하마비예요.
1: 네, 이렇게 높은 분들이요 여기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궁궐에 볼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0: 네.
1: 요 하마비가 딱 있으면은 네. 거기에서 그 말을 끌고 온 마부나 종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하고
0: 밖에서 기다려라.
1: 네, 말에서 내려서 직접 걸어 들어갑니다.
0: 어디 아래 것들이 뭐 이러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나으리들이 그 어떤 일들을 보러 가시는 서너 시간 동안 하마비를 주변 그늘에 모인 마부들이 뭐 그 당시 이제 곤방대 이런 데서 담배 한 대씩 피우면서 이제 수다를 떠는 거죠.
1: 그쵸.
0: 이번에 우리 대감마님이 영의정으로 영접하신다니까 아 이거 좌의정은 좀 조용히 계셔 이러면서 이게 얘기들이 나왔던 이 얘기가 예, 오늘날에 하마평이 된 거예요.
1: 네, 하마비 옆에서 네. 이렇게 종들이 모여서 수다를 떤다. 네, 거기가 바로 조선시대의 지금으로 말하면 그 여의도 증권가 찌라시.
0: 아, 그러네요. 찌라시네요.
1: 네, 찌라시의 본산이자.
0: 본산이네요.
1: 네, 그리고 네. 뭐, 싱크탱크. 거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영화 씨.
1: 네.
0: 있어 보여.
1: 아, 있어 보여.
0: 있어 보여.
1: 네.
0: 굉장히 엘리트네.
1: 그래가지고. 네. 요즘에 이제 누가 하마평에 올랐다 이런 표현을 네. 쓰게 된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오늘 정답 맞히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정답
0: 그 중에 한 분
1: 추첨해서, 네,
0: 추첨해서
1: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저희 요즘 굉장히 즐겨하는 랜덤식으로 이 돌리는 앱이 있는데 거기 돌려서 공정하게 여러분 네. 네, 그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성큼 다가온 가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가을 신상품이 풍성하게 입고가 됐습니다. 멋과 품격을 더해줄 남성복,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가을 패션,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서 가을 신상품 특별 할인 행사도 함께합니다. 나를 위한 쇼핑, 소중한 분을 위한 추석 선물 모두 좋은 상품, 좋은 가격에 국보에서 준비하십시오. 올가을 새로운 시작, 국보와 함께 718-886-3344.
0: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여러분의 그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제니의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오늘 목욕 퀴즈쇼에 상품을 협찬해 주신 분이죠. 식품이 아닌 건강을 드리는 유기농 원. 900여 가지 대한민국산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엄선된 건강식품 유기농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생후 6개월 아기부터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 먹거리, 품격 있는 건강한 식탁 유기농 원과 함께하세요. 플러싱 노던블루바드 154-08 929-845-0958 올가닉 원.
0: 제1회 홀19배 뉴욕 뉴저지 스크린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자, 이번 대회는 우승팀 상금 캐시 5,000불, 준우승팀에게도 1,000불, 홀인원 1,000불 및 다양한 이벤트상과 참가 선물이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31일까지 32개 팀이 선착 등록 마감이에요. 그래서 32개 팀이 등록이 마감되면 끝입니다. 자, 빨리빨리 하셔야 되겠죠. 자, 참가 자격은 뉴욕과 뉴저지의 남녀 각 4인이 한 팀을 만드셔서 참가하시면 됩니다. 참가비는 1인당 100불이고요. 예선전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제1회 홀19배 팀 대항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에 많은 팀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1회니까요. 참가 신청은 전화번호 929-766-0088, 929-766-0088번입니다. 자, 저희 잠시 후에 인터뷰 시작하고요. 오늘 여러분 목욕 퀴즈쇼 너무 아쉬우셨죠? 또 다른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상품이 아주 푸짐해요. 네. 여러분 어디 가지 마세요.
0: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뭔지?
3: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후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후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

0: 요즘 고물가 또 팁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뉴욕 뉴저지 동포분들 외식 한번 하기가 겁난다. 아예 외식한 지가 언젠지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1: 맞아요. 아유 그냥 뭐 별거 아닌데도 뭐 좀 나가서 먹으려고 하면은 손부터 네. 부들부들 떨린다니까요.
0: 그리고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네. 어디를 가서 뭘 먹든지 아 이따 20% 쳐먹으면 또 팁을 줘야 돼서
1: 그러니까요. 세금 묻고
0: 적잖이 부담이 되는데
1: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플러싱 160가에 직접 손으로 뽑은 명품 면발에 오. 팁까지 없어요. 정말 착한 식당입니다. 그래서 팁이 없는 식당 또 손으로 직접 네. 국수를 뽑는다 해가지고 화제가 된 곳이 있죠.
0: 그렇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어 그런 데가 있어? 하실 텐데 아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본인만 가서 먹는다?
1: 아이 안 돼요.
0: 자 오늘 그래서 오늘 이 국수집 사장님이 지금 인터뷰에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목욕 퀴즈쇼에 이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오늘 무려 20불짜리 상품권 5장이나
1: 네, 와 오신다고
0: 대박
1: 합니다.
0: 5장이나 네. 사장님이 지금 푸셔요 오늘. 자 어떻게 이 20불짜리 상품권을 가져갈 수 있나요?
1: 일단 네 저요 아 플러싱 몇 가에 이 국수집이 아, 플러싱 몇 가에 있는지 알아야지 아. 가서 먹을 수 있잖아요.
0: 자 이게 직접 뽑는 면으로 만드는 이 국수집 노던블루바다 선상에 있는데
1: 맞아요.
0: 저희 카톡으로 몇 가에 이 국수집이 있는지를 보내주시는 분 중에
1: 5분을
0: 오늘 저희가, 네, 저희가 뽑아서
1: 네. 상품권을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특히 또 간략하게라도 나는 정말 여기 가서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이런 거 보내주시면 당첨될 확률이 높아요. 자, 이곳의 주인공이시죠. 우리 국집 권경란 사장님 우리 스튜디오에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노던 이제 160가에 이제 선상에 있는 국수집을 네. 운영하고 있는 권경란이라고 합니다.
0: 네. 네. 방금 네. 저희가 퀴즈를 냈는데 뭔가 좀 좋은 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네.
1: 아니 사장님 인상이 너무 포근하신 게
0: 예쁘죠.
1: 네.
0: 예뻐요.
1: 아주 손맛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 그런 아우라가 이렇게 풍겨 나와요.
0: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네. 아니 왜 미스 코리아를 하지 왜 국수집을 하고 있냐고 내가 그럴 정도로 아유 아주 너무 아름다워요. 다우신 우리 사장님인데.
1: 아니 근데 우리 식당의 가장 큰 자랑이 네. 직접 뽑는 수제 면이잖아요.
2: 네 맞아요.
1: 네, 면 자랑 좀 해주세요.
2: 네 저희 면은 저희가 이제 매일 직접 반죽하고요. 네. 이제 안에 이제 보통 밀가루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몸에 좋은 건강에 좋은 이제 찹쌀가루랑 이제 야채 찹쌀가루 메밀가루 이제 땅콩가루 같은 거를 네. 이제 섞어서 이제 반죽하고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자랑하고 싶은 이제 거입니다.
0: 아, 네. 근데 문제는 건강을 위해서 밀가루를 조금 뺀다고 해도 네. 사실 그게 먹을 때 식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한국인들을 상대로 하다 보면 그렇죠. 물론 이제 외국 분들도 식당에 굉장히 많아요 손님이. 근데 이게 뚝뚝 끊어지지 않아요?
2: 네, 메밀가루가 이제 그래요. 이제 메밀가루가 많이 섞이면 이제 많이 이제 식감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래서 네. 저희가 찹쌀가루랑 이제 콩가루랑 많이 섞어서 네. 이제 하면 반죽하면 이제
0: 비밀이 계속 나온다.
2: 어떡해요?
0: 네, 그래서
2: 그래서 이제 반죽하면 쫀깃쫀깃한 식감을 저희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1: 네.
2: 네. 쫀깃쫀깃하기도 하지만 이제 저는 저희가 원하는 거는 드셨을 때
0: 그렇죠.
2: 식감 외에 네. 맛도 네. 이제 느낄 수 있어서 좋겠거든요. 고소한 맛.
1: 네.
2: 이제 한국 분들은 고소한 맛을 좋아하세요.
1: 네네.
2: 그런데 이제 면을 드셨을 때 네. 진짜 이제 그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저희
1: 맛까지도 확실하게 잡으셨군요.
2: 네. 비밀이 이제 콩가루도 많이 섞였어요.
0: 아 대신
1: 근데요. 이게 국수 드시고 나서 내가 좀 속이 더부룩하다 이제 이런 거 느끼시는 분들 좀 계시는데
0: 자 바로 이제 그게 글루텐 때문인데
1: 네.
0: 소화효소 분해를 좀 방해하기 때문에 팽만감이라 그러죠.
1: 네.
0: 먹고 나면 오 이거 국수 먹었는데 왜 이렇게
1: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다 이제 이런 거 느끼시는 네. 분 많은데 이런 재료를 쓰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네. 손님들의 평가가 좀 궁금해요.
2: 네, 그렇게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쓰잖아요. 고수는 다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애들도 좋아하고 하는데 제일 네. 많이 느낀 게가 저도 가끔 이제 국수를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거든요.
1: 네.
2: 근데 어르신 분들은 더 하실 거 아니에요. 소화가
0: 그럼요.
2: 이제 부족하니까 또 약해져서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밀가루는 성분을 좀 많이 줄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반죽을 할 때
1: 네.
2: 그래서 손님들 반응은 좋아요.
1: 네. 네.
2: 맛있어요. 또 드시고 이제 또 찾아주세요.
0: 네.
2: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가끔 어르신들이 아 소화가 잘 안 돼서 많이 못 드신다고 네. 이제 이래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0: 네.
2: 그러면 제가 이제 메밀국수를 많이 추천해 드려요.
0: 네.
2: 네. 단점은 이제 드실 때는 괜찮은데 이제 빨리 드시면 괜찮아요.
0: 네.
2: 천천히 드시면 국물에 이제 많이 불어지니까.
0: 아, 네. 먹는 중에도.
2: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장단점은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하시고 손님들도 이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 대신 진짜 소화는 그냥 보통 밀가루 그냥 시중에서 파는 칼국수보다는
0: 훨씬 잘 되는 거죠.
1: 네네. 그래서 이렇게 막 더부룩하지 않고 편안하게 잘 먹었다 이런 후기들 많이 네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2: 네.
0: 또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뭐 국수 같은 거 참 드시기 뭐 하시는 분들 냉면 좋아하시는데 잘 못 드시는 분들 바로 그런 분들이 이 국수집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1: 네. 그렇죠.
0: 네. 저희가 오늘 퀴즈를 내드렸지만
1: 네.
0: 지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1: 네.
0: 여러분 이 국수집이
1: 노던블루바드
0: 몇 가에 있을까요? 저희 카톡으로 오늘 그 몇 가에 있는 고구마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분들 중에 5분 추첨해서
1: 네.
0: 저희가 20불짜리 국수집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런데 면도 면이지만요. 또 국수집의 특이한 게 팁을 안 받으신다고요.
0: 야, 대박이죠.
1: 아, 네.
0: 대박이에요.
1: 이런 걸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2: 저희는 첫 단계는 일단 네. 이제 경기도 안 좋잖아요.
1: 그러니까
2: 저희 가게에서는 이제 국수도 많이 팔고 싶고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 근데 또 가끔은 요즘에는 이제 경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거에
0: 그럼요.
2: 대해서. 그래서 고민해봤죠. 어떻게 하면 이제 손님들 찾아주는 손님들 이제 조금 부담을 적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래서 어디 팁을 안 받고 국수는 솔직히 고깃집처럼 달라서 서빙은 한 번 드리고 그러면 이제 특별히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1: 해드리고
2: 네, 저희가
1: 없으니까.
2: 어떻게 뭐 해드릴 수는 없어요. 당연히 네. 필요하시면 불러주시면 도와드리기는 네. 하는데 그래서 네네. 이제 국수 테이블까지 가져다 드리고
0: 네.
2: 이제 하는 거는 우리가 다 해드리고 손님들 팁을 이제 받지 않으면 손님들 입장에서는 한 끼를 이제 조금 이제 몇 불이라도 전락하면 3불, 4불에도 전락하면
0: 둘이 가고 셋이 가면 얼마나 큰데요.
1: 그럼요.
2: 커피라도 한 잔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0: 그러네요.
2: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1: 네, 요즘에 팁이 막 20%씩 받고 이러잖아요. 20%
0: 네,
1: 이상도
0: 그래서 20불을 먹으면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금방 커피 한 잔 값이 금방 나와요.
1: 네, 요즘에 팁 문화가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높아져가지고 네, 여기에서 아마 그 절약을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0: 이제 전에 왔었던 분들이 다시 오시면 아 괜찮아 제가 가져다 드릴게 하면 아니야 여기 셀프야.
1: 아 오히려 이제 거기서 홍보하시는 분이 되셨구나. 처음에는 그러시다가.
0: 네, 그런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팀워 없으니까 되게 좋다고 부담 없다고
1: 맞아요.
0: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네. 그래서 네, 초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손님들 되게 좋아하세요.
2: 아, 네, 그렇군요. 네. 아 그러면 또 이 국수집 여러 가지 메뉴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저희가 이제 첫 방문이다 이러면 가장 먼저 어떤 메뉴를 좀 먹어보라고 추천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0: 아 여름에는 이제 시그니처 냉면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2: 네.
0: 이제 아직은 조금 날씨가 좀 쌀쌀해지잖아요.
2: 네.
0: 이제부터는 저는 이제 육개장 칼국수.
2: 육개장 칼국수.
0: 네, 제가 제일 좋아해요.
1: 맛있겠다. 맛있겠다.
0: 육개장 칼국수.
2: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상품권 딱 받으시면 육개장 칼국수 드시러
1: 한번 드셔보셔도 되겠네요.
2: 네. 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너무 이게 마인드가 좋으시다 보니까 우리 카톡창에도 우리 사장님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화이팅 해주셨는데.
0: 감사합니다. 아, 네.
1: 계속 올려주세요.
2: 네. 네.
1: 이 노던블루바드 국수집은 몇 가에 있을까요? 오늘 카톡 보내주시는 분 중에 추첨해서 다섯 분께 20불짜리 상품권 오늘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그러면 저희 또 뭐 그 밥반찬 아니 밥반찬
1: 밑반찬이죠.
2: 국수
1: 밑반찬.
2: 네, 네, 그렇죠. 국수 반찬.
1: 국수 반찬 무제한 무료로 갖다 드시면 돼요. 그냥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2: 네. 그러면 반찬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가져다 먹고.
1: 무제한이야, 무제한.
2: 무제한으로.
0: 네. 편하게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
2: 네. 네. 그것도 참 좋은 점이네요, 계속.
0: 네, 눈치도 절대 안 줘요.
1: 안 줘요. 그리고 이제 국수나 뭐 시켜서 이제 거기 돈가스도 있거든요.
2: 네.
1: 뭐 그 다음에 감자전도 있고, 녹두전도 있고, 이런 거 있으면 먹다 보면 좀 남을 수 있잖아요.
2: 네네.
1: 그럼 또 싸가라고 투고통을 잔뜩 또 놓으셨어요.
2: 네.
1: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다 이제 투고통에다 반찬이 맛있으니까.
2: 이런 안 돼요.
1: 뭐
2: 안 돼요.
1: 사람들 이제 눈치를 보다가 거기다가 겉절이 뭐막 이런 거 막 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2: 정말요? 아유 정말
1: 가져가시래요.
2: 인심도 좋으시네요.
1: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사장님. 그러니까. 이 마음이.
2: 아니 저는 육개장 칼국수도 물론 맛있겠지만 또 메뉴도 몇 가지 좀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어떤 메뉴들이 있어요?
0: 네, 갈비 돌솥밥도 이제
1: 갈비 돌솥밥.
0: 네.
1: 야.
0: 갈비 돌솥밥도 이제 많이 나가는 이제 메뉴 중에 하나고요.
2: 네. 아, 국수집이라고 해서 국수만 있는 줄 알았더니.
1: 그렇잖아요.
2: 네. 돌솥밥도 네. 있군요.
0: 밥도 있어요. 이제 네. 국수 이제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국수 드시고, 이제 식사 종류, 밥 종류를 드시고
1: 그렇죠,
0: 싶은
1: 그렇죠.
0: 분들은 네. 이제,
2: 여러분이 같이 되니까. 가실 수도 네. 있으니까요.
0: 네네. 네. 네. 그래서 국수 하나,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네. 두 분이 오셔서 국수 한 그릇 시키고 돌솥밥도 하나 시키세요. 그래서 나눠서 밥도 먹고 이제 국수도 드시고 이제 이러시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네. 한국 분들이 특히 나눠 드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몇 가지 더 좀. 그 네. 메뉴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0: 이제 비빔국수도 제가 추천해드리고요.
2: 네, 매콤하고 새콤한가요?
0: 네네네. 네. 네. 이제 식감은 이제 제가 얘기했을 이제 식감은 이제 쫄면이랑 비빔 소면 이제 가운데예요. 네. 중면 사이즈예요.
1: 네. 중면.
2: 쫄면이에요.
0: 네. 쫄깃하고 적당하게 이제 쫄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질기잖아요.
1: 그렇죠.
0: 이제 그래서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소면은 이제 식감이 그냥 이제
2: 부드럽고.
0: 약하니까
2: 네네.
0: 이제 저희는 딱 중면으로 한 거라 이제 비빔국수가 이제 되게 많이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많이 네. 추천해 드려요.
2: 네.
0: 그래서
2: 네, 네.
0: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네. 들기름 비빔국수도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1: 들기름을 떠서.
0: 네. 들기름 이제 비빔국수도 맛있고요. 네. 이제 만두도 저희가 직접 손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손만두도 이제 제가 추천해 드려요.
2: 네. 네.
1: 만두도 맛있어요. 맞아요. 만두도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아 그나저나 이거 9월 한 달 동안 또 저희 K라디오와 함께 사은 행사를 또 하면서 네. 20불짜리 상품권을 방송 각 방송마다 다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0: 네.
1: 야 이게 이렇게 받으시는 우리 진행하시는 분들도 야 이거 너무 진짜 손해 보시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네. 어떤 마음이세요? 정말로 그렇게 뭐 가게를 내놓으실 생각인가요?
2: 무슨 말씀이세요?
1: 어떻게 된 거예요?
0: 네. 아니요. 저희는 되게 간단하게 생각한 게가 이제 저희 가게 오세요. 국수 맛있습니다. 이제 오세요. 말로만 네. 하는 것보다는 네. 네, 직접 기회가 되면 네. 이제 초대하고 이제 국수 이제 드리고 싶은 마음에
1: 한번 와서 드셔보실 수 있도록
0: 네, 드셔보시고 이제 많이 드셔보셔야 이제 저희 가게를 좋아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행사도 많이 하고 싶고.

0: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맛보시고 또 이제 좋은 견해 있으면 저 얘기해주면 네. 언제든지 네. 저희들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더 개선하고
1: 네.
0: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싶어요. 우수집을 그렇게 운영하고 싶어요.
1: 네.
0: 그래서 complain 이런 것도 이제 생각 있 이제 아이디어 있거나 이제 complain이나 저희가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면 네. 언제든지
2: 네. 기쁜 마음으로 더 네네네. 도전하는 기회를 삼고 싶다.
0: 그랬으면 좋겠어요.
2: 야 벌써 네.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시네요. 네.
1: 뭐라 그러지? 대인배.
2: 대인배.
0: 음식은 나누는 정이 있잖아요.
1: 맞아요.
2: 그렇죠.
0: 네, 음식은 저희 예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 네.
0: 정이라는 게
1: 네.
0: 예, 더 나누고 싶어요. 네. 그런 거 느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빡빡한 세상에 밖에 나가면.
1: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청취자들께 초대의 말씀 지금 말씀하시는 그대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상품권 가지고 편안하게 보통 15불 99나 16불 99 정도 국수가 해요. 그러면 이제 감자전 같은 거 하나 시키셔가지고 아니면 녹두전이나 좋아하시는 대로 아니면 돈가스 하나 미니 돈가스도 있거든요. 요만하게
0: 네.
1: 되게 맛있어요. 그런 거 시켜서 드시고 뭐 3불 4불이면 끝나는 거예요.
2: 그러네요.
1: 그러니까 그렇게 드시고 대신 이제 우리 사장님이나 일하시는 분들께 드셔보신 평도 좀 해주시고 이런 네. 거 이렇게 계산하면 좋겠다는 얘기 해주시면 우리 사장님이 그런 마음으로 더 발전하고 싶어서 여러분께 이런 사은 행사를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1: 초대 말씀 한번 해주세요.
0: 네. 네. 저희 국수집은 160가 노던에 있어요. 160가 노던에 있고요. 이제, 저희는 매일 이제 직접 반죽을 해서 제면하는 거라 저희가 국수도 다 직접 뽑아요. 냉면도 직접 뽑고요. 네. 칼국수도 직접 하고 메밀국수도 네. 직접 만들어요. 네. 육수도 정성 들여서
1: 직접
0: 이제 직접 만들고요. 네. 이제 반찬도 저희 이모가
1: 직접
0: 만들고요. 네. 이제 다 수제로 이제 정성 들여서 만들고 있으니까
1: 네.
0: 이제 청취자분들 언제든지 이제 네. 편하실 때 네. 가족들이랑 네. 이제 친구분들이랑 많이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1: 아이고.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자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그런데
2: 네. 아마 이 국수집이 안 가본 분은 계셔도
1: 한번 가본 사람은 없다.
2: 네. 계속 가실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1: 자, 우리 또 바쁜 시간 내셔서 얼른 또 가셔서 또 그 뜨거운 열기에 또 요리하실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데 일단 오늘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160가가 오늘 정답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 이분들 중에 다섯 분 오늘 추첨해서 여러분께 선물 네, 드리도록
2: 20배 네, 상품권
1: 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자, 저희는 내일 주말이 시작되는, 야, 그것도 연휴가 시작되는
2: 네.
1: 금요일 오후에 직원 베스트와 함께 특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하겠습니다.
1: 자, 오늘도 국수집과 함께, 아, 그게 아니고, K라디오와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아, 내일 금요일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박다방 이성훈이었습니다.
2: 성령화였습니다. 내일 만나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 비타민 김전입니다. 자, 아침에 집을 나섰는데 여기 길가에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피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와, 예쁘다. 예전엔 뭐 꽃을 봐도 그냥 꽃인가 보다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꽃 한 속인가 그냥 꽃으로 보이지 않아요. 설이 드는 걸까요? 바람에 살랑이는 모습도 예쁘고 그 앞에 잠깐 멈춰서 있는 제 마음까지 조금 말랑말랑 할랑할랑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마터면 거기서 사진 한 장 찍어서 배경화면을 바꿀 뻔했다니까요. 그만큼 예뻤다는 얘기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잠깐 멈춰 참 예쁘다 하고 웃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뉴욕 유저지가 하나 되는 시간. 화재단 뉴저지에서 방송할 때 보이는 라디오가 없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도요, 카톡창은 생생하게 라이브로 함께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김전이 2시의 비타민, 오늘도 기분 좋게 날씨만큼이나 화창하게

귀를 마음을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새롭게 입장해 주실 분들을 기대하며 K-레드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여세요. 메인 화면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 클릭. 자,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껌뻑껌뻑하고 있는 커서 옆에 K-레디오 카카오톡 아이디 K-R-A-D-I-O-U-S K-레디오 US 치시고 검색. 자, K-레디오 카카오톡 창이 뜨면은 친구 추가 바로 눌러주시고요. 신청곡도 사연도 보내주시고 인사도 남겨주시고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K-레디오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실시간으로 모든 진행자들과 함께 보고 듣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씨가 부른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인데요. 이렇게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가을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더라고요. 봄을 알리는 꽃이 벚꽃이라며 또 가을이 왔다는 걸 가장 먼저 알려주는 꽃은 코스모스가 아닐까 싶어요. 가만히 보면 참 갸냘프죠. 줄기는 어찌나 가늘고 여린지 바람 한번 세게 불면은 금방이라도 꺾여버릴 것 같은. 그런데 신기하게도 코스모스는 그렇게 약해 보이면서도 아주 강한 꽃이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비바람이 쓰러져도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는 외유내강, 겉은 여리지만 속은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을 닮은 꽃 같기도 합니다. 또 이런 예쁜 이야기도 전해지더라고요. 신이 세상을 처음 만들던 때에 가장 먼저 만든 꽃이 코스모스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모스를 보고 있으면 참 묘한 생각도 드는 게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작은 꽃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며 피어 있었을까? 코스모스의 꽃말에는 평화, 조화, 순정 같은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그 꽃말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바람에 흔들거리면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여러 색깔들의 꽃들이 어우러져서 가을 풍경을 만들어내는 꽃. 이렇게 살다 보면 바람도 불고 때로는 태풍 같은 날도 찾아오지만 결국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같기도 하고요. 자, 뉴욕 뉴저지의 오후 2시. 오늘은 코스모스처럼 조금 여리고 또 조금은 단단하지만 유연하게 바람에 한들한들 햇살에 방긋방긋 가을은 이렇게 코스모스와 함께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하는 약손이다. 정말 참 오랜만에 보네요. 자, 어릴 때 잠이 잘 안 오면 할머니가 옆에 누워서 등을 살살 긁어주시던 기억, 그런 추억 다들 있으실 거예요. 조금만 더 세게 코 위에 그 아래,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엄마, 아빠. 그러다 보면 등을 긁어주는 손길이 점점 느려지고 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곤 했었죠. 이상하게 그 기억이요 참 오래갑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누가 등을 살살 긁어주면 잠이 잘 오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요즘에요 미국에 재미있는 서비스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돈을 내고 전문적으로 등을 긁어주는 서비스예요. 희한하죠? 실제로 있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사람 손이 그리운 걸까요? 아니면 그 손길을 받으면서 아무 걱정 없이 잠들던 그 시절이 그리운 걸까요?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볼게요.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라고포도 박스당 14불99,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장,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8불99, 부채살 파운드당 12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3: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2: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리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3: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2: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0: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웰스 매니저님, 정말 가을 날씨 너무 좋아요. 어머나, 참고로 저는 가을을 좋아하는 순녀랍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어머, 여태까지 우리 웰스 매니저님 여잔 줄 몰랐어요. 그러셨군요. 오늘도 변함없이 두시의 비타민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타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번호 에스타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하고 있습니다. 남은 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시고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929-766-0088 929-766-0088.

우리 미연님도 추녀시라고요. 근데 좀 이상하죠. 그 추남 하면은 잘 어울리는데 왜 추녀 하면은 좀 어감이 이상할까요? 분명히 가을 추일 텐데도 말이죠. 뭔가 우리 그 추녀들의 모임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더니 정모 좋아요 해주셨어요. 진짜 하나 만들어야 될까요?

그 마이애미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제로 스크래처 걸스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가족끼리 서로 등을 긁어주던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2010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실제 예약을 받고 있는 업체고요. 너무 제가 홍보를 해드리나요? 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30분에 $75래요. 1시간에 한 $130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가려우니까 여기 좀 벅벅 긁어주세요 하는 서비스는 아니고요. 전문가가 손톱이나 손가락을 이용해서 피부를 아주 부드럽게 긁어주거나 선을 그리듯이 쓸어주면서 강약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등뿐만이 아니라요. 목이나 어깨, 뭐 머리, 팔, 다리 등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려움을 해결한다기보다는 누군가가 내 몸을 부드럽게 만져주면서 좀 편안하게 쉬는 경험에 조금 더 가까운 거죠. 아,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게 처음에는 좀 재밌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네 싶은데. 아니, 등을 긁어주는 것도 돈을 내고 받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해가 아주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릴 때 할머니가 등을 긁어주셨던 것처럼 그때 할머니 또 엄마에게 용돈을 드렸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손길에서 오는 그 묘한 편안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저 어릴 때 그 목욕탕에 가면은 세신사분들께 이제 때를 밀어달라고 하는 것 말고도 우리 동네에는 그런 기계가 있었어요. 이렇게 등을 대고 가만히 있으면은 큰 원판에 회전 이렇게 돌아가는 기계가 있어요. 거기에 빨간 그 타올이 떼수건 뭐라 그러죠 그거? 이태리 타올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렇게 다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큰 원판에, 돌아가는 원판에. 그럼 등을 이렇게 탁 대고 있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때를 밀어주는 그런 기계가 있었답니다. 저와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자, 그때는 그것도 참 신기하고 편했었는데. 근데 결국 세신사분의 손으로 직접 해주면 또 다르죠. 힘도 알아서 조절해주시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기가 좀 더 시원하겠구나 하는 것처럼 사람 손에는 기계가 흉내내기 어려운 섬세함이 있잖아요. 참 세상이 편해졌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일을 기계가 대신해주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 손이 필요한 순간은 여전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할머니가 등을 긁어주셨던 그 손길처럼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정말 저 너무 반갑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신해주는 그 기계, 청취자님도 어릴 때 그런 추억이 있다고 다니시던 목욕탕에 그 기계가 있었노라며, 혹시 우리 같은 동네 살았던 거 아닐까요? 저 그때 부산에 있었어요. 어디 계셨나요? 아무튼 무지 반갑습니다. 우리가 같은 추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그 끈끈한 뭐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정모를 정말 하나 만들어야 될까 봐요. 자, 코스모스 하면은 연분홍이나 하얀색을 먼저 떠올려 보기도 하고, 또 연보라색도 있고 짙은 자주색도 있고요, 노란색을 띠는 종류도 있고, 또 실제로 초콜릿 향이 살짝 나는 초콜릿 코스모스도 있다고 합니다. 아, 맡아봐야겠어요. 비슷한 색깔을 발견하면. 같은 코스모스인데도 저마다 자기 색깔을 가지고 피어나죠. 그걸 보고 있음에도 사람 사는 모습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누구나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살아가는 방식도 그렇고, 뭐 잘하는 것도 그렇고, 좋아하는 것도 저마다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해서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직업들 말고도 세상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분야에 자기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먼저 골프공 다이버라는 직업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골프를 치다 보면 공이 이제 연못이나 해저대 퐁당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속에 들어가서 골프공을 하나하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속에 워낙 탁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손으로 바닥을 더듬더듬 하면서 골프공을 찾는다고도 해요. 건져 올린 공은 세척을 하고 상태에 따라 분류를 해서 다시 판매하기도 하고요. 미국 노동통계국에서도 이 직업을 실제 직업 사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다고 해요. 그 물속에서 골프공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뭇가지나 낚싯줄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플로리다 같은 지역의 골프장 연못에는 실제로 악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진짜 이분들 조심해야겠네요. 위험한 직업군에 속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직업이 있는데, 뉴욕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에서는 이 전문적으로 줄을 대신 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기 있는 식당이라든지 공연, 또 한정판 상품을 사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 때 4시간을 쓰는 대신 누군가가 줄을 서서 일을 맡아주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이 대신해주는 건요, 줄서기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르게 보면 4시간을 대신 써주는 서비스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거는 조금 더 섬세한 직업군인데요. 바로 냄새를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화장품이나 데오도론토, 탈취제 같은 제품을 만들 때 제품이 실제로 냄새를 얼마나 줄여주는지 평가를 하려면 사람의 후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냄새를 맡고 또 평가하는 전문 패널팀이 있다고 합니다. 재밌죠? 누군가는 물속에 들어가서 골프공을 찾고, 또 누군가는 몇 시간씩 다른 사람의 시간을 대신해주고 줄을 서는, 또 누군가는 누구보다 예민한 코로 냄새의 차이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이렇게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리고 아침에 보았던 코스모스도 그렇잖아요. 연분홍은 연분홍대로, 또 자주색깔은 자주색깔대로 이렇게 자기의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피어납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남들과 똑같을 필요 없이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서로 다른 색깔들이 모여서 세상에 더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만의 색깔로 예쁘게 하루하루 잘 보내고 계시죠?

가정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아보카도 99센트, 꿀 대추 파운드당 5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라고 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9불 99. 백투더스쿨 특가 세일전. 생활 필수 먹거리 준비는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0: PNSR1-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2: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뉴저지 스튜디오 창 밖으로 보이는 큰 가로수 나뭇잎이 정말 일렁이고 있어요. 하늘은 파란데 구름도 좀 많고 그런데 날씨가요. 이렇게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만으로도 좋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오네요. 뉴저지 스튜디오는 그런 모습이고 뉴욕 스튜디오는 제가 이제 진행자들이 창을 좀 등지고서 진행을 하는 편이라 커튼을 드시고 밖을 내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둘 다 좋습니다. 좋지만 뉴저지 오늘 가을 하늘이 유난히 더 좋아 보이네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2시 비타민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녹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929-845-0958 929-845-0958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당신의 지친 피부, 이제는 리셋할 시간입니다. 매일 새롭게 설계될 수 있도록 자연의 에너지를 완성한 프리미엄 스킨케어. 건강을 다시 설계하자, 새로움을 연구하는 야엘. 제품 문의 718-500-3350, 201-500-3350.

바람에 불면 흔들거리면서 피고 우리도 살다 보면 가끔 흔들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괜찮습니다. 흔들린다고 꼭 쓰러지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낸 하루 참 잘하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웃은 일이 많기를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도 예쁜 꽃 한 송이 피어나기를 바라면서 김전의 2시의 비타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0: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에서 먹방하는 걸 보면 맛 표현이 엄청납니다. 뭐가 녹진하다는 등 또 어디서 치고 올라온다는 등 거의 대하소설급으로 비유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솔직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설명 굳이 필요 없지 않나요? 오히려 음식이 입으로 들어갈 때 동공 크기, 미간 사이의 주름이 저절로 새어나오는 감탄사, 이런 걸로 다 알죠. 이게 진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건 잘도 맞추면서 진짜 내 마음의 표현은 왜 잘 못 알아챌까요?

0: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다 보니까 대충 얼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남의 마음도 모르고 내가 또 내 마음도 모르고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떤 감정이든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온몸으로 나도 모르게 표현될 때 그게 찐 감정인 것 같아요. 입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얼굴 표정은 전혀 웃기지 않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또 즐거운 표정으로 잘 보내고 계신가요? 다소 지루하고 자칫 지칠 수 있는 목요일 오후. 먼저 내 마음부터 돌아보고 남의 마음도 살짝 헤아려주는 그런 넉넉한 목요일 오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보험과 관련해서 옴니화재의 강고은 대표께서 나오실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보험과 관련된 정보 주실지 2부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라랜드 늘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이 척추 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 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자원반점, 장봉하는 역시 자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1: 703-354-1950 703-354-1950.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대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우민호시 직구 후쿠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가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5: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4: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민호시 직구 후쿠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5: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4: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5: 우민호시 직구 후쿠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이야기. 허리케인 로엘이 어제 태평양에서 카테고리 5급 허리케인으로 강화되어 앞으로 며칠 동안 강력한 활동이 예상된다고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가 발표했습니다. 허리케인 로엘의 중심은 하와이의 힐로 남쪽 바다 715km 지점에 자리 잡고 있으며 시속 17km의 속도로 천천히 서쪽으로 이동 중이라고 하는데요. 중심부의 최대 지속 가능 풍속은 시속 약 260km라고 마이애미의 본부를 둔 허리케인 센터는 밝혔습니다. 이러한 해일과 바닷물 수위 상승은 하와이 제도 여러 섬에 2일부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되기도 했는데 미주 태평양 일대에서는 지난 8월 27일 열대성 폭풍 카리나와 로웰이 형성되었고 며칠 내에 둘 다 대형 허리케인으로 발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열대성 폭풍 카리나는 바하 캘리포니아 반도 남쪽 1330km 거리의 해상에서 최대 풍속인 시속 75km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당시 열대성 폭풍 로웰은 바하 캘리포니아 남단에서 서남서 방향으로 약 2840km 지점에 와 있다가 최대 풍속인 시속 65km를 유지하면서 대형 허리케인으로 발달했습니다. 로엘은 카테고리 4의 허리케인으로 강화되어 하와이에서 수백 마일 거리에 머물다가 어젯밤 카테고리 5로 확대되었고 내일까지 강력한 세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허리케인 센터는 밝혔습니다. 미 태평양 해안 쪽에서 발달한 열대성 폭풍 카리나는 3급 허리케인으로 급속히 발달했지만 미 본토에는 우려했던 만큼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멕시코 바하반도 근해에서 먼 바다 쪽을 향하고 있어서 미 대륙 본토에는 별 피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로엘은 파도와 해수 수위를 끌어올려 하와이섬 일대에 피해가 예상이 되며 해일성 파도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일대에선 이처럼 여러 개의 열대성 폭풍이 허리케인으로 발달하고 있지만 대부분 며칠 새에 약화되어 소멸할 것으로 기상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는데 별탈 없이 정말 조용히 지나갔으면 합니다. 오늘도 DMB 지역은 덥고 습하며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를 동반하는 고기압 능선을 따라 이동을 하고 있는 뇌우들을 국립기상청은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요. 소나기와 뇌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시기가 변덕스러우므로 실시간 레이더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비 오는 날씨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심한 기상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5단계 중 2단계 약간으로 경보가 발령이 됐고요. 뇌우가 발생할 경우 돌풍, 우박,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덥고 습한 날씨 계속될 것이므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폭염주의보는 이미 오늘 오전 11시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특히 셰넌도어밸리 대부분 지역과 버지니아 중부, 메릴랜드 남부 포함해서 워싱턴 DC 남쪽과 서쪽에 위치한 카운티들은 오후 7시까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지역의 체감온도는 105도, 섭씨 40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워싱턴 DC 수도권에는 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덥고 습하며 체감온도 97도에서 102도, 섭씨 36도에서 39도 사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환절기이지만 갑자기 날씨가 시원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찬 전선이 천천히 지역을 통과하면서 매우 덥고 습한 날씨로 시작이 되며 소나기와 뇌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오전에 강한 뇌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전선이 남쪽으로 더 이동하고 대기가 안정됨에 따라 전반적인 악천후 위험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선 북쪽 지역에서는 여전히 비와 천둥이 칠 수 있으므로 완전히 맑은 날씨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금요일 늦은 오후와 밤에 전선이 워싱턴 DC 지역을 더 많이 통과하면서 시원하고 습도가 낮은 공기가 유입돼 훨씬 쾌적한 노동절 연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요일 최고 기온 93도, 섭씨 33도이고요. 바람은 서북서풍으로 불겠고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가 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연휴 주말은 훨씬 더 좋은 날씨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80도 초중반까지 떨어지고 습도도 눈에 띄게 낮아지겠는데요. 워싱턴 DC 지역 대부분은 비가 오지 않겠지만 블루리치 산맥 인근에는 소나기나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외 지역은 하루 종일 날씨가 계속해서 좋아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노동절 또한 여전히 좋은 날씨 예상됩니다. 하루 대부분 동안 건조하고 쾌적하며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유지되겠고요. 습도도 훨씬 낮아질 것입니다. 간혹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광범위한 비는 예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긴 연휴의 마무리를 매우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계속 좋다는 예보를 들으면 없던 계획도 만들고 싶어 어디라도 잠시 다녀오고 싶은 충동 살짝 꿈틀거리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글쎄요, 어딜 가야 할까 고민도 해보지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여행도 그러고 보면 다녀본 사람이 더 잘 다니는 것 같아요. 딱히 생각나는 곳이 없네요.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곳이 있다면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 뜨는 시각은 오후 7시 37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41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인연이 끝났음을 알리는 결정적 신호 10가지. 첫 번째, 상대의 장점 대신 단점만 유독 눈에 밟힙니다. 마음이 식어버리면 그 사람을 향했던 관대함과 이해심도 함께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내 일상이나 속마음을 상대에게 더 이상 털어놓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고 벽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피로감이 먼저 밀려옵니다. 이제 그 사람과의 만남이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감과 숙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상대가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도 잘 지내는지 궁금한 마음도 없이 그저 무덤덤해집니다. 다섯 번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자각이 들게 됩니다. 노력해야만이 이어지는 관계라면 그것은 이미 자연스러운 인연의 흐름을 벗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여섯 번째, 상대에게 더 이상 그 어떤 신뢰도 생기지 않습니다. 신뢰라는 유리잔은 한 번 금이 가는 순간 아무리 애써도 온전한 처음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상대가 무례하게 불어도 굳이 오해를 풀고 싶지 않습니다. 따지거나 화를 내기보다 그러려니 하며 속으로 먼저 포기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가치관 차이가 메울 수 없을 만큼 깊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좁혀지지 않는 생각의 거리를 뼈저리게 실감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함께 시간을 보낼 때보다 홀로 있을 때가 훨씬 아늑합니다. 나란히 앉아 마주하는 시간보다 그 사람과 떨어져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이 더 커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인연이 끝났음을 알리는 결정적 신호 마지막 열 번째,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는 유일한 이유가 그저 익숙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관계는 저마다의 유통기한이 존재하는데 이미 생명이 다한 인연은 내 인생에서 맡은 역할을 모두 마친 것입니다. 그 끈을 과감히 놓아주어야만 비로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소멸한 관계를 억지로 움켜쥐고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0: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영원히 사신다면 여러분은 뭘 고르시겠어요? 10대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과 70대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 중에 우리 학생들은 뭘 고를 것 같으세요? 당연히 10대로서 살아갈 삶을 고른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고 연예인과 아이돌을 보다 보니 10대,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외모 지상주의가 심하답니다. 다 각자 자신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건데 어떤 표준적인 미의 기준과 멋짐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식이장에 시달리기도 하고 왜곡된 세상을 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는 그 안에 들어있는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갓난아이가 알고 있는 것과 10대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70대가 알고 있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내 몸은 불편해질 수 있고 눈도 잘 안 보일 수 있고 또 잘 안 들릴 수 있지만 인생에 더 많은 걸 알게 됐고 더 많은 겸손을 배웠으며 더 많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럼 내 몸이 10대처럼 팔팔하고 건강하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으니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육체의 나만 보고 정신에 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겉으로 얼마나 슬림해졌는지 몸무게만 생각하고 그 정신은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 보지 못하는 건 아닌지.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얼마나 영혼이 더 풍요로워졌으며 더 너그러워졌고 더 높게 보게 됐는지의 가치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 육체에만 너무 많은 집중을 하다 보니 너무 무가치해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영혼, 그 반짝이는 영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나의 겉모습에 치중했던 여름이었다면 이젠 나의 속모습에 치중하는 그런 가을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4: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5: You see, paid family leave,
6: that prevents child abuse.
4: And high 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5: prevents child abuse too.
7: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6: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3: we prevent child abuse
5: from ever happening.
7: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8: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팔 대홍수 발생으로부터 8일째를 맞아 네팔 정부가 해외 여행객들에게 재건을 위해 히말라야 관광을 많이 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팔 관광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네팔 콜링, 네팔이 부른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린 영상에서 우리의 산길, 트레킹 코스가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번에 네팔을 방문하는 것은 단순한 휴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돌발 홍수라는 이 재앙의 비극과 싸우고 있는 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는 대홍수로 인해 관광산업과 네팔 경제가 받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달 26일 네팔 중국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강타한 대규모 홍수로 네팔에서만 지금까지 최소 1,100여 명이 숨지고 4천 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특히 583명에 이르는 외국인 실종자의 다수가 피해 지역에 힌두교 성지를 찾는 순례객이거나 히말라야 트레킹으로는 관광객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팔에서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은 국가적 핵심 산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팔 관광산업 규모는 직접적으로는 국내 총생산의 약 6% 수준이지만 항공, 숙박, 식음료, 유통업 등 관련 산업 영향력과 일자리 창출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네팔 경제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특히 빈곤한 농업국인 네팔에서 히말라야 관광산업은 해외 노동자 송금과 함께 최대 외화 수입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팔 재무부의 초기 추산에 따르면 이번 대홍수의 피해 복구 비용은 약 40억에서 50억 달러, 약 5조 5천억에서 6조 8천억 원에 이르며 최대 추정치인 50억 달러는 네팔 정체 경제 규모의 10%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하네요. 아니, 지그들 살자고 우리 보고 시방 오라는 경우니? 지정신이요? 아니, 도와주러 간다면 모를까? 아, 이 판국에 무슨 관광을 오라. 아니, 어느 정도 복구 작업이 끝나면 또 모를까? 아이, 그 꼴 보고 누가 관광을 가고 있냐고요? 차라리 돈을 달라고요. 일본 도쿄 도심을 달리는 버스 안에서 회전 초밥을 먹으며 관광을 즐기는 이색 서비스가 등장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스시 버스와 일본 관광 교통기업이 공동 개발한 2층 개방형 버스 스시 버스가 오는 10월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2층 객석이 실제 회전 초밥 레일을 설치한 것으로 이 같은 형태의 관광 버스는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운영 방식은 간단합니다. 1층 주방에서 만든 초밥을 차내 승강기를 이용해 2층으로 옮긴 뒤 직원이 회전 레일에 올립니다. 승객들은 약 70분간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초밥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데 버스는 도쿄역 인근 카지바시 주차장을 출발과 도착지로 삼습니다. 별도의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긴자 거리, 아사쿠사 가미이나리문 등 도쿄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방식으로 단순히 먹고 관광하는 것뿐 아니라 구경거리가 되는 경험도 이색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데요. 시부야와 긴자 등 번화가를 지나는 동안 버스 자체가 행인들의 눈길을 끌고 승객들은 주변에서 스마트폰 카메라가 자신들을 향하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좌석은 20석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기획부터 실제 운행까지 약 2년 반이 걸렸다고 하는데 사실 버스에서 식사를 즐기며 관광하는 서비스는 이미 해외에도 있습니다. 2014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이 된 버스트로놈 2층 유리버스에서 코스 요리를 즐기며 도시를 둘러보는 방식으로 이후 런던과 뉴욕 등에서 서비스를 확대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기존 서비스가 착석해 코스 요리를 즐기는 형태라면 스시버스는 버스 안에서 회전초밥 레일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시버스는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으며 일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내세워 20석 한정의 이색 관광 상품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아유, 싫은 건 싫은 거고 어쨌든 흥미로운 버스라 한번 타보고 싶기는 해요. 예. 근데 어째 버스 비용 야근은 안 오네. 얘들 자존심에 냉동 싸구려 쓰시는 쓰지 않을 것 같은디. 아이고, 그럼 이 한두 푼이 아닐 것인디. 태국의 한 10대 여성이 호스트바에서 술값을 내지 못해 머리를 자르는 일이 발생했는데 강요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 18세 여성이 방콕에 위치한 호스트바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해당 여성은 위조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이고 이 업소를 방문한 다음 술값으로 1,500달러가 나왔고 막상 지불할 돈이 없던 여성은 계산하지 않고 몰래 빠져나가려다 직원들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업소 측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이 여성의 머리카락을 잘라 판매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다음 실제로 이 여성의 머리카락을 잘랐고 촬영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며 가게와 종업원들의 위협이 있었고 머리를 자르는 영상이 SNS에 공유되는 것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재단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게 됐는데 한편 이 여성은 과거에도 다른 술집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적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경찰은 동의와 위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아니 18세면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와도 유분수지 말이오. 아니 10대가 뭔 술을 1,500달러씩이나 퍼먹는데요. 아이고 그것도 그냥 땡전한 분 없이 말이오. 아니 그깟 머리카락 밀어서 월매나 받는다고 대가리를 밀어니 그냥 신고해버리지. 신고 못한 거 보니까 이 가게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호스트바라면서. 아이 그것도 불법 아니오.
1: 지난 7월 6일 미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행정명령을 헌법 위반으로 판결한 뒤 트럼프가 지난달 다시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도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의 데보라 모드먼 판사는 대통령의 어떤 행정명령도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트럼프의 최신 명령이 법적 심사를 견뎌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출생시민권을 축소하려는 가장 최근의 시도일 뿐이라고 적시했습니다. 판사는 이어 2025년 1월 20일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우리나라의 오랜 출생시민권 전통을 뒤엎고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명시된 권리인 출생에 의한 시민권을 광범위한 미국인 집단으로부터 없애려 해왔다고 썼습니다. 트럼프의 올해 행정명령에는 출산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미국을 여행하는 이른바 출산 관광에 참여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출산 목적 여행자를 어떻게 가려낼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판사는 행정명령이 항공권을 구매하는 등 상업적 거래

0: 이집트 왕실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오스트리아 빈의 박물관에서 도난당해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도난품은 프랑스 명품 보석업체인 반클리프 앤 아펠이 1939년 이집트 왕실을 위해 특별 제작한 목걸이라고 합니다. 이집트 국왕 푸아드 1세의 딸 파이자 공주가 훗날 이란 국왕이 되는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 왕세자와 결혼할 당시 나즐리 왕비가 이 목걸이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백금에 총 673개의 다이아몬드가 사용이 됐으며 무게는 200캐럿에 달하며 2015년 경매 당시 소더비가 평가한 가치는 약 4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반클리프 앤 아펠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이 작품을 화이트 주얼리의 승리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 용의자들은 범행 당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해 박물관으로 들어온 뒤 범행을 하는 대범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들의 얼굴은 CCTV에 고스란히 포착돼 빈 시내 곳곳에 사진과 함께 공개 수배됐는데 이들은 검은색 옷과 어두운색 운동화를 착용했으며 약 175cm의 마른 체격에 머리와 수염은 검은색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빈 응용 미술관에서는 반클리프 앤 아펠과 공동으로 특별 전시가 오는 9월 27일까지 열린다고 하는데 이 전시는 도난 직후 잠시 폐쇄됐다가 지난 28일 다시 관람객에게 개방됐다고 합니다. 최근 유럽 박물관에는 연쇄적인 도난 범죄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대낮에 약 1억 달러 상당의 보석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스페인 빌레나 박물관에 도둑들이 침입해 총동기 시대 금속 유물 컬렉션에서 금팔찌, 대첩, 병 등 50여 점의 전시품들을 털어 갔다고 하네요.
1: 얼굴 가려봤자 뭐 어차피 채필 건디 차라리 얼굴 까고 훔치자 뭐 이거요 뭐요 뭔 배짱이랴. 이러고도 못 잡으면 경찰 니들이 쪽팔린겨.
0: 6,500억 원이 넘는 역대 최고액의 벌금을 미납한 채 7년간 도피 행각을 벌인 50대 금괴 밀수범이 붙잡혔다는 본국의 소식입니다. 이 남성은 재산이 없다며 벌금 납부를 버티고 있으나 법정 최장 노역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하루 수억 골의 황제 노역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서울 영등포구의 은신처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 50대 남성을 검거했는데 검찰은 관련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던 중 지난 7월 종로구의 한 카페에 방문한 사실을 포착하고 동선을 역추적해 덜미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 4만여 킬로그램을 한국 내 공항 환승 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밀 반출한 일당의 운반 총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고액인 1조 3천억 원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2심에서는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6,623억 원으로 대폭 감형이 됐으나 징역형 복역을 마친 뒤 벌금을 내지 않은 채 그대로 잠적한 것입니다. 도피 기간에는 공기계를 포함한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렸으며 외국인 명의의 텔레그램 계정을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검찰 추적을 피해왔는데요. 검거 직후 남성은 벌금 시효 5년이 지났다고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남은 재산이 없다며 끝내 벌금 납부를 거부했는데 재산정 절차를 거쳐 집계된 남성의 최종 미납 벌금은 총 6,537억 원으로 국내 벌금 미납 사례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즉시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가 됐는데 다만 현행법상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제한돼 있어 남성은 남은 유치 시한인 약 2년 8개월만 채우면 벌금을 내지 않더라도 오는 2009년에 풀려나게 됩니다. 이를 미납 벌금액으로 환산을 한다면 일당 약 6억 6천만 원, 월급으로는 200억 원에 달하는 전형적인 황제 노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 관계자는 국가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엄정한

0: 형벌 부과만큼이나 명확한 집행 역시 중요하다며 향후 조직 개편 이후에도 형벌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아이고, 전두환장 나왔네. 아, 인인은 사형에다, 세금에다, 벌금에다 내야 할 것이 어마무시하게 많았는데도 통장에 3만 원인가 뭐 30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천수를 노리고 가시오. 세금도 띠먹고 갔는데 벌금을 당신 같으면 내 것이오? 게임 끝나시오. 3년이 아니라 300년, 3천년을 벌어도 그 돈은 절대 못 버네. 죽으면 죽었지 이놈. 그 돈 안 될겨. 이 나 같아도 안 내지 뭐. 방송인 조혜련이 일본에서 골룸 흉내를 내다가 제재받았던 일화를 밝혀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MBC의 예능 프로그램인 라디오스타의 게스트로 출연을 해 일본에서 활동을 준비하던 시절 이야기를 떠올리며 나온 것인데 그녀는 일본의 가족들과 여행을 갔는데 마침 쇼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문득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조혜련은 일본 소속사를 소개받았고 일본 시내의 고급 호텔에서 처음 면접을 보게 됐는데 그때는 일본어 기초 회화만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매니저가 뭘 할 수 있느냐라고 묻길래
1: 골룸을 할 수 있다
0: 라고 했더니 일본 매니저는 그게 뭔지 모르니까 보여달라라고 했고 아시다시피 골룸은 기본적으로 바닥을 기어야 하기 때문에 그 호텔에서 골룸처럼 기어 다녔다고 합니다. 당시 호텔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고 그 모습에 조혜련은 멈추지 않고 퍼포먼스를 계속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매니저가 다른 건 없냐고 묻자 물구나무를 썼는데 바로 넘어지니까 그때서야 일본 매니저는 그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에너지는 알겠지만 일본어를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6개월 뒤에 만났을 때 일본어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계약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후 조혜련은 매일 3시간씩 일본어 공부를 했고 6개월 동안 단어 만 개를 외웠다고 하네요. 인인은 체주도 좋고 인성도 좋고 신앙도 좋고 다 좋은데 피로감이요. 그게 문제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알고 보면 배울 점이 참 많은 친구인데 아니 어쩌다가 피로감이 됐는지 몰라.

참 노래 재밌게 잘해요. 여자 조용기 같아요. 조혜련의 아나까나 들으시면서요. 1부 순서 줄이고요. 저는 2부에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 듣고요.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나요?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가요?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한인 시니어들의 정서적 건강과 따뜻한 일상을 위해 동무지기 K-케어라인과 효라인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동무가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K-케어라인과 전문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려 안부를 확인하는 Q라인을 통해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덜어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든든한 연결망이 되어드립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자율적인 기부로 운영됩니다. 전화 한 통이 어르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가정상담소 동무지기 K-케어라인과 효라인을 신청하세요. 571-991-3033, 571-991-3033으로 전화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라라랜드 1부에 이어서 2부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여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레코시리는 물론 에나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립니다.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찌감치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우리 연민님. 오늘은 하루 종일 청취하고 계신가 봐요. 1부서부터 댓글을 주시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자, 성리가 부릅니다. Sad Rain.

목요일에 어울리는 좋은 글귀와 짧은 시 그리고 노래 보내드립니다 하시면서 우리 윌리엄님께서 글 보내주셨네요. 오늘도 잘 살아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좋은 하루입니다.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오늘의 작은 행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짧은 시는 제목이 목요일인 것 같아요. 맞죠? 한 주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날 조금은 지쳐도 괜찮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 남은 날들 속에도 분명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

목요일은 주말을 기다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루 자체를 즐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보다는 오늘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는 하루가 되세요 하시면서 전인권의 사랑한 후에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윌리엄님 덕분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곡 이렇게 또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5분이 넘어가게 되면 솔직히 선곡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혹시 듣는 분들이 지루해하면 어떡하지? 이건 좀 너무 긴 것 같은데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신청곡이니까 당연히 들려드려야죠. 원곡도 좋지만 참 번안곡 아주 좋아요. 번안곡. 네. 제가 왜 두 번을 강조하는지 눈치 빠르신 분들은 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퀴즈는 좀 이따 내드리고요. 자, 복별님께서 또 기도문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보내주셨는데요. 범사에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마음에 담아있는 소망이 어느새인가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누구나 이런 소망은 있지만 지어낸 말이지만 재미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하시면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어느 재수도 지질이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권이라도 당첨시켜 주시면 정말 평생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간절히 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너 복권 있니 하시면서 복권이라도 사고 기도를 해라 하시면서 공짜는 없다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네, 공짜는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냥 웃자고 저도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이렇게 재미없게 써주시나? 아이고 참. 예,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같이 듣고 싶은 곡은요. 요것도 조금 우리 복별린답지 않은 신청곡인데 슈퍼주니어의 로꾸거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로꾸거? 이런 곡이 있었나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주니어입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자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자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번째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5: 어, 한 모금 아니잖아.
4: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5: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4: 마지막 딱 한 모금만.
6: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알쓸 천문. 알아두면 숨어있는 전문가 이야기. 보험과 관련해서 매주 이 시간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 우리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화재 보험 대표이신 강고은 대표님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최대 규모 옴니화재 대표 강고은입니다.
2: 너무 좋아, 너무 좋아.
1: 오늘 시작하는 멘트를 약간 스페셜하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0: 뭐 요새 연예인들도 겸손은 겸손이지만 자기소개할 때 뭐 최강 동안, 뭐 최강 가수 이러면서 많이들 소개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편안하고 좋던데요?
1: 잘 써먹어야겠습니다.
0: 특히 김희철. 우주 최강. 그렇게 항상 소개를 하던데. 자, 우리 강고은 대표님은 가끔 이제 나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래도 굉장히 젊으신 거거든요.
1: 아니, 요즘 체감하는 그게 틀려요.
0: 너무
1: 괜찮다니까.
0: 아니에요, 진짜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생명보험 같은 거 드셨겠어요?
1: 저는 제가 이런 일을 하기 전부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여서 결혼하자마자 생명보험은 필수 가입.
0: 남편도?
1: 당연하죠.
0: 자녀분도?
1: 당연하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영세 때부터. 근데 아들의 경우는 생명보험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저축성으로 생각하고 해준 거죠.
0: 저희 세대 때는 죽고 난 다음에 돈 나오는 건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살아있을 때 받아야지.
1: 그렇죠.
0: 그래서 보험을 회피하는 분도 있으시지만 개중에는 이제 학자금 때문에 보험을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1: 자녀분들 거는 그 용도로 많이 사용하시고 뭐 예를 들면 한 20년 정도 돈 내놓고 학자금으로 사용할 일이 없으면 그냥 냅두시면 돼요. 돈 안 내시고. 그러면 저희 크레딧카드 이자가 복리 이자잖아요.
0: 네.
1: 그것처럼 그 홀 라이프라는 팔리스에 돈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다시 자동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뭐 결혼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태인들이 이 홀라이프를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0: 글쎄 말이에요.
1: 손자 손녀 그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준비해 주잖아요. 그리고 힘들면 가장 먼저 캔슬하는 게 보험.
0: 사실은 그걸 끝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1: 맞아요.
0: 근데 저도 사실은 30년 전에 보험을 그때 50만 불짜리를 한 달에 330불 내는 거였어요. 지금 그 5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들으려면 1000불도 더 내야 돼요.
1: 그때 드신 거 아직 갖고 계시죠?
0: 아유, 갖고 있었으면 제가 이 얘기를 했겠죠.
1: 아, 아깝다.
0: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캔슬을 하고 그 돈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요긴하게 쓰긴 했지만 네. 한 10년 지나고 나서 다시 들려고 하니까
1: 부담되니까
0: 아, 그때 좀 더 참을 걸 하고 후회를 많이 하는데 알아보니 다 후회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다 후회하세요.
1: 근데 일단 뭐 힘들면 캔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긴 하니까 이해는 하죠.
0: 그래도 보험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니까 또 우리의 노후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니까 정말 애지가 나면 끝까지 캔슬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1: 맞아요.
0: 중간에 캔슬하는 건 누구를 위한다? 돈 많은 보험회사를 위하는 일이다.
1: 근데 오히려 팬데믹 때는 네. 이 생명보험 가입률이 올라갔고요.
0: 오히려?
1: 오히려 캔슬도 안 됐어요.
0: 정말?
1: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팬데믹 때. 오히려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0: 네. 그래서 오늘은 생명보험과 관련된 롱텀 케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필요한 거이겠지만은 갑자기 직장을 잃었다거나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 그리고 또 어떠한 사고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필요한 것이 이 롱텀이잖아요.
1: 그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병을 치료하는 보험이라기보다는 병이 걸렸을 때 혹은 몸이 힘들으셔가지고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졌을 때 옆에서 간병인이든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0: 네.
1: 그럴 때 그 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롱텀 케어라는 거는 식사나 목욕, 옷을 입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을 혼자 못할 때 그럴 때 간병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비용을 커버하는 것이 롱텀 케어라고 해요.
0: 글쎄요. 저도 그 생명보험 들 때 그 롱텀을 하겠냐 안 하겠냐 그 라이더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기는 했습니다. 롱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론 우리 한인사회에서도 지금 시니어분들 중에 메디케이드가 있는 전제 하에 롱텀 케어를 받으시는 시니어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롱텀 케어일 텐데 생명보험을 들면서 그러니까 옵션으로 롱텀 케어를 신청하는 건데 나중에 정작 롱텀 케어가 필요할 때 이것을 사용하려고 클레임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걸 프로브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1: 네. 또 가입할 때도 쉽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1: 젊으신 분들이면 건강할 때 가입하시니까 상관이 없겠는데 네? 아 이제 이게 필요했었겠구나 하는 시점에 가입을 하시려면 어딘가가 아프실 수도 있고 그렇죠. 병원 기록들이 많으실 수도 있고 이런 네. 것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백그라운드 책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통과가 돼서 이 보험에 가입이 됐다라고 네. 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메디케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롱텀으로 커버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네. 그냥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들은 100일 정도를 커버해요.
0: 아, 그거밖에 안 됩니까?
1: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죠.
0: 오.
1: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보험이 있어야 내가 내 아우로파켓에서 내지 않고 보험으로 커버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0: 근데 그 보험을 좀 건강할 때 들어놔야 쉽게 가입을 할 수가 있고 비용도 비교적
1: 저렴하고
0: 그렇지만 이미 내 몸이 삐그덕삐그덕 할 때 가입하려면 병원 히스토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보험회사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1: 맞아요.
0: 예예. 예.
1: 그래서 가입을 그렇게 해서 하시게 된다 그러면 또 베네핏을 받으실 때도 네. 어느 정도 웨이딩 기간을 설정하겠느냐 예를 들면 웨이딩이 없다 네. 아니면은 100일을 원한다 1년을 원한다 3년을 원한다 혹은 그 웨이딩이 지나가고 베네핏을 받기 시작할 때 베네핏을 1년만 받겠다 아하. 3년만 받겠다 5년만 받겠다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달라지면 보험료가 달라져요.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옵션이 뭔지에 따라 달라져요.
0: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나는 롱텀을 받고 싶다가 아니군요.
1: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신다면
0: 페이머니?
1: 보험료가 올라가시겠죠.
0: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가족력을 일단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가족력도 중요한데 네. 요즘에는 사실 유전적 요소가 아니더라도 맞아. 워낙 스트레스가 많으시고 맞습니다. 또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시기 때문에 네. 미리 가입해 놓으시면 좋고요.
0: 네.
1: 네. 혹시나 지금 한번 알아볼까 하시는 분들도 뭐 알아보시는 거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0: 그렇죠.
1: 전문가와 한번 예.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려요.
0: 그러면 제가 보험을 일찌감치 들어놨어요. 그런데 나이가 한 살 두 살 먹다 보니까 아 롱텀이라는 것이 있네. 분명히 그때 에이전트가 소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한 푼이라도 좀 덜 내면 좋으니까 안 한다고 했는데 들어놓고 한 10년 지나고 보니 야, 이 롱텀 이렇게 필요한 거였구나 해서 뒤늦게 나 그러면 롱텀 그때 말씀하셨던 거 그거 애드하고 나 지금부터 돈 내도 돼요? 가능합니까?
1: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네. 생명보험을 가입해 놨는데 네. 나중에 롱텀 케어를 애드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신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예, 예.
1: 그거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언더라이딩이 다시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안 되고 그거가 아닌 스탠드 언론이라는 세퍼레이스로 롱텀 케어를 따로 들으실 수가 있어요.
0: 롱텀 케어라는 보험이 또 따로 있군요.
1: 네.
0: 오.
1: 또 생명보험에다가 같이 애드하시는 경우는 베네핏의 풀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0: 네.
1: 하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애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게 되는 장점인 반면 그냥 홀로 드는 롱텀 케어는 더 많은 베네핏과 더 크게 옵션을 고르실 수가 있어서 세퍼레이스로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0: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1: 회사마다 다르죠.
0: 아, 근데 회사마다 다르니까?
1: 네, 연령 제한이 다릅니다.
0: 저부터 당장 알아봐야겠는데요?
1: 네, 생명보험에 애드하는 옵션이 나온 거는 불과 얼마 안 됐고요.
0: 그렇죠.
1: 원래 롱텀 케어 보험이란 게 따로 있습니다.
0: 제가 홈케어와 관련된 그런 또 사이드 잡을 갖고 네. 있기 때문에 이 특히 어르신들의 관련된 그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 아, 따로 할 수 있는 롱텀 케어 보험이 있군요. 이야, 이거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 오늘 뭐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에 그것만 또 따로 한번 상담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롱텀 케어.
0: 예, 예, 예, 예.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 밖에 보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을 위해 옴니화재 전화번호 주세요.
1: 버지니아 703-642-2225 멜랜드 410-465-2700번입니다.
0: 옴니화재 보험 문의하실 전화번호는 버지니아 703-642-2225 이고요. 메릴랜드는 410-465-2700번입니다. 매주 목요일 인사드리는 알쓸 전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전문가 이야기 오늘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화재보험의 대표이신 강고은 대표님이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이번 주는 가수보다는 노래에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죠. 현재 두 분 정답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두 분 다 틀렸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는 참고로 뽀들현더님께서 주신 퀴즈입니다. 또 퀴즈 들으시면서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우리 뽀들현더님처럼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쏩니다.

0: 특히 남성 팬이 많은 윤도현. 특히 이 곡은 뭐 남성 여성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전 세계까지는 아니래도 그래도 동남아 쪽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1: 계절 따라 흩어져가겠지 차갑기만 한 사랑.
0: 퀴즈를 정답을 알려드릴 순 없고 힌트 주고 싶어서 제가 입이 막 근질근질합니다.

이 노래는 제가 옛날에 뭐 중국 영화인가 봤을 때요. 거기서 OST로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왠지 나를 그런 쪽에 가깝게 했어. 그 정도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 구창모의 희나리 듣고 계십니다. 힌트는 여기까지.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곡은 조용필의 친구여. 희나리, 그거 제가 설명하면서 힌트 드렸는데 아마 뽀들현도님은 불안불안하실 거예요. 아, 저 너무 많이 힌트 드리는데 하시면서.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필의 친구여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고요. 이 다섯 곡들의 공통점 과연 무엇일까요?

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2: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영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엔딩 부분에 이 노래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몰랐죠.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듣고 계신 곡은 김범용의 밤의 플랫폼입니다.

2016년 9월 3일 목요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이만 물러갔다가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시간 한입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이죠. 옴니화재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0: 김치윤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버지니아 부동산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을 강의할 때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무슨 일을 하나요? 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답변은 주택을 사고 파는 일이나 렌트를 도와줍니다. 커머셜 프로퍼티를 사고 팔거나 마찬가지로 렌트나 리스를 도와드립니다. 간혹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하시지 않나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은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만일 비즈니스 거래에 관련해서 해당 비즈니스가 속해 있는 건물의 리스도 해야 한다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즈니스는 부동산, 즉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란 뜻의 부동산이 아니고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비즈니스 에셋이에요. 즉 비즈니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그 권리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전문 회사들은 무슨 무슨 컨설팅이나 비즈니스 브로커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인사회는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이 일을 병행해서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 이야기로 돌아가서 에이전트는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돕게 되고 이 일들은 반드시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외의 다른 일들은 부수적인 서비스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융자, 보험, 인스펙션, 홈 워런티, 타일 변호사, 집 수리나 유틸리티 등과 관련된 모든 일들입니다. 제가 다른 모든 일은 왜 서비스라고 선을 긋고 설명을 드릴까요? 사고 팔거나 렌트의 일은 비교적 정해진 규칙과 공동으로 쓰여지는 양식이 있어서 에이전 사이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 작업을 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서류가 다 사인이 되고 마무리된 이후의 과정들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경험과 실력, 만족도가 이 부분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거래에 관련된 일뿐이니까 저는 서류 설명 드렸고 사인하신 후에 나머지 일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에이전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가 좋은 융자인 타일 변호사, 관련된 회계사 또는 이 지역이 처음이시라면 유틸리티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어디에 가면 주택 관련해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더 영역을 넓혀서 포괄적인 도움을 드린다면 더욱 신뢰가 가고 손님과 에이전트의 관계도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만일 소소한 문제들을 귀찮아하거나 그 일은 제 소관이 아니니 다른 데 알아보세요 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쏟아내는 에이전트이 있다면 그 분은 서류적인 일은 잘할 수도 있겠으나 에이전트, 즉 세일즈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롱런을 할 수 있을지는 약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관련된 모든 일은 에이전트와 편하게 의논하실 수 있어야 하고 아무 때든지 부담 없이 전화를 거실 수 있는 관계가 되셔야 서로 신뢰하고 오랜 기간 일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음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듯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하소서. 끝까지 손을 뻗어 사랑하는 그 얼굴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길 젖고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문은희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주여 복을 주시기를 서울 모태탑 창단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최승태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현주의 음성으로 함께 하고요.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인천문화원 기독청년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0: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박운성님께서 메리제인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했습니다. 그 전에 보내드린 곡은 유창환의 음성이었고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530장 찬송 주께서 문에 오셔서 그 전에 보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 포 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 포 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손녀 손자 사랑님, 샬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작은 자님께서는 기도문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듯이 저도 주변 사람들을 편견 없이 대하며 환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라가 열림을 알리는 복음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앙빵님께서는 오늘은 사도 바울을 다 읽은 날, 빈 시내에 위치한 성 스테판 성당을 마침 방문하는 기회를 가져 더욱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스트리아 거주 중이신가 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님께서는 내가 매일 기쁘게는 처음 글을 올리셨나 봐요. 교회 직장 순장반 교육이 있어서 남편과 가는 중이라고 보내주셨고요. 똘군님께서 교회 집사님이신 선광옥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속히 치료해 주시기를, 교회와 일상생활로 잘 돌아오시기를 기도드리신다면서 함께 기도해 주십사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진영님께서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아워십의 찬양을 청해 주셨네요. 이 곡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예람 워십의 밤이나 낮이나 함께 할게요.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유해피봄님께서 두 자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놀라운 역사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시면서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네요. 살아계신 주 베스퍼스 합창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하고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0: 라디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친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에서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친구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친구 교회 담임이신 빈상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주일까지 이제 욥기 살펴봤고요. 다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서 보는데 한 2개월 전에 저희들이 사도행전 6장 7절까지 봤죠. 7절까지 이제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일곱 사실은 집사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집사라고 말을 하죠. 그 일곱 일꾼들을 새로 세워서 사역이 점점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자, 그 일곱 집사 가운데 일곱 명의 일꾼 가운데 이제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은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장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열두 제자들이 순교하기 전에 먼저 일꾼들 가운데 뽑힌 한 사람이 순교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약간 우리 좀 구분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제 평신도 지도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열두 제자하고 다른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 가운데 스데반이 최초로 순교를 하는 이제 그 사건들, 그 순교 전에 있었던 사역들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9절 10절 다시 한번 제가 더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뭔가 하면 스데반하고 자유민들 사이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자, 여기서 자유민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그 구약 역사로 올라가면은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의 후손일 겁니다. 그 사람들의 후손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 자녀들 2세 우리 자녀들 2세 3세 우리 자녀들이 한국에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보면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보니까 각 지역의 회당에 있었는데 그 회당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하고 이 스데반하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자, 그 주제는 무엇인지 모릅니다.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마 뒤에 일어나오는 내용들을 봐서 아마 율법과 성전에 관한 주제가 아니었겠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논쟁이 붙었는데 그러니까 스데반은 한 사람이고 이 자유민들은 몇 사람인데 여기서 몇 대 1로 붙지 않습니까? 몇 대 1로 논쟁을 붙는데 스데반이 이기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그걸 말하죠. 여기서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약간 이긴 게 아니고 능히 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완전히 패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쟁에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 뭐 다르면 성령의 지혜로 그들과 논쟁에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6장까지도 보면서 성령이란 단어도 놓았고 성령의 역사도 많이 살펴봤고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도 일어나고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선포할 때 성령의 지혜로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잠시 또 언급해야 될 것은 성령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인인데 원래 고대 세계에서 파라클레인 이제 우리말로 하면 보혜사죠. 이 파라클레인이 원래 고대 세계에서는 어떤 존재를 파라클레인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법정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불려온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법정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불려온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요즘 법정용으로? 예, 변호사죠, 그죠? 법정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한데 어떻게 자기 억울함을 호소해야 되는데 말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너가 좀 말해줘라고 불러와서 한 사람. 이게 이런 사람을 가서 파라클레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령에게 붙이면 보혜사 성령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법정에서 그러면 파라클레인 불려온 사람이 진술을 할 때 굉장히 전문적인 진술을 하죠.
예나 지금이나 법정에서는 굉장히 그 스킬이 있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되고 핵심을 찔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기는 사람은 뭐 검사나 변호사가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자기 편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물론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자기 편이 많다고 해서 자기가 내놓는 증거들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핵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 굉장히 전문적으로 논리를 말해야 되는 것.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파라클레인 보혜사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스데반은 그런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몇 사람들과 논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 사람들은 이 자유민들 반대편 사람들은 성령의 지혜가 아니고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논리로 막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혼자였지만 성령의 지혜, 아주 전문적으로 법정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파라클렌 변호사와 같은 성령이 자기를 도와주니까 뭐 상대편이면 10명이든 100명이든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이 성령의 지혜로 논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미 이런 사건은 이런 종류의 사건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래전에 봤으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사도들이 사역할 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그거 싫어했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이 주도해서 사도들을 붙잡아서 공회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에 공회의 그 멤버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완전 정말 율법 전문가들 아닙니까? 이 율법 전문가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 아닙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오직 구원을 얻을 자가 없으니,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구원을 줬다. 라는 그 유명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이제 선포합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율법 전문가들이, 율법 전문가들은 구약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최고 전문가들이 거기 다 모였습니다. 사두개인들 있죠. 바리새인들 있죠. 장로들 있죠. 서기관들 있죠. 대제사장들 있죠. 평생 율법만 공부한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는 율법을 전문적인 기관에서 공부를 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베드로의 일생을 처음부터까지 쭉 기록은 모르지만 베드로의 삶의 행적을 보면은 베드로는 전문적인 율법 기관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어부였으니까. 이 어부였다는 사실 자체가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인데 아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을 하지 못한 말문이 막힐 정도로 너무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평범한 사람이 저렇게 말을 잘하는 거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때 사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자유민들하고 논쟁해서 성령의 지혜로 이긴 것은 이미 베드로에게 우리가 앞에 본 대로 이미 베드로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이 일의 원천은 어딘가 하면요.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비둘기같이 순수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라고 말은. 그러면서 예언적인 교훈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희들이 나중에,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공회에 붙잡히겠고 붙잡혀서 채찍질 당하고 왕들과 그러니까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공회원들과 임금들 앞에 너희들이 붙잡혀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너희들이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아라. 왜? 성령께서 너희가 할 말을 알려줄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자, 그게 사도행전에 들어오면은 실제로 베드로에게도 일어났고 오늘 스데반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또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에게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은 복음 선포자들,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하실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의 전통은 바로 이 위에서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말하는 것. 자, 그러면은 지금 아마 제가 확신하기로는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은 오늘 이 스데반이나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다가 공회나 감옥에 붙잡힐 사람들은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분은 있지만 대부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그런 일을 아마 겪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공회에 붙잡히고 감옥에 붙잡힌 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지혜로 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가 꼭 감옥에 가야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공회에 가야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 성도의 말은 성령의 지혜의 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당연히 그렇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도 우리 성도의 모든 말은 오늘 스데반의 말처럼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성령의 지혜로 하는 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감정 분노를 폭발하는 말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강경하게 속이는 말이 아니고 사실을 그대로 말하며 이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복음을 세우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사람은 능히 당하지 못하니까 이 패배에 있던 자들이 어떤 일을 꾸미는가 하면 아주 이 끔찍한 일을, 아주 강교한 일을 꾸밉니다. 어떻게 꾸미는가 하면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또 이 거짓 증언들을 통해서 오늘 뭐 백성과 장로들과 오늘 여기 보면 서기관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스데반을 붙잡아가지고 공회에 가서 아주 이제 공회 또 그 재판을 받게 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간사하고 아주 악랄한 사람이죠. 논쟁에서 졌다고 해서 물론 이 논쟁이 굉장히 자기들한테 정치성이 큰 데미지를 입혔던 논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에서 졌으면 깨끗하게 인정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있지 않고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아마 여긴 매수할 때 뇌물을 줬겠죠.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이 거짓 증언을 통해서 공회의 리더들을 선동해가지고 스데반을 붙잡아가지고 공회에서 네가 했던 말을 해라라고 말하면서 그게 험맵게 잡아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11절부터 14절까지 한 번 더 봉독해드리겠습니다. 11절 읽게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거짓 증언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무슨 증언을 하는가 하면은 간단합니다. 이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 그리고 성경과 율법을 거슬러서 반대해서 말을 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었는데 이 스데반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율법을 전해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의 규례를 뜯어 고치겠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런 신성 모독한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거짓 증언한 내용을 우리가 좀 뜯어봐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스데반에게서 율법과 성전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가? 그리고 이 내용들은 사실은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이후로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판받을 때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원래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은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리고 세우는 이 성전은 자기의 몸을 가리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으라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겠다고 말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고 말하고, 이건 사실 성전 자체라고보다 예수님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보면 이 말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예수 자신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바뀝니다. 마태복음 26절을 보면. 그리고 예수가 3일 만에 자기가 무너뜨린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 또 이런 거짓 증언이 나타납니다. 손으로 이 성전을 헐고 난 다음에 다른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세우겠다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전을 헐면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는데 그 성전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은 자기가 성전을 헐겠다, 자기가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바꾸었고, 그리고 무너뜨린 성전을 자기가 다시 세우겠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손으로 세우지 않은 다른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말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요런 거짓 증언한 사람, 요 내용, 요런 패턴이 그대로 스데반에게 오는 거죠. 거짓 증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에게 하나님을 모독했고 성전을 거슬러 말했고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겠다고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했던 거짓 증언의 내용들이 나사렛 스데반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악인들이 주인공을 죽이려고 밤에 가면을, 복면을 쓰고 오잖아요. 그럼 주인공이, 아, 이제 악당들이 되었다는 걸 알고 밤에 이제 등불을 딱 켜니까 전부 다 복면을 쓴 악당들입니다. 그때 주인공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여러분들 만화를 안 보셨네. 만화를 보면 항상 너의 정체를 밝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만화는, 이제 악당들이 웃으면서 내가 있다는 가면을 싹 벗으면 얼굴이 드러나죠. 그럼 그 사람이 누군가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 얼굴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자, 오늘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억울하게 고소당했던 이 스데반의 정체성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자, 성경에 이런 일들이 한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일이 몇 번 나타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두 번째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준 그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 금송아지 섬기는 거 보고 화가 나서 돌판을 깼습니다. 이제 그 일이 정리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불렀죠. 다시 불러서 전급판 두 개를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전급판 두 개를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야, 저거 보면 우리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죠. 그런 모습이 오늘 스데반에게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이 모세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얼굴은 정체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데반이 모세의 얼굴과 같은 것은 스데반이 누구와 같았다? 모세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오늘 이 본문에서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진리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이 반대자들은 지금 스데반을 뭐라고 거짓 증언했습니까? 이 사람이 모세를 모독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얼굴은 모독하는 모세의 얼굴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 천사의 얼굴 이 자체가 이미 뭘 증거합니까? 스데반은 거짓 증언들의 말처럼 모세를 모독한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스데반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얼굴이 완전히 빛나게 된 경우가 있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세 명의 제자들이 올라갔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하나님의 얼굴과 닮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얼굴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천사의 얼굴이 바로 거짓 증언들의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바로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모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가지십시오. 그럼 뭐 김 목사님 그 형편에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요. 뭐 저하고 비슷한 얼굴도 몇 사람 있더라고 우리 교회 보니까요. 그런데 천사의 얼굴은요, 얼굴 생김새로 가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경험상으로 생각해도요, 정말 미남 미녀가 하는 행실이 아주 나쁠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물론 처음 만났을 땐 야 정말 잘생겼다, 아름답다, 야 천사가 생겼으면 이런 얼굴이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얼굴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행실이 바르지 않을 때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멋져 보여도요, 뭐 진짜 미스 코리아, 미스 유에스의 얼굴이라 할 때도 행실이 나쁘면요, 얼굴 쳐다보기에도 싫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경험이잖아요. 반대로 야 저 얼굴 가지고도 시집 장가 갔네 할 그 얼굴이라도 행실이 바르면요, 그 얼굴을 보면은 천사를 본 것처럼 반가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천사의 얼굴을 가지는 건요, 내 얼굴 생김새로 천사의 얼굴을 가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로 천사의 얼굴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 나는 이렇게 이상하게, 얼굴이 이상하게 태어나서 목사님 천사의 얼굴하고 내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아니에요. 천사의 얼굴은 생김새가 아니라니까요. 행실하고 같다니까. 행실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 천사의 얼굴을 보여야, 천사의 얼굴을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잘 살아서 천사의 얼굴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돈과 권력과 성공과 출세를 통해서 천사의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뭘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행실을 통할 때, 그 행실을 할 때 세상은 우리를, 우리에게서 천사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자, 얼굴은 첫 번째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도 맞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내적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굴이라는 단어에 얼은 원래 무슨 말이죠? 얼이라는 말이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순수한 말이 얼이잖아요, 얼. 그러니까 얼굴 말할 때 을이란 뜻은 영혼이란 말입니다. 굴이란 말은 뭡니까? 동굴할 때 굴, 그거에 통로예요, 통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얼굴이, 이건 순수한 우리말인데 얼굴이라는 것은 영혼의 통로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영혼들이 얼굴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우리 보통 그랬잖아요. 뭐 어쩌도 목회하고 이제 주일날 목회하고 집에 가면 집사람하고 얘기합니다. 여보 여보, 오늘 그 김 집사님 얼굴이 좀 어두운데 좀 힘든 일 있지 않은가? 전화 한번 해보자. 우리 뭐 보고 판단합니까? 첫 번째가 얼굴 보고 판단. 왜? 얼굴이 내면 상태를 밖으로 드러내는 거니까. 그래서 기분 좋으면요, 얼굴을 통해서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게 얼굴이라니까. 그러니까 얼굴은 내면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자, 지금 스데반은 어떤 상황입니까?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 죽음 일보 직전이고, 거짓 증언들, 모든 거짓 증언들, 이 증언하고 거짓 증언들의 선동에 의하여서 막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그런 상태인데, 지금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 평안, 내적 평안과 평화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설교, 스데반의 설교 끝나고 마지막 장면을 보면 정확히 드러납니다. 제가 보기에 7장 54절 55절 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한번 볼 건데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54절이 이렇게 됐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요. 그들은 뭡니까? 거짓 증언들, 선동된 사람들, 율법 전문가들, 이 사람들이죠. 듣고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누굽니까? 스데반이 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내적인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얼굴인데 지금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내적 평화와 기쁨 속에 평강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 충만이라고 분명히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불교처럼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채우는 종교예요. 사실은 무엇으로 채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채우는 종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을 때 그것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스데반이 이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기쁨과 평화와 내적 평강을 유지할 수 있던 것은 이 상황에서도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 그건 우리가 앞에서 본 것하고 똑같죠. 성령의 지혜로 논쟁에서 이긴 것처럼. 자, 그런데 굉장히 아까 마지막에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거짓 증언들, 매수되었던 사내들인 공의 그 얼굴은 어떻습니까? 이를 갈건을 돼 있죠. 웃으면서 이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이를 가는 거 다 드라마나 여러분 주변에 이 가는 사람 봤죠.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지죠. 정오와 혐오와 원망과 불만과 원통이 가득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반대로 돼야 되잖아요. 사실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 돌에 맞아 죽는 한 사람이 너무 억울해서 이를 갈면서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옥에 가서라도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이고 돌에 쳐는 사람은 하 웃으면서 저 악인들을 우리가 드디어 죽였다 심판했다라고 웃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보면 싹 바뀌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은 평강과 기쁨이 있고 거짓 증언하고 성전에서 돌로 치는 사람은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 성령이 있느냐, 원망과 불만이 있는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천사의 얼굴은요 성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사 얼굴 가지려고 한국 서울 강남에 갔어요. 성령외과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행실이 바르게 될 때 얼굴에 칼 한 자국 되지 않고 우리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뭐 태어날 때 왜 이 얼굴이냐 그거 상관없는데 이 얼굴이든 저런 얼굴이든요 다 천사의 얼굴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천국의 교인들 딱 봤을 때 아, 저건 다 천사의 얼굴이라 할 정도로 우리가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 행실이 바를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천사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얼굴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기 교회 또 사도들이 또 세례반과 같은 일꾼들이 핍박당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짓 증언을 당하면서 선동 당하는 자들에게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고 그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양새가 어떻든지 얼굴의 생김새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 따라 행실을 바르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다 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친구교회 빈상석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그 친구교회는 영혼 구원, 제자 양육, 선교적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친구교회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EM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30분이며 주일학교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수요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6시입니다. 친구교회는 252-00 호레이스 할딩 익스프레스웨이 리들렉 뉴욕 11361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718-760-5346번 718-760-5346번입니다. 이상으로 친구교회의 시간을 마칩니다.

KBL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연방 대법원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 규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한 벤 드리스콜 육군 장관 후임으로 애덤 텔 육군 공병단 고위 인사를 지명했습니다. 텔 지명자는 군사 안보 분야 직접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미 상원이 민간 기업이 군 지휘 아래 해외 군사 해킹 작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전 민영화에 따른 보안과 관리 감독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됩니다. 미국이 쿠바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하고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손자도 제재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미 국채금리가 연준의 금리 동결 시사 발언에 단기물부터 장기물까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만 30년물 금리는 여전히 5%대 초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미 우주기업 4곳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속에 다음 주 파리 국제우주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간 우주정책 갈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중간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보름 동안 80만 달러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했습니다. 머스크가 설립한 슈퍼팩은 공화당 후보 지원에 자금을 집중했습니다. 미 하원이 이스라엘 보이콧에 동조하는 대학에 연방 예산 지원을 차단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단속요원 대거 채용 과정에서 기본적인 신원조사까지 생략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졸속 채용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DC에 추진하는 76m 높이의 개선문 공사가 이르면 2주 안에 시작됩니다. 의회와 협의 없이 추진되면서 역사적 경관 훼손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공무원 채용 면접에 AI를 시범 도입합니다. 지원자의 답변을 AI가 녹음 요약하고 최종 평가는 채용 담당자가 맡게 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금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미 국채금리가 3일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비둘기파적 발언에 단기물부터 장기물까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만 30년물은 여전히 5%대 초중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글로벌 채권시장의 벤치마크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오후 3시 뉴욕 정규장을 3베이시스포인트 내린 4.761%로 마감한 뒤 이날 오후 6시 소폭 반등은 4.7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물 금리도 5 베이시스 포인트 내린 4.332%로 장을 마친 뒤 현재 4.340%에 거래 중입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지난달 28일 잭슨홀 연설에서 매파적 발언을 내놓은 이후 상승세를 타온 미 국채금리는 이날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가 9월 금리 동결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윌러 이사는 이날 로이터 주최 화상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상당히 웃돌고 있다며 최근 지표들은 마침내 디스인플레이션의 일부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2주간 발표될 지표들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국채금리 급등이 탄탄한 경기 전망을 반영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무게가 실리던 9월 금리 인상도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기준 9월 금리 동결 확률은 전날 36.8%에서 49.8%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인상 확률이 50.2%로 여전히 근소하게 앞서 인상론과 동결론 사이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클로디아 삼 뉴센츄리 어드바이저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윌러와 워시의 인플레이션 해석 차이가 크다며 시장이 반반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30년물 미 국채금리는 3베이시스포인트 이상 내린 5.243%로 정규작을 마감한 뒤 5.252%로 다시 1베이시스포인트 오르며 5.2%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 확대로 국채 발행 물량이 불어난 데다 해외 수요는 줄어 기간 프리미엄까지 오른 탓입니다. 30년물은 지난달 17일에서 18일 5.31에서 5.33%까지 치솟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장기물을 안정시키기 위해 10년에서 20년물과 20년에서 30년물 구간의 국채 바이백 한도를 회당 2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늘려 이달 9일부터 11월 4일까지 시행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다만 재무부는 이 조치가 수급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진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리아 미스라 JP모건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장기물 금리가 정점에 근접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러 변수가 얽혀있어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시장은 8월 고용지표 발표와 8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오는 9일 확대된 규모로 처음 집행되는 재무부 바이백과 15일에서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가 인종이나 출신 배경을 입학과 장학금 등에 반영하는 사립학교에 대해 연방 면세 지위를 박탈하는 새 규정안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흑인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 정책을 백인에 대한 역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인데요. 하버드대를 비롯한 미국 대학들의 인종 다양성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미 재무부가 입학 정책과 장학금 혜택 등에 학생의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를 반영하는 사립학교는 면세 혜택을 박탈하겠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흑인과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가 백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인데 법적 논란이 커서 소송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무부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놓은 국세청의 새 규정안은 사립학교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또는 민족적 출신을 근거로 차별하는 정책이나 관행을 채택하고 유지하거나 시행할 경우에 세법상 연방 면세 지위를 받을 자격이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규정은 입학, 교육정책, 장학금과 대출, 체육활동 그리고 학교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신 가족소득, 지리적 위치, 가족 중에 첫 대학 진학 여부, 개인적인 어려움, 군인 가족 여부, 학업 성취도 등 인종 중립적 기준을 활용해서 입학 정책이나 재정 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허용했습니다. 규정은 내년 5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입니다. 이 규정에 적용을 받는 미 사립학교는 1만 8천 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미 사립학교는 비영리 자선단체와 마찬가지로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학교에 내는 기부금도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규정이 확정 시행될 경우에 백인 역차별을 이유로 면세 지위가 박탈된 학교는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학교 법인의 채권 발행, 사모펀드 투자, 지식재산권 계약 등이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재무부의 발표는 트럼프 개인 정부가 지난해 하버드대를 비롯한 아이비리그 대학들과 벌였던 교육 전쟁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당시에는 정부 보조금 중단이 사용됐다면 이번에는 세금이 동원된 셈입니다. 당초 미국의 인종차별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육 분야에 도입됐던 적극적인 우대정책 프로그램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색채가 짙다고 보고 이를 제거하려 하는 겁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학교들이 인종에 기반한 우대를 형평적인, 포용적인 또는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다시 포장한다고 해서 그 차별적인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사회적 파장뿐 아니라 법적 논란도 커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교육단체의 소송도 확실시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재무부는 인종 간의 교제가 근본적 공공정책에 위배된다면서 면세 지위를 박탈했던 1983년 대법원의 판례 입학 전형에서 인종 고려를 제한한 2023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1983년 판례에 사용된 근본적 공공정책의 개념이 모호하고 2023년 판례도 인종에 대한 고려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학계와 법조계에서 만만치 않다고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오는 11일 9.11 테러 25주년을 앞두고 뉴욕 소방국이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테러 이후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대원들을 기리는 자리였는데요. 관련 소식 정석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뉴욕 소방국 FDNY가 지난 2일 브루클린 본부에서 추모식을 열고 세계 무역센터 추모벽에 36명의 이름을 새로 새겼습니다. 이날 추가된 이름은 제임스 제이 리치스 부소방서장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2001년 9월 11일 테러 당일 숨진 대원들이 아니라 이후 세계 무역센터 현장에서 구조와 복구 작업에 참여하다 질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 대원들입니다. 릴리안 본위시 뉴욕 소방국 소속 대원 가운데 세계 무역 센터 관련 질병으로 숨진 인원은 이미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01년 9월 11일 테러 당일 순직한 FDNY 대원 343명을 크게 웃도는 숫자입니다. 소방관뿐 아니라 구조와 복구 작업에 참여했던 전체 인원으로 범위를 넓히면 9.11 관련 질병으로 숨진 사람은 9,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9.11 테러는 25주년을 맞습니다. 뉴욕시는 오는 11일 추도식에 2001년 테러와 1993년 세계무역센터 폭탄 테러 희생자 2,983명의 이름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특히 25주년을 맞는 올해부터는 새로운 7번째 묵념 순서가 추가돼 앞으로도 추모식에서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세계무역센터 붕괴 현장의 그날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남아있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흥미롭고 이색적인 이야기부터 놀랍고 화제가 된 소식까지 전해드리는 시간. 세계는 지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의 제1본 대한민국 민단 지부에 면도날과 현금이 담긴 섬뜩한 우편물이 배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바현 이치카와시 민단지부 사무실에 면도칼과 함께 15엔 50전이라는 현금이 동봉된 우편물이 배달된 건데요. 이 15엔 50전은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일본 자경단 등이 바르미 서툰 조선인을 식별하고 학살할 때 말하게 했던 역사적 상처가 담긴 문구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뜸했던 극우 세력의 빗나간 위협 행위가 다시 머리를 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현지 제1동포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규모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 정부가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제발 히말라야로 놀러와 달라며 이색적인 호소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팔 관광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네팔이 부른다, 니폴 컬링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우리의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는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번 홍수로 무려 1,000명이 넘게 숨지거나 실종되는 비극을 겪었지만 네팔 경제의 10%를 차지하는 관광 산업마저 무너지면 피해 복구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장관은 지금 네팔을 찾는 것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재앙과 싸우는 한 나라를 돕는 위대한 구호 활동이라며 방문을 적극 호소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남미의 무정부 상태 국가인 아이티에서 현지갱단에 납치됐던 한국인 두 명이 무사히 석방됐다는 안도감 섞인 소식입니다. 이들은 한국 기업 직원들로 지난 7월 말 수도 포르투프랭스에서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이동하던 중 갱단의 총격을 받고 납치됐었는데요. 당시 안타깝게도 경호 경찰관 한 명이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히라비주만의 한 명이 먼저 풀려난 데 이어 남은 한 명도 마침내 무사히 석방되어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T는 현재 갱단의 폭력으로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된 만큼 외교부는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각별한 안전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세계는 지금에서는 일본 민단에 배달된 위협 우편물 소식부터 홍수 피해 속에서도 관광객을 부르는 네팔의 호소, 그리고 IT 피랍 한국인 석방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특별한 소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이었습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두 달가량 앞두고 우편투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며 연방대법원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중간선거 투표용지 발송이 일부 주에서 곧 시작되는 가운데 우편투표 규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격화하면서 선거 현장의 혼란상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3일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미국 우정공사의 새 우편투표 관련 규정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긴급 신청을 대법원에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행정명령을 통해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거나 통일된 투표용지 봉투 양식을 따르지 않는 주에 대해 투표용지 배달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우정공사에 부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23개 주와 투표권 옹호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정부의 선거관리 권한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이 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지난달 연방항소법원도 이 조처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우정공사의 구체적인 시행규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급심의 집행정지 결정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하며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우정공사가 세부 규정을 발표하자 민주당 측은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새 규정 시행을 2주간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새 우편투표 규정의 시행을 막은 연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대해 다시 한번 대법원의 개입을 요청한 겁니다. 법무부는 새 규정이 봉투 디자인과 수취인 정부에 관한 제한적인 요건에 불과하다며 주정부의 선거관리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 이 규정은 명백히 주정부의 선거관리 권한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며 특정 선거 관련 우편물에 합리적인 준비 요건을 두는 것일 뿐이라고 대법원에 설명했습니다. 반면 일부 주와 지자체에서는 이미 투표용지와 봉투 인쇄를 마친 만큼 선거를 두 달 앞두고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어렵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오는 4일부터 우편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등 실제 투표 절차가 시작되면서 대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미국 대학의 연간 학비가 마침내 1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무려 15개 대학의 연간 비용이 1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학비에 비해 졸업 후 얻는 경제적 가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2: 프린스턴 리뷰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생활비를 포함해 연간 비용이 10만 달러를 넘어선 대학은 지난해 두 곳에서 올해 15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4년을 다닐 경우 단순 계산으로만 해도 대학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40만 달러에 육박하는 셈입니다. 가장 비싼 대학은 캘리포니아의 하비머드 칼리지로 연간 비용이 10만 4,512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어 듀크 대학교가 10만 3,975달러, 시카고 대학교가 10만 3,821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뉴욕주에서도 5개 대학이 이른바 10만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나드 칼리지가 10만 3,000달러, 포덤 대학교가 10만 2,188달러, 바사 칼리지가 10만 1,051달러, 뉴욕 대학교, NYU가 10만 998달러, 그리고 콜게이트 대학교가 10만 224달러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높은 학비가 반드시 높은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최고 가치 대학 순위를 보면 학비가 가장 비싼 대학 가운데 상위권에 오른 학교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가장 비싼 하비머드 칼리지는 가치 순위 50위, 시카고 대학교는 60위, 듀크 대학교는 166위에 그쳤습니다. 특히 뉴욕대학교는 학비 순위로는 12위였지만 가치 순위는 321위에 머물렀고 포덤대학교는 학비 순위 8위에 비해 가치 순위는 423위였습니다. 바사 칼리지도 가치 순위가 514위에 그쳤습니다. 반면 뉴욕시립대, 큐니 계열 대학들은 최고 가치 대학 순위에서 상위 7개 자리를 차지해 고가 사립대와 뚜렷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다만 대학이 제시하는 10만 달러는 모든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스티커 가격이 고소득층을 겨냥한 기준 가격인 경우가 많고 상당수 학생들은 재정 지원과 장학금을 받아 실제 부담액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일부 대학의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은 학생들의 연간 실질 부담금이 3만 달러 안팎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대학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학비가 얼마인지를 넘어 졸업 후 소득과 취업 기회, 그리고 실제로 부담하는 학비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비싼 대학이 반드시 가장 좋은 투자라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체 15개 초고가 대학 목록과 주요 대학의 연간 비용 및 가치 순위는 K-Radio New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1: 미 연방정부가 공무원 채용 면접에 인공지능을 시범 도입한다고 CBS 뉴스가 3일 보도했습니다. AI 면접이 처음 적용되는 대상은 2년 임기로 채용하는 민간 기술 전문가 영입 프로그램 지원자입니다. AI 기반 채용 플랫폼인 코드 시그널로 진행되는 면접에서 지원자는 AI의 질문을 받게 되고 AI는 지원자의 답변을 녹음하고 요약합니다. 이후 채용 담당자는 AI가 정리한 면접 내용을 검토해 지원자를 평가하게 됩니다. 당국자들은 이번 시범 사업을 계기로 향후 연방정부의 채용 면접에서 AI 활용이 더욱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약 19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연방정부는 채용 심사 과정에서 AI 활용이 민간 기업보다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관리처는 지난주 각 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다만 중요한 인사 결정에는 사람이 감독해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인사관리처는 그동안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방정부의 채용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인사관리처는 이미 내부 업무에도 AI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처 행정직원들은 업무용 컴퓨터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과 엔트로픽의 클로드, 오픈 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개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4: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뉴욕 1원 구름이 다소 끼는 가운데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낮에는 여름의 더위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외출하실 때 가벼운 옷차림이 좋겠고 아침과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낮보다는 한결 선선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하늘이 한층 맑아지면서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주말을 맞아 야외 활동 계획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쾌청한 날씨를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낮아져 한층 쾌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전반적으로 덥고 후덥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94도, 섭씨 34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전망됩니다. 특히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체감더위가 강할 수 있겠습니다. 기온이 가장 높은 한낮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토요일인 내일은 날씨가 한결 달라지겠습니다. 오전엔 구름이 조금 지나겠지만 오후에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면서 화창한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기온도 오늘보다 크게 내려가면서 주말 나들이 즐기기에 비교적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1도, 섭씨 27도, 최저 기온 65도, 섭씨 18도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뉴욕과 워싱턴 모두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토요일에는 두 지역 모두 기온이 내려가면서 한층 쾌적한 주말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9월 4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이번 겨울여행 어디로 갈까?
5: 남들과 똑같은 여행 말고 좀 특별한데?
4: 그럼 중남미 어때? 가격은 내리고 여행은 품격으로. 푸른 투어 단독 중남미 특선. 첫째, 멕시코 일주 5일. 찬란한 문명의 멕시코 시티와 멕시코 속 유럽 스페인 문화, 테오티우아칸 피라미드, 그리고 자연석회 온천 톨랑통곡까지 $990 플러스 항공.
5: 둘째, 남들과 똑같은 여행이 싫다면 힐링 코스타리카 5일. 라이베리아의 열대우림과 리오네그로 온천에서 제대로 힐링하세요. $990 플러스 항공.
4: 올 겨울 여행 중남미로 가자. 프렌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미국이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손자 피델 에르네스토 카스트로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3일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은 형인 피델에 이어 2006년부터 쿠바를 통치했고 2018년 의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마크로비오 국무장관은 X에 쿠바 공산정권의 지배계층은 일반 국민이 굶주리는 실패한 국가를 지배하면서 제재 회피와 불법적인 수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며 카스트로 일가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무부는 쿠바의 전력 인프라 장비 수입 업체 아바페트를 포함한 에너지 관련 기업 두 곳과 니켈 광산업체 두 곳, 쿠바 대외은행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아바페트는 노후화된 쿠바 전력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특수 장비와 예비 부품을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쿠바의 에너지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에너지 관련 기업을 겨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서 쿠바의 국영 석유 가스 기업을 제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부터 쿠바에 대한 석유 공급을 차단하는 한편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치에 대해 에우헤니오 마르티네스 엘리케스 주 멕시코 쿠바 대사는 미국이 쿠바 국민을 소모시켜 굴복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쿠바 정부는 이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시장 개혁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라 쿠바 민간 기업은 국영 고용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원을 직접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과 무역하는 합작기업과 국내 투자자들도 외국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때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당국에 통보만 하면 됩니다. 민간 기업의 여행사 운영과 자영업자의 관광 가이드 활동도 허용됩니다. 오르카스 페레스 올리바 프라가 쿠바 대외 무역 장관은 새 규정에 대해 유연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 기간과 관료 주의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투입됐다가 2일 휴식과 정비를 위해 태국 람차 방항에 입항한 미군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의 모습이 충격을 던졌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성영화 기자입니다.
2: 286일간 연속으로 바다에 머물면서 작전을 수행한 에이브러햄 링컨함은 355m에 달하는 선체 대부분이 온통 노구로 덮여 있었습니다. 미 군사 전문 매체 TWZ는 이란을 상대로 한 혹독한 전투를 치르느라 입항 없이 286일을 바다에서 버텼다며 그 결과 훈장과도 같은 상처들을 고스란히 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선체 양 측면은 물론 비행 갑판 가장자리와 돌출 갑판 주변까지 흘러내린 녹과 이끼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며 지구상 최강의 함정이자 미군 전력의 핵심 상징인 군함으로선 다소 놀랍고 동시에 수개월간 견딘 고초의 증거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옥에 다녀온 것처럼 보였다고 비유했습니다. CNN은 그러나 전문가들을 인용해 링컨호가 지난해 11월 모항인 샌디에고를 떠난 뒤 약 9개월간 연속 작전을 수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외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링컨호와 같은 니미츠급 항모에서 근무했던 전 미 해군 대령 칼 슈스터는 60일 이상 연속 바다에서 작전을 한 군함의 흘수선을 따라 녹이 쓸어 있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녹 문제는 전투 중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흘수선까지 내려가 녹을 긁어내고 녹 방지 페인트를 두 겹 바른 뒤 군함용 회색 페인트를 다시 두 겹으로 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링컨함의 녹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약 한 달이 걸릴 전망입니다. 미 해군 함정에 흘러내린 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로부터 여러 번 지적받았던 사안입니다. 비단 녹 문제뿐 아니라 링컨함은 장기간 작전에 투입된 탓에 불안정한 보급과 승조원의 사기, 정신건강 관리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지적이 제기됐었습니다. TWZ는 링컨함의 현재 상태는 매우 특정한 작전적 상황이 불러온 극단적 사례라며 항모 전력에 가해지는 부담은 수년간 누적됐고 이제 낮게 타오르는 위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허용되어온 취업 허가, 이른바 H-4EAD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최근 H-1B 제도를 둘러싼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미국 내 외국인 전문 인력과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부여해온 취업 허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 DHS는 최근 규제 추진 목록을 통해서 일부 H-4 비자 소지 배우자를 취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4 비자는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발급되는 동반 가족 비자입니다. 현재는 일정 요건을 충족 한 H-4 배우자가 노동허가증 EAD를 신청해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도입됐습니다. 특히 고용기반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인 H-1B 전문직 종사자의 배우자들에게 경제활동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DHS가 추진하는 새 규정이 현실화될 경우에 일부 H-4 배우자들은 앞으로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아직 규정 제정 절차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식 규정안이 연방관보에 게재되고 의견 수렴과 최종 규정 발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H-4 EAD 제도가 즉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기존 소지자들도 현 시점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서 취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H-1B 제도 전반의 규제 강화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DHS는 지난달 H-1B 쿼터 대상 신청권마다 $103,265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 H-1B 근로자가 직장을 잃은 뒤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체류 신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온 최대 60일의 유예기간을 없애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H-1B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의 체류와 경제활동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변화가 잇따르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H-4 EAD 제도는 고학력 전문직 배우자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해온 만큼 제도가 폐지될 경우에 많은 가정이 소득 감소와 경력 단절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의 우수한 전문 인력을 미국으로 유치하려면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취업과 가족의 정착 여건도 중요한 요소인데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제한할 경우에 미국 기업의 인재 확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정보기술, 의료와 과학 분야 등 전문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숙련된 외국인 인재들이 미국 대신 다른 나라를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DHS의 H-4 EAD 폐지 방안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최근 이어지는 H-1B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이 미 전문 인력 시장과 이민자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만들겠다고 한 개선문 공사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3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더그 버검 미 내무장관은 자신의 X에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에 들어설 개선문 건설을 위한 굴착 작업이 2주 내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개선문이 알링턴 국립묘지의 역사와 중요성을 기리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도에 걸맞는 미국의 위대한 건축 걸작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건국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 DC에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과 닮은 건축물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개선문의 높이는 250피트로 하고 황금색 천사와 독수리 조각상으로 장식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개선문 건설을 추진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규모를 고려할 때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의 시야가 차단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2, 3년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사이 발생할 교통 혼잡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 권한 이후 워싱턴 DC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는 시도를 지속해왔습니다. 백악관 동관에 대형 연회장을 만들고 워싱턴 DC의 명소인 리플렉팅 풀에 대한 재정비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워싱턴 DC의 대표적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는 자신의 이름도 넣어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정판 여권과 1달러 기념 동전에도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새겨넣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런 시도가 번번이 법원의 명령에 가로막혀도 개의치 않고 업적 남기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한 댄 드리스콜 육군 장관의 후임으로 육군 공병단의 민간 고위 인사인 애덤 텔을 지명했다고 3일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텔 지명자는 현재 공병단의 토목국 담당 보좌관으로 20년 이상 공화당 상원의원 보좌관으로 일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에 백악관에서 대상원 협력관으로 근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그에 대해 모두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애국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에피통신은 텔 지명자가 지난해 8월부터 육군 토목국에서 일했고 최근 업무는 치수 방제 사업, 상업용 항만 항로 준설, 수질 오염 방지법에 따른 인허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텔은 미국이 이란과 여전히 충돌 중이고 상당한 병력이 중동에 주둔한 시점에 미국에서 가장 큰 전투 부대를 총괄하게 됐다며 그의 군사 안보 분야의 비전문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전임인 드리스콜은 피텍세스 국방장관과의 갈등 끝에 지난달 말 사임했습니다. 제이드 벤스 부통령의 오랜 친구인 드리스콜은 현 정부 초기 트럼프 대통령이 장병들을 만나 육군 개혁을 논의하는 방문 일정을 기획하겠다고 제안했다가 페그세스 장관과 충돌했습니다. 그는 또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군에 신기술을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헤그세스 장관은 올해 4월 공화당의 비판에도 조지 참모총장을 아무 설명 없이 해임했습니다. 조지 참모총장의 전격 해임과 관련한 의회 청문회에서 드리스콜은 조지 장군을 깊이 존경한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유익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오늘 함께 다뤄볼 소식은 뉴욕타임즈의 부고기사 Gloria Steinem, Personification of the Women's Movement, Dies at 92. 즉, 여성인권운동의 상징, Gloria Steinem, 92세로 타계 소식입니다. Gloria Steinem은 1970년대 미 여성운동을 이끌며 문화적, 사회적 변혁을 가져온 거목입니다. 수십 년간 여성의 존엄성과 성평등을 위해 싸워온 그녀의 삶을 조명한 기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he challenged sexist assumptions, helping women develop a sense of self-worth. 그녀는 성차별적 전제에 맞서 싸우며 여성들이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Sexist assumptions, 성차별적 생각이나 통념, 그리고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a sense of self-worth, 자존감,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데요. Self-worth는 단순히 self-esteem, 자존감과 비슷하지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자기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글로리아 스타인엄은 가정, 직장, 사회 전반에 깔려있던 성차별적 관습과 편견에 의문을 제기하며 여성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도록 평생을 바쳤습니다. When we started, there was not even a term for sexual harassment. It was just called life.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성희롱이라는 말조차 없었어요. 그런 일이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Sexual harassment, 성희롱이라는 뜻이고요. Sexual discrimination은 성차별, sexual assault는 성폭력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사에서는 sexual harassment

표현인데요. 상당히 구어적이고 다소 거친 표현입니다. piss off 말고도 upset, anger, make someone angry 또는 frustrate 라는 표현들도 쓸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은 스타인엄 특유의 위트와 날카로움이 돋보이는 널리 알려진 명언인데요. 사회적 진실을 직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분노가 변화의 시작점임을 역설했습니다. Not everybody with a womb has to have a child, like not everybody with vocal cords has to be an opera singer. 성대가 있다고 모두가 오페라 가수가 되지 않듯 자궁이 있다고 모두가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womb는 자궁을 뜻하고요. vocal cords는 성대를 의미합니다.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삶을 선택했던 그녀는 여성의 삶이 특정 종교나 사회적 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I'm keeping my torch, thank you very much, and I'm using it to light the torches of others. 제 횃불은 제가 계속 간직하겠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그리고 그 횃불로 다른 사람들의 횃불에도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Keep my torch, 직역하면 내 횃불을 간직하다 이지만 여기서 torch는 실제 횃불이 아니라 자신의 열정, 신념, 사명감이나 꿈을 의미하기에 내가 가진 열정이나 사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light the torches of others, 타인의 횃불에 불을 붙이다 라는 말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 열정과 영감을 불어넣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은퇴나 세대교체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유명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내려놓는 대신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용기를 북돋우겠다는 열정을 보여줍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진보적 여성운동가의 상징적 삶을 짧게나마 생각해 보았는데요. 자신이 가진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그 열정으로 다른 사람의 가능성까지 밝혀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향력이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국내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파격적인 대세일. 가전 전 품목 대형 매장 가격 매칭을 실시합니다. 삼성 3도어 냉장고는 46%, 월풀 4도어 냉장고는 무려 50% 할인하고 김치냉장고 최저가로 무료 배달합니다. 세탁과 건조를 원스톱으로 삼성 콤보 세탁 드라이어 최저가 판매. 세련된 디자인의 전신 안마의자 솔라라는 일시불 $2,399 또는 디파짓 없이 한 달 62불에 모십니다. 더불어 1260개 채용 포인트를 초밀도 스캔하는 파나소닉의 최신형 EPMAN1 최대 3000불 할인해드리고 척추 안마 기술과 온열 기능이 뛰어난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M10 모델은 40% 할인합니다. 허리와 어깨 통증 치료에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와 함께 상체를 원하는 각도로 올려 코골이 및 역류성 식도염 완화와 소화 개선이 되는 모션 베이스를 50% 할인. 한국 대표 스타 셰프들이 극찬한 5중 스텐 구조로 열을 고르게 전달해 맛있고 빠르게 요리 가능한 알텐바흐 저함 냄비는 뉴욕

뉴저지 독점 판매합니다. 레이버데이 세일은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저지 201-941-0024 베델전자 한남체인 내 201-956-0033 뉴욕 베델전자 718-445-2005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약속, 결혼을 준비하는 마음까지 조금 더 여유롭고 품격 있게 선선한 바람과 아름다운 계절, 가을, 두 분의 소중한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도 따뜻하고 설레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벤에셀 토탈 웨딩 서비스는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와 메이크업, 연회장, 피로연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결혼에 대한 모든 것, 한 곳에서 더 편리하게,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더 아름답게, 올 가을 가장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세요. 에벤에셀 토탈 웨딩 서비스 917-359-1578 917-359-1578 부담은 덜고 품격은 높이는 토탈 웨딩 에벤에셀.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K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연방대법원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 규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한 벤 드리스콜 육군 장관 후임으로 애덤 텔 육군 공병단 고위 인사를 지명했습니다. 텔 지명자는 군사 안보 분야 직접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미 상원이 민간 기업이 군 지휘 아래 해외 군사 해킹 작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전 민영화에 따른 보안과 관리 감독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됩니다. 미국이 쿠바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하고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손자도 제재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미 국채금리가 연준의 금리 동결 시사 발언에 단기물부터 장기물까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만 30년물 금리는 여전히 5%대 초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미 우주기업 4곳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속에 다음 주 파리 국제우주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간 우주정책 갈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중간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보름 동안 80만 달러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했습니다. 머스크가 설립한 슈퍼팩은 공화당 후보 지원에 자금을 집중했습니다. 미 하원이 이스라엘 보이콧에 동조하는 대학의 연방예산 지원을 차단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단속요원 대거 채용 과정에서 기본적인 신원조사까지 생략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졸속 채용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DC에 추진하는 76m 높이의 개선문 공사가 이르면 2주 안에 시작됩니다. 의회와 협의 없이 추진되면서 역사적 경관 훼손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공무원 채용 면접에 AI를 시범 도입합니다. 지원자의 답변을 AI가 녹음 요약하고 최종 평가는 채용 담당자가 맡게 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미 상원이 민간 기업이 사이버 사령부 지휘 아래 사이버 군사 해킹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4일 보도했습니다. 상원이 제안한 2027 회계연도 국방 수권 법안은 미군이 사이버 작전을 수행할 민간 기업과 계약을 맺는 것을 허용하는 시범 프로그램 도입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민간 기업이 수행하는 사이버 작전은 사이버 사령부 지휘 아래 국방부 관리들의 감독을 받으며 해외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일을 말합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군과 정보기관 등이 맡아온 해킹 군사 작전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장하는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여름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감독 아래 미국 기업들이 외국의 사이버 범죄 조직을 해킹하고 마비시키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 기업에 적의 시스템 교란과 파괴까지 야기할 수 있는 단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지만 상원이 제출한 안은 민간 기업의 역할을 미군의 목표물인 시스템에 침투하는 정도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창설 16년이 된 미군 사이버 사령부는 사이버 사령부 2.0이라는 이름 아래 인공지능 확산, 지속적인 인재 유출, 계속되는 전쟁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 해킹 분야의 민영화는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해킹 산업의 속성상 광범위한 보복, 의도치 않은 긴장 조성, 관리 감독 부재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사령부를 개혁하는 선에 머물러야 한다는 비판론이 제기됩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을 포함한 옹호론자들은 정부의 사이버 보안 취약점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민간 해커들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상원 안이 통과되면 시범 프로그램은 내년 3월 도입돼 2030년 말까지 운용됩니다. 국방수권법은 관례상 초당적으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입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군사 분쟁을 겪으면서 사이버 사령부 업무가 극도로 가중되는 상황에서 상원 안이 나왔다며 사이버 사령부 지휘부의 업무 지속 가능성과 정신적 건강 문제, 심지어 극단적 선택 급증 등의 문제도 이 법안을 추진하는 배경이 됐다고 해석했습니다. 뉴욕시가 인종에 따른 주거와 교육, 고용과 보건 등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장기 계획을 내놨습니다. 남다른 시장 취임 이후 처음 마련된 뉴욕시 차원의 인종평등 계획이지만 일각에서는 목표에 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뉴욕시가 인종에 따른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장기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렌 맘레니 뉴욕시장과 뉴욕시 형평성 인종정의 사무국은 뉴욕시 최초의 시차원의 인종평등 계획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 4월 예비안 발표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45개의 시정부기관과 합의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핵심은 오는 2034년까지 인종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 위한 8가지 목표입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확대해 높은 주거비와 노숙 문제로 인한 격차를 줄이고 교육 분야에서는 유아 교육과 국립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서 학생들의 학업 격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용에서는 직업훈련을 강화해서 유색인종 주민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사법 분야에서는 유색인종의 높은 수감률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흑인 산모 사망률을 낮추는 등 보건 서비스를 개선하고 교통 취약 지역의 버스 서비스 확대, 또 저소득 지역의 초고속 인터넷 접근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각 시기관의 추진 상황을 2년 마다 보고서로 공개하고 인종형평성위원회가 이행 과정을 감독토록 했습니다. 만다니 시장은 앞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와 공개적인 성과를 통해 시민들이 시정부의 정책을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계획에 제시된 목표에 비해서 실제 얼마나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계획이 실제 뉴욕 주민들의 생활 속 인종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남아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어제 아침 출근길 맨해튼 지하철 안에서 한 괴한이 흉기로 개조된 너클을 휘둘러 30대 승객이 목과 등을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합니다.
3: 경찰과 당국에 따르면 사건은 목요일 오전 7시 40분쯤 맨해튼 어퍼웨스트 사이드 90 6번 가역을 지나던 다운타운 방향 2번 지하철 열차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출근 중이던 30세 남성 피해자에게 한 남성이 접근해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곧이어 날카롭게 개조된 브라스 너클, 너클형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목과 등을 찔렀습니다. 범행 직후 용의자는 열차가 역사에 멈춰서자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와 함께 주변 지역을 수색하던 중 인근에서 용의자를 찾아내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목과 등을 다친 피해 승객은 인근 마운트 사이나 이 웨스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기소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 지하철 내 강력 사건이 이어지면서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 라디오입니다.

0: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2일 KCS 한인봉사센터 베이사이드 본관에서 에드워드 브라운스틴 뉴욕주 하원의원과 샘 버거 뉴욕주 하원의원이 만나서 화재경보 시스템 개선을 위한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두 의원은 각각 10만 달러씩 총 2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KCS 베이사이드 본관에 낙후된 화재경보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KCS는 이번 지원을 통해서 직원과 시설 이용자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KCS 김명미 회장은 두 의원의 지원에 감사하며 이번 투자가 화재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버지니아 운전면허증을 아이폰이나 애플워치에 넣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버지니아 DMV는 애플 월렛을 통한 디지털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등록 방법도 간단합니다. 아이폰에서 월렛 앱을 열고 플러스 버튼을 누른 뒤 드라이버 라이센스 혹은 아이디를 선택하고 버지니아를 지정하면 됩니다. 이후 실물 면허증을 스캔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등록 완료입니다. 등록한 디지털 면허증은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과 레이건 내셔널 공항 등 디지털 신분증을 지원하는 TSA 검색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기능도 강화됐는데요. 신분증 전체를 보여주는 대신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어떤 정보가 요청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물 면허증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모든 경찰 기관이나 업소가 디지털 면허증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버지니아 DMV는 실물 운전 면허증이나 신분증을 계속 소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22회 추석맞이 늘 푸른 농장 경로 대잔치가 9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뉴저지 늘 푸른 농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늘 푸른 농장과 뉴욕 한미 충효회, 한미 문화원,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행사 참석을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한데요. 뉴욕 지역은 뉴욕 한미 충효회 917-696-2342번으로 하면 되고 뉴저지 지역은 뉴저지 한인 상록회 201-945-2400번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행사 당일 버스도 운행합니다. 뉴욕 지역은 한양마트 주차장에서 오전 7시 30분 출발하고 뉴저지는 뉴저지 한남마켓 주차장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1: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호이모 고구마 15파운드 한 박스 44불 99, 아삭이 고추 1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싱글 박스 27불 99, 라고 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8불 99. 오리온과 매일 유업 인기 상품 특별 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3: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닌.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0: 다음 소식입니다. 미 이민세관 단속국 ICE가 단속 요원을 대거 충원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신원조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사실상 졸속 채용을 진행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3일 뉴욕타임스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내부 고발 신고서에 따르면 ICE 직원 채용 담당자는 지난해 여름 채용 과정에서 검증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국토안보부 감찰관실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7년간 ICE에 근무한 이 담당자는 최근 채용 기준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기본적인 지문과 신원, 신용조회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지원자들이 최종 채용 제한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내부 고발로 지난 1년간 미 전역에 대거 배치된 ICE 요원들의 적격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ICE는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문 등 신원 정보와 개인 설문지를 토대로 범죄 이력을 확인하고 외부 계약업체를 통해 추가 신원 조사를 거쳤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자의 기밀정보 접근 자격을 검증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ICE가 단속 인력을 대거 늘리면서 채용 검증 절차도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ICE 고위층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짚었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ICE 채용 기준 완화에 대해 우리 기관은 철저함보다 편의를 택했다며 그 결과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 안보까지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습니다. 아이스는 최근 신입 요원 훈련 기간을 기존 10주에서 6주로 단축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입 요원들이 신원 조사를 채 마치기도 전에 근무지에 정식 배치되는 일도 벌어졌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아이스 훈련센터에서 근무했던 변호사 라이언 슈엔크는 올해 초 훈련 프로그램이 부실하고 결함이 있는 데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공개 내부 고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3일 ICE의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콜롬비아 출신 남성이 총에 맞아 숨진 것을 계기로 ICE의 채용 관행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출신 남성 단속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ICE 요원 데이비드 브루에트가 아프가니스탄 파병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메인주의 한 관계자는 브루에트가 2024년 지역경찰에 지원했다가 위험신호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탈락했다고 전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치솟는 전기료와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를 둘러싼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잘라 하시미 부지사는 2일 에너지 비용 청취 투어에 나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확대와 도미니언 에너지 인수 합병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1: 버지니아주 북부 주민 약 100명이 2일 한자리에 모여 상승하는 전기요금과 도미니언 에너지의 인수합병 계획에 대한 우려와 요구를 쏟아냈습니다. 가잘라 하시미 버지니아 부지사가 주최한 에너지 비용 청취 투어 Energy Cost Listening Tour의 첫 일정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전기 사용량이 지난해보다 줄었는데도 전기요금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한 주민은 데이터센터가 몰려있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력 때문에 수천 달러의 전기요금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도 도미니언 에너지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미니언 에너지는 전기 구매와 공급에 드는 비용이 상승한 것이 요금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의 급증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됩니다. 버지니아주 의원들은 데이터센터가 주 전체 전력 소비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I 업계에 종사한다고 밝힌 한 주민도 데이터센터 추가 건설에 반대하며 AI 수요가 계속 증가하더라도 더 많은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는 가운데 또 다른 쟁점은 플로리다 기반의 에너지 기업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670억 달러를 들여 도미니언 에너지를 인수하려는 계획입니다. 하시미 부지사는 합병의 핵심은 이 거래가 실제로 버지니아에 도움이 되는지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합병안은 버지니아주 규제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으며 내년 1월 중순까지 결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현장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이 합병을 막아야 한다며 두 기업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합병을 지지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전력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고객의 증가하는 수요를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전력 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청취 투어는 북버지니아에서 시작됐지만 앞으로 버지니아주 다른 지역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하시미 부지사는 데이터 센터가 집중된 곳은 라우든 카운티지만 그 영향은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고 버지니아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확대와 도미니언 에너지 합병이 버지니아의 경제와 에너지 미래에 어떤 선택이 될지 앞으로 이어질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2일 미 여성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히는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1960년대 여성의 현실을 직접 취재해 세상에 알린 것을 시작으로 여성의 권리와 사회적 평등을 위해 평생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미국 여성운동을 대표해온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2일 뉴욕시 자택에서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스타이넘은 기자로 활동하던 1963년 뉴욕 플레이보이 클럽에 버니걸로 직접 취업해 여성 종업원들의 근무 환경을 취재하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낙태권, 임금 격차 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면서 여성운동의 중심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1971년에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미 여성 정치 코커스를 공동 설립했고 이듬해인 1972년에는 여성주의 잡지 미즈를 공동 창간하기도 했습니다. 미즈는 당시에 공개적으로 다뤄지기 어려웠던 낙태, 가정폭력, 성차별 등의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며 미 여성운동의 대표적인 매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타이넘의 활동은 미국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는 세계 각국의 여성 평화운동가들과 함께 위민크로스 DMG에 참여해서 북한을 방문하고 남북 군사 분계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이산가족 상봉, 평화협상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심을 이어갔던 스타이넘은 여성의 권리뿐 아니라 인권과 사회적 평등을 위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3년 스타이넘에게 대통령 자유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스타이넘은 80대 이후에도 강연과 사회활동을 이어갔으며 최근까지도 젊은 세대에게 여성과 사회의 평등을 강조해왔습니다. 60년 넘게 여성의 권리와 사회적 평등을 위해 목소리 내온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미 여성운동의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미 국채금리가 3일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비둘기파적 발언에 단기물부터 장기물까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만 30년물은 여전히 5%대 초중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글로벌 채권시장의 벤치마크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오후 3시 뉴욕 정규장을 3베이시스포인트 내린 4.761%로 마감한 뒤 이날 오후 6시 소폭 반등은 4.7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물 금리도 5베이시스포인트 내린 4.332%로 장을 마친 뒤 현재 4.340%에 거래 중입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지난달 28일 잭슨홀 연설에서 매파적 발언을 내놓은 이후 상승세를 타온 미 국채금리는 이날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가 9월 금리 동결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윌러 이사는 이날 로이터 주최 화상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상당히 웃돌고 있다며 최근 지표들은 마침내 디스인플레이션의 일부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2주간 발표될 지표들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국채금리 급등이 탄탄한 경기 전망을 반영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무게가 실리던 9월 금리 인상도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기준 9월 금리 동결 확률은 전날 36.8%에서 49.8%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인상 확률이 50.2%로 여전히 근소하게 앞서 인상론과 동결론 사이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뉴욕 1원 구름이 다소 끼는 가운데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낮에는 여름의 더위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외출하실 때 가벼운 옷차림이 좋겠고 아침과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낮보다는 한결 선선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하늘이 한층 맑아지면서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주말을 맞아 야외 활동 계획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쾌청한 날씨를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낮아져 한층 쾌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전반적으로 덥고 후덥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94도, 섭씨 34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전망됩니다. 특히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체감더위가 강할 수 있겠습니다. 기온이 가장 높은 한낮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토요일인 내일은 날씨가 한결 달라지겠습니다. 오전엔 구름이 조금 지나겠지만 오후에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면서 화창한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기온도 오늘보다 크게 내려가면서 주말 나들이 즐기기에 비교적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1도, 섭씨 27도, 최저 기온 65도, 섭씨 18도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뉴욕과 워싱턴 모두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토요일에는 두 지역 모두 기온이 내려가면서 한층 쾌적한 주말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9월 4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5: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4: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나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송강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번들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9: 여러분께서는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K매거진이 이어집니다.
10: 날씨 좋은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롱아일랜드나 저지쇼어의 해변으로 혹은 버지니아의 야외 국립공원으로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에 우리가 가방 속에 가장 먼저 챙겨 넣는 필수품이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 차단제, 즉 선크림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 선크림 통 겉면에 적힌 SPF 혹은 PA 그리고 그 옆에는 플러스 사인이 몇 개씩 써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런 용어들의 의미 정확히 알고 사용하고 계신가요? 대충 뭐 숫자가 높거나 플러스 기호가 많으면 무조건 좋은 거겠지 하고 고르셨다면요. 오늘 한번 이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우리가 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양광선 가운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빛을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UV, 자외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외선은 크게 자외선 A 그리고 자외선 B로 나뉘는데 피부에 영향을 주는 방식도 서로 다릅니다. 태양광선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자외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 자외선 구역 안에서 빛의 파장이 얼마나 길고 짧으냐에 따라서 A와 B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먼저 자외선 B는요, UVB. 이 자외선 B는 파장이 짧기 때문에 유리창을 잘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해가 쨍쨍한 날에 직사광선으로 쏟아집니다. 이렇게 파장이 짧은 만큼 에너지는 정말 강력한데요. 피부 깊숙이는 못 가지만 피부 표면을 아주 강하게 때립니다. 여름철에 햇볕 아래 한두 시간만 서 있어도 피부가 벌겋게 익으면서 따가운 화상을 입잖아요. 바로 자외선 B의 이런 강력한 에너지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세포를 변형시켜서 피부암까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햇볕 오래 쐈을 때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거나 따갑고 벗겨질 때 저희가 선번 생겼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burn의 B가 바로 이 UVB다 이렇게 외우시면은 UVB는 선번의 주요 원인 이렇게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외선 B는요, 전체 자외선의 약 5% 정도로 적은 양만 지상에 도달을 합니다. 지금까지 UVB를 알아봤다면 다음은 자외선 A, UVA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자외선 A는요, B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낮습니다. 하지만 파장이 길어서 피부 깊숙이 침투할 수가 있어요. 자외선 B는 파장이 짧아서 우리 피부의 표피층에 영향을 준다면 이렇게 자외선 A는 피부 깊숙이 침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맞는 전체 자외선의 약 95%가 바로 이 자외선 A입니다. 파장이 길다는 것은 장애물을 통과하는 힘이 강하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유리창도 뚫고 먹구름도 뚫고 들어옵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도 실내 창가에 앉아 있어도 우리가 자외선 A를 피부에 맞게 되는 그 이유입니다. 에너지는 물론 약해서 당장에 피부를 빨갛게 태우지는 않지만 피부 속에 가장 깊은 곳인 진피층까지 파고들어서 우리 피부의 중요한 콜라겐을 파괴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저하되고 기미나 또 노화를 일으키는 그런 주범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부가 노화가 시작됐다 할 때 에이징이라고 하잖아요. 에이징의 A를 UVA로 이렇게 매치해서 외우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광 노화 이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UVA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자외선 차단제는요, UVA도 또 UVB도 모두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겠죠. 그렇다면 제품 겉면에 적힌 SPF 또 PA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SPF, 이것은 Sun Protection Factor의 약자입니다. SPF는 자외선 B에 대한 보호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은요, SPF 15는요, UVB, 자외선 B를 약 93%, 또 SPF 30은 약 97%, SPF 50은 자외선 B를 약 98% 정도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SPF의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 성능은 향상이 되지만 증가폭이 점차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SPF 50이 SPF 25보다 두 배 강력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SPF 15는 자외선 B를 93%, SPF 30은 97% 이렇게 차단을 해주니까요. 하지만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 성능은 향상이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음은 PA입니다. PA는요, 자외선 A에 대한 보호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일반적으로 플러스 기호가 많을수록 더 높은 UVA 차단 성능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상적인 출퇴근을 한다던가 아니면 가벼운 외출을 한다던가 이럴 때는요, SPF 30 전후에 광범위 자외선 차단제가 많이 권장이 됩니다. 광범위 자외선 차단제는 브로드 스펙트럼이라고 쓰여 있죠. 반면에 해변, 수영장, 골프장, 등산 뭐 이런 식으로 강한 햇볕에 장시간 노출이 될 거다 할 때는요. SPF 50 그리고 PA++++ 또는 플러스가 4개까지 이런 수준의 제품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SPF, PA 이런 지수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성분인데요. 최근에는 무기자차, 유기자차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것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식의 차이를 의미하는데요. 먼저 무기자차는 무기화합물 자외선 차단제라는 말입니다. 무기물, 그러니까 돌이나 흙 같은 자연 광물에서 추출한 성분, 징크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이런 성분으로 만든 차단제를 뜻합니다. 이 성분들은요, 피부 표면에서 자외선을 반사하고 산란시키고 일부는 흡수해서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감성 피부라던가 영유아용 제품에 이런 무기화합물 자외선 차단제가 많이 사용이 되고요. 피부 자극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얀 광물가루 성분이기 때문에 얼굴이 마치 달걀 귀신처럼 하얗게 뜨는 그런 백탁 현상이 생기기가 아주 쉽습니다. 약간 좀 뻑뻑하게 발려서 클렌징 하실 때도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유기자차, 이 유기자차는 유기화합물 자외선 차단제를 유기자차라고 하는데요. 유기물, 그러니까 탄소가 포함된 화학 합성 성분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자외선을 흡수한 뒤에 그 에너지를 주로 열 같은 형태로 전환해서 방출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광물가루가 아니기 때문에 얼굴이 하얗게 뜨는 그런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수분크림이나 로션처럼 부드럽고 투명하게 쓱쓱 아주 잘 발리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하셔야 한다던가 또 깔끔한 발림성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선호를 하죠. 하지만 일부 민감한 피부에서는요, 이런 유기화합물 자외선 차단제가 얼굴이 따갑거나 눈이 시린 이런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두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혼합형 제품도 많이 출시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 선택하시고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또 사용법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런 보호 효과를 제대로 얻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외출 전에 미리 바르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유기자차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화학 방어막이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바르고 나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흡수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출 전에 미리 발라놓으시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또 충분한 양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SPF 시험은요, 일반적으로 피부 1제곱센티미터당 2mg 정도를 도포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에 표시된 차단 성능 그대로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얼굴과 목 전체를 좀 충분히 덮을 수 있는 넉넉한 양을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덧바르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돼요. 야외 활동할 때는 땀도 많이 나고 또 피부에서는 또 유분기가 올라오고 얼굴을 좀 닦다 보면은 이런 마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가 조금씩 조금씩 제거가 되거든요. 특히 장기간 야외 활동을 한다거나 수영을 한다거나 운동을 할 때는 약 2시간 간격으로 덧바르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점이 이 높은 SPF 수치를 한 번 쑥 바르는 것보다는 적절한 제품을 충분한 양으로 사용을 하고 필요할 때 계속해서 덧바르는 것이 실제로 피부를 보호해주는 효과를 유지하는 데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숫자가 높은 제품만 찾기보다는 UVA와 UVB를 모두 차단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또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야외로 나서시기 전에 가족들의 자외선 차단제 한 번씩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라고포도 박스당 14.99, 제스프리 골드 K 박스당 24.99, 적상추 청상추 번들당 99장, 노란 옥수수 4개당 1.99, 냉동 우산급살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파운드당 13.99, 양념 목등심 불고기 파운드당 8.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000

0: 스카이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1: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2: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1: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2: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1: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3: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0: 다음 소식입니다.
5: 미국 선거철마다 공화당 승리를 위해 거액을 써온 일론 머스크 CEO가 올해 중간선거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3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머스크가 직접 설립한 슈퍼팩 아메리카팩은 전날 밤 연방선거위원회에 중간선거 관련 첫 지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 내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에서 31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총 8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 가운데 90%는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투입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만 24만 7천 달러를 썼습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 본사 소재지인 텍사스는 전통적인 공화당 우세 지역이지만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격전지로 부상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와 공화당 소속 켄 팩스턴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 중이며 탈라리코 캠프는 5월 말부터 광고에 2,500만 달러를 사용하며 팩스턴 측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또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메인주 선거에는 17만 달러, 존 허스티스 상원의원 후보가 나선 오하이오주 선거에는 10만 6천 달러를 들였습니다. 이외에도 뉴햄프셔, 아이오와, 미시간, 알래스카 선거에도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도 총 9만 달러를 썼습니다. 위스콘신과 뉴욕, 버지니아, 뉴저지,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등의 일부 선거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번 지출은 대부분 인쇄비로 분류돼 있어 우편 광고에 주로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앞으로도 더 많은 돈을 선거에 투입할 전망입니다. 2024년 대선 당시 트럼프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머스크가 2억 6천만 달러를 투입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이후 정치자금 지출을 훨씬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7월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11월 중간선거를 위해 아메리카팩에 최대 1억 2천만 달러를 지출하는 방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재무부가 인종이나 출신 배경을 입학과 장학금 등에 반영하는 사립학교에 대해 연방 면세 지위를 박탈하는 새 규정안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흑인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 정책을 백인에 대한 역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인데요. 하버드대를 비롯한 미국 대학들의 인종 다양성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6: 미 재무부가 입학정책과 장학금 혜택 등에 학생의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를 반영하는 사립학교는 면세 혜택을 박탈하겠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흑인과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가 백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인데 법적 논란이 커서 소송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무부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놓은 국세청의 새 규정안은 사립학교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또는 민족적 출신을 근거로 차별하는 정책이나 관행을 채택하고 유지하거나 시행할 경우에 세법상 연방 면세 지위를 받을 자격이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규정은 입학, 교육정책, 장학금과 대출, 체육활동 그리고 학교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신 가족소득, 지리적 위치, 가족 중에 첫 대학 진학 여부, 개인적인 어려움, 군인 가족 여부, 학업 성취도 등 인종 중립적 기준을 활용해서 입학 정책이나 재정 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0: 기능성, 형평성, 포용성 색채가 짙다고 보고 이를 제거하려 하는 겁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학교들이 인종에 기반한 우대를 형평적인, 포용적인 또는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다시 포장한다고 해서 그 차별적인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사회적 파장뿐 아니라 법적 논란도 커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교육단체의 소송도 확실시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재무부는 인종 간의 교제가 근본적 공공정책에 위배된다면서 면세 지위를 박탈했던 1983년 대법원의 판례 입학 전형에서 인종 고려를 제한한 2023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1983년 판례에 사용된 근본적 공공정책의 개념이 모호하고 2023년 판례도 인종에 대한 고려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학계와 법조계에서 만만치 않다고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미 연방 하원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 철수, 제재에 동조하는 대학에 대해 연방 예산 지원을 차단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3일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 경제 학문의 자유보호법은 이날 하원에서 찬성 237표, 반대 169표로 가결돼 상원으로 송부됐습니다.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은 2명만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선 33명이 당론과 다르게 찬성했습니다. 2013년 10월 가자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 대학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대학이 반유대주의와 극단주의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하버드대와 컬럼비아대 등에 대한 연방연구보조금 동결 조치를 단행했지만 대학 측의 반발과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연방민권법을 근거로 대통령의 행정권을 발동해 예산 지원을 중단했지만 공화당은 대학의 이스라엘 보이콧을 아예 법으로 막겠다며 이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연방의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이 이스라엘 보이콧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또 국제학, 외국어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기금을 지원받는 대학이 이스라엘 대학과 교환학생, 공동연구에 어떤 제한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매년 인증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돼 시행됐을 때 대상이 되는 대학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교육부가 대학을 일일이 조사해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학 스스로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보이콧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9월 4일 금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목소리)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4: 막 당기고 있으면 누군가를 되게 미워하고 있는 질문을 할 때는 중요한 원칙이 또 있어요. 제 인생을 바꾼 네 가지 질문.
5: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45의 최초 공개 녹화. 책바시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저는 진행자 세바시의 구범준 PD고요. 나다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정신과 전문이자 작가 윤원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이번에 또 다른 정신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마음예보라는 책을 쓴 작가 윤원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5: 마음예보. 책 제목으로서는 되게 흥미로운 제목이에요. 사람 마음을 날씨로 보는 관점이 참 직관적인데요. 네. 마음을 예보라는 언어로, 이 단어로 설명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4: 뭐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작업을 하신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어떤 마음의 문제도 좀 유행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했어요. 따로따로 증상을 앓으시는 것 같지만 사실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요즘 어떤 마음에 트렌드를 좀 정리해 보면은 좀 미리미리 같이 좀 연결돼서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예보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5: 이 날씨라는 건 모두가 경험하는 거니까.
4: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PD님은 마음을 읽는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PD님 기준에서 마음을 읽는다는 게 뭔지 마음 읽기가 감정을 얘기하는 건지 뭐 선택을 얘기하는 건지 좀 저도 좀 듣고 싶더라고요.
5: 제가 이제 이 마음을 읽는 감각을 제목으로 해서 책을 냈다라고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말을 하니까 와이프가 야 인간아 전 내 마음도 읽지도 못하면서 무슨 세상 사람들한테 읽는 법을 알려주냐 이렇게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정확하게 제 변호를 했죠. 여기서 마음을 읽는 감각에서의 마음은 네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 이제 정확한 제목이고요.
4: 네.
5: 그래서 마음을 읽는다는 거는 저는 마음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행동을 바꾼다. 결국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단서로 만드는 거다.
4: 단서.
5: 신호로 만드는 거다. 신호로 인식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해서 읽는다는 표현을 쓴 거죠. 실제로 그렇죠. 쓰이는 용어지 않습니까?
4: 증상도 어떻게 보면 다 신호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뭐 우울한 것도 불안한 것도 뇌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들 얘기하는데 어떤 신호를 보려면 이게 빨간 신호, 뭐 파란 신호, 노란 신호가 있을 때 신호등이 있어야지 신호를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제 생각에는 평상시 생활 루틴이 좀 있어야 돼요. 아주 뭐 복잡한 루틴이 아니라 뭐 새벽에 일어나고 그런 맞지, 루틴이 맞지. 아니라 내가 밤 몇 시에 자는지 뭐 이런 거가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 12시에 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막 12시가 넘었는데도 뭔가 하고 싶은 날이 막 있어. 불안하거나 오늘 좀 못 놀았거나 뭐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리고 밤 10시 이후에는 안 먹거든요. 밤 10시 이후에는 안 먹는데 자꾸 10시 넘었는데 냉장고 열고 있어. 이거면
5: 빨간 불이 켜진 거네.
4: 이거는 뭔가 내가 뭐 외롭거나 뭔가 불만이 있거나 그런 게 깨졌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호를 파악하려면은 적어도 내가 몇 시에 자는지 몇 시에 일어나는지 몇 시에 먹는지는 못 정해도 몇 시부터는 안 먹는지가 있어야지 그 신호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또 먹는 걸로 되게 예민하게 보는데 저는 뭔가 매운 게 막 당기고 있으면 누군가를 되게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댓국 찾을 때가 있거든요. 불안이 올라온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먹는데 요즘 자꾸 순댓국이 땡긴다? 공덕동 시장 쪽으로 발걸음이 향하면 그 어디선가 불안이 이제 올라오고 있다는 거라서 여러 가지 경험을 이제 정리하다 보면은 그런 신호들을 파악하기가 좀 쉬워지죠.
5: 아, 맞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정서적 허기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왜냐하면 마음예보에 윤원결 작가님 쓰신 파트 보면 정서적 허기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나오거든요.
4: 네.
5: 이건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요? 뭐 배고픔처럼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뭐
4: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외로운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 그런데 외로움은 전통적으로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꼭 단순히 혼자 있다가 아니라 그 기저에 깔려있는 정서가 애정결핍이 깔려있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참 불쌍한 존재다라고 하는 자기연민이 같이 좀 섞여있는 애정결핍이 깔려있고 그래서 내가 자꾸 뭘 채우려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이제 음식이지만 뭐 쇼핑이 될 수도
5: 그렇죠,
4: 있고 뭐 릴스가 될 수도 있고 뭐 뭔가 계속 행동을 해가지고 그 텅 빈 마음,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중독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서와 감정과 행동이 증후군적으로 엮여 있는 상태를 정서적 허기 증후군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5: 아, 얘기 중에 자기 연민을 좀 언급하셨는데
4: 아,
5: 저는 사실은 이 책에
4: 네.
5: 좀 자기 비난보다는 자기 연민이다.
4: 네네네.
5: 이런 글을 쓴 게 있는데
4: 네.
5: 자기 연민은 좀 뭔가 부정적인 건가요?
4: 아니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5: 그렇죠. 약간
4: 차원에서
5: self-compassion이라고 좀
4: 네, 그렇죠. 제가 쓰는 자기 연민은 자존감이 떨어질 때 나는 약한 존재야. 나는 맨날 당하기만 하는 존재야. 나는 불쌍한 존재니까 요거라도 좀 먹어야 돼.
5: 나는 불쌍하니까 네, 먹어야
4: 불쌍하니까
5: 돼.
4: 내가 뭐 무슨 낙이에서 술이라도 마셔야지. 이게 이제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의 슬픈 자기 연민이거든요.
5: 자기 파괴랑 이어지는 자기 연민.
4: 그렇죠. 그래서 PD님은 자기 사랑을 말씀하신 것 맞아요, 같고 맞아요. 저는 좀 자기 동정을 얘기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5: 알겠습니다. 이제 정서적 허기 네.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 예전보다 네. 정서적 허기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었다고 네. 지금 책에서는 설명하시는데 네. 이유가 뭘까요?
4: 일단은 그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하고 자기 객관화를 좀 하려면은 DMN이라고 하는 뇌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멍하니 있는 거예요. 좀 멍하니 있을 때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내가 좀 이런 사람이구나, 요거를 이제 인식을 하게 돼서 자기 만족, 자기 충족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지금 너무 바빠진 거죠. 옛날에는 편지 보내면은 답장 받는데 일주일 며칠.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바로바로 메일이 오고 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되면서 한시도 쉴 수 없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5: 여유가 없어졌어요.
4: 그렇죠. 일생에서도 90년대에는 대학교 1, 2학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5: 쳐놀았던.
4: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먹부대학생, 네. 자구대학생이라고 20살에서 21살 정도의 젊은이들은 그냥 좀 내버려 뒀었어요. 그분이 뭐 취직을 했건 아니면은 뭐 공부를 하는 중이건 인생에서 한 1, 2년 정도는 좀 쉬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한 7살부터 시작해서 그냥 30, 40대까지 쉰 틈 없이 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가 지금 외로운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뭘 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 멍하니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불안감으로 좀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아닌가.
5: 그래서 더 오히려 정서적 네. 허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4: 네.
5: 그게 또 나다움과 또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사람들이 이제 나다움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막 멋진 나, 괜찮아 보이는 나, 네. 뭔가에 의해서 증명된 나를 만들려고 애쓰잖아요.
4: 그렇죠. 사실은 나다움도 유행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5: 경쟁력의 다른 말이다.
4: 아, 그렇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항상 우리 화두인데 문제는 나다움은 이 개성을 얘기하는 건데 나만의 특징을 얘기하는 건데 나답다라는 거는 뭔가 나쁘고 싶진 않은 거죠.
5: 그렇죠. 그렇죠. 정확한 말이에요.
4: 그렇죠. 나다운 거는 뭐 밝음과 어두움 중에서 나는 어두운 사람이야. 그치.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일단 그러네. 밝음과 어두움 중에서 나는 밝은 사람이야를 하고 싶지. 내가 어두운 사람인데 이거를 인정하고 싶진 않잖아요. 나다운 것 중에서 좋은 것만 보고 싶은데 사실 실제는 안 좋은 게 있잖아요. 상처가 있고 단점이 있고 빨리 좋은 것만 발견해서 그걸 나다움으로 설정하고 싶은데 해결 안 된 문제가 현실적으로는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괴리감이 나타나고 괴리감이 공허함으로 이제 이어지죠.
5: 저도 그런데 남들 거 보면서 나의 나다움이 제 나다움보다 조금 더
4: 좋았으면
5: 멋지면 좋겠어. 그렇죠. 나다움은 원래 내 안에 있던 거잖아요.
4: 그렇죠.
5: 나를 들여다봤더니 네. 나 이렇게 좀 어두운 면이 있어.
4: 그렇죠.
5: 세상을 약간 비관적으로 보기도
4: 맞아요.
5: 해.
4: 네. 네.
5: 그걸 알게 되고 그것을 이렇게 좀 인정하면
4: 네.
5: 나다움을 갖춘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는 건가요?
4: 그러면 선생님. 너무 좋죠. 네. 그게 되면은 너무 좋은데
5: 안 되죠. 네.
4: 너무 되고 좋은 거면 인정이 쉽다니까요. 나쁜 거는 인정하는 순간 뭔가 진 것 같고 상당히 괴롭고 그게 받아들이는 게 또 쉽지는 않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나답게 살으라고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또 바꾸라고 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바꾸는 게 또 미덕이다라고 하니까 내가 나다움을 잘 못 찾고 있더라도 그럴 수 있다. 원래 그거는 있으면 좋은 거고 뭐 없어도 이때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좀 본인한테 관대하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5: 제가 또 이 마음 여부를 보면서 좀 공감했던 게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많이 연결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PD니까 막 우리 출연자들 이렇게 막 100만 권 판 베스트셀러 작가하고도 막 홍규나 이러고 이러고 막 송기령 작가님하고도 카톡하고 그렇죠. 있고 근데 이 책에서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도 공허함이 커지는 경우들이 많다.
4: 네.
5: 그것을 이제 연결된 듯하지만 고립된 느낌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4: 네. 그래서
5: 가짜 포만감이라고
4: 네.
5: 하는데 저의 이 증상은 왜 오는 걸까요?
4: 그러니까 외로운 건 전통적으로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혼자 있으면 차라리 외로움을 느낀다는 걸 파악하기가 쉬워요. 사실 저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연인들 사이에서 싸움은 없어지겠구나 생각했어요. 맨날 싸우고 헤어지는 게 약속 시간을 못 맞춰갖고 헤어지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가 나오고 이제는 항상 우리가 만날 수 있으니까 싸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연애가 더 힘들어져 버렸죠. 뭐 연결되어 있다고는 생각은 항상 하지만 사실은 어떤 감정을 나누는 대화를 하고 있거나 내가 힘든 것을 털어놓거나 공감을 받거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김낙수 씨 나오는 드라마 보면서 그렇죠. 김낙수 부장이 되게 사실은 엘리트거든요. 그런 엘리트 중년 남자는 드라마 주인공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가 아는 드라마 주인공들은 다 뭔가 한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뭔가 부족함이
6: 뭔가
4: 있는
6: 결핍이
4: 사람.
6: 있어야 되고
4: 장그래 같은 사람이 항상 직장 드라마는 항상 장그래가 나왔고
6: 미생
4: 어두운 사람이 나왔어.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다 갖춘 사람이 1화부터 나왔던 거예요. 뭐 상무를 노리고 있는 대기업 부장님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드라마가 안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 공감을 하면서 캐릭터에 감정이입을 해야 되는데 멀쩡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가 공감을 못 해야 되는데 첫 화부터 공감을 해버린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김 부장이 우리 눈에는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그 사수 형님한테도 뭔가 좀 손절당할 위기에 놓여 있고 또 팀 안에서도 뭐 이렇게 막 대화를 하고 뭐 얘기를 하는데 진짜 존경과 뭐 정이 오고 가는 것 같진 않고 집에 와서도 자식은 공부 잘하고 부인하고도 사이가 나쁜 건 아닌데 서로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고 김낙수 씨를 보니까 아 우리가 느끼고 있었던 외로움을 같이 이제 공감을 하게 된 그런 포인트로 저는 보게 됐습니다.
6: 지금 어떻게 보면 인류의 어떤 시대보다 많이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술에 의해서 다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어느 시대보다도 외롭다.
4: 선생님 저는 다 괜찮아요. 마음이 힘들긴 힘든데 다 괜찮은데 왜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뭐 살다 보면 만나게 되거든요. 체크를 해봐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없어. 그건 괜찮아. 뭐 당장 문제는 아니야. 그리고 뭐 직장이 있는지 뭐 괜찮아. 뭐 먹는 것도 문제 없고 다 괜찮은데 하나 물어보는 게 공감을 주고받는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요거를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 거기서 갑자기 눈물이 확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정서적 허기가 있으신 그
6: 공감을 주고받는 대화를 해본
4: 뭔가 적이... 대화를 막 했는데 나도 좀 시컷 얘기하고 그 사람도 좀 얘기하는 거에 막 공감을 좀 느끼고 그런 좀 따뜻한 뭐 찜득찜득한 요 정겨운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아, 그런 적은 없다 하면서 이제 왈칵 하시는 경우가 있으면 그게 이제 정서적 허기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6: 아, 자, 그럼 정서적 허기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정서적 허기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자기 인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자기 인정을 어떤 말로 좀 풀어주실 수 있나요?
4: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존감인 거죠. 크게 두 가지거든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내가 세상을 남을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자아관하고 세계관인데 자기를 인정하는 것은 나 이런 사람이다 인정하는 거니까 결국 자존감하고 상통하는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6: 만약에 그럼 자기 인정하는 행동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저는 좀 그런 나름 이렇게 생각해 본 건 첫 번째 행동은 멈추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읽는 거죠. 읽는 거, 좀 이해하려고 하고 감정을 이해한 다음에는 그때 수용하는 거. 해결을 하지 말고 수용을 하고 거기서 멈추는 거죠. 행동을 그 다음 행동을 바꾼다. 이게 저는 자기 인정이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4: 듣고 보니까 부부싸움이랑 비슷한데요. 부부싸움 할 때 그렇잖아요. 일단은 막 싸우잖아요. 막 싸우다가 멈추잖아요.
6: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멈추는 거죠. 해봐야 안 된다.
4: 이거 지금 대화가 아니구나 이게. 이게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된 지금 방식으로 가고 있구나 해서 좀 멈추는 게 필요하죠.
6: 일단.
4: 멈추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멈추고 야 내가 왜 이 인간하고 결혼했나, 그거를 막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이걸 또 왜 저러나 한참 생각하다가 이런 상태를 인정하는 거죠.
6: 지금 문제 상황을 인정한다.
4: 그치, 문제 상황과 저 인간은 원래 저러던 인간이었구나. 내가 뭔가 이거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게 이제 세계관도 생기고 자아관도 생기면서 그래 이제 여기서 밥이나 먹으면서 풀자 이렇게 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두고도 내가 막 나도 모르게 뭔가 화를 내고 있고 나도 모르게 무작정 우리가 불안할 때 무작정 불안하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불안하잖아요. 이게 시험 문제 틀리면 어떡하지? 요것만큼만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은 떨어지겠지, 떨어지면은 뭐 취직 못하겠지, 망하겠지, 굶어 죽겠지, 고독사 하겠지. 여기까지 이미 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이거 지금 멈추지 않으니까 멈춰야지. 맞아 하려면 멈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6: 이건 멈추는 거네요. 자기 인정. 네. 자기 인정을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4: 그쵸,
6: 네. 자기 합리화로.
4: 그렇죠.
6: 그죠. 자기 인정과 네. 자기 합리화는 네. 어디서 이렇게 좀 갈라지는 네. 건가요?
4: 그 자기 인정은 사실 되게 좋은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난 이런 거였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건 되게 좋은 건데, 자기 합리화는 네. 뭔가 지가 잘못했어. 일단 잘못을 해놓고, 난 원래 이래. 이렇게 하는 게 자기 합리화거든요. 방어기제 중에 하나인데, 미숙한 방어기제 들어가죠. 자기 합리화는 사실 과거로 시작해서 현재로 끝나거든요. 내가 성격이 원래 그래서 너한테 소리 지른 거야.
6: 아, 합리화는?
4: 네, 그렇게 끝나요.
6: 그게 현지에서 끝나는 거구나.
4: 네, 그래서 과거, 나는 옛날부터, 원래 그래. 안 좋은 일이 많았어가지고, 10살 때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거밖에 너한테 말 못해, 이렇게밖에 행동 못해 하면서, 과거로 출발해서 현재로 끝나거든요. 근데 자기 인정을 하면은, 자기 인정이 좀 부담스럽더라도, 미래로 지향점을 넘기면 돼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요즘 들어서 자기 인정을 하나 한 것 같아요. 재수 없어 보일까봐 할까 말까 했는데 자존감 수업이 되게 잘 됐잖아요. 잘 돼서
6: 100만 권이 넘게.
4: 그러니까 첫 책이 너무 잘 되니까 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재능이 있다.
6: 글쓰기에, 이 글쓰기에 천부적 재능이 있다.
4: 제가 글쓰기를 잘 쓰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사실 했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그 얘기를 이제 듣는 게 받아들이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속은 상했는데 그냥 또 인정을 하고 나니까 그 운이 좋았어. 맞아.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 운이 다시 또 터졌으면.
6: 같이.
4: 그치.
6: 근데 이제 재능을 인정하고 뭐 내가 받은 거니까 그러면 이제 세상을 왜 쓰자. 사실 이 마음 예보가 그렇게 나온 책인 것 같아요. 그죠?
4: 그런 뭔가... 마음의 변화가 좀 있었죠. 그래 운이 좋아서 성공해서 했어. 그래서 앞으로 이 운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는 데 쓸 거야. 또 나랑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찾아본 거죠.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몇 명이. 그래서 연이 닿고 같은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또 책을 써보자 해서 얘기가 더 풍성하게 연결된 얘기가 나와서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 이것도 재능인가?
6: 재능 맞습니다.
4: 제가 8년 전에 처음 뵀거든요. 누구를 사람들을 모으고 같이 일을 하자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또 국PD님 같은 분들을 이제 많이 보고 이렇게 많이 학습이 돼서 저런 것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6: 제가 좋은 영향을 끼쳤군요.
4: 아 물론이죠.
6: 감사합니다. 네. 자기 인정은 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네. 포기냐?
4: 포기 아니야. 네.
6: 그냥 이대로 살라는 거냐?
4: 네.
6: 이런 반발이 있는데 네.

0: 작가님이 생각하는 자기 인정은 포기가 아니라 회복이라고 좀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네. 왜 회복인가요?
1: 그러니까 자기 인정이 안 되고 있을 때 상당히 괴로움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한쪽에서는 의사 자아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작가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글을 좀 열심히 쓰고 글쓰기를 뭐 좋아하니까 하려고 그러면은 병원에 오시는 내담자분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로서 되게 공부해야 될 게 많고 최신 정보가 많은데 너무 이 일을 열심히 하면은
0: 논문도 읽어야 되고 뭐, 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글만 쓰고 있는 거야. 예, 예,
1: 그럴까 봐 이분들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 또 글쓰기가 또 아쉬워. 그리고 또 의사 일을 또 좀 하려고 그러면은 출판사에서는 또 원고 달라고 그러고 이거 하자 그러고 왜 안 내놓냐고 그러고
0: 데드라인을 안 지켜.
1: 그렇죠. 그래서 되게 사실은 한편으로는 혼동스러운 10년을 보냈단 말이죠. 그러다 지금은 그냥 또 다 인정을 했어요. 나는 의사 겸 작가다. 나 글 써야 되는데 글 써야 되는데 하면서 막상 의학 공부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괴로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괴로우면은 뇌 편도체라고 하는 부위가 자극이 되는데 이 편도체라고 하는 부위가 자율신경계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괴로우면 그냥 기분만 괴로운 게 아니라 몸이 같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게 행복한 거는 안 그래요. 행복한 거는 그냥 기분으로 행복하고 끝나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눈물은 잘 안 나잖아요. 근데 괴로운 것은 우리가 인류가 더 오래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몸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인정이 안 되고 갈팡질팡하는 시기는 사실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가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인정을 하고 나니까 내 에너지 낭비를 좀 덜 할 수가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내담자분들한테 저 학회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아무도 뭐 서운해하지 않더라고요. 이분들도 다 저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데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데 저 혼자 끙끙 앓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나도 좋고 내 주변 사람들도 좋고 이게 되게 중요한 또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실망할까 봐 그렇게들 걱정해요. 그것 때문에 되게 공포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은 그렇게 실망 안 하더라고요. 막상 그 우리보다 30년 이상씩 오래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불만족스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셔가지고 자신의 미래 결정에 대해서 부모님 걱정, 뭐 주변 사람 걱정하는데 막상 결정을 하고 나면 주변에서는 순순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내려놓고 자기의 결정으로 좀 자기 인정으로 들어가도 괜찮더라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0: 맞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도 저한테 굉장히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이 이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되게 좋은 요새 유튜브에서 하는 강연인데 보고라. 보니까 세바지야. 어머니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모르더라고요. 관심이 없으셨다는. 바닷물 마시기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바닷물은 또 어떤 선택인 겁니까?
1: 내가 너무 목마른 상태가 돼버리면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아무 물이나 먹다가 짠물을 먹을 수 있다, 요 얘기거든요. 저 오늘 학회 갔다가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는데, 라면을 끓였는데 짜게 끓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였어요.
0: 아, 그 의사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1: 예, 그, 살짝.
0: 물을 부어야지.
1: 그렇지, 당연하죠. 근데 이제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 제목 중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그렇지. 기가 막힌 제목인 게, 정말 그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물을 넣는 거는 좋은 방법이죠. 나쁜 방법은 뭐겠어요? 막 화내는 거예요. 그걸 왜 이렇게 끓였어? 너는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야단을 막 치고 혼내는 거예요. 이상한 방법은 뭘까?
0: 되게 많지 않을까요?
1: 막
0: 먹은 다음에 물을 들킨다든지.
1: 소금을 막 추출하려고 그래, 거기서.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좀 판타지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외로울 때, 정서적 포기를 느낄 때, 내가 아무 준비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 정서적 포기는 본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특성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 뭔가 자꾸 막 먹어. 막 먹어. 허니 버터칩도 옛날에 먹었고 요즘은 두바이 그것도
0: 주총구도
1: 막 거액을 지불해서 비싼 거를 막 먹고 아니면 쇼핑을 뭐 많이 한다든지 릴스만 계속 돌려본다든지 내가 이 영화를 보면은 저 영화를 놓칠 것 같다는 그런 또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계속 그냥 넘기기만 한 이거 볼까 저거 볼까 넘기기만 하면서 또 밤을 또 새거나
2: 넷플릭스를 보면서 우리가 항상 겪는 경험이죠.
1: 그렇죠. 그래서 뭔가
2: 계속 썸네일만 보다가
1: 그쵸. 이거 보면은 야 오늘의 마무리는 뭔가 기가 막힌 걸로 하고 싶은데 이 허전한 마음을 달래주고 싶은데 못 달랠까 봐 또 두려워가지고 그냥 넘기기만 한다든지 그런 식이고 전통적인 바닷물은 뭐 술, 담배, 커피, 도박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독이라고 부르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면 할수록 더 가난해지고 더 외로워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중독의 어떤 개념이 되게 다양화되고 버라이어티 해졌기 때문에 내가 무슨 행동으로 어떤 바닷물로 채우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 본능이 건드려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언가 자꾸 채워놓고 있거든요. 내담자분 뵐 때도 그렇고 뭔가 막 채우고 있어. 그래서 제가 멈추셔야 됩니다. 얘기를 하면은 그래 알겠어요. 멈췄는데 그럼 뭐 해야 돼요? 또 이러거든요. 자꾸 뭘 자꾸 하는 게 문제라 가지고 하는 게 문제예요라고 했는데 또 멈추지 못하고 내가 막 급해져 있기 때문에 질문을 와다다다다닥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럴까? 난 언제부터 이랬지? 계속 질문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정서적 허기나 자존감 떨어지시는 분들이 일기 쓰신 거 보면은 온갖 질문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 되게 많아서 질문을 할 때는 중요한 원칙이 또 있어요. 옛날에 모래요정 바람돌이라는 만화가 있었어.
2: 아 이거 기억하면은 우리 친구인데 모래요정 바람돌이
1: 그렇죠. 모래요정 바람돌이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요정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파워풀한 모래요정도 소원은 하나씩밖에 안 들어줘요. 그 와다다다 얘기를 하면은 제일 처음에 불렀던 그 소원만 들어줘가지고 계속 이상한 일이 꼬인다는 뭐 그런 만화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가 되게 중요해요. 소원은 하나씩. 그래서 질문도 하나씩 해야 돼요. 질문을 하고 답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고 또 답이 나와야지 되는 거죠. 질문은 막 안 그래도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한테 언제부터 그랬어요? 답을 하려고 그러는데도 왜 그랬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막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좀 눈물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신한테 질문을 던질 때는 하나씩 던지고 답이 나온 다음에 해야 된다. 이어가야 된다. 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원래 원했던 것은 무엇이지? 내가 뭘 원하는 사람인지? 요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멈추는 거죠. 생각하면서 멈추는 거죠. 왜? 아직 답이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답이 안 나왔으면은 계속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뭐였지?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가 나한테 원하는 건 뭐지? 답이 나올 때까지. 답이 나왔어. 뭐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뭘 원하는지?
0: 제가요?
1: 네.
0: 당신의 사랑?
1: 사랑을 원하는 거죠. 이렇게 대문자 T 구피디님도 사실은 이렇게 뭐 말실수가 아닌 게 사실은 사랑받고 싶었던 거야. 왜 책받이를 왜 우리 밤에 이 공개 녹화를 왜 해? 우리 시청자들로부터 뭐 그러네. 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었던 거죠. 사랑받고 싶었던 욕구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알게 됐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알게 됐어. 그 다음으로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게 좀 마음 아플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후벼 파이는 질문이 될 수 있어서
0: 이게
1: 핵심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 뭘 원한다 그랬죠?
0: 사랑.
1: 사랑받고 싶었어. 두 번째 해야 될 질문이 뭐냐면 현실 치료라는 기법에 나오는 질문인데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0: 무엇을 했는가? 네가 그걸 바를 자격이나 있는 놈이냐.
1: 아니야. 너무 시니컬하게 가면 안 돼. 여기는 따뜻하게 포장해야 돼. 이게 상당히 가슴 아플 수 있는 일이라서. 나는 진짜 갖고 싶어요. 난 진짜 여러분들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이것까지만 하지만 사실 두 번째로 날 나오는 냉철한 질문은 뭐냐면 돈이죠. 돈. 무엇을 했는가.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요거를 이제 살펴보면은 다음에 우리가 답이 나온다는 거죠.
0: 아, 이건 뭐 뒤통수를 때리는 느낌이에요.
1: 그렇죠. 이게 상당히 가슴 아플 수 있어서 그래서 멈춤이 필요한 거예요. 막 뭐 하다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진짜 뭐였지?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원했던 건 뭐였지? 요거를 이제 찾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이제 마음속에 다들 하나씩 해봤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내가 그 원하는 것을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만약에 내가 뭐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싶었는데 아름다운 몸매를 갖기 위해서 내가 뭘 했어? 뭘 했는데도 아직 도달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현실적으로 방해물이 있다는 거죠. 다이어트를 한다. 대부분 방해물들은 가족 내에 있어. 특히 엄마들 좀 있어.
0: 뭐 먹어라. 너를 위해 했다.
1: 그래서 이게 이제 냉정하게 되는 거예요. 좀 너무나 사랑하는 엄마지만 아 나의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것은 엄마의 저런 사랑일 수 있어.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고 내가 뭔가를 망각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방해물이 무엇인지 찾았으면 마지막 질문은 자 그것을 어떻게 할래? 그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할 거냐? 그거를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가 나왔는데 답이 모르겠어. 이거는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이럴 수는 없어요. 이 단계를 다 거쳤는데
0: 어디 도망도 못 가게 해버리네.
1: 사랑받는 방법, 뭐 말하는 방법, 뭐 글 쓰는 그러네. 방법, 공부하는 방법 어디에 다 있어요?
0: 유튜브요.
1: 유튜브에 다 있어. 유튜브 세바시 검색하면은 맞아요. 세바시 이때까지 몇 개 찍었죠?
0: 이것저것 만든 인생 질문 이렇게 막 4,000개 가까이.
1: 4,000개가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방법을 모른다는 사실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원하는 것을 모르거나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를 모르거나 이 단계를 안 밟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해서 모르겠다로 다시 회귀하는 건데 방법은 정보의 홍수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방법은 있다. 그리고 세바시에 있다.
0: 세바시를 봐라.
1: 여기도 있다.
0: 책에도 있다.
1: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예, 저의 인생을 바꾼 공부하면서 남을 도와주려고 공부를 했지만 제 인생을 바꾼 네 가지 질문.
0: 궁극의 그 포 콤보. 야, 질문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분들의 Q&A로 들어가겠습니다.
3: 부끄럽지만 제가 강박적 성격이라 네네.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거든요. 네.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1: 네네. 요즘은 완벽주의를 강박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김경인 교수님이 했었던 말씀 같은데 한국인들이 되게 주체성이 강하대요. 주체성이 강해서 뭐 되게 좋은 거 보면은 외국인들은 안 그러나 봐요. 그냥 좋구나 하고 끝나는 거야. 만약에 김연아 선수가 엄청나게 피겨를 잘해. 그러면은 그냥 좋구나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
0: 우리는 뭐 하나요 그러면?
1: 나도 피겨를 잘해야
0: 나도
1: 돼.
0: 돌아.
1: 우리 애라도 잘해야 돼.
0: 나도 24바퀴 돌아야 되고.
1: 나도 저런 거 비슷한 거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 막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지향점이 되게 높은 거죠. 또 뭐 유교적 문화에서는 완벽한 인격을 추구한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내가 잘나야 돼. 잘해야 되는데 겸손해야 돼. 그래서 근데 유교적 완벽주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유교 사회가 잘 유지가 됐던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만 그래도 공동체 의식이 있어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서양은 또 어떠냐? 서양은 자본주의라는 거죠. 자본주의의 핵심은 경쟁이란 말이죠. 그런데 서양의 자본주의 사회가 경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래도 살만한 이유는 뭐냐면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잘 벌어 우아하고 말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뭐 나쁜 짓을 했어도 어쨌든 빵만 잘 만들었으면 내 할 바 아니야. 나는 빵만 먹으면 돼.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화내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개별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서양은 또 살아가는데 한국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유교적인 완벽주의와 자본주의가 만든 경쟁이 섞여 있어서 시너지가 날 때는 엄청나게 이제 시너지를 내서 또 경제 성장은 이뤘지만 또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또 개인주의는 또 아니다 보니까 너무 과한 경쟁과 또 이제 상대방에 대한 과한 잣대 때문에 상당히 좀 괴로워하는 게 벌어지고 있다는 게 다니엘 튜처 씨 저널리스트가 아마 했던 얘기 같아요.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는 게 좋을 때는 좋은데 괴롭힐 때는 너무 사람을 괴롭힐 때도 있으니까 완벽주의를 좀 해결하는 저는 이제 주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시작.
0: 그럴 수도 있지.
1: 이거를 계속 이제 따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너무 완벽했던 사람이 완벽주의를 추구하던 사람이 너무 그럴 수도 있지 해서 그냥 모든 거를 다 느슨하게 살면 어떡하나 그거를 걱정하는 것조차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예요.
0: 그때 그럴 수도 있지.
1: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완벽주의를 추구하던 요 우리가 되게 오래된 습관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루에 100번씩 한다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렇게라도 되뇌어야지 조금씩 이렇게 스펙트럼을 옮긴단 말이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이 있어 보여도 그럴 수도 있지를 해주고 내가 저 사람보다 경쟁이 조금 밀리는 것 같아도 그럴 수도 있지를 자꾸 해주다 보면은 조금 유연한 사고가 벌어지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되뇌이는 연습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4: 멈춤이라는 걸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제가 이제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다른 일이 있을 때는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탈진하고 회피가 아닌가 싶은데 탈진이나 회피가 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멈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같은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1: 우리가 또 많이 우울할 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라는 얘기를 해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사실 멈춘다는 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지 사실 멈추진 않죠. 항상 심장은 뛰고 있듯이 아까 얘기한 DMN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사실 뇌가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창의력이 생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막 생기는 게 DMN 모드인데 우리는 그냥 멍하니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멍한 모드는 컴퓨터로 치면은 부팅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막 부팅 중인데 막 뭐 하려고 막 두드리면은 막 이제 컴퓨터가 이제
2: 발아나면 되지.
1: 버벅거리고 안전 모드 그렇게 가는 건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뭔가가 지금 부팅을 지금 해야 될 상황인데 이게 또 멈추기가 쉽지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하는 이유도 그건 것 같아요. 달리기를 단순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들을 요즘 다 하시잖아요. 뛰다 보면은 이게 진이 다 빠지는 거죠. 힘이 다 빠졌어.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누를 힘이 없어지는 거야. 뭔가를 떠올릴 힘이 없어지고 DMN 모드가 활성화가 되는 그런 이제 평온한 상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좀 있으시고 움직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라톤 통해서 DMN을 활성화를 시키시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좀 이제 정적인 거를 견딜 수 있으시는 분들은 명상하시는 것 같고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술을 한 잔 딱 마셨을 때도 마치 그 느낌이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딱 든다는 거죠. 그래서 회로가 거의 비슷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뇌세포만 파괴되고 다음날 기억도 안 나게 되는
0: 술로 거니까. 풀지 마라.
1: 그렇죠. 이게 우리가 정서적으로 힘들고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때 도와주려는 사람도 있지만 이 시기에 되게 사기당하시는 분들도 많고 로맨스 스캠 당하시는 경우들도 그런 경우래요. 내가 평상시에는 이런 거 거들떠도 안 보는데 외로움이 지속되고 정서적 허기가 계속되다 보면은 그냥 이게 진짜 현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가 이게 무슨 생각이 하면서 빠져나오시곤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노리는 시스템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을 또 하려면 자꾸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결국은 또 누군가와 연결이 되고 대화가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죠.
5: 용균 작가님이 해주신 그 네 가지 질문이 굉장히 뜻깊게 느껴졌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못 찾고 있는 상태여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가에 대한 답을 못 찾고 있어서 혹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을 읽는 감각, 내 마음을 읽는 꿀팁이 혹시 있을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0: 그걸 찾는, 빨리 찾는 방법이라는 게 있긴 있나요?
1: 그거는 대부분 완벽주의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무엇일까? 이런 거 이제 완벽주의적인 부사어를 붙이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성공을 하려면 작은 성취를 이뤄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일 아침 뭐 먹고 싶으세요?
5: 토스트 먹고.
1: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2: 토스트.
1: 토스트예요. 이렇게 찾은 거예요. 이렇게 찾은 거예요. 지금 당장 원하는 게 요즘 무엇인가 이렇게 범위를 줄이거나 먹고 싶은 것을 찾거나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예요?
5: 스페인 가고 싶어요.
1: 그래. 나는 어떤 걸 원하는 거예요? 스페인 여행을 원하는 사람인 거죠. 이런 식으로 성취감을 늘려서 가시면 되고, 그래도 나는 정 모르겠다, 정 안 나온다 하면은 저는 이제 의사니까 의학적 관점에서 건강을 원하세요. 이렇게. 이거는 본능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완벽한 뭔가의 욕구를 찾으려고 하다가 저항이 걸린 거니까 일단은 건강을 원하세요. 원하시고 있는데, 아, 선생님 싫어요. 저는 다른 걸 원하고 싶어요 하는 다른 답이 떠오를 거예요. 그럼 갈아타면 돼요, 그때.
0: 좋습니다. 자, 오늘 작가님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더 확실히 느꼈습니다. 우리는 나다움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종종 마음의 허기를 다른 것으로 급하게 채우려는 쪽으로 흘러가곤 한다는 걸요. 그때 필요한 건 더 큰 결심이나 더 멋진 정답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작은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을 읽는다는 건 감정을 예쁘게 설명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나를 속이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능력이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딱 하나만 남기고 싶습니다. 마음이 허기질 때마다 오늘 윤영근 작가님이 알려준 네 가지 질문을 스스로 진짜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결국 여러분을 나다움으로 데려가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해 주신 마음예보의 공동저자 중 한 분, 윤홍균 작가님 귀한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6: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7: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8: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 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9: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10: 네, 안녕하세요. 고등과학원 물리학부 교수 박권입니다. 과학이 무한히 발전하면 우리는 언젠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현재 인류 문명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인공지능입니다. 앞선 질문을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컴퓨터와 그것을 이용해 작동하는 인공지능이 무한히 발전하면 우리가 미래를 한치의 오차없이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까요? 요즘 인공지능의 경이로운 발전을 목도하고 있는 우리는 왠지 모르게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인류의 오랜 꿈입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의 운명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동양에는 명리학이 있고 서양에는 점성술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명리학에서는 사람의 운명이 그 사람이 태어난 시각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점성술에서는 사람의 운명이 그 사람이 태어난 시각에 벌어진 천문현상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둘 다 사람의 운명이 그 사람이 태어난 시각, 즉 그 사람이 처음 존재하기 시작한 초기 조건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이런 시도는 정말 우리의 미래를 맞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것들은 말도 안 되는 미신일 뿐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단순히 그 사람이 태어난 시각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들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내 운명은 나의 생년월일만 알아서 될까요? 내가 태어난 시각, 그리고 내 부모님이 태어난 시각,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모든 조상들이 태어난 시각에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과 물체들의 상태, 아니 전 우주의 모든 물체들의 상태를 완벽히 파악한 후에만 내 운명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물체가 세 개만 모여도 그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유명한 삼체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태양계 안에는 태양이 단 한 개 있죠.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은 매일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여기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태양계 안에 세 개의 태양이 있다고 상상해 보죠. 컴퓨터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 세 개의 태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림을 보시죠. 어떤 때는 세 개의 태양이 하나의 원궤도를 앞뒤로 줄지어 움직입니다. 어떨 때는 세 개의 태양이 무한대 기호의 모양의 궤도를 앞뒤로 줄을 지어 움직입니다. 다른 때는 궤도의 모양이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상합니다. 그림에 나온 20개의 궤도는 그나마 세 개의 태양의 움직임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경우 세 개의 태양은 주기적으로 반복되지도 않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궤도들은 아주 미세하게 다른 세 개의 태양이 초기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세 개의 태양의 위치가 밀리미터 혹은 나노미터 정도만 달라져도 전혀 다른 궤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류는 삼체 문제를 통해 카오스, 즉 혼돈 현상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카오스란 초기 조건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차이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입니다. 카오스는 이른바 나비 효과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별명은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즈가 1972년 미국 과학진흥협회에서 수행한 강연의 제목에서 나왔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은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키는가, 즉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아주 사소한 날개짓이 텍사스라는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주는 물론 세 개의 물체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물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카오스는 우주를 지배하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완벽히 인과적으로 결정되어 있더라도 초기 조건을 무한히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뒤집어 말해 실제로는 불가능하겠지만 만약 우리가 초기 조건을 무한히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단지 모르는 것뿐이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미래는 애초에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자학에 따르면 미래는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의 중첩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미래를 알기 위해 관찰하는 순간 미래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 중에 하나로 무작위로 선택됩니다. 좀 어렵죠? 어려우니까 재밌는 우화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먼 은하계, 미시세계는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시세계에 살고 있는 전자가 눈을 떴습니다. 전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전자 앞에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문이 한 개씩 나타났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왼쪽 문으로 갈까? 아니면 오른쪽 문으로 들어갈까? 그렇게 두 개의 문 중에서 하나의 선택을 하려고 하던 전자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잠깐! 드브로의 파동 입자 이중성에 따르면 나는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지. 나는 두 개의

한 파동의 봉우리와 다른 파동의 골짜기가 만나면 합쳐진 세 파동은 정확히 상쇄되었습니다. 양자 역학의 법칙에 따라 세 파동의 세기는 전자가 그곳에 존재할 확률을 결정합니다. 그때 이번에는 전자 앞에 큰 벽이 나타났습니다. 이 벽에는 빠져나갈 틈이 없었고 전자는 이제 벽에 부딪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자가 부딪힌 벽에는 세 파동의 세기에 따라 수없이 많은 줄무늬가 나타났습니다. 아주 오래전 머나먼 우주계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우주입니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와 분자들은 모두 미시세계에 살고 있으며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미시세계가 고전역학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면 전자의 미래는 뉴턴의 운동방정식에 의해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로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맨 처음 물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무한히 발전하면 우리는 미래를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답은 사실 이미 말씀해드렸습니다. 미래는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중첩으로 존재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미래를 알려고 관찰하면 미래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 중 하나로 무작위적으로 결정됩니다. 참고로 이것을 파동함수의 군괴라고 부릅니다. 파동함수는 양자역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을 나타내며 파동함수의 분괴는 그 확률에 따라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리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파동함수의 분괴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과학의 한계를 뜻할까요? 어떤 보면 그렇죠. 하지만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초기작권과 인과 법칙만으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이 우리가 태어난 순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이 완벽하게 결정되지 않기에 우리는 오늘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이것을 상발이라고 부릅니다. 위대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전체는 단순히 그것을 이루는 부분들만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체는 부분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것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호작용은 근본적으로 양자역학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루는 원자 분자들의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우리라는 창발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예측 불가능한 양자역학 덕분입니다. 자,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오늘의 제 얘기를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고 놀라운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양자역학 예측 불가능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측 불가능한 양자역학 이용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필요 없이 시간을 아예 멈출 수도 있습니다. 앞서 우리의 관찰은 파동함수를 붕괴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는 시간을 멈추는 마법을 부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끊임없이 관찰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관찰하는 대상의 파동함수는 다른 상태로 변화 틈 없이 계속 똑같은 원래 상태로 붕괴하게 됩니다. 결국 끊임없는 관찰은 시간이 지나도 파동함수가 변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간이 멈추는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계속 쳐다보던 주전자는 결코 끓지 않는다라는 농담으로 설명합니다. 이 현상의 전문적인 이름은 양자 제논 효과입니다. 양자 제논 효과를 이용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흐르지 않는 시간을 함께 보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0.1초도 눈을 떼지 말고 끊임없이 바라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 당신이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불행히도 이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 분자들은 미시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 전체는 거시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매우 훌륭한 인문학적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 따뜻하게 관찰한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시간을 잠시나마 멈출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주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서로를

0: 따뜻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나요?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가요?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한인 시니어들의 정서적 건강과 따뜻한 일상을 위해 동무지기 K-케어라인과 휴라인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동무가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K-케어라인과 전문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려 안부를 확인하는 휴라인을 통해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덜어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든든한 연결망이 되어드립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자율적인 기부로 운영됩니다. 전화 한 통이 어르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가정상담소 동무지기 K-케어라인과 휴라인을 신청하세요. 571-991-3033, 571-991-3033으로 전화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1: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존 케닉의 책 슬픔의 이름을 붙이기. 누구나 느끼면서 살지만 딱히 부를만한 이름이 없는 무명의 감정들이 있잖아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있는데도 혼자만 붕 뜬 기분이라든지 살아본 적도 없는 시절이 문득 그리운 감정. 그리고 또 밖에는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나만 따뜻한 실내에서 느끼는 아늑함의 이름은 크리살리즘, 라틴어로 나비의 번데기 집에서 비롯된 말이라네요. 모호했던 문제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왠지 별거 아닌 것 같고 해결책이 생길 것도 같고요. 그러니까 답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일단 아늑한 대로 피신해서 찬찬히 살피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여기는 영음씨들만의 아늑한 공간,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I knew it.
1: Hello, everyone.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오늘 첫 곡은 토이스토리 5 중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I knew it, I knew you 였습니다. 네, 스튜디오는 3층이거든요. 그리고 유리창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 머리 꼭지가 보여요. 네, 나무의 정수리쯤? 그쯤이 보이는데 살랑살랑 시원하게 흔들리네요. 네. 실체를 몰라서 오는 두려움이 있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든지, 누구 때문에 짜증이 나는지 정확히 알면 해결책을 찾겠는데, 모르면 그때부터 혼자만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왜 엄마들도 갑자기 어느 순간 기분이 안 좋아졌는데 아니라고 하시면서 기분이 굉장히 다운다고 예민해 계시는 순간들도 있고, 그걸 이제 모르겠어서,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인데도, 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의 부딪힘 때문이겠죠? 그쵸. 그 감정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강박 같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감정의 이름이 길을 잃는 게 아닐까. 여러분은 어떨 때 그러세요? 저는 낯가릴 때, 처음 사람들 많이 만난 자리에서 분명히 친해지고 싶었고, 분명히 잘 지내고 싶고, 분명히 좋아하는데 왜 두근거리다 못해서 나중에는 힘이 들어지는 건지 그 이유가 참 어렵거든요.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떡하시나요? 음악 들으시나요? 영화를 보시나요? 여러분만의 돌파구? 도피처? 같은 거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궁금한데요. 네, 궁금합니다. 저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은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 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 영화 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들으신 곡은 러브 어페어 중에서 엔니오 모리코네 센티멘탈 워크였고요. 두 번째 들으신 곡은 3534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영화 가을의 전설 중에서 레전드 오브 더 폴이었습니다. 네. 캡틴 코리아님, 강디를 한 다섯 번까지 만나서 인사할 때까지 낯가려서 처음 본 사람처럼 대해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알아봐 주시고, 닉네임도 불러주시고요. 네. 그럴 때는 진짜, 청취자분들하고도 그렇고, 팬분들하고도 그렇지만, 그냥, 주변 사람하고도, 그럴 때는, 와, 그 유아기 때, 그 겪는 그런 낯가림이 나한테는 왜 아직도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다고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발요. 네. 유니님,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휴대폰 고장나서 부모님 휴대폰으로 로그인했어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랑 어울리려고 노력합니다. 들이대기. 아, 또 이런 분들 있으면 좀 좋아요. 편해요, 좀. 오초의 법칙님, 저의 돌파구는 기분에 따라 장르를 고르며 보는 영화예요. 1시간에서 2시간은 영화가 현실 도피처. 정말 영화를 좋아하시는군요. 좋다. 체험이라고 해주시는 분들은 당연히 많고요. 저도 근데 체험이 도피처라고 도망올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정해져야 올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갔다 오면 확실히 모든 게제 상태로 돌아오긴 해요. 네. 기본값으로 딱 세팅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또박이님은 도피처로 잠을 자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라고 하셨어요. 잠으로 도망치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길가, 일하다 갑자기 잘 수는 없잖아요. 미팅하다가. 잠깐 화장실에서 3분, 2분, 렘수면 이런 거 해야 되나? 네. 라키님,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다시 보는 거 좋죠. 라고 하셨고요. 가경취숙님, 저는 그럴 때는 걸어요. 걷는 분들도 많으시죠. 무작정 힘든 운동은 싫고, 그 상태면 책을 본들 들어올 것이며, 글을 쓴들 써지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요. 걷다가 다리가 쥐님, 쥐님 좀 쉬어갑시다 할땐 쉬면서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차 어떻게 풀지, 생각하다가 또 걷고, 다음 쉬는 곳에서 다시 생각을 반복하면, 궁죽통이라고 도달합니다. 궁죽통? 줄임말인가요? 네. 여튼지 저튼지 간에 걷는다. 뛰는 것도, 러닝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운동도. 하고 나면은 기분이 또 리셋되는, 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라큐님 사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짧게만 소개했는데, 새로운 것보다 잘 아는 걸 다시 보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것 같대요. 어젠 지나가 버린 한여름을 그리워하며 제 드라마네요. 한여름의 추억을 다시 보셨대요.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연출과 극본 모두 좋지만 강디의 연기가 호흡이나 톤까지 상황마다 모두 너무 좋다는 걸 다시 느꼈네요. 라고 하셔서 제가 쑥스러워서 못 읽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요. 이번엔 사랑에 대한 노래 두곡 준비했어요. 먼저 포로게인. 마이클 잭슨이 부르려다가 사정상 미완성 데모로 남겨뒀던 명곡인데요. 글렌 루이스가 멋진 R&B 발라드로 불렀죠. 오늘은 2002년 영화 러브 인 맨하탄에서 들을게요.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마지막 리허설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죠. 마이클 잭슨의 This Is It 중에서 Sheda Get It 피처링 I Just Can't Stop Loving You까지 두곡 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어머니는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피아노를 30년 만에 오늘부터 다시 배운다고 하시는데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지아님. 그렇군요. 어머님 응원합니다. 네. 너무 멋진 곡들이 강대님 기호강합니다. 조윤지님. 네. 내용없음님. 5098님. 사진을 마구마구 보내주셨어요. 아, 무슨 행사 준비하시나 봐요. 제 눈앞에 풍경을 모조리 보내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네, 톡방에 가끔 올라오는 사진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보내려다가 잘못 보낸 문자도 있네요. 정답 부지기 어디 방송일까요? 3691님, 오늘 제 생일이에요. 3살 아이와 빨래 놀다가 음악 들으며 춤추고 네, 창밖 하늘 한번 보았어요 라고 하셨네요. 이 방송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3691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가랑 둘이 친정 왔어요. 0906님 강릉인데 부럽다. 가고 싶어요. 바닷가 흔들리자에 앉아서 처음 듣고 있어요. 여기도 바람이 살랑살랑 너무 좋네요. 날씨도 이 여유도 너무 좋겠다. 저 대신 아셨죠? 짱바님 도피처 몸 피곤하게 만들기 왜요 왜요 아무 생각 안 들게 일에 몰두하고 괜히 사람들 만나고 좋아요 혼자 있으면 괜히 땅굴 파니까요 맞아요 우울할 때는 이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모서리 같은데 머리 콩 박고 우는 거죠 네. 감정 딱 눌러도 그렇게 한바탕 샥 울고 나서 새삼을 쫙 하면 또 개운해지고 그런 게 인생 아니겠어요? 치영음에서 드리는 영화 선물입니다. 무명의 가수 릭과 한물간 팝스타 데니가 우연히 만나 함께 쓴 단 하나의 노래로 엮이게 되는 얘기예요. 영화 싱어게인 예매권 보내드려요. 자세한 내용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싱어게인 예매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싱어게인 달고 본인 성함 함께 넣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 사연 보내주세요. 짧게 보내셔도 돼요. 네, 노래 듣겠습니다. 영화 제리 맥가이어 9803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탐 페티의 프리폴링 그리고 영화 빅데디 중에서 셰릴 크로우의 스윗 차일드 오브 마인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네. 라일락 향기님, 뿌염. 강대는 어찌 흰머리가 없으신지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유유. 네. 세상에 모든 대답을 다 해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보름에 한 번씩 합니다.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 2415님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어디 사시는 거예요? 서울은 아닌 것 같고, 서울에서 가까운 곳 같긴 한데. 와, 밤인데 사진 너무 잘 찍으셔서, 아파트 앞에 그 논이 막 그 연두색, 초록색으로 나오고, 밤 하늘 딱 있고, 아파트 딱 불 켜져 있고. 네, 사진도 보낼 수 있거든요. 가끔 여러분 샵9390으로 사진도 보내주세요. 러닝하면서 찍으셨나 봐요. 어찌나 뛰기 좋던지요. 맞아요. 러닝 좋아하시는 분들 기다리셨죠. 너무 행복해서 글 남겨요. 논에는 벼도 쑥쑥 자라고 있네요. 너무 이뻐서 사진도 공유합니다. 체험 덕분에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요즘 진짜 뛰기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뛰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그냥 너무 뛰기 좋아요. 정말. 저는 여러분 어때요? 뭐 러닝머신에 뛰는 거 좋아하시는 분, 그 평지 뛰는 거 좋아하시는 분. 저는 산이 좋아요. 아니 돌산 이런 거 말고요. 남산 같은 거. 평평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만 힘들어 이러다가 아 시원해 아 너무 시원하다 하다가 또 힘들어 이렇게 하면 땔만 나고 땀도 나서 좋은 것 같아요. 저 땀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나요? 뭐 인생도 그렇죠. 평평하게 쭉 가는 걸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내려가더라도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넌 올라가 봤어서 그래. 막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궁죽통 물어봤더니 윤희님이 궁죽통은 궁하면 즉 통한다 라는 말이래요. 오, 말 되네. 말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카르페디엠님이 보내주신 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그 별스타에서 엄마가 사춘기 아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엄마가 기억을 잃어서 너를 잃어버린 것과 네가 기억을 잃어서 엄마를 잃어버리는 것 중에, 잊어버리는 것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면 뭘 고를 거냐고 묻는 영상이 있었대요. 그 영상에서 아들이 사춘기인데 엄마가 기억을 잃고 자기가 엄마를 기억하는 걸 고르면서 울었대요. 애는 애네요. 궁금해서 그 카르페디엠님도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여권 약간 자랑이신 것 같은데 우리 아들 대문자 T인데 한참을 생각하더니 똑같이 엄마가 기억을 잃고 자기가 엄마를 기억하는 걸 선택했대요. 엄마 없이 엄마를 모르고 사는 건 의미가 없다면서 안기더라고요. 오, 이거 너무 감동 아니에요? 이런 말 굳이 안 해야 할 수도 있는데 한 거잖아요. 이 친구 따뜻한걸요? 너무 감동했네요. 고맙고 예쁜 아들. 네. 어떤 감성으로 키우셨는지가 보이네요. 네. 이건 한번 순간에 나오는 대화가 아니네요. 여러분 어떠실래요? 질문, 굵은 질문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던져드리겠습니다. 영화 스페인 어게인 중에서 블론디의 하트 오브 글래스 듣고 올게요.

제니님, 헐, 이게 영화음악이었어? 처음 알았어요. 네, 너무 신나죠? 지금 마음속에서는 엄마가 이 기억을 잊냐, 내가 기억을 잊냐 때문에 약간 뿌앵, 뿌앵 하기 전에 이 감정이고, 가슴은 바운스를 타고 있고, 저희 피디님도 옆에서 책상을 두들기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고 계시고. 아,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아요. 짱바님, 전 제가 엄마를 잊겠어요. 아, 왜일까요? 왜일까요? 깊은 생각이 있었겠죠? 네, 결정 못하겠네요. 저는 평소에도 엄마를 많이 잊고 지내는 것 같은데, 네, 엄마가 계속 기억하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엄마의 기억이 더 좋아서 엄마 걸 남겨두고 싶기도 하고, 뿌잉! 6070님, 네. 오늘 처음 듣는데 선곡들이 다 제 스타일이에요. 애청자 예약이용 하셨는데 저희한테 보낸 거 맛있죠? 맞으시죠? 끝에 랄랄라 그러시네요. 네. 네.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10월의 중에서 김현철의 Must Say Goodbye 띄우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에서 만나요.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풋배추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번들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훈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6: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5: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버지니아 부동산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을 강의할 때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무슨 일을 하나요? 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답변은 주택을 사고 파는 일이나 렌트를 도와줍니다. 커머셜 프로퍼티를 사고 팔거나 마찬가지로 렌트나 리스를 도와드립니다. 간혹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하시지 않나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은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만일 비즈니스 거래에 관련해서 해당 비즈니스가 속해 있는 건물의 리스도 해야 한다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즈니스는 부동산, 즉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란 뜻의 부동산이 아니고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비즈니스 에셋이에요. 즉 비즈니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그 권리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전문 회사들은 무슨 컨설팅이나 비즈니스 브로커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인사회는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이 일을 병행해서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 이야기로 돌아가서 에이전트는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돕게 되고 이 일들은 반드시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외의 다른 일들은 부수적인 서비스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융자, 보험, 인스펙션, 홈 워런티, 타일 변호사, 집 수리나 유틸리티 등과 관련된 모든 일들입니다. 제가 다른 모든 일은 왜 서비스라고 선을 긋고 설명을 드릴까요? 사고 팔거나 렌트의 일은 비교적 정해진 규칙과 공동으로 쓰여지는 양식이 있어서 에이전트 사이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 작업을 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서류가 다 사인이 되고 마무리된 이후의 과정들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경험과 실력, 만족도가 이 부분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거래에 관련된 일뿐이니까 저는 서류 설명 드렸고 사인하신 후에 나머지 일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에이전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가 좋은 융자인 타일 변호사, 관련된 회계사 또는 이 지역이 처음이시라면 유틸리티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어디에 가면 주택 관련해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더 영역을 넓혀서 포괄적인 도움을 드린다면 더욱 신뢰가 가고 손님과 에이전트의 관계도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만일 소소한 문제들을 귀찮아하거나 그 일은 제 소관이 아니니 다른 데 알아보세요 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쏟아내는 에이전트가 있다면 그 분은 서류적인 일은 잘할 수도 있겠으나 에이전트, 즉 세일즈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롱런을 할 수 있을지는 약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관련된 모든 일은 에이전트와 편하게 의논하실 수 있어야 하고 아무 때든지 부담 없이 전화를 거실 수 있는 관계가 되셔야 서로 신뢰하고 오랜 기간 일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나요?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가요?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한인 시니어들의 정서적 건강과 따뜻한 일상을 위해 동무지기 K-케어라인과 효라인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동무가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K-케어라인과 전문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려 안부를 확인하는 Q라인을 통해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덜어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든든한 연결망이 되어드립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자율적인 기부로 운영됩니다. 전화 한 통이 어르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가정상담소 동무지기 K-케어라인과 휴라인을 신청하세요. 571-991-3033, 571-991-3033으로 전화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K-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한 벤 드리스콜 육군 장관 후임으로 애덤 텔 육군 공병단 고위 인사를 지명했습니다. 텔 지명자는 군사 안보 분야 직접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연방 대법원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 규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 상원이 민간 기업이 군 지휘 아래 해외 군사 해킹 작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전 민영화에 따른 보안과 관리 감독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됩니다. 미국이 쿠바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하고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손자도 제재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미 국채금리가 연준의 금리 동결 시사 발언에 단기물부터 장기물까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만 30년물 금리는 여전히 5%대 초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미 우주기업 4곳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속에 다음 주 파리 국제우주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간 우주정책 갈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중간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보름 동안 80만 달러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했습니다. 머스크가 설립한 슈퍼팩은 공화당 후보 지원에 자금을 집중했습니다. 미 하원이 이스라엘 보이콧에 동조하는 대학의 연방 예산 지원을 차단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단속 요원 대거 채용 과정에서 기본적인 신원 조사까지 생략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졸속 채용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DC에 추진하는 76m 높이의 개선문 공사가 이르면 2주 안에 시작됩니다. 의회와 협의 없이 추진되면서 역사적 경관 훼손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공무원 채용 면접에 AI를 시범 도입합니다. 지원자의 답변을 AI가 녹음 요약하고 최종 평가는 채용 담당자가 맡게 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금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가 중국산 자동차 업계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의회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3일 인터넷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업계의 이익단체인 미국 자동차 혁신연합은 양당 지도부에 중국산 커넥티드카의 판매와 수입, 제조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동차 혁신연합은 서한에서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불공정 무역과 보조금, 지식재산권 절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미국 자동차 산업이 위협에 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차 혁신연합은 위협의 규모와 시급성을 고려해 올해 의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중국산 자동차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금지 조치를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넥티드카는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일명 스마트카로 요즘 출시되는 자동차 중 이런 기능을 일부라도 탑재하지 않은 차량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도 중국 자동차 업체의 미국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 상무, 과학, 교통위원회는 지난 7월 중국 측 지분이 15%를 넘는 기업의 미국 내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중국 투자자들이 지분 약 20%를 보유한 독일 멀세디벤츠도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연방 하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존 보젤라 자동차 혁신연합 회장은 세계 자동차 제조업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전략에 미 정부가 국가안보 정책으로 대응한다는 분명한 초당적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가 인종에 따른 주거와 교육, 고용과 보건 등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장기 계획을 내놨습니다. 만다는 시장 취임 이후 처음 마련된 뉴욕시 차원의 인종평등 계획이지만 일각에서는 목표에 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뉴욕시가 인종에 따른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장기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런 맘르니 뉴욕시장과 뉴욕시 형평성 인종정의 사무국은 뉴욕시 최초의 시차원의 인종평등 계획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 4월 예비안 발표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45개의 시정부기관과 합의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핵심은 오는 2034년까지 인종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 위한 8가지 목표입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확대해 높은 주거비와 노숙 문제로 인한 격차를 줄이고 교육 분야에서는 유아 교육과 공립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서 학생들의 학업 격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용에서는 직업 훈련을 강화해서 유색인종 주민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사법 분야에서는 유색인종의 높은 수감률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흑인 산모 사망률을 낮추는 등 보건 서비스를 개선하고 교통 취약 지역의 버스 서비스 확대, 또 저소득 지역의 초고속 인터넷 접근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각 시기관의 추진 상황을 2년 마다 보고서로 공개하고 인종형평성위원회가 이행 과정을 감독토록 했습니다. 만다니 시장은 앞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와 공개적인 성과를 통해 시민들이 시정부의 정책을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계획에 제시된 목표에 비해서 실제 얼마나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계획이 실제 뉴욕 주민들의 생활 속 인종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남아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버지니아주에서 치솟는 전기료와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를 둘러싼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잘라 하시미 부지사는 2일 에너지 비용 청취 투어에 나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데이터센터 확대와 도미니언 에너지 인수 합병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2: 버지니아주 북부 주민 약 100명이 2일 한자리에 모여 상승하는 전기요금과 도미니언 에너지의 인수합병 계획에 대한 우려와 요구를 쏟아냈습니다. 가잘라 하시미 버지니아 부지사가 주최한 에너지 비용 청취 투어, 에너지 코스트 리스닝 투어의 첫 일정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전기 사용량이 지난해보다 줄었는데도 전기요금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한 주민은 데이터센터가 몰려있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력 때문에 수천 달러의 전기요금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도 도미니언 에너지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미니언 에너지는 전기 구매와 공급에 드는 비용이 상승한 것이 요금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의 급증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됩니다. 버지니아주 의원들은 데이터센터가 주 전체 전력 소비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I 업계에 종사한다고 밝힌 한 주민도 데이터센터 추가 건설에 반대하며 AI 수요가 계속 증가하더라도 더 많은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는 가운데 또 다른 쟁점은 플로리다 기반의 에너지 기업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670억 달러를 들여 도미니언 에너지를 인수하려는 계획입니다. 하시미 부지사는 합병의 핵심은 이 거래가 실제로 버지니아에 도움이 되는지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합병안은 버지니아주 규제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으며 내년 1월 중순까지 결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현장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이 합병을 막아야 한다며 두 기업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합병을 지지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전력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고객의 증가하는 수요를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전력 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청취 투어는 북버지니아에서 시작됐지만 앞으로 버지니아주 다른 지역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하시미 부지사는 데이터센터가 집중된 곳은 라우든 카운티이지만 그 영향은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고 버지니아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터센터 확대와 도미니언 에너지 합병이 버지니아의 경제와 에너지 미래에 어떤 선택이 될지 앞으로 이어질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백악관이 불법 이민자 추방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아케이드 게임들을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미 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과 복원 정책, 신생아의 자산 형성을 위한 트럼프 저축 계좌 등을 홍보하는 저해상도 게임 5종을 선보였습니다. 모바일 게임인 스네이크와 비슷한 니오런은 트럼프 대통령을 닮은 백인 남성 아이콘이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을 하나씩 붙잡아 연행하는 듯한 묘사를 담았습니다. 많이 붙잡아 추방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고 추방 대상은 대체로 갈색이나 검은색, 노란색 피부로 그려졌습니다. 블록을 쌓아 없애는 고전 게임 테트리스를 모방한 장벽을 쌓아라는 미국으로 넘어오려는 무리로부터 국경을 지키자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게임입니다. 또 다른 게임인 서플라이 라인에서는 이용자들이 조립 설비를 따라 이동하는 음식 중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라는 뜻을 담은 마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트럼프 세이빙스 타이콘은 신생아들의 미래 자산 형성을 위한 이른바 트럼프 저축 계좌를 홍보하는 게임입니다. 트럼프 계좌는 트럼프 2기 재임 기간인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 $1,000를 지원하는 겁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명소인 내셔널몰을 가로질러 집회를 가져다 줍니다. 인권 단체들과 게임 디자이너들은 해당 게임들을 즉각 비판했습니다. 텍사스주에 있는 인권단체 프론테라 연맹의 공동대표인 아메리카 가르시아 그레이월은 그들은 수년 동안 사람들의 인생을 놓고 장난쳤는데 이제는 비디오 게임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게임 디자이너들도 백악관이 내놓은 이번 게임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인간다움과 배려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라거포도 박스당 14불99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불99 적상추 청상추 번들당 99장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파운드당 13불99 양념 목등심 불고기 파운드당 8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아침 출근길 맨해튼 지하철 안에서 한 괴한이 흉기로 개조된 너클을 휘둘러 30대 승객이 목과 등을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4: 경찰과 당국에 따르면 사건은 목요일 오전 7시 40분쯤 맨해튼 어퍼웨스트 사이드 90 6번가역을 지나던 다운타운 방향 2번 지하철 열차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출근 중이던 30세 남성 피해자에게 한 남성이 접근해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곧이어 날카롭게 개조된 브라스 너클, 너클형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목과 등을 찔렀습니다. 범행 직후 용의자는 열차가 역사에 멈춰서자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와 함께 주변 지역을 수색하던 중 인근에서 용의자를 찾아내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목과 등을 다친 피해 승객은 인근 마운트 사이나 이 웨스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기소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 지하철 내 강력 사건이 이어지면서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3: 오는 11일 9.11 테러 25주년을 앞두고 뉴욕 소방국이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테러 이후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대원들을 기리는 자리였는데요. 관련 소식 정석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뉴욕 소방국 FDNY가 지난 2일 브루클린 본부에서 추모식을 열고 세계 무역센터 추모벽에 36명의 이름을 새로 새겼습니다. 이날 추가된 이름은 제임스 J. 리치스 부소방사장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2001년 9월 11일 테러 당일 숨진 대원들이 아니라 이후 세계 무역센터 현장에서 구조와 복구 작업에 참여하다 질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 대원들입니다. 릴리안 본위시 뉴욕 소방국 소속 대원 가운데 세계 무역 센터 관련 질병으로 숨진 인원은 이미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01년 9월 11일 테러 당일 순직한 FDNY 대원 343명을 크게 웃도는 숫자입니다. 소방관뿐 아니라 구조와 복구 작업에 참여했던 전체 인원으로 범위를 넓히면 9.11 관련 질병으로 숨진 사람은 9,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9.11 테러는 25주년을 맞습니다. 뉴욕시는 오는 11일 추도식에 2001년 테러와 1993년 세계무역센터 폭탄 테러 희생자 2,983명의 이름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특히 25주년을 맞는 올해부터는 새로운 7번째 묵념 순서가 추가돼 앞으로도 추모식에서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세계무역센터 붕괴 현장의 그날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남아있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3: 미 상원이 민간기업이 사이버사령부 지휘 아래 사이버 군사 해킹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4일 보도했습니다. 상원이 제안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은 미군이 사이버 작전을 수행할 민간기업과 계약을 맺는 것을 허용하는 시범 프로그램 도입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수행하는 사이버 작전은 사이버사령부 지휘 아래 국방부 관리들의 감독을 받으며 해외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일을 말합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군과 정보기관 등이 맡아온 해킹 군사작전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장하는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여름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감독 아래 미국 기업들이 외국의 사이버 범죄 조직을 해킹하고 마비시키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 기업에 적의 시스템 교란과 파괴까지 야기할 수 있는 단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지만 상원이 제출한 안은 민간 기업의 역할을 미군의 목표물인 시스템에 침투하는 정도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창설 16년이 된 미군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사령부 2.0이라는 이름 아래 인공지능 확산, 지속적인 인재 유출, 계속되는 전쟁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 해킹 분야의 민영화는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해킹 산업의 속성상 광범위한 보복, 의도치 않은 긴장 조성, 관리 감독 부재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사령부를 개혁하는 선에 머물러야 한다는 비판론이 제기됩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을 포함한 옹호론자들은 정부의 사이버 보안 취약점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민간 해커들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상원 안이 통과되면 시범 프로그램은 내년 3월 도입돼 2030년 말까지 운용됩니다. 국방수건법은 관례상 초당적으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입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군사 분쟁을 겪으면서 사이버사령부 업무가 극도로 가중되는 상황에서 상원 안이 나왔다며 사이버사령부 지휘부의 업무 지속 가능성과 정신적 건강 문제, 심지어 극단적 선택 급증 등의 문제도 이 법안을 추진하는 배경이 됐다고 해석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인종이나 출신 배경을 입학과 장학금 등에 반영하는 사립학교에 대해 연방 면세 지위를 박탈하는 새 규정안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흑인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 정책을 백인에 대한 역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인데요. 하버드대를 비롯한 미국 대학들의 인종 다양성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6: 미 재무부가 입학 정책과 장학금 혜택 등에 학생의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를 반영하는 사립학교는 면세 혜택을 박탈하겠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흑인과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가 백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인데 법적 논란이 커서 소송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무부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놓은 국세청의 새 규정안은 사립학교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또는 민족적 출신을 근거로 차별하는 정책이나 관행을 채택하고 유지하거나 시행할 경우에 세법상 연방 면세 지위를 받을 자격이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규정은 입학, 교육정책, 장학금과 대출, 체육활동 그리고 학교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신 가족소득, 지리적 위치, 가족 중에 첫 대학 진학 여부, 개인적인 어려움, 군인 가족 여부, 학업 성취도 등 인종 중립적 기준을 활용해서 입학 정책이나 재정 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허용했습니다. 규정은 내년 5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입니다. 이 규정에 적용을 받는 미 사립학교는 1만 8천 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미 사립학교는 비영리 자선단체와 마찬가지로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학교에 내는 기부금도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규정이 확정 시행될 경우에 백인 역차별을 이유로 면세 지위가 박탈된 학교는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학교 법인의 채권 발행, 사모펀드 투자, 지식재산권 계약 등이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재무부의 발표는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지난해 하버드대를 비롯한 아이비리그 대학들과 벌였던 교육 전쟁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당시에는 정부 보조금 중단이 사용됐다면 이번에는 세금이 동원된 셈입니다. 당초 미국의 인종차별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육 분야에 도입됐던 적극적인 우대 정책 프로그램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색채가 짙다고 보고 이를 제거하려 하는 겁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학교들이 인종에 기반한 우대를 형평적인, 포용적인 또는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다시 포장한다고 해서 그 차별적인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사회적 파장뿐 아니라 법적 논란도 커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교육단체의 소송도 확실시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재무부는 인종 간의 교제가 근본적 공공정책에 위배된다면서 면세 지위를 박탈했던 1983년 대법원의 판례 입학전형에서 인종 고려를 제한한 2023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1983년 판례에 사용된 근본적 공공정책의 개념이 모호하고 2023년 판례도 인종에 대한 고려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학계와 법조계에서 만만치 않다고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3: 미 연방정부가 공무원 채용 면접에 인공지능을 시범 도입한다고 CBS 뉴스가 3일 보도했습니다. AI 면접이 처음 적용되는 대상은 2년 임기로 채용하는 민간 기술 전문가 영입 프로그램 지원자입니다. AI 기반 채용 플랫폼인 코드 시그널로 진행되는 면접에서 지원자는 AI의 질문을 받게 되고 AI는 지원자의 답변을 녹음하고 요약합니다. 이후 채용 담당자는 AI가 정리한 면접 내용을 검토해 지원자를 평가하게 됩니다. 당국자들은 이번 시범 사업을 계기로 향후 연방정부의 채용 면접에서 AI 활용이 더욱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약 19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연방정부는 채용 심사 과정에서 AI 활용이 민간 기업보다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관리처는 지난주 각 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다만 중요한 인사 결정에는 사람이 감독해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인사관리처는 그동안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방정부의 채용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인사관리처는 이미 내부 업무에도 AI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흥미롭고 이색적인 이야기부터 놀랍고 화제가 된 소식까지 전해드리는 시간. 세계는 지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의 제1본 대한민국 민단 지부에 면도날과 현금이 담긴 섬뜩한 우편물이 배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바현 이치카와시 민단지부 사무실에 면도칼과 함께 15엔 50전이라는 현금이 동봉된 우편물이 배달된 건데요. 이 15엔 50전은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일본 자경단 등이 바르미 서툰 조선인을 식별하고 학살할 때 말하게 했던 역사적 상처가 담긴 문구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뜸했던 극우 세력의 빗나간 위협 행위가 다시 머리를 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현지 제1동포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규모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 정부가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제발 히말라야로 놀러와 달라며 이색적인 호소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팔 관광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네팔이 부른다, 니폴 컬링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우리의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는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번 홍수로 무려 1,000명이 넘게 숨지거나 실종되는 비극을 겪었지만 네팔 경제의 10%를 차지하는 관광 산업마저 무너지면 피해 복구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장관은 지금 네팔을 찾는 것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재앙과 싸우는 한 나라를 돕는 위대한 구호 활동이라며 방문을 적극 호소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남미의 무정부 상태 국가인 아이티에서 현지 갱단에 납치됐던 한국인 두 명이 무사히 석방됐다는 안도감 섞인 소식입니다. 이들은 한국 기업 직원들로 지난 7월 말수도 포르투프랭스에서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이동하던 중 갱단의 총격을 받고 납치됐었는데요. 당시 안타깝게도 경호 경찰관 한 명이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히라비주만의 한 명이 먼저 풀려난 데 이어 남은 한 명도 마침내 무사히 석방되어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T는 현재 갱단의 폭력으로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된 만큼 외교부는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각별한 안전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세계는 지금에서는 일본 민단에 배달된 위협 우편물 소식부터 홍수 피해 속에서도 관광객을 부르는 네팔의 호소, 그리고 IT 피랍 한국인 석방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특별한 소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이었습니다.

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2: 이 시간은 벤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커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뉴욕 1원 구름이 다소 끼는 가운데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전망됩니다. 낮에는 여름의 더위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외출하실 때 가벼운 옷차림이 좋겠고 아침과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낮보다는 한결 선선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하늘이 한층 맑아지면서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주말을 맞아 야외 활동 계획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쾌청한 날씨를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낮아져 한층 쾌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전반적으로 덥고 후덥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94도, 섭씨 34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전망됩니다. 특히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체감 더위가 강할 수 있겠습니다. 기온이 가장 높은 한낮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토요일인 내일은 날씨가 한결 달라지겠습니다. 오전엔 구름이 조금 지나겠지만 오후에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면서 화창한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기온도 오늘보다 크게 내려가면서 주말 나들이 즐기기에 비교적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1도, 섭씨 27도, 최저 기온 65도, 섭씨 18도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뉴욕과 워싱턴 모두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토요일에는 두 지역 모두 기온이 내려가면서 한층 쾌적한 주말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9월 4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K-Radio 정오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이민세관 단속국 ICE가 단속 요원을 대거 충원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신원조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사실상 졸속 채용을 진행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3일 뉴욕타임스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내부 고발 신고서에 따르면 ICE 직원 채용 담당자는 지난해 여름 채용 과정에서 검증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국토안보부 감찰관실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7년간 ICE에 근무한 이 담당자는 최근 채용 기준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기본적인 지문과 신원, 신용조회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지원자들이 최종 채용 제한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내부 고발로 지난 1년간 미 전역에 대거 배치된 ICE 요원들의 적격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ICE는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문 등 신원 정보와 개인 설문지를 토대로 범죄 이력을 확인하고 외부 계약업체를 통해 추가 신원 조사를 거쳤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자의 기밀정보 접근 자격을 검증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ICE가 단속 인력을 대거 늘리면서 채용 검증 절차도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ICE 고위층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짚었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ICE 채용 기준 완화에 대해 우리 기관은 철저함보다 편의를 택했다며 그 결과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 안보까지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습니다. 아이스는 최근 신입 요원 훈련 기간을 기존 10주에서 6주로 단축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입 요원들이 신원 조사를 채 마치기도 전에 근무지에 정식 배치되는 일도 벌어졌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아이스 훈련센터에서 근무했던 변호사 라이언 슈엔크는 올해 초 훈련 프로그램이 부실하고 결함이 있는 데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공개 내부 고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3일 ICE의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콜롬비아 출신 남성이 총에 맞아 숨진 것을 계기로 ICE의 채용 관행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출신 남성 단속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ICE 요원 데이비드 브루예트가 아프가니스탄 파병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메인주의 한 관계자는 브루예트가 2024년 지역 경찰에 지원했다가 위험 신호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탈락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허용되어온 취업허가, 이른바 H-4EAD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최근 H-1B 제도를 둘러싼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미국 내 외국인 전문 인력과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부여해온 취업허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DHS는 최근 규제 추진 목록을 통해서 일부 H-4 비자 소지 배우자를 취업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4 비자는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발급되는 동반 가족 비자입니다. 현재는 일정 요건을 충족 한 H-4 배우자가 노동허가증 EAD를 신청해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도입됐습니다. 특히 고용기반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인 H-1B 전문직 종사자의 배우자들에게 경제활동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DHS가 추진하는 새 규정이 현실화될 경우에 일부 H-4 배우자들은 앞으로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아직 규정 재정 절차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식 규정안이 연방관보에 게재되고 의견 수렴과 최종 규정 발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H-4 EAD 제도가 즉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기존 소지자들도 현 시점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서 취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H-1B 제도 전반의 규제 강화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DHS는 지난달 H-1B 쿼터 대상 신청권마다 $103,265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 H-1B 근로자가 직장을 잃은 뒤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체류 신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온 최대 60일의 유예기간을 없애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H-1B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의 체류와 경제활동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변화가 잇따르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H4EAD 제도는 고학력 전문직 배우자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해온 만큼 제도가 폐지될 경우에 많은 가정이 소득 감소와 경력 단절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의 우수한 전문 인력을 미국으로 유치하려면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취업과 가족의 정착 여건도 중요한 요소인데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제한할 경우에 미국 기업의 인재 확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정보기술, 의료와 과학 분야 등 전문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숙련된 외국인 인재들이 미국 대신 다른 나라를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DHS의 H4EAD 폐지 방안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최근 이어지는 H1B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이 미 전문 인력 시장과 이민자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2: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두 달가량 앞두고 우편투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며 연방대법원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중간선거 투표용지 발송이 일부 주에서 곧 시작되는 가운데 우편투표 규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격화하면서 선거 현장의 혼란상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3일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미국 우정공사의 새 우편투표 관련 규정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긴급 신청을 대법원에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행정명령을 통해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거나 통일된 투표용지 봉투 양식을 따르지 않는 주에 대해 투표용지 배달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우정공사에 부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23개 주와 투표권 옹호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정부의 선거관리 권한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이 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지난달 연방항소법원도 이 조처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우정공사의 구체적인 시행규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급심의 집행정지 결정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하며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우정공사가 세부 규정을 발표하자 민주당 측은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새 규정 시행을 2주간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새 우편투표 규정의 시행을 막은 연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대해 다시 한번 대법원의 개입을 요청한 겁니다. 법무부는 새 규정이 봉투 디자인과 수취인 정보에 관한 제한적인 요건에 불과하다며 주정부의 선거관리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 이 규정은 명백히 주정부의 선거관리 권한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며 특정 선거 관련 우편물에 합리적인 준비 요건을 두는 것일 뿐이라고 대법원에 설명했습니다. 반면 일부 주와 지자체에서는 이미 투표용지와 봉투 인쇄를 마친 만큼 선거를 두 달 앞두고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어렵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오는 4일부터 우편 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들에게 투표 용지를 발송하는 등 실제 투표 절차가 시작되면서 대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미국 대학의 연간 학비가 마침내 1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무려 15개 대학의 연간 비용이 1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학비에 비해 졸업 후 얻는 경제적 가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3: 프린스턴 리뷰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생활비를 포함해 연간 비용이 10만 달러를 넘어선 대학은 지난해 두 곳에서 올해 15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4년을 다닐 경우 단순 계산으로만 해도 대학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40만 달러에 육박하는 셈입니다. 가장 비싼 대학은 캘리포니아의 하비머드 칼리지로 연간 비용이 10만 4,512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어 듀크 대학교가 $103,975, 시카고 대학교가 $103,821로 뒤를 이었습니다. 뉴욕주에서도 5개 대학이 이른바 10만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나드 칼리지가 $103,000, 포덤 대학교가 $102,188, 바사 칼리지가 $101,051, 뉴욕 대학교, NYU가 $109,98, 그리고 콜게이트 대학교가 $102,240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높은 학비가 반드시 높은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최고 가치 대학 순위를 보면 학비가 가장 비싼 대학 가운데 상위권에 오른 학교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가장 비싼 하비머드 칼리지는 가치 순위 50위, 시카고 대학교는 60위, 듀크 대학교는 166위에 그쳤습니다. 특히 뉴욕대학교는 학비 순위로는 12위였지만 가치 순위는 321위에 머물렀고 포덤대학교는 학비 순위 8위에 비해 가치 순위는 423위였습니다. 바사 칼리지도 가치 순위가 514위에 그쳤습니다. 반면 뉴욕시립대, 큐니 계열 대학들은 최고 가치 대학 순위에서 상위 7개 자리를 차지해 고가 사립대와 뚜렷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다만 대학이 제시하는 10만 달러는 모든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스티커 가격이 고소득층을 겨냥한 기준 가격인 경우가 많고 상당수 학생들은 재정 지원과 장학금을 받아 실제 부담액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일부 대학의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은 학생들의 연간 실질 부담금이 3만 달러 안팎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대학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학비가 얼마인지를 넘어 졸업 후 소득과 취업 기회, 그리고 실제로 부담하는 학비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비싼 대학이 반드시 가장 좋은 투자라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체 15개 초고가 대학 목록과 주요 대학의 연간 비용 및 가치 순위는 K-Radio New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2: 이란 전쟁에 투입됐다가 2일 휴식과 정비를 위해 태국 람차방항에 입항한 미군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의 모습이 충격을 던졌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성영화 기자입니다.
1: 286일간 연속으로 바다에 머물면서 작전을 수행한 에이브러햄 링컨함은 355m에 달하는 선체 대부분이 온통 노구로 덮여 있었습니다. 미 군사 전문 매체 TWZ는 이란을 상대로 한 혹독한 전투를 치르느라 입항 없이 286일을 바다에서 버텼다며 그 결과 훈장과도 같은 상처들을 고스란히 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선체 양 측면은 물론 비행 갑판 가장자리와 돌출 갑판 주변까지 흘러내린 녹과 이끼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며 지구상 최강의 함정이자 미군 전력의 핵심 상징인 군함으로선 다소 놀랍고 동시에 수개월간 견딘 고초의 증거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옥에 다녀온 것처럼 보였다고 비유했습니다. CNN은 그러나 전문가들을 인용해 링컨호가 지난해 11월 모항인 샌디에고를 떠난 뒤 약 9개월간 연속 작전을 수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외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링컨호와 같은 니미츠급 항모에서 근무했던 전 미 해군 대령 칼 슈스터는 60일 이상 연속 바다에서 작전을 한 군함의 흘수선을 따라 녹이 쓸어 있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녹 문제는 전투 중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흘수선까지 내려가 녹을 긁어내고 녹 방지 페인트를 두 겹 바른 뒤 군함용 회색 페인트를 다시 두 겹으로 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링컨함의 녹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약 한 달이 걸릴 전망입니다. 미 해군 함정에 흘러내린 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로부터 여러 번 지적받았던 사안입니다. 비단 녹 문제뿐 아니라 링컨함은 장기간 작전에 투입된 탓에 불안정한 보급과 승조원의 사기, 정신건강 관리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지적이 제기됐었습니다. TWZ는 링컨함의 현재 상태는 매우 특정한 작전적 상황이 불러온 극단적 사례라며 항모 전력에 가해지는 부담은 수년간 누적됐고 이제 낮게 타오르는 위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2: 미국이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손자 피델 에르네스토 카스트로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3일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은 형인 피델에 이어 2006년부터 쿠바를 통치했고 2018년 의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마크로비오 국무장관은 X에 쿠바 공산정권의 지배계층은 일반 국민이 굶주리는 실패한 국가를 지배하면서 제재 회피와 불법적인 수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며 카스트로 일가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무부는 쿠바의 전력 인프라 장비 수입 업체 아바페트를 포함한 에너지 관련 기업 두 곳과 니켈 광산 업체 두 곳, 쿠바 대외은행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아바페트는 노후화된 쿠바 전력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특수 장비와 예비 부품을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쿠바의 에너지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에너지 관련 기업을 겨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서 쿠바의 국영 석유 가스 기업을 제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부터 쿠바에 대한 석유 공급을 차단하는 한편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치에 대해 에우헤니오 마르티네스 엘리케스 주 멕시코 쿠바 대사는 미국이 쿠바 국민을 소모시켜 굴복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쿠바 정부는 이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시장 개혁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라 쿠바 민간 기업은 국영 고용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원을 직접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2일 미 여성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히는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1960년대 여성의 현실을 직접 취재해 세상에 알린 것을 시작으로 여성의 권리와 사회적 평등을 위해 평생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미국 여성운동을 대표해온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2일 뉴욕시 자택에서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스타이넘은 기자로 활동하던 1963년 뉴욕 플레이보이 클럽에 버니걸로 직접 취업해 여성 종업원들의 근무 환경을 취재하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낙태권, 임금 격차 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면서 여성운동의 중심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1971년에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미 여성 정치 코커스를 공동 설립했고 이듬해인 1972년에는 여성주의 잡지 미즈를 공동 창간하기도 했습니다. 미즈는 당시에 공개적으로 다뤄지기 어려웠던 낙태, 가정폭력, 성차별 등의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며 미 여성운동의 대표적인 매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타이넘의 활동은 미국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는 세계 각국의 여성 평화 운동가들과 함께 위민 크로스 DMG에 참여해서 북한을 방문하고 남북 군사 분계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이산 가족 상봉, 평화 협상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심을 이어갔던 스타이넘은 여성의 권리뿐 아니라 인권과 사회적 평등을 위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3년 스타이넘에게 대통령 자유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스타이넘은 80대 이후에도 강연과 사회활동을 이어갔으며 최근까지도 젊은 세대에게 여성과 사회의 평등을 강조해왔습니다. 60년 넘게 여성의 권리와 사회적 평등을 위해 목소리 내온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미 여성운동의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미국 선거철마다 공화당 승리를 위해 거액을 써온 일론 머스크 CEO가 올해 중간선거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3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머스크가 직접 설립한 슈퍼팩 아메리카팩은 전날 밤 연방선거위원회에 중간선거 관련 첫 지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 내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에서 31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총 8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 가운데 90%는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투입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만 24만 7천 달러를 썼습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 본사 소재지인 텍사스는 전통적인 공화당 우세 지역이지만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격전지로 부상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와 공화당 소속 켄 팩스턴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 중이며 탈라리코 캠프는 5월 말부터 광고에 2,500만

0: 1불 99, 제스프리 골드 키위 싱글 박스 27불 99, 라고 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8불 99. 오리온과 매일 유업 인기 상품 특별 행사. 맛있는 간식부터 신선한 유제품까지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인기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9월 4일 금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벤과 패신저벤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0: 1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요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 볼까요? 적정 분량 27분 30초로 시작했던 잡지사를 분량 고도비만으로 만들어버린 주범이죠. 숭실세븐의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3: 요새 전체적으로 잡지사 분량 인플레이션이 심합니다.
4: 네, 그러게요. 저보고 좀 길게 한다. 뭐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3: 좋습니다. 저희는 지식의 양이 무럭무럭 쌓이고 있습니다. 예.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 살 빼는 주사를 유명한 위고비 또 마운자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약물을 비만 치료에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공식 권고하는 일이 있었는데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비만약 사용 지침을 낸 게 처음이라고 해서 오늘 위고비, 마운자로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살 빼는 약이라고 하면 그 나비약, 나비알약 이렇게 많이 불렸던 펜터민 성분의 식욕 억제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거랑 이번에 그 위고비 마운자로랑은 뭐 어떻게 다른지 기전도 궁금하고.
4: 펜타민뿐만 아니라 그 비슷한 형태로 좀 이렇게 살을 빼게 한다라는 약들이 꽤 많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을 먹고 싶게 만드는 그 신경작용. 신경을 건드려서 말하자면 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입맛을 떨어지게 하고 먹고 싶다는 그 기분을 좀 만들게 하는 쪽으로 사람의 신경, 뇌를 자꾸 조절할 수 있도록 건드려가지고 밥 먹기가 싫으니까 먹는 양이 적어지고 그러면 살이 빠진다라는 요 작전을 이용을 하는 게 이런 류의 약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람의 신경을 이렇게 건드리는 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좀 마약이라든가 그런 우리나라에서 흔히 뭐 향정 이런 말 많이 쓰죠.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련의 중독성이라든가 그런 위험성이 좀 평가될 만한 그런 약들을 묶어가지고 따로 법적으로 엄밀하게 관리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데 그런 식의 좀 위험성이 높다. 중독성이라든가 다른 부작용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혁명적인 혁신적인 수단으로는 많이 인정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뭐 일부 제한적으로 좀 사용되긴 했지만 장기간 복용을 한다거나 혹은 뭐 이런 의사로부터 정식의 어떤 처방을 받지 않고 몰래 구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이런 마약 중독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물론 뭐 제한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의사의 처방과 함께 안전하게 제한적으로 사용하면 여전히 뭐 어느 정도의 그런 기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만 네네. 그 효과에 비해서 좀 위험하고 좀 잘 가려서 해야 된다라는 그 한계가 좀 너무 명확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뭐 아까 말씀하신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계통의 그런 약들은 하나로 다 좀 묶어가지고 따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좀 다른 계통의 새로운 길을 뚫어가지고 나온 새롭게 등장한 신개념.
3: 신개념?
4: 차세대. 아, 이런 말 우리나라 관공서에서 참 좋아하죠. 차세대. 신개념, 차세대. 거기에 딱 어울리는 계통의 그런 약들입니다.
3: 어떤 점에서 그렇죠?
4: 일단은 이 약들의 뿌리가 좀 다르고 특이해요.
3: 어떡해요?
4: 일단 이 약들은 처음에 개발되어가지고 많이 사람들에게 사용된 게 살 빼는 약으로 애초에 개발되어가지고 사용된 게 아닙니다.
3: 당뇨?
4: 네, 이 약들은 처음에 다 당뇨병을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약들로 개발이 되어가지고 먼저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네. 한 2010년대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한 10년도 더 전이죠. 그 전도쯤부터 세계 각국에서 이 약이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좀 좋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사를 해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네. 당뇨병을 치료하면서 보니까 당뇨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되면 물론이고 사람이 체중 감량하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부작용이 별로 크지가 않다라는 거를 10년 동안 당뇨 치료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확인을 한 거죠.
3: 예.
4: 그런 상황 속에서 아, 이 정도의 어떤 문제밖에 없는 약이라고 생각한다면 당뇨 안 걸린 사람이라도 그냥 체중 감량을 위해서만 써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과감하게 도전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3: 네네.
4: 역시 예상했던 대로의 효과가 예상했던 정도의 부작용과 함께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요거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이 살 빼는 약 쪽으로 살 빼는 주사 쪽으로 완전히 이 시장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은 소비자 쪽에서 확보가 되거든요.
3: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부작용 아니죠?
4: 네. 그래서 네. 더군다나 이제 당뇨 치료제용으로 이미 많이 써봤어요.
3: 네.
4: 그러다 보니까 아 어떤 정도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미 경험이 있거든요.
3: 네.
4: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처방이 되고 있어가지고 요거를 개발한 이 약회사들이
3: 네.
4: 주가가 폭발적으로 높아질 정도로
3: 그쵸.
4: 네, 엄청난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죠. 이런 부류의 약들을 다 좀 모아가지고 하나의 뿌리를 찾아본다라고 하면 뭘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좀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3: 네.
4: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이다라는 네. 식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뭡니까?
4: GLP-1이라고 하는 것은 몸속에서 저절로 생기는 일종의 호르몬 같은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GLP-1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냐라고 하면
3: 네.
4: 몸의 피 속에 돌아다니는 그 당분의 함량을 조절하는데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3: 아, 당분 함량을 조절하는데.
4: 네, 조절하는데 뭐 직접적으로 관련하는 걸로 옛날부터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수능 시험에도 나오는 물질로는 인슐린 같은 그런 물질이 있죠.
3: 인슐린, 예. 네,
4: 그런 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거고 그거 말고도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포도당, 당분으로 우리가 전에 뭐였죠?
3: 당뇨과학, 폭삭소가수다.
4: 폭삭소가수다 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 당분 많이 얘기했어요.
3: 네.
4: 사람의 제일 많이 활용되는 근원이 되는 건 포도당이라고 말씀드렸죠.
3: 네.
4: 여기서 말하는 당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포도당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피 속에 포도당이 얼마나 돌아다니느냐. 요거를 조절하는 물질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기본으로 생각하는 게 인슐린이었어요.
3: 네.
4: 그래서 당뇨병 관련해가지고 뭐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된다. 뭐 인슐린이 나는 부족하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고
3: 그쵸.
4: 인슐린과 관련된 약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 그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효과적이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딴 것도 많이 연구한 결과로 나온 게 이 GLP-1이라는 이 물질이 사람 몸속에 생겼다가 사라지면서 사람 몸속에 있는 그 이런 포도당 성분의 함량을 조절해주는 그런 데 간접적으로 관여를 하는데
3: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죠.
4: 그렇습니다. 네. 그 약자를 따가지고 그런 게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그중에 제일 먼저 눈에 잘 띈 거라고 해가지고 GLP-1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것인데
3: 네.
4: 그게 몸속에 있으면 처음에는 이 혈당 피 속에 있는 포도당 양을 좀 조절하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3: 네.
4: 그 GLP-1이라는 사람의 몸속에서 저절로 생기는 거하고 비슷한 물질을 비슷한 물질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사람의 몸속에 진짜 GLP-1은 아니고 GLP-1하고 비슷한 물질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넣어주면 사람의 몸이 진짜 GLP-1이 아닌데도 그 GLP-1을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GLP-1인가? GLP-1을 수용하는 사람의 몸 그 부위에서 인위적으로 넣어놓은 물질도 마치 GLP-1이냐, GLP-1인가 보다. 라면서 수용을 해준다. 라고 해가지고 이 물질을 GLP-1 수용체 작용제라고 한 겁니다.
3: 예.
4: 그러니까 이게 당뇨병을 치료하는, 당뇨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 몸속에, 피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게 필요치 않은 온갖 이상한 반응을 일으켜서 사람 몸에 별의별 이상한 부작용, 합병증들이 많이 생기는 게 당뇨병이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이 극초기 때는 별 대단한 증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냥 좀 물 많이 먹게 되고 왜 물 많이 먹게 되겠습니까? 몸속에 당분이 너무 많으니까
3: 네.
4: 당분 농도가 왜 이렇게 높아? 이 당분 농도를 좀 희석시켜줘야 되겠다. 물이라도 많이 먹어볼까? 이렇게 해서 당뇨병 전형적인 증상이 물 많이 먹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3: 예.
4: 우리 저기 박광희 선생님이 아마 한 번쯤 언급해 주셨던 것 같은데
3: 이걸요?
4: 세종대왕이 물 많이 먹게 되는 소갈증이라고 표현돼 있죠. 물 많이 먹게 되는 증상이 나타났던 걸로 뭐 유명한 편인데
3: 당뇨기가 있으시죠.
4: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대부분 세종대왕이 당뇨를 심하게 앓으셨고 아마도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하셨을 것이다 라고 요즘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그런 증상에서부터 그렇게 몸의 피 속에 당분이 너무 많으면 그 돌아다니면서 일으키는 별의별 이상한 반응 때문에 네. 몸속에 다양한 부작용이 생겨서 합병증이 생기는 게 당뇨병 때문에 사람이 병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몸속에 들어있는 그 혈당의 양을 그 당분의 양을 좀 사람 이렇게 말하면 너무 드라큘라 같은가요? 사람 피를 좀 덜 달달하게 만들어 주게 하기 위해서 원래 당분을 조절할 때 몸속에서 많이 활용되는 물질 대신에 이것도 한번 좀 써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몸에다가 인공적으로 만든 거를 찔러 넣어주는 게 GLP-1 수용체 작용제로 개발된 여러 가지 물질이었는데
3: 신경을 건드리는 펜타민과는 다른 차세대의 그렇죠. 기술이라는 거죠.
4: 이거는 그러니까 피를 건드리는 거고 혈액을 건드리는 거고 그 속에 당분을 혈당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당뇨병에는 당연히 이제 효과가 있었고 네네. 해보니까 사람이 뭘 먹고 싶다 허기가 진다라고 하는 거를 결정하는 제일 큰 지표 중에 하나가 이 혈당량. 우리 뭐 은근히 그런 말 가끔 그래요? 농담 비슷하게도 쓰지 않습니까? 네. 야, 당 떨어진다. 그렇죠. 뭐 좀 뭐 먹고 하자. 뭐 이런 얘기. 뭐
3: 진담인데요.
4: 예, 가끔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사람의 허기, 사람의 어떤 체력, 사람의 어떤 피로 뭐 이런 거를 느끼는 게 몸속에 있는 당분의 양하고 좀 관련이 있다라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했는데 그렇게 몸에 혈당을 잘 조절해 줄 수 있는 물질을 넣다 보니까 네. 실제로 그것 때문에 밥을 먹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런 기분 이런 것도 저하가 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몸의 모든 그런 소화기관 그런 소화의 흐름도 그 혈당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소화작용도 이 혈당을 조절해 인위적으로 좀 조절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을 넣어주니까 네. 예를 들면 소화가 좀 비효과적으로 천천히 일어난다든가 네. 혈당이 지금 좀 아직도 풍부하고 그렇게 혈당 보충해 주려고 노력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몸이 전체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정신적으로는 식욕이 없어지고 위가 좀 덜 작용하고 아, 네. 그렇게 열심히 소화시켜서 빨리 흡수하려고 할 필요 없겠다 그래서 위나 장이 좀 덜 작용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음식이 소화되고 내려가는 뭐 속도가 좀 늦어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소화기관까지 움직임까지도 같이 바뀌게 되니까
3: 그러니까 주사 놓을 때 약간 배꼽 옆에 배 쪽에다 놓던데 그게 위랑 장이랑 가까워서
4: 그거하고는 저는 제가 보기엔 큰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냥 놓기 좋아서 뭐 좀 그렇게 놓는 것 같기도 한데 예. 근데 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의외로 연구를 해보면 아직도 이 GLP-1 수용체 작용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뇨 치료제를 개발하다가 그게 단순히 신경을 직접적으로 건드린 게 아니라 네. 피 속에 들어있는 당분을 건드리다 보니까 그게 식욕과 소화를 건드리게 되면서 밥을 먹고 싶은 마음, 밥을 먹은 거의 효과 자체를 줄임으로 인해서 둘 먹으니까 당연히 살이 빠지겠죠. 예. 이런 쪽으로 효과가 쭉 이어지면서 예. 사람의 살을 빠지게 하는 쪽으로 지금 효과가 확인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살 빼는 약으로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3: 요것부터 한번 여쭤보고 GLP-1은 그럼 합성해서 만드는 건가요? 어디서 구해오는 게 아니에요?
4: GLP-1은 사람 몸속에서 그대로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약으로 쓰는 거는 GLP-1이 아니에요. GLP-1과 비슷한 효과를 내주는 거를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GLP-1하고 좀 달라요. 네, 네. 일부러 그걸 만든 거예요. GLP-1하고 더 그 얘기부터 좀 할까요? GLP-1이 처음에 이제 과학자들 그 생각 당연히 했겠죠. GLP-1이 당분 이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다. 그러면 GLP-1이 부족할 때 네. GLP-1하고 똑같은 걸 넣어주면 네. 좀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네. 근데 GLP-1이 금방 생겼다.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도 이거하고 뭐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뭘 좀 먹었는데 네. 이제 인간적으로는 이 정도면 좀 뭔가 먹을 만큼 먹은 것 같은데 네. 돌아서고 나면 다시 뭔가 배가 고파지고 입이 심심해지고
3: 가짜 배고픔.
4: 네, 뭐 그렇게 되는 수가 많이 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 이거 GLP-1의 효과를 좀 오래가게 하는 뭐가 있을 수는 없나. GLP-1이 금방 생겨서 영향을 미치고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런 뭔가의 수용체 작용체를 연구하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네.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는 물질이 생겨가지고 그 물질이 영향을 미치는 몸속의 어떤 부위에 달라붙었다가 작용을 하고 바로 없어진 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인위적으로 사람이 개발해가지고 그게 몸속에 영향을 미치는데 붙어가지고 작용을 하는데 안 없어져. 계속 끈질기게 붙어있어. 한참 동안 남아있다가 네. 한참 동안 겨우겨우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좀 떨어지게 한다. 이런 식의 물질을 개발을 해놓으면 그런 식으로 먹었는데 돌아서면 배고프고 먹었는데 금방 입이 심심해지고 이런 현상이 안 가고 오랫동안 뭐 별로 그렇게 먹고 싶은 생각 안 나는데 속이 아직도 뭐 배가 안 꺼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그 느낌 좀 오래가게 할 수 있는 게 없겠느냐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거를 진짜 GLP-1하고는 다른 물질을 찾아낸 게 우리가 약으로 쓰기 위해서 개발한 거고요. 그것도 아무거나 막 찾아낸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거를 잘 찾아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뇨 치료제로 한참 동안 이제 쓰고 있다가 이제 이거 살 빼는데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이제 용도가 좀 확대 개편돼서 퍼져 나간 거죠.
3: 하나만.
4: 그래서 이거를 이 기본 원리 자체는 사실은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미국 과학자들이 이걸 좀 먼저 개발해냈었거든요.
3: 미국이
4: 미국 과학자들이 먼저 이걸 개발해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당뇨병 치료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어쩌면 살 빼는 데까지도 뭐 이 정도까지는 기본 원리를 개발해내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당뇨병을 잡는데 큰 효과를 거둘 만한 나아가서 살 빼는 데도 큰 효과를 거둘 만한 쪽으로 더 개발해서 상품화하는 데는 좀 성공적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 성과를 미국 사람들이 주도 주축이 돼가지고 만드는 이 연구 성과를 보고 이쪽 길로 계속 해보면 돌파구가 나올지 모른다라고 생각한 학자들이 있었겠죠. 어디의 학자들이겠습니까?
3: 아니, 제가 알고 덴마크 스웨덴이에요?
4: 스웨덴 스웨덴에서 우리 저 기억나십니까? 스웨덴과 우리 철편에서 원소 이야기 철편에서 그때 스웨덴의 철 이야기를 하면서
3: 말매의 눈물
4: 했던 거 기억나시죠? 말매가 옛날에 조선공업이 많이 발달했었는데 지금은 조선공업이 말매의 눈물과 함께 몰락하고 스웨덴의 철강 산업이 지금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말매 사람들이 뭐라고 있겠어요? 지금은 말매 사람들이 뭘 해서 먹고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말매에 그래서 많이 육성돼 있는 산업이 뭐냐?
3: 뭐 하고 있어요?
4: 의료 제약 산업 쪽으로 많이 육성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스웨덴 말매 지역 고 무렵에서 덴마크의 코펜하겐 고 지역까지 고 근처를 이 지역 사람들 흔히 메디콘 밸리라고 불러요. 메디콘 밸리.
3: 실리콘 말고 메디콘.
4: 실리콘 밸리에서 말을 따와가지고 한 500개 정도의 각종 이런 의료 제약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지대가 있습니다.
3: 그 위고비 삭센다 이게 덴마크 기업.
4: 네, 덴마크 기업이고 네, 바로 이 메디콘 밸리 쪽에 있는 덴마크 기업 쪽에서 결국은 만들어진 거예요. 스웨덴은
3: 기쁨이죠, 기쁨.
4: 스웨덴 학자들이 실제로 이 덴마크 회사에서 많이 건너와서 일하고 있고 뭐 같이 이렇게 협업하고 있는 그런 스웨덴 업체들도 꽤나 있기 때문에 뭐 메디콘 밸리의 전체적인 성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을 거두니까 이 덴마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가치라든가 전망이 정말 폭발적으로 수직 상승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한때는 정말 우리가 정말 한 100년 전, 200년 전부터 이런 의학계에 좀 꿈같이 취급되고 있는 몇 가지 약들이 있었습니다.
3: 탈모약.
4: 탈모약. 살 빼는 약.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히고 있었던 게 하나가 지금 이 정도면 거의 잡힌 거예요. 이 정도면 완벽한 답은 아니겠지만
3: 탈모도 꿈은 아니다.
4: 지금 이제는 진짜 꿈꿀 정도가 됐어요. 이제 이게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3: 그렇지.
4: 뭐 이런 정도가 왔을 만큼
3: 대단한 거예요.
4: 대단하게 지금 온 것입니다.
3: 궁금한 게 그 인체에 원래 있는 진짜 GLP-1이 있지 않습니까?
4: 네네네.
3: 그거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유독 허기짐을 많이 느끼고.
4: 그 이제 하나의 원인으로만 오는 거는 아닌데 이제 GLP-1 차이에 따라서도 이제 그 차이가 물론 올 수도 있죠. 근데 그게 하나의 원인만으로 명확하게 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GLP-1과 똑같은 것만 넣어가지고는 사실은 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인위적인 물질 넣어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이어졌던 것인데. 네. 아 이게 진짜 여기서 진짜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3: 뭐가 재밌죠?
4: 이 GLP-1은 아니지만 GLP-1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내는 물질 GLP-1 수용체 작용제 덴마크 회사에서 개발해서 쓸 수 있는 이 물질의 아이디어가 된 거 이거를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찾아냈을까요?
3: 아, 그 발견 과정.
4: 발견 과정. 무슨 어디에서. 그러니까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디어는 생각해볼 수 있어요. 그죠? 뭐, 이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인공적인 걸 만들어서 원본보다 더 좋은 걸 한번 만들어보자. 아이디어는 누구나 상상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뭐 요즘에 산삼이 그렇게 비싸다고 하는데 산삼의 효과보다 더 좋은 거를 인공적으로 만들었는데 보면 어떨까? 그럼 잘 팔릴 텐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만드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3: 당연하죠. 예.
4: 그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느냐. 이게 진짜로 기가 막힌데요.
3: 기발한 데서 얻었나요?
4: 말도 안 되는 데서 진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오. 혹시 힐라 몬스터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3: 힐라 몬스터?
4: 네, 힐라 몬스터.
3: 게임 이름인데.
4: 일부 지역에서는 질라 몬스터라고도 합니다. 예, 네, 근데 표준 발음으로 힐라 몬스터라고 하는데, 뭔가 게임 이름 같기도 하고, 뭐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실제로 자이언트 질라, 힐라 몬스터라고 하는 그런 옛날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3: 아, 영화예요?
4: 예, 예, 영화 아니요. 아, 힐라 몬스터라는 게 진짜로 있어요. 뭔가 래퍼 이름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3: 랩 몬스터죠.
4: 힐라 몬스터. 나는 랩을 잘하지. 막 약간 이런 느낌.
3: 원대적 스타일 랩이에요.
4: 아, 이거 좀 딴하게 해서 했나? 아, 아니, 예.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 힐라 몬스터 뭐냐면 진짜로 있는 동물 이름이에요. 진짜로 좀 무시무시하게 느낄 수 있을 만한 겉모습만 보면.
3: 전설 속 동물 말고 실제
4: 아니요, 실제로
3: 동물.
4: 있는 미국 아리조나주에서 한 멕시코 일대에 걸쳐 사는
3: 아, 약간 고모도 도마뱀 닮았는데?
4: 도마뱀 종류, 도마뱀. 예. 정확하게 말하면 독도마뱀 종류, 독도마뱀 종류.
3: 독도마뱀.
4: 그 중에서도 미국 아리조나 주 쪽에서 많이 발견되는 힐라 강 주변에서 살고 있는 거라고 해가지고 힐라 몬스터라고 부릅니다.
3: 아메리카 독도마뱀.
4: 예, 이 힐라 몬스터에 침 성분을 분석하던 와중에 희한한 이상한 물질이 있다라고 해서 살펴보니까 이게 GLP-1하고 비슷한 작용을 해주는데 GLP-1은 아닌 그런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물질이 미국 아리조나주의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에 사는 이상한 이런 독도마뱀의 무슨 뭐 액기스도 아니고 독도마뱀의 침 성분 중에 하나에서 발견된 거예요.
3: 그게 영감을 받은 시초예요.
4: 기가 막히죠. 말도 안 되죠, 진짜.
3: 얘는 이거 왜 가지고 있는 거야? 얘는 뭘 쓰려고?
4: 사실 몰라요. 그런데 예. 우리가 하나 상상해 볼 수 있는 거는
3: 예.
4: 이게 상상이에요, 어디까지나. 딱 떨어지는 거는 좀 이제 이 동물에 대해서 우리 저기 안주현 선생님께 여쭤보면 조금 더 잘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나왔던 좀 전 이런 떠도는 이야기 같은 거 위주로 말씀드리면 파충류 동물 같은 거 중에 예를 들어서 왜 어린 왕자 이야기 같은 거 보면 보아뱀이 뭐 코끼리도 잡아먹는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파충류 같은 것 중에 한 번 잡아먹고 나면 한 번 크게 왕창 잡아먹고 그 다음에 한참 동안 더 이상 안 먹고 살아도 되는 그런 종류들이 꽤나 싶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저 아리조나주의 멕시코의 저 사막지대에 사는 저 힐라 몬스터 같은 저 독도마뱀은 저 근처가 되게 건조한 사막지역이기 때문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네. 사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뭘 한 번 이렇게 먹고 나면 한참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돼요. 잘 움직이지도 않아요. 몸의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요.
3: 겨우 먹은 걸로 버텨야 되니까.
4: 네. 그래서 그런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한번 먹고 진짜 오랫동안 안 먹어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3: 그게 연결되는구나.
4: 그래서 그게 혹시 연결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좀 돌았어요. 더 정확한 거는 안주현 선생님이나 이런 분이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텐데 어찌됐건
3: 신기해.
4: 침 속에 있는 그 성분이 진짜로 이 사람이 배고픔을 이 사람이 아니죠. 이 동화뱀이 배고픔을 견디는데 직접 영향을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는 뭐 모르는 일이지만 사람이 보니까 이게 GLP-1하고 왜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지라고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단서를 줬던 거예요. 그래서 GLP-1 수용체 작용제 개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당하죠. 세상에 우리 예전에 이제 곤충편 할 때 이 말씀 제가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10년 전만 하더라도 넌 도대체 커서 뭐 할 거냐라고 하면 아버지 저는 도마뱀이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어요. 저는 도마뱀을 연구하는 전공자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야, 뭐, 과학 연구하고, 뭐, 자연을 연구하고 좋은데, 기왕이면 좀 뭐, 실용적이고, 좀 현실적이고, 돈 되는 거 연구할 생각 없냐? 토마뱀 연구가 웬 말이야. 뭐 하려고. 라고, 이런 연구를 좀 낮게 보던 시대도 있었잖아요.
3: 맞아요.
4: 그런데 이게 기초과학의 무서움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의 기초과학이 넓게 발달한 미국과 같은 이런 선진국의 저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넓게 연구를 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도마뱀의 침 속에서 유럽에서 가장 큰 기업 가치가 높은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상업적인 성과를 얻은 발명품의 단서가 거기서
3: 이게 제일
4: 거죠.
3: 돈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4: 그렇죠. 아니,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또 하필이면 왜 또 침이냐. 뭐 독도마뱀 뭐 관심 가질 수도 있지만 무슨 뭐 침에 뭐 그렇게 또 관심을 가졌냐 더럽게.
3: 고라니 침 연구해야 되나 오늘.
4: 이거는 침을 연구할 만한 또 이유도 지금 와서 돌아보면 또 이유도 있긴 있었어요. 처음에 이거 연구한 사람들한테 독도마뱀 침이래. 와 진짜 희한한 것도 연구한다.
3: 아무리 미국이어도.
4: 아, 그런 사람들 꽤나 있었겠죠 사실은. 특히나 뭐 이런 파충류 연구하는 사람들 아닌 사람들끼리는. 그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네. 근데 이게 참 묘하게도 꽂힐 만한 이유가 없지는 않았던 게 독도와 뱀이 힐라 몬스터가 예, 특징이 뭐냐 왜 몬스터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뭐 이게 뭐 크기는 팔뚝만 해요. 그래서 크기가 좀 큰 것도 있는데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몬스터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보통 이제 뭐가 물면 위험하다라는 거는 뱀, 독사들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도마뱀들은 그런 게 잘 없거든요. 근데 이 힐라 몬스터는 독도마뱀이라는 우리말 명칭이 갖고 있듯이 미국 독도마뱀이라는 우리나라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도마뱀인데도 물면 뱀독 같은 그런 독이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내요.
3: 베놈, 베놈.
4: 예, 그래서 그거를 과학자들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만 아니면 힐라 몬스터가 진짜로 진짜
3: 아무리 기초과학의 천국이어도 침을 연구하진 않을 거다.
4: 되게 사실은 좀 가당찼다고 하면 힐라 몬스터한테 좀 미안한데 되게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그냥 사실은 별 위험하지도 않아요. 막 발로 차고 막 이런다고 앉는다고 하면 굳이 반격도 안 해요. 나는 사막에 살면서 에너지를 아껴야 돼. 가만히 있어요. 그냥
3: 얌전한 친구인데.
4: 네, 그래서 굳이 뭐 사람한테 뭐 공격하고 이럴 일도 없어요. 예, 예. 그런데도 힐라 몬스터라는 악명이 붙은 거는 잘못 건드려서 물리면 독이 나온다라는 점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얘가 물면 사람에게 그렇게 독을 주입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성분들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아리조나, 멕시코 이쪽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우리 이 지역에서 사람들은 힐라 몬스터의 독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물질이라고 해왔다. 알겠죠. 이런 전설 같은 게 이 지역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내가 그걸 과학적으로 성분을 분석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 둘 분석을 하다 보니까 독성분 중에 엉뚱하게 사람 몸속에 당뇨하고 상관있는 호르몬과 비슷해 보이는 게 있는데
3: 야, 이게 나타나면서
4: 엄청난 이런 영감을 준 거죠.
3: 그 스웨덴 마크 메디콘밸리가 먼저 잘 됐을 때 억울할 만 합니다. 미국이.
4: 그러니까요.
3: 아메리카 독도마뱀인데.
4: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와, 우리가 이거 이거를
3: 북유럽 동물도 아니고
4: 마치 뭔가 홍삼에 있는 성분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뭘 개발을 해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히트쳤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3: 그런 느낌.
4: 무궁화 성분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약을 만들어가지고 성공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3: 이해가 갑니다.
4: 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두고 봐.
3: 그러네. 그래서 벼르고 벼러서 마음 자르고 나오고
4: 미국의 어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 100년도 훨씬 넘은 회사죠. 일라이 릴리라는 미국 회사가 마운 자로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복수를 멋지게 했죠.
3: 자 오늘은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또 다시 명심하게 되면서 위급이 마운 자로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송강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대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K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5: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돛단배, 나룻배, 통통배, 조각배는 물 위로만 다니지만 지웅배와 함께라면 우린 우주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잡다한 우주사전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7: 네, 반갑습니다. 부... 네, 오늘도 출항하겠습니다. 네,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3: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받아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지웅배와 함께 우주 공간으로 가볼 텐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주 공간에 올라가 있는 뭐 우주 망원경이라든지 탐사선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전부 다 합치면 몇 개 정도 지금 떠 있습니까?
7: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구 주변에 대표적으로 허블 우주 망원경, 그다음에 제임스 우주 망원경뿐만 아니라 사용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친구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한 10개는 계속 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천문위원회에서 나사랑 같이 협력해서 쏘아 올린 그 적외선 우주 망원경 네. 스피어 X라고 하는 것도 있죠. 또 요즘에는 사실 그 소형 큐브셋이어도 우주 망원경과 비슷한 목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3: 큐브셋이라는 게
7: 뭐. 이제 우유팩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작은 진짜. 소형 위성들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 누리호에서도 중형 위성 말고 또 함께 같이 이제 끼어서
3: 올라갔던
7: 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소형 위성 큐브셋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엔 그런 것도 기술이 좋아져서 좀 보안적으로 우주를 좀 관측을 하는 이제 그런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네. 또 지금까지 제일 많은 탐사 로봇이 착륙했던 곳이 이제 화성인데 화성은 지금도 퍼서비어런스 다음에 큐리오시티 대표적으로 두 개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또 화성 곁에는 지금도 뭐 메이븐이나 MRO나 이런 화성 정찰 궤도선 이런 것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아마 6개 정도 있을 거고 지금 거기에 그 사용이 이제 멈추고 지금 중단돼서 그대로 버려진 친구들도 굉장히 많죠.
3: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제임스 웹급 돼야 우리 이름을 네. 들어보고 이러니까 잘 몰랐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이 올라가 있네요.
7: 네.
3: 자, 근데 오늘 잡다한 우주사전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많은 우주 망원경과 탐사선들, 거기에 또 지상에 있는 망원경들의 관심과 주의를 사로잡은 한 천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7: 네,
3: 들었습니다.
7: 맞습니다. 아마 SF 덕후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천체일 텐데 바로 3I 아틀라스라고 하는 천체입니다. 이제 앞서서 사실 오무아무아로 한번 우주 팬들이 두근두근 거렸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초로 태양계 바깥에서 무언가가 날아왔고 그게 처음으로 목격이 돼서 이제 그때 당시 하와이 말로 멀리에서 온 메신저라는 거창한 뜻을 가진 오무아무아라고 이제 불리게 되었죠.
3: 저희 한번 다뤄주셨습니다. 성간천체라고 네. 하셨죠.
7: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이번에 또 오늘 소개해드릴 천체 3I 아틀라스의 이름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3, 세 번째로 발견된 I, 인터스텔라 오브젝트, 성간천체, 태양계 바깥에서 날아온 성간천체로서 세 번째로 발견됐다라는 뜻이고요.
3: 네.
7: 이 뒤에 붙어있는 아틀라스는 이 성간천체를 이번에 발견한 그 망원경의 이름입니다.
3: 아.
7: 그래서 이 아틀라스는 원래 이 지구 주변을 우연히 지나가는 혹시 지구를 때릴지도 모르는 소행성들을 미리 조기에 그 감지하고 경보하는
3: 아, 네.
7: 이제 그런 시스템 망원경인데 이제 그걸로 우연하게 발견돼서 망원경의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된 거죠.
3: 그럼 지금 오무아무아, 3I 아틀라스 포함해서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7: 네, 맞습니다.
3: 아, 성간천체가.
7: 그 중간에 이제 보리소프라고 하는 조금은 덜 주목받는 두 번째 성간천체가 있었고
3: 네.
7: 근데 이제 이 두 번째가 약간 주목을 덜 받는 이유가
3: 네.
7: 인자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3: 네.
7: 그 첫 번째 오무어무어는 일단 처음이었으니까 당연히 주목을
3: 당연히.
7: 받았겠죠.
3: 네, 그렇죠.
7: 근데 이미 첫 번째 때부터 좀 그때 당시에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이게 소행성인지 해성인지 좀 구분하기가 애매한 막 가스꼬리도 없고 갑자기 속도가 막 빨라지는 것 같고
3: 맞아,
7: 이런
3: 맞아.
7: 다양한 모습을 보였죠.
3: 그래서 외계인이 타고 있는 우주선이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셨고
7: 맞아요.
3: 예.
7: 근데 이제 뭐 다행스럽게도 예. 외계인이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3: 예.
7: 근데 그러고 나서 이번에 또 세 번째 아틀라스가 왔는데
3: 예.
7: 이 아틀라스는 그때 처음에 찾아왔던 오무아무아 때보다
3: 네.
7: 일단 사이즈가 훨씬 커요.
3: 오.
7: 그래서 오무아무아 때는 아무리 커봤자 한 100에서 200m 사이 그 정도 스케일이었는데 이번에 그 아틀라스가 찾아온 거는
3: 네.
7: 적어도 아마 한 5km까지 크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하죠.
3: 네.
7: 그래서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오고 있다 보니까 천문학자들이 농담 삼아서 오무아무아 때가 이제 선발 때가 온 거고.
3: 아, 그래, 그래.
7: 저 지구 놈들 좀 만만해 보이는데?
3: 예.
7: 이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침공을 하기 위해서 본진이 온 거다. 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3: 예, 예. 사이즈가 일단 크구나.
7: 네, 맞습니다.
3: 근데 지금 뭐 지상에 있는 또 우주에 있는 망원경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거라면 뭔가 더 특별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7: 그쵸. 예. 왜냐면 오무아무아 때는 사실 조금 아쉬웠어요. 그 오무아무아가 태양계에 처음 다가오는 길에 발견한 게 아니라 태양을 한번 스쳐 지나가서 도망가는 길에 발견했어요.
3: 아, 예, 예.
7: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구에 남아있던 다양한 망원경으로 오무어무어의 뒷공무니를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열흘 정도밖에 안 됐죠.
3: 버스 이미 떠나갔어요.
7: 그렇죠.
3: 예.
7: 그래서 더더욱 미스터리한 이제 추억으로 남았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발견된 아틀라스는 우리 태양계를 향해 다가오고 있을 때
3: 네.
7: 목성 궤도에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 아주 일찍 발견했습니다. 덕분에 이 태양 곁을 지나가고 지구 곁을 지나가고 화성 곁을 지나가고 하는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 모든 네. 여정 과정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게 되었고 네. 또 특히 이미 아까 우리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계 구석구석에는 다양한 탐사선들이 여기저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3: 네.
7: 뭐 지구 주변에 우주망원경도 있고 아니면 화성, 목성 이런 다양한 태양계 행성들 곁에도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범인의 행적을 추적할 때 편의점 CCTV, 골목 CCTV 이렇게 다 구석구석 보는 것처럼
3: 그러네.
7: 우리가 이제 여기저기 깔아놓았던 네. CCTV로 이 세 번째로 찾아온 선관 손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이제 다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풍성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네. 실시간으로 새로운 탐사선이 무언가를 관측할 때마다 계속 새로운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 그럼 인류가 만들어놓은 CCTV를 통해서 3R 아틀라스를 봤을 때
7: 네.
3: 어떤 점들이 포착됐습니까?
7: 일단 좀 흥미로웠던 게 처음에 이게 찾아왔을 때 뚜렷한 가스꼬리를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과학자들이 이거 혜성 아닌 것 같은데?
3: 아, 네.
7: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3: 예.
7: 왜냐면 혜성이라면 그 이름부터 영어로 이제 코멧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머리카락을 뜻하는 코마에서 왔거든요.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것처럼 기다란 가스 꼬리를 그려야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혜성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거죠.
3: 네.
7: 그리고 이 혜성은 특히나 이제 대부분 물 H2O로 이루어진 얼음과
3: 네.
7: 또 드라이아이스처럼 CO2 이산화탄소가 얼어 있는 상태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3: 네.
7: 근데 대부분의 태양계 안에서 발견되는 혜성들은 그 중에서도 이왕이면 물 얼음이 훨씬 많아요.
3: 아, 네.
7: H2O로 되어 있는 물 얼음이 훨씬 많은 거죠.
3: 네.
7: 근데 이번에 처음 목격된 이 아틀라스는 이제 조금씩 태양 곁을 다가오면서 좀 뜨거워지고 뒤늦게 가스 구름이 형성이 되고 가스 꼬리를 그리기 시작을 하면서 성분을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오히려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3: 아, H2O보다 CO2가?
7: 네. 예. 그래서 그 비율이 대략 그 CO2가 H2O와 비교했을 때 거의 8대 2의 비율로 훨씬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죠.
3: 많이 이상한 건가요?
7: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보통 태양계 안에서 봐왔던 네. 그 일반적인 그 혜성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화학 성분이었습니다.
3: 예.
7: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중간 네. 좀 재미삼아 이게 외계인이길 바라시는 분들이 만든 다양한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 스토리를 제가 중간중간 곁들일 테니까.
3: 아, 그런 팬덤이 또 있습니다. 네.
7: 재미삼아 한번 이게 맞는 말일 것 같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3: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7: 그래서 CO2가 갑자기 많아졌다?
3: 네.
7: 이거 내연기관 달려있는 거 아니야?
3: 아, CO2 나오니까?
7: 네. 그래서 이거 약간 무슨 자동차처럼 CO2를 내뱉는 내연기관이 있는 우주선 아니야? 이제 약간 이런 재미난 생각들도
3: 주고온난화 주범이네요.
7: 하셨죠? 네, 맞습니다.
3: 예, 예, 예.
7: 사실 태양계에서도 이 CO2가 압도적으로 많은 사례가 없진 않았어요. 아주 드물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2016R2라고 하는 혜성이 있었는데
3: 네.
7: 얘도 이제 어떤 태양풍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대부분의 물이 다 증발해버리고 CO2가 주로 살아남은 이제 그런 독특한 모습을 보인 적은 있는데
3: 예, 예.
7: 어쨌든 이번에 세 번째로 찾아온 저 커다란 아틀라스가 물은 거의 없고 CO2만 품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니까
3: 네.
7: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던 거죠.
3: 뭐 혜성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건가요?
7: 그렇죠. 적어도 네. 태양계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왔던 상태의 혜성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3: 네. 그럼 그런 특징에 대한 뭐 설명이 나왔습니까? 분석이?
7: 이제 천문학자들이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이유는
3: 네.
7: 이게 어쨌든 태양계 바깥에서 날아온 외부 손님이잖아요.
3: 네.
7: 그게 이 태양계 바깥의 우주 공간이 상당히 혹독합니다. 어떻게 혹독하냐면
3: 네.
7: 이제 태양은 우리 은하 원반을 빙글빙글 돌고 있죠.
3: 네.
7: 그리고 별과 별 사이에도 수많은 먼지 입자들 또 고에너지 에너지 입자들 이런 것들이 바글바글합니다.
3: 네.
7: 근데 그 와중에 우리 태양은 또 스스로가 사방으로 태양풍을 불어내면서 태양계를 감싸고 있는 주변의 성간 물질을 이렇게 불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3: 네네.
7: 제가 어렸을 때 잠깐 좀 재미난 추억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3: 네.
7: 제가 이제 할아버지 댁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집에 잿더리가 있었거든요.
3: 잿더리.
7: 근데 예. 이제 거기에 담뱃재가 엄청 수북하게 쌓여 있었던 거죠.
3: 네.
7: 근데 제가 그냥 뭣도 모르고 그 잿더리에다가 후 하고 바람을 불었어요.
3: 등짝 스매싱 맞아야죠.
7: 그랬더니 네. 그게 그대로 이제 담뱃재가 제 얼굴을 덮쳤거든요. 이렇게.
3: 아, 얼굴 쪽으로 왔구나.
7: 네,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제 예. 동그랗게 구멍이 뚫리고
3: 네.
7: 제 눈을 이렇게 덮쳐서
3: 예.
7: 굉장히 괴로웠던 추억이 있거든요.
3: 본인은 괴롭지만 제3자가 보면 되게 바보 같았거든요.
7: 그렇죠.
3: 예, 예, 예.
7: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3: 네.
7: 약간 이제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3: 네.
7: 그 지금 태양계 주변 우주 공간을 잔뜩 높은 밀도로 채우고 있는 그 입자들이 네. 마치 거기 수북하게 쌓여있던 잿더리 속의 먼지라고 본다면 네. 태양풍은 그 먼지를 후 불어내는
3: 어린 지붕
7: 그렇죠. 예. 그런 바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중간은 텅 비게 되고 가장자리에 우주 선간 입자들이 높은 밀도로 이제 불려 나가게 되겠죠.
3: 네네.
7: 그래서 우리 태양계 내부 공간은 태양이 불어내는 그 태양풍 덕분에 네. 사방의 고에너지 입자들로부터 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3: 아.
7: 그러니까 그런 입자들이 우리 태양계 안으로는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3: 네네.
7: 게다가 우리 태양계는 또 에너지를 후 불어내면서 우주 공간을 여행하고 있잖아요.
3: 예.
7: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태양이 앞으로 돌진하는 방향에서는 계속 바람이 맞부딪힐 테니까
3: 그렇죠.
7: 그 공간이 좀 얼마 못 가서 가로막히게 될 거고
3: 네네.
7: 태양이 도망가는 뒤로는 네. 바람을 불어내면서 멀어지고 있으니까 불려나간 그 흔적이 좀 길게 꼬리를 그리게 되겠죠. 마치 태양계 자체가 하나의 혜성처럼
3: 예.
7: 긴 꼬리를 그리면서 그 텅 빈 불려나간 공간을 계속 휩쓸고 있는 거예요.
3: 야, 신기하네.
7: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태양계 주변 그 선간 물질의 밀도 분포를 보면 네. 마치 물방울처럼 이렇게
3: 아, 물방울.
7: 한쪽으로 길게 찌그러진 모습으로 불려나간 걸 볼 수 있고요.
3: 네.
7: 고 경계면 태양풍으로 불려나가서 물방울 모양으로 그 쌓여있는 가장자리의 그 입자 경계를 태양계의 경계로 삼습니다.
3: 아, 그게 태양계의 경계예요?
7: 네.
3: 태양계의 바운더리가 뭐냐 그러면 그 물방울 고 구역인 거예요?
7: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에 보이저 탐사선이 태양계의 경계를 벗어났습니다.
3: 네.
7: 드디어 인류의 인공물체가 태양계를 탈출했습니다. 할 때 그 네. 기준선, 그게 이제 그 태양계 경계면,
3: 네.
7: 우리가 태양권 계면이라고 하거든요.
3: 네.
7: 이제 그 경계로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아틀라스는 네. 태양계 바깥에서 온 손님이기 때문에
3: 그렇죠.
7: 태양권 계면 바깥의 혹독한 우주 환경을 잔뜩 여행하고 온 친구일 거란
3: 그렇죠.
7: 말이죠.
3: 예, 예.
7: 아마 그렇다면 네. 이 우리 은하 안에 별과 별 사이에 고에너지 입자들을 잔뜩 얻어맞으면서 소나기를 잔뜩 얻어맞은 채로 다 그냥 홀딱 젖은 생쥐꼴이 돼서
3: 모진풍파 그쵸? 다 얻어맞고
7: 들어왔을 예.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3: 태양권 계면은 들어온 거죠.
7: 그렇죠.
3: 예, 예, 예.
7: 그래서 이 태양계 바깥에 잔뜩 우글우글하게 있을 그 우주선 입자들 이거를 은하간 우주선이라고 불러요.
3: 아, 우주선은 스페이스십이 아니라.
7: 아, 그쵸. 우주 방사선.
3: 방사선, 선. 네. 레이, 레이.
7: X선, 감마선 할 때 고선입니다.
3: 네네네.
7: 그래서, 갤럭틱 코스믹 레이라고 해서, 이제, 별과 별 사이, 은하 원반상에 가득 쏟아지고 있는 그런 우주선이란 거고,
3: 네.
7: 그거를 잔뜩 얻어맞으면서 이 혜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3: 네.
7: 특히나 연약한 애부터 떨어져 나가겠죠.
3: 네, 그렇죠.
7: 만약에 혜성 표면에 여러 뭐 얼음이나 성분이 얼어 있었다 한들
3: 네.
7: 계속 고에너지 입자로 얻어맞으면 조금씩 조금씩 상처가 나고 마모가 되고 거기 얼어붙어 있던 성분도 다 깨져서 날아갈 텐데
3: 그쵸.
7: 이왕이면 무겁고 단단한 성분보다 가볍고 연약한 애가 떨어져 나갈
3: 그렇죠.
7: 거예요.
3: 그렇죠. 예.
7: 그래서 특히 이제 우주에서 제일 가벼운 성분이 수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에는 H2O, H가 들어가 있잖아요.
3: 그렇죠.
7: 그러니까
3: 예.
7: 수소부터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3: 네.
7: H2O가 원래 많았을지언정
3: 네.
7: 지금은 다 풍화 침식돼서
3: 네.
7: 사라진 거고
3: CO2의 비율이
7: 그렇죠?
3: 높아진다.
7: CO2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남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3: 야, 고생 막 융단 폭격 맞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 그러면.
7: 네, 맞습니다.
3: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우주 탐사선들이 아틀라스에 어떤 모습을 포착했는지 뭐 사진 같은 걸 함께 보면서 설명을 또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좀 여러 데이터들이 공개된 모양이더라고요.
7: 아, 맞습니다. 이게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었는데
3: 네.
7: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셧다운이 있었잖아요.
3: 아, 셧다운. 네. 네. 뭐 예산도 책정 안 되고.
7: 네. 예. 근데 특히나 나사는 또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그 셧다운 기간 동안 이제 직원들도 일을 할 수가 없고 뭐 근무를 못 하니까 이 화성 탐사 로봇 뭐 다양한 태양계 탐사 로봇들이 뭐 알아서 아틀라스를 찍고 하고 있었겠지만
3: 네.
7: 이제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고 공개할 수는 없었던 거죠.
3: 아, 그렇구나.
7: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셧다운이 드디어 끝나고
3: 네.
7: 다시 나사 직원들이 정상 출근을 하게 되면서 뒤늦게 후다닥 그 며칠 동안 이제 찍었던 사진들을 또 공개합니다.
3: 네.
7: 이번에 이제 나사에서 뒤늦게 서둘러서 데이터를 뒤져가지고 공개한 다양한 탐사 로봇으로 찍은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면
3: 네.
7: 일단 화성 주변 지형을 탐색하기 위해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화성 궤도선이라고 있습니다. 줄여서 MRO라고 하는데
3: 네.
7: 당연히 얘는 원래라면은 태양 그 화성 표면을 찍고 있었겠죠.
3: 그렇죠. 네.
7: 그 마치 지구의 인공위성이 지구 표면을 찍고 있듯이 네. 원래 화성 쪽을 찍고 있었는데 이번에 화성 곁에 되게 가까이 지나갔어요. 아틀라스가. 오. 그래서 이건 놓칠 수가 없잖아요.
3: 그 궁금해서 못 참아.
7: 그렇죠. 그래서 물론 해상도가 아주 훌륭하진 않지만 예, 예, 예. 이제 그 근처를 빠르게 지나가는 그 아틀라스를 예. 열심히 관측을 했습니다.
3: 고개 돌려서
7: 네, 맞습니다.
3: 화성 잠깐 안 보고.
7: 네.
3: 오, 예.
7: 그리고 또 유럽에서 운영하는 네. 엑소마스라고 하는 탐사선도 아틀라스를 쭉 겨냥을 했고요.
3: 네. 그리고 이제 나사에서 발사한 메이븐이라는 이름의 탐사선이 관측한 데이터가 제법 흥미롭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점이 그렇죠?
7: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아틀라스는 목성으로부터 출발해서 화성을 거쳐서 지구보다 안쪽에 태양계 안쪽으로 쭉 다가가는 와중에 있었던 거죠.
3: 네.
7: 그래서 이제 화성 근처를 지나갈 때 조금 더 가스를 많이 방출하고 있었습니다.
3: 네.
7: 그거를 화성 주변을 돌고 있던 메이븐이라고 하는 이제 그 궤도선을 가지고 또 정밀 스펙트럼 관측을 하게 되었어요.
3: 네.
7: 그래서 찍어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사진이 나왔는데 그 사진을 잠깐 보시면 푸르스름하게 이제 색칠이 되어 있고
3: 네.
7: 가장 왼쪽에 제일 흐릿한 얼룩부터 그 중간에 좀 더 길어진 얼룩, 제일 오른쪽에 제일 선명하고 제일 기다란 얼룩 이렇게 보입니다.
3: 그러네요.
7: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영역은 수소라고 하는 성분에서 방출되는 빛을 관측한 거예요.
3: 네. 그러니까
7: 다 똑같이 동일한 수소의 빛을 관측한 겁니다. 근데 저게 지금 보면 얼룩이 세 조각으로 쪼개져 있어요.
3: 네.
7: 저거는 X축과 그러니까 가로축 방향을 쭉 따라서 파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훨씬 긴 파장에 해당하고요.
3: 예, 예.
7: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파장이 짧은 빛에 해당을 하죠.
3: 네.
7: 그래서 저게 메이븐의 카메라가 이제 아틀라스를 담을 당시에
3: 네.
7: 그 아틀라스가 방출하는 수소도 찍었고 또 화성의 대기에서 방출되는 수소도 찍었고 또 먼 우주 배경에서 방출되는 그 우주 공간의 수소도 찍은 거예요.
3: 예.
7: 근데 이 메이븐은 화성 곁을 돌고 있으니까
3: 그렇죠.
7: 화성에 대한 상대 속도가 제일 적을 거고 화성 곁 달라붙어 있으니까
3: 네.
7: 그리고 그 먼 배경 우주에 대해서는 얘가 빠르게 이제 화성과 함께 움직이고 있으니까
3: 네.
7: 그래서 배경 우주는 약간 속도가 좀 느껴지겠죠.
3: 아.
7: 그리고 그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서 또 빠르게 여행하고 있는 아틀라스는 아마도 상대적인 속도가 제일 빠르게 느껴질 거예요.
3: 아, 가까울수록 상대적인 속도가 느리다는 게 느낌적으로는 알겠는데
7: 네네.
3: 그냥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옆에 붙어놓고 이렇게 돌면
7: 네네.
3: 좀 약간 기민성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
7: 아, 근데 이제 이 메이브는 네. 화성의 지형을 관측한다기보다는 네, 네. 계속 화성의 대기를 주로 관측을 하고
3: 예, 예, 예.
7: 그래서 약간 이제 밤하늘 좀 겨냥해서
3: 네.
7: 그렇게 관측을 해요.
3: 아.
7: 그래서 대기성 어쨌든 화성에 계속 머무르면서 찍는 탐사 로봇이기 때문에
3: 네, 네.
7: 화성 자체가 움직이는 속도가 또 있잖아요.
3: 아, 네.
7: 그래서 그런 속도를 이제 고려하면 배경 자체가 화성 자체는 속도감이 제일 적을 거고
3: 네, 네.
7: 그다음에 화성과 함께 올라타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주 배경은 조금 더 속도감이 느껴질 거고
3: 네, 네, 네.
7: 그 와중에 또 빠르게 도망가는 아틀라스를 제일 이제 빠른 속도감으로 느끼게 되겠죠.
3: 네, 네.
7: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빛을 관측할 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움직이는 무언가의 빛을 관측을 하면 속 파장이 달라지는 이제 그런 효과를 받습니다.
3: 네.
7: 그래서 제일 빠르게 상대 속도가 느껴졌던 그 아틀라스의 얼룩이 네. 파장이 제일 많이 변한 제일 왼쪽에서 이제 보이는 거고요.
3: 가장 흐린.
7: 네.
3: 네.
7: 그리고 또 제일 멀리 있고 제일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 아틀라스에서 방출된 수소빛이 파장은 제일 많이 변하고 제일 흐릿하게 보이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3: 아, 네. 저 진화기가 다른 이유가 다 있네요.
7: 네. 예. 근데 저게 또 되게 재미있는 게
3: 네.
7: 말씀드린 것처럼 저거는 이미지를 찍은 사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아틀라스 쪽의 하늘을 찍어서 그 빛을 프리즘 같은 장치에 통과시켜서
3: 그렇죠.
7: 줄무늬의 무지개를 본 거예요.
3: 네.
7: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선명한 수소 쪽 파장만 떼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3: 네.
7: 그러니까 저거는 아틀라스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은 건 아니죠.
3: 그렇죠.
7: 네. 네. 아틀라스가 방출하는 빛을 네. 배경의 화성과 우주 배경 빛을 다 혼합된 상태로 스펙트럼을 찍어서
3: 네.
7: 아틀라스의 무지개를 봤다. 스펙트럼을 봤다라고
3: 네.
7: 보면 돼요. 또 되게 재미있는 게 일부 또 이제 SF 팬들이
3: 모른다.
7: 저걸 예. 또 보고
3: SF 팬들
7: 저 예. 그림을 한번 세로로 돌려보세요. 약간 이미지가 어떨 것 같아요?
3: 똥.
7: 맞아요.
3: 피라미드? 똥?
7: 똥.
3: 똥.
7: 그래서
3: 똥 느낌이에요.
7: 아틀라스가 똥 모양의 우주선이다. 또 이런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또 만들기도 합니다. 저건 이미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3: 뭐 잔상이 남았다?
7: 네. 그래서 이제 거대한 우주선이
3: 똥선이다.
7: 네. 네. 덩주선이 이제 우리에게 오고 있다. 네. 네. 똥나라에 사는 외계인들이 오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또 만들기도
8: 했죠. 와이파이 이모지 같기도
7: 했죠.
8: 하고.
7: 그렇죠? 아, 약간 네. 그렇죠.
3: 네. 그런 느낌도 듭니다. 아, 그러네요. 가장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아틀라스가 보여준 어떤 좀 예기치 못했던 특징과 정보들을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천문학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7: 예.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태양계의 가장자리를 벗어난 은하간 공간은 별과 별 사이 공간은 상당히 혹독하구나. 정말 온갖 그 고에너지 입자들의 풍파가 치고 있고
3: 다시 밭길이에요.
7: 그렇죠. 그걸 가로질러 여행하다 보면 다 생채기가 나고 다 마모가 되고 정말 성분이 바뀌고 아주 혹독한 환경이구나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하나 좀 재밌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 네. 내년 2026년이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3: 붉은 말의 해죠.
7: 아, 네, 붉은 말의 해이기도 하고. 네,
8: 무슨 해죠?
7: 천문학적으로 약간 네. 이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데.
3: 뭐가 있죠?
7: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인간 역사상 태양계 경계를 처음으로 벗어난 보이저호. 네. 보이저 1호가.
3: 은퇴하나?
7: 아니요. 아니, 내년이 되면. 네. 아마 11월 달쯤일 텐데 그때 지구로부터 1광일 거리를 돌파합니다.
3: 잠깐만, 1광일?
7: 네. 빛의 속도로 하루가야 다다를 수 있는 거리에 다다릅니다.
3: 아, 아직 거의 그만큼도 못 갔어요.
7: 네. 근데 엄청난 거예요. 예. 이제 인류가 만든 인공물체가 1광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날 이후로는 예. 우리가 만약에 보이저가 있을 법한 방향을 바라본다면 네. 우리는 매일 어제의 보이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3: 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네. 네. 그 전에 없던 일인가요?
7: 그렇죠. 인류가 만든 무언가가 이렇게까지 멀리 날아간 적이 없고 또 이미 보이저는 이 태양권 계면을 벗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 보이저도 이 아틀라스처럼 혹독한 우주선 입자가 잔뜩 쏟아지고 있는 은하간 공간을 이제 갓 누비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혹독한 은하 공간으로 진입하는 네. IC에 이제 딱 들어가고 있는 거죠.
3: 이야. 그래서 어제 보이저를 보게 되는
7: 아마 본격적으로 보이저 탐사선도 아틀라스 못지않게 이제부터 네. 아주 아주 혹독한
3: 그러네 네,
7: 삶을 살게 될 겁니다.
3: 그 풍파를 반대로 맞아야 되네요 이제.
7: 맞습니다.
3: 야, 그러니까 인류가 쏘아올린 게 1광년을 간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네요.
7: 1광일.
3: 그러니까 광년을 간다는 네. 건
7: 말. 아 그렇죠.
3: 예, 와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생각이 좀 나네요. 자, 아틀라스가 떠나온 곳의 모습을 온전히 간직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줬어도 참 특별했겠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모진 풍파를 얻어맞고 이렇게 우리 쪽으로 기어코 꾸역꾸역 왔다는 것 자체도 아무래도 감동 포인트랄까요? 좀 특별함을 주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마치면서 이런 흥미로운 성간 천체들 지금까지는 3개만 우리가 발견했는데 네. 앞으로 볼 기회가 더 잦아질까요?
7: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 작년부터 관측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는 그 칠레의 베라 루빈 망원경이 있는데 예. 이 베라 루빈 망원경은 현재 8m짜리의 거대한 눈동자로 남반구 하늘을 쉬지 않고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라면 천문학자들이 기대하기로 뭐 아마 해마다 성간 천체를 70개에서 100개는 발견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지금까지 오무아무아, 보리소프 그리고 아틀라스 세 번의 성간 천체가 발견됐는데 네. 그러면 세 번만 찾아온 거냐? 그건 아닐 거예요.
3: 아, 그 우리 놓쳤겠죠.
7: 그렇죠. 예. 아주 오래 전부터 성간 천체는 간간히 찾아왔을 거고 사실 지금도 매년 아마 엄청나게 날아오고 있을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했을 뿐인 거죠. 예.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왜 아직까지 네. 오무아무아 찾아왔을 때 이거 UFO다. 뭐 이번에 아틀라스 날아왔을 때 이것도 UFO다. 네. 왜 계속 여기에다가 외계인을 자꾸 태우려고 할까?
3: 아직 생소하니까.
7: 그렇죠. 예. 아직 많이 못 봐서 그런 거예요.
3: 아.
7: 근데 만약에 앞으로 베라 루빈 망원경이 관측을 열심히 해서 뭐 해마다 성간 천체를 막 100개, 200개 발견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1년 번호도 3i 아틀라스가 아니라 네. 뭐 197 아틀라스, 197i 아틀라스 이렇게 불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제 성간 천체가 발견될 때마다 네. 외계인을 태울까?
3: 안 태우죠.
7: 저 이제 그때부터는
3: 엄청 뉴스거리도 잘 안 되죠.
7: 맞아요. 예. 뉴스도 아닐 거예요. 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생소한 무언가에서 굉장히 또 새로운 상상력을 꽃피우기도 하지만 결국에 또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상상력은 사라지겠지만 네. 우리 우주 안에 아 이렇게까지 많은 성간 손님들이 있었어? 우리 태양계가 본투비 태양계에 살고 있던 태양계 출신만 살고 있던 게 아니라 아 이렇게까지 외부에서 온 것들이 함께 섞여 있는 세계였어? 이거를 아마 또 나중에 깨닫게 되지 않을까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좀 소식 자체는 무뎌질 수 있지만 또 그렇게 우리가 많이 보면 그중에서 또 엄청난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7: 그렇죠.
3: 그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며 우리 곁을 이렇게 누더기가 된 채로 지나간 성간 천체 아틀라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주말이 지나면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 태양 주위를 공전하다가 태양이 1년 중 가장 낮은 위치에 도달하는 천문학적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이제 절기상 동지다 이 말인데요. 예, 전통처럼 뭐 팥죽을 드시거나 연말 계획 세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장 별 보기 좋은 때가 또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야금야금 낮이 길어지기 시작할 텐데 공기 깨끗하고 또 일찍 어둠이 깔리는 지금 별 보러 가시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나요?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가요?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한인 시니어들의 정서적 건강과 따뜻한 일상을 위해 동무지기 K-Care라인과 Hill라인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동무가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K-Care라인과 전문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려 안부를 확인하는 Hill라인을 통해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덜어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든든한 연결망이 되어드립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자율적인 기부로 운영됩니다. 전화 한 통이 어르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가정상담소 동무지기 K-Care라인과 Hill라인을 신청하세요. 571-991-3033, 571-991-3033으로 전화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0: 1-800-7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한판 승부 오늘 하루 진행을 맡게 된 정옥임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우리 국민 9명의 연락이 끊겨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사실 12년 전에 이미 히말라야 빙하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우리나라의 다큐멘터리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외전, 오늘 김승원 용해인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부터 국민의힘 내부 상황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승부 여의도 외전.
1: 여의도 외전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오기 싫을 거예요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그리고 어제까지 이 자리를 반짝반짝 빛내주신 금태섭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1: 네, 수고 많으셨어요.
4: 아유 감사합니다.
1: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님.
5: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실에도 안 나오고 국회의원회관에도 안 나왔대요. 그러면서 모처에서 뭐 준비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음주운전까지 나왔어요. 이거는 일단 사과했어요. 일단 빨리 끊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서용교 법사위원장이 청탁 의혹 있잖아요. 이 식약처 관련해가지고. 이건 정치인들의 행위 중에 하나다. 또 송영길 의원은 국회의원 입문은 민원이 있으면 전달하고 알아보는 것이다. 이제 옹호 모드예요. 그러니까 용해인 후보 쪽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5: 아니 저는 좀 일단 후보한테 맡겨주고 당에서 무작정 감싸려고 하는 듯한 언행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과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감정적, 정서적으로 그 사안을 바라보는 것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뭐 기소유예니까 기소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국회의원이 민원 처리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는 거지 뭐가 문제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민주당에서 자꾸 하시는데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아무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래도 스토리라인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도 민원 다 처리해 봤지 않습니까? 국회에 있을 때. 근데 일단 전제는 공익적이어야 되는데 이걸 과연 공익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첫 번째.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특정 그 바이오 제약업체가 자기 신약 개발하는데 임상시험 빨리 해달라고 그것도 직접 국회의원을 만나서 민원을 낸 것도 아니고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좀 비정상적인 경로를 말하자면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식약처장한테 보통 이런 거 받으면 본인 스스로도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그럴 때 좋은 방법은 보좌관하고 상의해서 보좌관이 해당 부처의 실무자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할 만한 얘기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기관장한테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1: 아, 그 말씀 들으니까. 예. 그거보다 훨씬 가까운 관계 아니었을까요? 오빠 동생 하는 관계라서 그랬나?
5: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일단 중간에 브로커가 꼈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임이 활동하다 보면 업체나 이런 데 만날 수도 있죠. 근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억울해. 그리고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일리가 있어. 그러면은 그 해당 부처에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직접 만나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브로커가 전달해준 문자를 그대로 식약처장한테 보내고 식약처장한테 받은 피드백을 그대로 또 그 브로커한테 보내고 이 자체가 비정상적 경로에 그리고 지금 녹취가 막 나오잖아요. 그 김승원 후보자를 네. 두고서 그들 사이에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근데 이거를 정치검찰이 뭐 어떻게 하고 있다. 뭐 한동훈이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반응하면 여론은 더 악화된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리고 주의할 건 주의하고 그러나 법적으로는 뭐 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뭐 송영길 의원님 이 나쁜 놈들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 직을 수행하는데 문제 없어요?
5: 그건 이제 판단해 봐야죠. 뭐 더 나오면
4: 안 돼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그 김승원 후보자는 용해인 후보자는 민주당 소속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4: 그러니까 뭐 좀 놔두는데 이 김승원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인데다가 또 또 법무부 장관은 정말 중요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한마디씩 거들어서 어떻게 나서려고 하는데 저는 적어도 청탁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서영교 의원님은 말씀을 안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지금 박원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에 있다 보면은 민원을 하게 돼요. 성영교 그 의원님 말씀 맞죠? 그러고 이제 하는데 정말로 이게 그 자칫하면은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지고 개입하는 게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지역구에 있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초선이면서 법사위 간사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민원인들의 청탁이 문제가 아니라 같은 당 의원님들이 뭐 재판받거나 하는 걸 가지고 청탁을 해요. 제가 그걸 선배 의원들을 찾아내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이 뭐 선거법 위반 재판받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를 하면 아이 배우신 분들이 그러면 됩니까?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진짜 법원이나 이게 전달하면은 정말로 힘들고 한 게 있어서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저 김승원 이런 케이스 진짜 제약회사에서 본인 얘기로는 뭐 이 뭐 절차를 좀 빠르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니까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을 텐데 정말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진짜 이상한 약인지 이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또 사실은 이 청탁하는 쪽에서는 이게 될 건데 빨리 좀 해달라는 거지만 식약처에서는 이게 성분이 이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때는 보좌진 통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부탁을 하기 전에.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아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로 진짜 오만하지 않았나. 저는 진짜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1: 아니 그래서 어떻게 법무장관직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4: 제가 30년 이상 법률가로 법조인으로 살아온 입장으로서 네.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1: 네. 그게 답변입니까?
4: 네.
1: 김영우 의원님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5: 그야말로 미니스터 오브 저스티스. 그죠?
1: 저스티스.
5: 예, 네. 예. 법무부 장관이면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그 최고 책임자인데 저도 12년 동안 국회에 있으면서 민원과의 사실 전쟁이죠. 정치인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지역구가 있고 하면 그런데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은 딱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이게 어떤 개인이나 개인 기업이 이게 투자와 관련된 건가?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과 관계된 건가? 그런 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개인의 금전적인 이익을 위한 거면 이게 어떤 개인이나 개인 기업이 무슨 불법적인 대우를 부당하게 받았다든지 말이죠. 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걸 알아봐줄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김승원 의원은 식약처장한테 직접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하면서 이거는 고충 처리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강압이에요. 예, 법사위원이 말이죠. 법사위원이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도?
3: 그 당시에,
5: 그건 잘 모르겠네.
3: 그 당시엔 보건복지위원이었을 겁니다. 네.
5: 뭐 어쨌거나 판사 출신의 현역 국회의원이 시작처장한테 전화를 하고 이런 거는 저는 그
1: 보건복지위원님은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5: 아, 그럼요. 기관기관을 해당하죠. 네. 그래서도 굉장히 이제 군수업체 관련해가지고 뭐 무기제조업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 감시 카메라 엄청나게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거 좀 알아봐 주세요. 뭐 이런 민원. 그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국방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했어요. 더더군다나 이거는 이 관련 그 주식이 뭐 떡상을 하면서 엄청나게 또 이득이 있었다가 이걸 또 매도하면서 또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그랬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코로나 신약 개발 아니에요? 야, 그러면 온 국민을 어떻게 만들 뻔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일반적인 고충 처리라고 생각하는 서영교 의원, 송영길 의원, 이거는 정상적인 고충 처리에 대한 그 상황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엄청나게 민주당은 지금 위험한 고충 처리에 대한 기준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을 시킨다 이런 사람을 그 온 국민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죠?
1: 네.
5: 야,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문제고 이거는 뭐 인사청문 갈 것도 없이 그만두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더 촉발시킬 것 같은데요.
1: 그래서 지금 김영우 전 의원 말씀하신 것 중에 이 김승원 신약 로비 의혹 이 타임라인을 보니까 우선 그 김승원 의원이 김광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좀 신속하게 해달라 요청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10월 19일 세종메디칼이 제넨셀 주식 66만 주를 인수를 해요.
5: 네.
1: 이게 이제 50억 원에 62억 9천만 원인데 전환 사채 50억 원을 인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에 그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이 떨어져요. 그러자 세종메디칼 주가가 7,560원 그리고 나서 8,760원으로 약 16%가 상승한다고. 그러다가 곧 5,300원으로 고점 대비 거의 40%가 떨어져요.
5: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문자 메시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지금 네. 제가 기억하는 거는 양모 씨하고 김승원 의원 간에 야 이거 큰 돈 벌겠다, 얼마 벌겠다 이런 그 문구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요.
1: 네.
5: 이거는 엄청나게 문제고 그 다음에 뭐 감사하다는 뜻으로 이제 후원금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아마 후원 계좌를 또 보내준 모양이에요.
1: 예,
5: 근데
1: 그렇죠.
5: 후원 계좌가 이제 다 차니까 받진 못했지만 그건 후원금을 받겠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전달된 거 아닙니까? 그거 법적으로 문제 아닙니까, 의원님?
4: 아, 문제죠.
1: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제 세 분 말씀을 들었으니까 네. 지금 막 도착하신 이동학 최고.
5: 언제 오셨어?
1: 네.
3: 아니, 지금 재판을 하고 계시네요, 여기서. 근데 2024년 12월에 판결 나온 거는 이거 다 그냥 무혐의로 다 된 거잖아요. 무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에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항의는 가능하다 봅니다. 지금의 그 성격이. 근데 재판부에서 예를 들면 뭐 이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하였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당연히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얘기한 거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심사 절차의 강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진짜 강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법의 판결로 나와 있어요. 예, 네, 아니라고. 아니라고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12월 19일 날 1심 판결 나온 거예요. 물론 이건 최종심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나와 있고 이거를 능가하는 혹은 뒤집는 다른 판결이 있으면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판결이 아니고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제3자들이 판결하는 문제 있다 뭐 있다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정치 공세적 성격이 지금은 있다 이런 생각인 거고 이 김승원 이 후보자가 식약처에 뭐 청탁을 했다고 하면 실제로 그 받은 사람들이 강압을 느꼈다고 진술을 하거나 혹은 실제로 뭔가 순서가 바뀌거나 뭐 정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없어요. 근데 이분들도 다 무혐의 처리됐거든요. 3년 동안 36회를 출석조사해가지고 실제 조사를 했는데 7명을 조사했는데 다 무혐의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약간 과하게 지금 이 정치 공세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김승원 후보자는 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알았다면 정말 큰 문제이고요. 네, 이것까지는 이제 전 알았을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다니까.
5: 그 얘기를 제가 조금 받아서 조금 더 보완을 김승원 후보 측의 입장에서 하자면 그렇죠. 법적으로는 그 강모 씨라는 제넨셀 제약업체 대표가 기소가 됐는데 실제 처벌받은 것은 임상시험 조작으로만 처벌을 받았어요. 그로 인한 업무방해. 그리고 뇌물 약속 관련해서는 무혐의로 판단이 됐고 그건 이제 앞서 이동학 최고도 얘기했듯이 사전에 그런 약속이 없었고 대가성에 관한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의 그런 어떤 식약처장에게 보낸 문자로 인해서 그 임상시험 임상 이상이죠. 그게 이제 확정이 됐다는 것도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이유거든요. 때문에 마치 이제 이게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 그 판결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이렇게 그냥 단정적으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법률적인 문제보다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 자꾸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원래 이런 거 국회의원이 직업적으로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국민의힘에서 일방적으로 정치 공세하고 한동훈이 무책임하게 폭로하고 그리고 수사상의 정보를 어떻게 입수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안 되고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 양모 씨라는 사람하고 김승원 의원하고 주고받은 문자 내용도 그렇고 양모 씨하고 또 다른 제3자가 김승원 의원을 놓고 주고받은 그 녹취도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를테면 주가 조작과 같은 그런 머니게임에 본인이 이용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본인이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때문에 이걸 그렇게 당당하게 고개 들고서 아무 문제가 없어. 왜 정치 공세? 이럴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정의당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저스티스에서 좀 알아요. 그래서 미니스터 오브 저스티스로서 이 사람이 적격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보고 판단하자.
4: 제가 그 뭐 지금 이동학 그 최고가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뭐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났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 잘 아시지만 제가 예전에 검찰에 있을 때 직전 검찰총장이 이제 그 말을 좀 사건에 압 넣는 거를 수사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직권남용 유죄 판결 받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때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모든 검사가 제가 대검찰청에서 제일 막내 검사인데 저를 제외한 모든 검사가 그 총장 때 온 분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 뭐 부당한 압력, 강압, 뭐 청탁 이런 것들이 내가 뭐 이거 해주면 얼마 줄래 이런 거지 않아요. 그때도 결국은 그 전직 총장이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 판결이 났는데 그분 얘기는 자기가 이제 그냥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 이 검사가 아 이거는 덮어도 된다 그래서 덮었지 강압한 게 아니다 그러는데 그거를 실제 수사하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되면 사실은 전국의 검사들은 뭐 이제 검찰도 없어졌지만 법무부 장관한테 인사권이 다 있는 거고 거기를 쳐다봅니다. 만약에 전화해서 했는데 이렇게 청탁하는 사람이 장관이 된다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심각한 문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그 기소할 건데 뭐 이러면은 정말 더군다나 지금 평상시가 아니라 제가 최근에 이제 검찰 쪽 얘기 들어보면 이제 10월이면은 중수청 출범하고 검찰이 없어지는데 정말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아직까지도 검찰에 근무하는 후배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검찰이 하도 이제 뭐 검찰도 없어지고 하니까 검사실마다 사건이 1000건, 500건 있다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10월에 그 사건 어떻게 되냐? 저기 저 경찰을 보내냐? 아니면 뭐 지금 이제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지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뭐 법무부에 물어봐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는데 이렇게까지 정말 이게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법무부를 지휘한다는 건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5: 아 그리고 제가 진짜 걱정되는 거는 만약에 이게 괜찮다 민주당에서도 생각한다면 앞으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정말 민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부담 없이 그 피감 기관이 됐던 기관장들한테 전화해서 이것 좀 알아봐 주시오. 다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물꼬를 터준다는 거는 너무나 위험한 짓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집권 여당의 법사위원장이 막 괜찮다 그러고 일반적인 민원 고충 처리다. 아, 그러면은 국회의원하고 연줄이 있거나 줄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국회의원들한테 이거 해줄 수 있는데 왜 전화 안 해주나 말이죠. 원안 사죠. 그러면은 부담 없죠. 국회의원들이 바로 기관장한테 전화하죠. 그냥 알아봐 주십시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근데 그거 자체가 압력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거를 너무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십니다.
4: 아니 그리고 이거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아마 정호 의원님도 잘 아실 텐데 우리끼린 다 알잖아요. 제가 옛날에 초임 검사 시절에 정말 사파란 어린 검사 시절에 갑자기 그 지금 여기서 이름 얘기하면 아마 다 아실 어떤 이제 정치권 언론인 다선 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말하자면 청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지역구에 어떤 사람이 이게 돼 있는데 검사실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제가 그 전이나 이후나 들어본 그러니까 정말로 겸손하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사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검사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하도 부탁을 해서 내가 전화를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 지금 저기 저 이 문자 같은 게 다 나오잖아요. 이 오고 가는 내용을 보면 이 국회에 있어 봤던 사람은 이거 해도 되는 건지 안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다 알잖아요. 우리는 이건 정말 이상한 겁니다.
6: 아니 이게 저는 다른 거보다 김승원 의원이 국회의원이고 또 본인이 공직에 있었어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 민원 청탁 이런 게 어떤 건지 더군다나 판사셨잖아요. 모르지 않는 분이라고 봐요. 때문에 적어도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이거를 내가 기관장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판단한 이후에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지도 않았어요. 내용. 그냥 대충 자기가 평상시에 그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본인이 신뢰하는 이런 이제 동생이 얘기하니까 그냥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식약처장이 뭐 부처들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봐 주겠다고 하니까 다시 전달해 준 거예요. 잘 됐지? 고맙습니다 하니까는 뭐 고마우면 뭐 500만 원 나중에 뭐 하고 이런 얘기 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고 김승원 의원이 어떤 특별한 여기에 있어서 말하자면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걸 한 걸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할 수 있죠. 아니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도 돼 그러면
7: 이게 이제 전국에 있는 여동생들이 전화할 거예요.
6: 때문에 민주당이 저런
7: 납니다.
6: 때문에 민주당이 저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고.
7: 저는 모르지만 뭐 또 오빠라고 그런 사람들이
1: 아니 제가 좀 정리를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이 전직 국회의원 세 분이 그 여동생에 대한 성토가 상당히 이제 강하게
6: 아니, 그리고 이 오빠 때문에 주의하지.
1: 그러니까 오빠주의보가 내려졌다는 말까지
3: 오빠 여동생 맞는데
1: 지금 김승원 후보에 대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녹록치 않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또 한 사람 있잖아요 용혜인 후보 지금 본인이 그 국회의원직까지 사수하겠다 하는 바람에 지금 계속 파멸가 되고 있고 과연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이 언더조직 활동 의혹이 상당히 지금 이제 부각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진영 밖에 있는 사람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어떤 여성 활동가에 대해서 결혼도 하지 말라, 연애도 하지 말라, 뭐 출산도 하지 말라 그랬다. 해가지고선 그런 상황에서 용혜인 후보자가 이 언더 조직을 묵인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다른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이 다른 부처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인데 이런 일이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흥분하셨는데 성평등가족부잖아요. 이런 파묘와 관련한 그리고 지금 언더 조직 활동과 관련한 이 의혹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7: 제가 볼 때는 학생운동 뭐 다 하셔서 아시겠지만은 학생운동권이라는 게 옛날에 이제 학생의 조직이라는 게 네. 있고 그 언더에서 이제 그 학생 회장, 학생회를 조직하는 그 언더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이게 더 가시화돼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왼쪽 사람들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왼쪽을 챙긴다는 게 이제 용혜인 의원을 이렇게 떡하니 성평등가족부 장관직에 임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왼쪽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실은요. 그 생리를 너무나 잘 아는 그다음에 용혜인 의원이 걸어왔던 그다음에 기본소득당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서 두 번씩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는지를 너무 잘 아는 그 생리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고 또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모든 여성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 그 청와대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좀 뭘 모르는 거죠. 적당히 그냥 나이 젊고 그런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 장관 시켜주면은 이게 무마될 줄 알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패착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패착이고 이거는 뭐 여기도 인사청문회 가기도 어려울 텐데 근데 용혜인 의원이라면 아마 버티려고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더군다나 장관직까지 끝까지 유지하면서 가겠다? 그거는 20, 30대를 완전히 더 등 돌리게 만드는 패착일 것 같은데요?
6: 저는 지명철의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렇게 언제 임명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 부정하기가 어렵다면 여당에서 강하게 의견을 내야 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여론이 악화되는 거를 돌이키거나 막을 방법이 없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일단 용혜인 의원은 두 번 그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는데 그 두 번 반칙을 한 거예요. 그렇게 두 번 반칙한 사람을 그렇게 장관 후보로 지명하는 거는 전 민주주의를 기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근데 의원직도 내려놓지 않겠다. 관례와 다르게 그러니까 소수 정당의 그 투수성을 이해해달라 그러는데 그건 국민들이 이해해줄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소수 정당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법률권의 일원인데 의석은 법률권으로 가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왜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할 거라고 보고요. 언더조직 문제는 오늘 그 김윤영 씨라고 노동당 여성위원장이었던 분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당시에 그 조직 내에서 있었던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반여성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문화를 용혜인 의원이 옆에서 보면서도 외면했고 그런 어떤 그 말하자면 성차별주의자들 편에 서서 오히려 그 많은 여성들을 좌절시켰다. 그런 분이 성평등부 장관을 하는 게 맞느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여전히 그 조직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 조직의 핵심 멤버들이 지금 고스란히 기본소득당의 지도부로 혹은 주요 핵심 당직자로 가 있는데 그러면 성평등부의 의사결정을 어떤 언더조직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정도 가능한 거예요. 이거 사실은 심각한 일이죠. 저는 학생운동을 했고 시민운동을 했고 진보정당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제가 처음에 속했던 당에서도 이것 때문에 당이 깨진 겁니다. 통합진보당에서도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경선 부정 사태라는 게 있었지만 그 밑에는 민주노동당부터 있었던
4: 비선 조직,
6: 예, 비선 조직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이나 당이 깨지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지 잘 알아요, 저게. 근데 여기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그룹인데 폐쇄성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동학 위원장하고 저하고 같은 조직 출신이고 제가 상선이에요. 이동학 위원장은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조직의 그 말하자면 조직원을. 그리고 저한테만 지침을 받고 저한테만 문서를 받고 읽은 문서는 반드시 태워야 되고 이런 걸 2010년대까지 했던 조직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직에서 그런 규율 속에서 훈련됐던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 한 거는 어떻게 뭐 해서 불가피했다 치더라도 장관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맞지 않습니다. 아니,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정부의 성격에.
4: 이게 그 저 지명철회를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걸 좀 지나서 지금 저 그 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뭐 비선 조직 또 이 나오는 얘기들을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자세히는 몰랐거든요. 용혜인 의원이 어떤 출신인지 그걸 몰랐는데 그러나 용혜인 의원이 그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저 장관 후보자를 지명됐다고 하는 순간 거의 저는 정치권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니 이게 무슨 생각이야. 다 그랬을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번 인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부동산하고 주식시장 저 변동성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지고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몇 안 되는 굉장히 강력한 반전 무기인데 부동산 뭐 경제부처 장관들은 바꿨지만 그냥 차관 올리는 수준이고 저 법무부 장관은 공소취소 의원 모임 대표하던 사람 올려놨고 여가부 저 가정 성평등 가족부 장관은 이런 논란의 인물을 올려놓은 부분 도대체 지금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예를 들어서 정말 비서실장 강훈식 실장이 저도 잘 알지만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이런 인사안이 들어오면은 제가 아는 강훈식 실장의 이제 판단력이면 이게 누가 이거 만들어 온 거야? 이게 나왔을 텐데 과연 누가 인사안을 짜며 그러니까 용혜인을 했을 때 만약에 정말 이 최연소 이거고 20, 30대 여성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1: 네, 이동혁 최고님.
8: 저는 이제 연합정치의 일환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초반에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성계에서도 비토가 상당히 나오고 또 젊은 청년계에서도 상당히 비토가 나오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내부에서 함께 활동했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비토와 오히려 풍모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인데 더 중요한 건 후보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김승원 뭐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의혹들이 나왔을 때 이거를 그냥 다 모아가지고 며칠 뒤에 해야지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막기가 어려워지니까 즉각 바로 대응해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느긋하다는 생각도 들고 청문회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10일 동안 우리 기다려달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 안에 해명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많은 폭로들이 나와서 청문회 때까지 간다는 건 전략을 쓴다는 건데 그 전략 카드가 반전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반전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설명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6: 근데 지금 금태섭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청와대 조성주 그 인사수석이 있습니다. 이분 공무원 출신이세요. 근데 거기서 한 인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무라인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한 건데 그렇다면 정말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9: 부속실 라인 가능성 없습니까?
6: 그런 소문도 도는데 뭐 그걸 라인이 아니면 어떻게 또 그렇다고 없죠. 얘기합니까?
1: 그러니까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4: 예, 네, 왜냐하면은 사실 진짜 지금 김승원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 또 뭐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이 두 분이 만약에 낙마하거나 지명철회하거나 되면 인사라인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과연 지금 아마 당에서도 여당에서도 모를 걸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인사가 됐는지.
9: 그리고 이번 인사는 굉장히 무계획적이라는 게 인사를 해가지고 이제 저걸 하려고 그랬지만 김영범 실장을 나중에 사퇴시켰잖아요.
10: K라디오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0: 네, 뜨거운 1부에서의 토론이었는데요.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잠시 보셨죠? 지금 자리를 비운 박재용 앵커의 메시지, 영상 편지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기대합니다. 다시 용혜인 후보자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기준은 실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 청와대의 검증 단위를 다시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청와대 어디를 들여다보고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아까 금태섭 의원님 잠시 말씀하셨었는데
1: 아니요 뭐 저 그 이제 그거는 대통령이 어떻게 이 말하자면 시스템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뭐 지난 정권도 그렇고 지지난 정권도 그랬었는데 이 공개적인 어떤 라인에서 인사가 과연 이루어지는 건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용혜인 그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 다들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아 이거 잘못하면 우리 지지율 오히려 깎아먹은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할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참 그게 궁금하고 저는 이제 그 같은 젊은 분으로서 평가가 어떠세요 용혜인 의원에 대해?
2: 좋죠. 안 좋아요. 좀 당혹스러울 정도이고요. 네. 왜냐면 오늘도 전에 같이 노동당에서 일했던 여성위원장께서 눈물을 훔치면서 뭐 얘기하는 장면들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처음에 원래 인사할 때 이렇게 그 주변에 다
1: 듣잖아요.
2: 물어봐서 네. 하잖아요. 수만 군데 돌리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었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물론 뭐 저희들은 몰랐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약간 처음에 할 때 파격적인 인사였는데 그만큼의 어떤 충격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가진 게 많으면 조금씩 이렇게 깎아 먹으면서 뭐 내어주면서 이렇게 챙겨갈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전혀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정권에 좀 부담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앞으로 어쨌든 좌우 할 것 없이 뭐 천하의 인재를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기조는 이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 미리 손절을 하는 것은 그건 그것대로 또 다른 또 시그널로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당에서 또 여러 가지 뭐 이 시그널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0: 그 김민석 대표가 지난번에 왜 인유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민준 제거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왜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깊이 생각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3: 그거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고요. 예. 그 상황인식이 너무 아니한 거예요. 사실 그 강훈식 실장이 이번 인사는 뭐 실력 유지의 인사였다. 실력을 바탕으로 뭐 그런 취재 말을 했는데 거꾸로 생각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용혜인 의원에 대해서도 두 번 비례를 했고 하는 거를 젊은이가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착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 최민희 최고도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남들은 다 야, 그 젊은 나이에 비례대표 두 번 하는 거는 너무 희한한 일인데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최민희 의원은 두 번을 비례대표로 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실력이 있다는 거를 보여준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강훈식 실장하고 한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심각한 착각이죠. 어떻게 비례대표 두 번을 무슨 특별한 경우라면 가능해요. 정말 의정활동을 잘했다든지 대한민국이 원하는 그런 탤런트를 가지고 있다든지.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용혜인 의원이 굉장히 특출나서 그 실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임명한 거다라는 판단을 한다면은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거고 지금 특히나 제대로 된 좌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식에서도 굉장히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거 심각하다. 이런 인사를 할 정도고 그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김민석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낀다면 사실 오늘 정도에 김민석 대표는 어젯밤 정도에 다 청와대하고 조율해가지고 날리는 그런 그 작업에 들어갔어야 돼요. 오늘 정도에는. 근데 깊이 생각해보겠다? 생각할 게 뭐 있어요? 다 드러났는데.
4: 그러니까 오늘 여론조사까지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비해서 2%포인트 떨어지고 최저치가 나왔는데,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변수는 개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갤럽 여론조사, 주간 여론조사 화수목 돌리거든요.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증폭될 때 딱 여론조사가 돌아간 거예요. 근데 아직 다 반영 안 됐어요. 더 반영될 겁니다. 이제 그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또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게다가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대법관 후보자도 뭐 처남 찬스. 전반적으로 이 정부 인사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이제는 화살이 그 각각 후보들이 아니고 청와대와 대통령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어딜 점검해야 되느냐. 다죠. 다 총체적으로. 이거는 인사, 민정, 그다음에 정무, 제가 보기엔 뭐 하나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합니까? 이 인사를 할 때는 어떤 기대치를 갖고 했을 겁니다. 인사가 곧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이를테면 좋게 보여서 20대 지지율 회복이나 뭐 여성계의 지지나 진보 진영의 내부적으로 뭐 이런 그 연대를 더 공고히 하거나 근데 어디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안 나고 실패한 겁니다. 실패했으면 빨리 접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버티면 아 버티는구나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을 인사해 놓고도 그 자기 그 동굴에 갇혀가지고 아까 최민희 의원처럼 뭐 두 번 했으니까 실력이다 그러면 이제 꽝인 거죠. 근데 저는 다행히 김민석 대표가 이게 청문회 갈 일이라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어요. 어제 얘기했던 그 행간 메시지 행간을 보면 청문회 가야 되는 거는 뭔가 숨겨졌던 비리가 드러나서 그걸 가지고 공방이 막 진행되고 이런 건 청문회를 통해서 의혹이 해소돼야 될 문제지만 이건 청문회 이전에 그냥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내심 이게 청문회 못 갈 사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1: 아니 근데 이게 그 잘 아시겠지만 인사라는 게 정권 말기가 되면은 이상한 인사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때 청와대 쪽에 왜 이런 사람 쓰냐 그러면은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 오기 어려워하고 또 청문회 무용론도 한참 나왔었는데 청문회 와서 다 털리기 싫어한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3년도 훨씬 넘게 남았잖아요. 이제 지금 이 우리가 계속 앉아가지고 또 우리도 이거 평론을 하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어떻게 지지율 관리해야 되냐, 여당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3년간 이런 인사를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보도되기 시작한 게 지금 저 호르무즈 파병 얘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은 이거는 엄청나게 논쟁적인 사안이고 정부도 정말 어려운 미국에서는 이제 압력이 되면 이걸 해야 되냐 우리 내부에서는 정말 많은 의견이 나올 텐데 이런 거를 중심을 잡고 이 국민들하고 의견도 묻고 하면서 결정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인사를 보면 아무 신뢰가 안 돼. 저부터도 이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이제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놓고 이 청와대에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를 할 때 저 결정은 도대체 누가 앉아서 한 걸까? 정말 뭐 여당하고 의논을 하는 걸까? 그냥 결정하면 지금도 사실은 3년 이게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뭐 하면 여당은 일단 디펜스를 쳐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운명이 걸리고 우리 이제 젊은 장병들이 가야 되는 파병 문제 같은 것도 신뢰가 팍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외교적이거나 국제적인 관계에서 반드시 택해야 되는 길을 국익에 가장 맞는 길을 못 택하게 되는 겁니다.
0: 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네. 청와대가 이 호르무즈 파병 관련해 가지고. 대비 태세 손상 없는 범위에서 운신할 수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내부에서는 일정 정도 결정이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조국 혁신당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예를 든다면은 김준영 조국 혁신당 원내대표죠. 파병은 정부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다. 이제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조국 원장 그 레드팀 때문에 자신을 비판한 친명 의원들을 향해서 은혜를 제대로 갖기 위해 경고 신호로 대문을 크게 두드렸더니 시끄럽다며 오물을 투척한다. 거의 경문에 가깝거든요. 지금 호르무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지금 이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 특히 조국 원장 갈수록 더 그 뭐라 그럴까 강도가 세진다 그러나?
4: 근데 일단
0: 좋게 말해서 오물투척이지.
4: 네. 두 사안이 좀 다른데. 네. 호르무즈 파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압력이 있는 건 객관적 사실이고 우리로서는 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건 맞지만 저거는 불법적인 침략 전쟁이에요. 국제법이나 유엔 헌장이 승인하는 전쟁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먼저 침략을 받았을 때 혹은 어떤 집단적 안보 차원에서 그 이외엔 다 불법입니다. 근데 저건 너무도 명백한 침략 전쟁이잖아요. 거기 들러리를 선다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약소국 시절에 대한민국인 모르겠는데 글로벌 책임 있는 중진국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고 그거 하는 순간에 조국 혁신당이 아니고 제가 보기엔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저는 빗발칠 거라고 보고요. 정부가 오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오물투척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먼저 투척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0: 김영우 의원님.
3: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게 과거에도 이라크 전쟁 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어려운 결정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다 봐왔지만은 하다못해 우리가 후방에서 그러면 재건이라도 참여하자라는 식으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4: 그거 아닌 것 같아요.
3: 아니
4: 전투병 파병인 것
3: 같아요. 그러니까 동맹관계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신뢰가 한번 깨지면은 그거를 회복하기도 어렵고 이런 어려운 압박이나 어려운 요청이 들어올 때 그러면 동맹국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물밑 접촉을 해서 그러면 뭐 우리 선원들, 우리 그 상선들의 호위,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파병을 하되 우리가 해야 되는 임무는 어느 정도까지는 하겠다라는 식의 디테일에서 이제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거 야 미국이 이거 저기 전쟁 벌여놓고 우리한테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거 가야 되느냐 말이죠. 가지 말자라고 하면은 조국 혁신당하고 비슷한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재명 정권이 이렇게 되면은 한미 동맹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미 간에 풀어야 될 많은 숙제들이 있는데 이거 다 우리가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권은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게 뭔가? 임무를 굉장히 세분화하고 그다음에 시간 그 스케줄을 잘 짜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 그런데 그거를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죠.
0: 아직 호흡무주 얘기를 제가 이렇게 던지니까 이 얘기는 따로 시간을 따로 내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아우 너무 열띤 토론을 해주셔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데 요 얘기는 꼭 해야 돼요 오늘. 장동혁 대표 네. 최근 당 연찬회 만찬 자리에서 출입 기자에게 기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신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주장이 나왔거든요. 신의 심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1: 사실 옛날에 좀 황교안 대표도 약간 그런 쪽이었는데 그랬나요? 이 정치인은 굉장히 종교적인 발언하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치라는 게 다양한 의견을 나하고 다른 의견이더라도 이 저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존중해야 토론이 가능하고 어느 협상이 가능한 건데 이거를 옳고 그른 것, 선과 악의 문제, 신의 심판 이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뭐 국민의힘이 꼭 그거 때문이 뭐 온갖 문제가 많이 있지만 저는 정치를 하시는 분이면 일단 뭐 좀 여론 언론에서 보도 중에 억울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비판할 수도 있고 아 우리의 본뜻과 다르게 보도한다고 할 수 있는데 신의 심판 운운하는 거는
2: 아니 저는 이게 장동혁 대표가 미국 드라마 자주 보시나? 이게 God bless you 뭐 이런 거.
0: 아, 그건 God bless you잖아.
2: 아니, 그러니까 미국 정치에서는.
0: blame you가 아니잖아.
2: 아니, 그러니까 여러 경로로 신을 얘기하는데. 네네. 미국 정치에서는 뭐 지금 사실상 종교적인 어떤 측면들이 지금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특히나 지금 마가 세력은 더더욱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약간 이상하게 변질된 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너무 그쪽에 지금 경도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지금 따져물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호르무즈 문제도 그렇고 정상적이게 시각을 가지고 지금 물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기사를 뭐 잘못 쓴 기자에게 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보통 정치인들이 요즘에 얘기할 때는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 네, 네. 이거는 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 뭐 이런 정도 정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다른 레벨에서의 이야기라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4: 아니 저게 천벌받는다는 얘기잖아.
1: 아, 그렇죠.
4: 근데 그게 자기한테 조금 비우호적인 기사가 나갔다 그래서 그 젊은 기자를 향해서 당신 천벌받을 거예요. 이게 당대표라는 분이 할 원사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 같으면 저 기자협회에서 성명 나올 일입니다. 그리고 취재 거부 들어갈 일이에요. 근데 요즘 뭐 언론도 좀 물렁물렁해져서 그런지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한테 질문 안 하는 것 정도로 대응을 했는데 아니 저거는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저러면 더 비우호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메시지 관리를 저렇게 하죠? 아무리 술자리였다지만.
0: 술자리였습니까?
4: 뭐 술자리였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0: 그래요?
3: 이게 뭐 경계도 경계고 거의 중세시대로 돌아간 느낌이잖아요. 왜냐하면 신의 영역에서 그 신의 어떤 그 계시를 받고 정치하는 분이 만약에 저렇게 발언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평론을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네. 무슨. 좀 겁이 납니다. 천벌받을까봐. 예, 네, 거기까지.
2: 아니, 근데. 겨냥은 네. 언론에 대한 정론 집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네. 오히려 진보지로 분류되는 기자들은 보수 전체를 그냥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보수신문에서 자기를 콕 집어가지고, 오히려 한동훈은 우호적으로 써주고, 그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4: 그 얘기예요.
2: 그러면 신의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1: 아니, 근데.
0: 아니, 근데 왜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1: 아니,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 이제 극단화가 되고, 적개심들이 깊어지니까 상대방에 대한 공격도 많이 하고,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뭐, 저 윤석열 정부 때도 다 가리지 않고, 강성 지지층들은 언론 매체 공격을 많이 해요. 뭐 저 영부인이라고 안 불렀다고 뭐 불매 운동하고 또 이제 작은 매체는 실제로 존립의 위기를 겪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저는 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국가 지도자가 되면 언론에 대한 개개 비판을 좀 삼가했으면 좋겠어요. 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 뭐 가지고 트위터에 올려서 이거 이렇게 일일이 비판하는 게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하면서 제1야당 대표 이거 비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제1야당 대표도 합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특정 기사를 놓고 하면은 정말 그 기자가 얼마나 위축되고 그 시시각각으로 제목이 바뀌잖아요.
3: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속으로 아무리 미워도
4: 그래도 대통령이 신의 심판 같은 얘기는 안 했잖아요.
1: 아니, 물론 그렇긴 하죠.
4: 정말 받을 거라고는
1: 이게 점점 나빠지잖아요.
3: 그러니까 아무리 속으로 미워도 네. 뭐 비행기 해외 출장 갈 때 비행기 안 태운다든지 네. 이제 그런 일은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본인은 열심히 싸우는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 당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솔직히 스톱 가놓고. 장동혁 대표가 한 그 얘기가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갖습니까? 한동훈 의원이 지금 인사청문 과정에서 하는 얘기가 언론에 주목을 받습니까? 누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제대로 싸우고 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싸우는 사람 많다고 그게 당의 미래가 있느냐? 저는 그게 황당한 거죠. 나중에 선거에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만 싸우면 뭐합니까? 평가.
0: 오늘 네. 그 윤상현 의원이 네.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광장의 분노에 올라타서 구호만 외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라고.
4: 구호만 외치진 않아요. 북도 칩니다.
0: 그래서 바로 그거야. 올림픽 공원 집회에서 이제 북도 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저 지금 그 자료 있는 대로 읽고 있어요. 네.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4: 아니 저 북치는 장면을 봤더니 뭔가 되게 신났어요. 그래서 올공의 북치는 소년 이런 뭐 별명 붙지 않을까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지켜본다는 얘기는 너무 황당한 얘기입니다. 일단 사실일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이제 극우 네트워크 한미 여기서 만들어내는 얘기일 거고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무슨 사대적인 발상입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켜보고 있으니 우리는 시위를 열심히 해야 돼. 아니 무슨 뭐 마가 책봉받아요 지금 트럼프한테. 저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언행인데 왜 당대표의 저런 언행에 대해서 김영우 의원님 당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0: 김영우 의원님 한 말씀 해보세요. 김영우 의원님 무슨 어떤 의견이신지 갑자기 궁금해져요.
3: 제가 사실 부산에서 지금 이제 서병우 선배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 올라오는 길인데 왜 과거 같으면 중진 의원들이 이 정도 되면 가만히 안 있었다는 거예요.
4: 쫓아냈죠.
3: 예, 쫓아냈지. 이게 무슨 지금 제도 따지고 있을 때냐. 무슨 이런 상황에서 뭐 최고위원.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괜히 멋부리고 싶은 날 있습니다. 아무 날도 아니고 만날 사람도 없는데 위아래 옷 색깔 맞추고 머리 단장도 하고 누구한테 딱히 잘 보이려고 그러나 하고 물으면 답을 하죠. 나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날은 왠지 척추가 바로 서는 느낌이고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는 것 같지 않나요? 내가 나한테 잘 보였으니 자신감이 두 배거든요. 어깨에 뿡뿡. 어떻게 오늘 멋좀 부리고 나오셨나요? 박진영입니다. 하니.

0: 정말 날 위한 날이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늘 남들한테 잘 보이고 눈치 보고 살다가 어느 날 나한테 잘 보이고 나한테 뻑 간 것도 있습니다. 네. 거울 보고 내 자신에게 뭐 이 정도면 뭐 그런 날 한 번 정도는 있지 않나요? 예전에 뉴욕에서 방송할 때 같이 방송하던 한미옥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방송을 아주 잘합니다. 특히 남성 팬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퇴근하기 전에 화장실에 들렀는데 그 친구가 화장을 고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뭐 약속 있나 봐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그냥 집에 가요 그러길래 아니 집에 가는데 근데 왜 화장을 해요? 그랬더니 혹시 알아요? 집에 가는 도중에 괜찮은 남자 만날지. 그때 그 친구 싱글이었거든요. 와, 그때 제가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 기회는 항상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사건이나 사고 뭐 이런 거 한순간이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만났을 때 뿅 가는 거 이것도 한순간이거든요. 누구나 예상할 수 없으니까 항상 준비를 해야 하는데 괜찮은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면 내가 먼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야 상대방도 나를 만나지. 나는 뭐 준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으면서 상대방만 준비된 사람을 찾는다는 건 아우 그건 욕심쟁이 후후후. 설사 좋은 사람 만난다 하더라도 아유 상대방이 뭐 저를 만나 주겠어요. 그래서 특히 싱글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회라는 거, 행운이라는 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늘 익숙한 사람과 익숙한 곳에서 일한다고 너무 나를 이뻐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신경 좀 써주시고요. 여자분들이라면 솔직히 아침에 어떻게 입고 출근하느냐에 따라 그날 기분도 그렇고 뭔가 다릅니다. 유난히 외모에 신경을 쓰고 나간 날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뭐 설사 영화 같은 일이 안 일어나더라도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꾸준히 나의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 오늘 하루는 뭐 좀 괜찮겠지 해갖고 괜히 모자 쓰고 후줄근한 티 입고 나온 날 정말 오랜만에 보는 사람 만난 적 없으세요? 그런 날은 또 왜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잘 만나는지. 오늘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퇴근하실 때 거울 한번 더 보시고 척추 펴고 꼿꼿하게 당당하게 걸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사람 마음 설레게 만드는 금요일 오후 오늘은 2026년 9월 4일 금요일입니다. 잠시 후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생활상식 이어지겠습니다. 2부에서는 금요일의 남자 H마트 정육부의 우리 방정일 부장님 나오셔서 주말 상품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치과.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번들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5: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4: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5: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4: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5: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날씨 이야기. 호주 기상청은 9월부터 11월까지 호주 남부와 동부 일부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고 서부 지역은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열대 이남 지역의 낮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히말라야 고산지대 빙하가 자동차 배기가스와 석탄 발전소, 공장 등에서 나온 블랙 카본에 덮여 더 빠르게 녹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블랙카본은 화석 연료 등이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검은 입자로 흔히 그름이라고 불리는데요. 남아시아로부터 넘어온 블랙카본이 히말라야 빙하 질량 감소량의 약 3분의 1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연구진들에 의하면은 남아시아발 블랙카본이 빙하 융해를 촉진하고 강수량을 줄여 2007년부터 2016년 히말라야 빙하 질량 감소량의 33.7%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얼음이 녹으면서 생긴 물이 아래로 흐르면 내부에 터널을 만들어 빙하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심할 경우 빙하가 붕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는데 블랙카본이 빙하 표면에 쌓이면 눈과 얼음의 햇빛 반사율이 떨어집니다. 대개 깨끗한 고지대 눈은 햇볕의 최대 90%를 반사하고 있으나 그을음이 눈과 얼음에 쌓이면 태양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해 빙하가 빠르게 녹는다는 거죠. 특히 네팔 랑탕과 같은 고산 지역이 블랙카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은 이번에 남아시아로부터 오염된 공기가 유입돼 얼마 전 빙하 붕괴로 대홍수가 발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뉴질랜드 오타고대 연구진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연구진은 6년간의 위성 자료를 분석해 파키스탄 산업지대에서 발생한 블랙카본과 광물성 먼지가 히말라야 고지대 빙하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조사했는데 오염물질이 빙하 표면에 쌓여 얼음을 어둡게 만들고 녹는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에 연구원들은 오염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많은 손실을 볼 수 있다며 네팔에서 봤던 것과 같은 홍수가 더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랙카본은 강설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블랙카본이 산악지역 공기에 열을 가두고 구름 형성을 변화시키면서 눈이 내리는 양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 오염물질이 눈과 함께 빙하 내부로 들어가 빙하 내부에 추가적인 융해, 다시 말해 고체 상태인 빙하 물질이 열을 흡수하게 되면서 액체 상태인 물로 변화하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빙하 표면에 어두운 층이 열을 흡수하면 주변 얼음을 녹이고 그 아래 갇혀있던 먼지와 잔해층을 다시 드러내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주요 대기 오염원으로는 휘발유 차량 배기가스와 가정용 취사 난로, 전통 벽돌 가마, 농경지, 산림 화재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블랙카본은 대기 중 떠도는 기간이 수일에서 수주 정도로 짧아 배출량만 줄인다면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블랙카본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친환경 취사 시설 활용 등이 있습니다. 실제 2020년 코로나19 봉쇄 기간에는 대기 오염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면서 히말라야의 눈이 더 밝아지고 눈 녹는 양이 최대 4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해당 연구진은 대기 오염을 줄이는 노력이 히말라야 빙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아, 오늘도 정말 더위는 무덥습니다. 여기에 높은 습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뇌우 가능성이 지속되는 변덕스러운 날씨 보이고 있는 금요일 오후. 현재 기온은 93도, 섭씨 34도이네요.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100도 안팎. 지역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오후와 저녁에는 소나기와 뇌우가 점점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일부 뇌우는 강풍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풍과 폭우로 인해 국지적인 홍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오늘 밤도 워싱턴 DC 바로 남쪽에 걸쳐있는 경계선을 따라 비와 뇌우가 계속되겠으며 밤사이 악천후 위험은 줄어들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집중호우와 잦은 번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오늘 밤 기온은 70도 초중반까지 떨어지겠고요. 내일 토요일은 흐린 날씨로 연휴 주말이 시작되겠고 찬 공기 전선이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토요일 오후까지 비가 내릴 찬스 있습니다. 습도는 오후 늦게부터 낮아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로 눈에 띄게 선선해지겠습니다. 일요일은 주말 중 가장 좋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맑은 하늘과 더욱 낮은 습도를 보이겠는데요. 아침에는 60도대로 쾌적하게 서늘하게 시작이 되겠고 오후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뒷마당 바베큐와 피크닉을 즐기기에는 뭐 완벽한 날씨가 아닌가 하네요. 다음 주 월요일 노동절 날씨는 대체로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루 대부분 건조하고 쾌적하며 최고 기온은 80도 초중반에 머물겠고 습도는 훨씬 낮아질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긴 연휴의 마무리는 매우 기분 좋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날씨는 이달 중순을 넘어서까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다시 깜짝 무더위가 찾아오겠으나 주말부터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저녁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35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42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생활 상식.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고무 패킹 주름 사이로 까만 곰팡이 자국 보셨나요? 이거 한번 보이면 계속 눈에 띄어서 볼 때마다 닦기는 하지만 표면에 살짝 낀 얼룩과 주름 깊숙이 자리 잡은 곰팡이는 애초에 오염의 정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표면은 가볍게 닦아내는 정도로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틈새는 곰팡이균이 뿌리 내린 자리라 방치 시간과 도포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게 되면 표면은 깨끗해져도 틈새 곰팡이는 며칠 지나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활상식은 베이킹소다로 곰팡이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무 패킹 표면에 가볍게 낀 얼룩이라면 베이킹소다를 물에 녹여 사용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물 한 컵에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풀어 헝겊에 적신 뒤 패킹 표면을 닦아내면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오래 방치할 필요 없이 바로 닦아내도 됩니다. 하지만 주름 사이 깊숙이 낀 곰팡이는 접근이 다릅니다. 베이킹소다에 물을 조금씩 섞어 치약 정도의 크기로 반죽을 만든 뒤 곰팡이가 낀 틈새에 두툼하게 발라줍니다. 이 상태로 20분에서 30분가량 그대로 두면 반죽이 마르면서 곰팡이 찌꺼기를 밀어 올리는데 방치가 끝나면 칫솔로 주름 사이를 꼼꼼히 문질러 닦아냅니다. 오염이 심해 한 번에 지워지지 않는다면 반죽을 다시 발라 방치하는 과정을 한두 차례 반복하는 편이 무리해서 문지르는 것보다 안전하니까 참고 한번 두세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산 후 단 한 번도 냉장고 고무 패킹 청소하지 않았다면 곰팡이 자국이 유독 진하게 남아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럴 때는 베이킹소다 반죽 위에 식초를 약간 뿌려서 기포 반응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반응이 찌든 때를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덕분에 칫솔질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는데 다만 식초는 반죽이 어느 정도 마른 뒤 살짝 뿌리는 정도로 쓰는 편이 좋고 처음부터 흥건하게 부으면 반죽이 흘러내려 틈새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니까 이 또한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칫솔질이 끝나면 젖은 헝겊으로 패킹 전체를 한 번 더 닦아 남은 베이킹소다 가루를 제거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닦아낸 이후가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고 냉장고 문을 잠시 열어두어 패킹을 바짝 말려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며칠 안에 곰팡이가 같은 자리에 다시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고무 패킹은 강한 화학 성분이나 거친 재질에 약한 편이라 락스 원액을 직접 붓거나 철수 세미로 문지르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락스를 병행하고 싶다면 물에 충분히 희석한 뒤 짧게 접촉시키고 바로 헹궈내는 정도로 최소화하는 편이 고무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베이킹소다를 이용한 냉장고 패킹 관리는 결국 표면과 틈새를 구분해서 접근하고 마지막 건조 과정에서 챙겨야 완성이 되는 방법인데요. 습기가 많은 계절이라면 이 과정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반복해 관리하는 편이 곰팡이 재발을 줄이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계절마다 옷 정리하듯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음식을 저장해 두는 곳, 냉장고도 반드시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므로 우리 가족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입니다. 하이하이!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어,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6: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중국에서 다른 사람의 가려운 부위를 긁어주는 이색 서비스가 등장을 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에서 가려움을 해소해주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장 씨는 지난 5월 초 첫 매장을 연 데 이어 한 달 뒤 두 번째 매장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직원들이 고객의 가려운 부위를 직접 긁어주는데 직원들은 길고 뾰족하게 다듬은 손톱이나 특수 제작한 도구를 이용해 침대에 누운 고객의 등과 신체 부위를 부드럽게 긁어줍니다. 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300위안, 약 40달러 정도인데 업주 측 말에 의하면 가려움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를 줄이고 숙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두 매장의 월 매출은 합쳐 10만 위안, 약 15,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겨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고객은 남성이 약 70%로 여성보다 많았으며 일부 고객들은 마사지보다 더 편안하다고 말한다며 재방문하는 고객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이색적인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소셜미디어에서 본 영상 때문이었는데 지난해 짧은 영상을 보던 중 한 여성이 남편의 등을 긁어주는 영상을 본 장 씨는 댓글에서 누군가 대신 긁어준다면 돈을 내겠다는 반응을 발견했고 어린 시절 아버지가 등을 긁어주던 기억을 사업 아이디어에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장 씨는 앞으로 중국 전역에 100개 매장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단순한 이색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등 긁기를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하네요. 아이, 가려운 곳이 어디 시간 맞춰 가렵나? 이 순간적으로 가렵지? 그러고 계속 등짝이 가려우면 긁지 말고 때를 밀어, 때를. 내가 매나서 가려운겨. 바퀴벌레의 우유를 연구하고 코를 푸는 방법을 분석한 과학자들이 엉뚱하면서도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이그 노벨상을 받았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이그 노벨상 시상식은 어제 스위스 쥐리히에서 열렸는데 미국 외 지역에서 시상식이 열린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그 노벨상은 매년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생각하게 만드는 연구를 선정을 해 시상하는 행사로 미국의 과학 유머 잡지인 Annals of Improbable Research, 불가능한 연구 연보가 주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두 10개 연구팀이 수상을 했는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미국 플로리다 공과대학교의 연구진은 키스의 진화 역사를 재구성한 공로로 상을 받았고 또 다른 박사는 코를 푸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바퀴벌레의 우유를 연구한 과학자들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또 다른 연구자들은 사람이 입던 속옷을 토양에 묻어 토양 속 생물들이 섬유를 분해하는 과정도 연구했는데 이 연구에는 25개국 이상에서 약 1,000벌의 속옷이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연구진은 속옷이 토양에 묻힌 뒤 어떻게 분해되는지를 관찰해 토양 속 동물과 미생물의 활동을 분석했는데 이 내용은 지난주 지구촌 소식 이 시간에도 알려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죽은 생물을 활용을 해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한 연구팀 독사가 사람을 무는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뱀의 몸 여러 부위를 밟아본 연구팀들도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시상식은 전통에 따라 관광객이 종이 비행기를 무대에 날리는 것으로 시작이 됐으며 수상자들에게는 버섯과 사람의 발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모양의 트로피가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이그 노벨상 시상식은 35년간 미국에서 열렸지만 올해 처음 유럽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주최 측은 미국을 찾는 참석자들의 비자 발급과 입국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그 노벨상 편집장 겸 사회자는 지난 3월 이메일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우리 손님들이 이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아졌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시상식은 스위스 쥐리히와 유럽 내 다른 도시를 오가며 열릴 예정이고 내년 행사도 벨기에에서 개최된다고 하네요.
1: 히히 우리 트럼프 정부의 강화된 미국 입국 절차로 인해 손해 많이 보게 생겼네. 여행사들 조만간 문 닫을 판이오. 나라 꼴이 우치게 돼가는지.
0: 미국 전역에서 차량 번호판과 차량 특징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감시 카메라를 둘러싼 논쟁이 선거판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후보들이 설치 제한과 정부 지원 중단, 영장 발부 의무화 등을 잇따라 주장하면서 사생활 보호와 범죄 예방이 새로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논란의 중심에는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블록 세이프티의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차량 번호판과 색상, 차종 등 차량 특징을 기록하는데 법 집행기관은 축적된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다른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블록 감시 카메라는 알래스카를 제외한 미국 49개 주 약 6,000개 지역사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경찰은 범죄 수사와 실종자 발견에 효과적인 도구라고 주장을 하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은 차량 이동 정보와 광범위하게 축적되면서 영장 없는 대규모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블록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공익법률단체는 일부 후보들이 카메라 금지와 정부 자금 지원 중단, 영장 발부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며 전국적인 반발이 선거 쟁점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록 세이프티는 기술의 효과를 강조했는데 자사 기술이 약 100만 건의 범죄 해결과 약 1만 명의 실종자 재결합을 지원했다고 밝히면서 기술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지역사회와 함께 이용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시카메라 논쟁은 전국의 주지사 및 의회 선거로도 확산하고 있는데 텍사스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는 집단 촬영 카메라는 텍사스에 설 자리가 없다라고 밝혔고 펜실베니아에서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공화당 후보 모두 감시카메라 금지를 지지했습니다. 위스콘신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밀워키 카운티에서 블록 카메라 사용을 제안한 사실을 강조했으며 공화당 후보 역시 주 정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공유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드아일랜드에서도 민주당 댄 매키 주지사가 사생활 보호와 투명성 문제를 이유로 새로운 카메라 설치를 중단했으며 미시간과 플로리다에서도 후보들이 감시 카메라를 비판하며 선거 쟁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 측은 기술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오용을 막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리노이주에서도 블록과 같은 기술이 경찰에 매우 귀중하다며 카메라를 없애기보다는 사용 지침과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백악관 집무실 행사에서 블록 감시 카메라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며 곧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감시 카메라 논쟁이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AI와 빅테크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안과 맞물려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선거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 활용과 시민의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라고 하네요.
1: 지는요. 절대적으로다가 찬성이요. 물론 워싱턴 DC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징글징글 맞도록 싫지만서도 어쨌든 지는 찬성이요. 한국 봐요. 그놈의 CCTV 때문에 아무것도 못이요. 이 누가 놓고 간 거 훔치지도 못하고 기껏 도망가봤자 금방 잡히고 말이요. 무엇을 못이요. 이 미국 정치인들 CCTV 싫어하는 거 멋이 부려서 그려. 사생활 보호 좋아하시네. 음흉한 사생활 뽀록날까봬 저러는겨. CCTV 달어. 이 아주 그냥 곳곳에 다 달어. 이
0: 네팔 정부는 빙하 홍수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오는 7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내무부는 네팔 전역의 정부기관과 해외 대사관 등 공간에서 조기를 개항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만 공휴일은 아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수색 및 구조 작전에 참여하는 보안 요원과 공무원에게 위험 수당과 식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부상자는 무료 치료를 받게 되며 구조 작전 중 사망한 인원의 유족에게는 사망자 1인당 100만 루피, 약 7천 달러 정도가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홍수 피해 지역 사회 구조 및 구호를 위해 5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기로 했다고 하는데 유럽연합 또한 인도적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해 이로써 유럽의 재난긴급지원 총액은 2억 95만 달러로 늘어났다고 하네요.
1: 여기저기서 도와준다고 하니 참 너무 슬퍼하진 마시고요. 조금만 추스리고 남은 전 세계적으로다가 사람들이 몰릴게요. 이 자고로 나라는 안망이요.
0: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네팔 빙하 홍수 피해자들에게 무려 천만 달러를 기부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팔 재무장관은 젠슨 황에게 감사를 표하며 매우 중요한 지원이라며 구호 및 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젠슨 황의 기부가 다른 개인과 단체들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동참하도록 장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네팔 정부는 어제도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홍수 피해 구조 및 구호를 위해 5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기로 했으며 유럽연합은 인도적 자원금 250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1: 아이고, 젠슨 황 이분은 스케일 자체가 다르네요. 근데 얘들 이러다 안 도와주면 국가한테 삐지거나 서운하다고 할 경우 물질이라는 것이 그렇잖요. 요 타임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서도 자꾸 받다 보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알고 착각한다니까. 고맙다가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말이 좋지만은.
0: 계속해서 네팔 티벳 빙하 홍수 발생 9일 만인 오늘 진흙과 잔해로 가득한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네팔인 근로자 2명이 극적으로 구조가 되면서 추가 생존자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망자는 1290명으로 늘었으며 실종자는 외국인 601명을 포함을 해 4798명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전체 사망자 수는 1311명, 실종자는 5339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트리슐리강을 따라 건설이 된 수력발전소와 터널에서 구조된 사람 말에 의하면 600여 명이 더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네팔 구조대는 수력발전소 터널 등 네 곳을 중심으로 수색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터널에는 통신, 휴식, 장소로 이어진 관련 시설이 있어 식량과 물이 있어 터널 안에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은 산소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산소가 공급되고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극적으로 구조된 두 명의 말에 의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동안 자신은 터널에 갇혀 만트라를 외우며 버텼다고 말했는데 만트라는 마음을 뜻하는 만과 도구나 수단을 뜻하는 트라가 합쳐진 말로 반복해서 외우는 말로 구절 등의 주문이라고 합니다. 힌두교 등에서 신비한 영적 힘을 불러일으키거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외우는 것이라고 하네요.
1: 뭐 기독교적으로다가 굳이 말하자면 뭐 주기도문 같은 것인가?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아멘. 근데 지는 여기에 하나 더예요. 눈 뜨면서 늘 반복하는 구절인데요. 여러분도 아실게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미님은 그 때미러가 웃기셨었나 봐요. 아니 근데 진짜로 저도 이거 지구촌 소식 준비하면서 가끔 좀 이해 못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등이 가렵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 늘 가렵다는 거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로 때를 안 밀어서 가려운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알러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환절기 같을 때 이렇게 좀 트잖아요. 그럴 때도 좀 간지럽거든요. 그럴 때는 로션을 발라주면은 안 간지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때를 미루셔야 돼요. 네. 자, 라라랜드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2부에서는 우리 금요일의 남자 H만트의 방정일 부장님 출연해서 또 세일 품목 소개해 주실 텐데요. 지금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열심히 오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천천히 안전운전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라라랜드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들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의 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커스리는 물론이고요.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0: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1: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2: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나요?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가요?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한인 시니어들의 정서적 건강과 따뜻한 일상을 위해 동무지기 K-케어라인과 효라인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동무가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K-케어라인과 전문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려 안부를 확인하는 Q라인을 통해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덜어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든든한 연결망이 되어드립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자율적인 기부로 운영됩니다. 전화 한 통이 어르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가정상담소 동무지기 K-케어라인과 휴라인을 신청하세요. 571-991-3033, 571-991-3033으로 전화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이 연말로 갈수록 빨리빨리 오는 것 같아요. 주급을 탈 수 있어서 기분은 좋습니다만 근데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서 이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받는 사람이야 빨리 오는 게 너무 좋지만 주는 분들은 허리 휘어지지 않을까. 요새 우리 한인분들 경기 어떠세요? 잘 되는 분들은 여전히 잘 되시고 또 안 되는 분들은 그야말로 죽어라 죽어라 한다는데 결국은 오래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고 합니다. 확실한 거 아니면 버틸 때까지 한번 끝까지 버텨보시고요. 혹시 이 방송이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명옥님께서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거를 보질 못했어요. 아이고, 죄송해서 어떡하죠? 예. 지난번 처서를 맞이했을 때 보내주신 신청곡이었는데 이렇게 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왜 이거를 제가 스킵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김상희의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낮에도 햇살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가을이 왔는데도 말이죠 하시면서 김상희의 코스모스 꽃길인가 하셨는데 제목은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입니다.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먼 사람이고 아주 멀리 있어도 마음이 있다면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까운 사람인 거죠.

윌리엄님께서 아침 일찍 보내주셨어요. 불금에 어울리는 짧고 좋은 글귀와 시, 노래 보내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에너지 충전형 월화수목 성실하게 버틴 당신 금요일 밤만큼은 가장 솔직하게 행복해지기를 오지 않을 것 같던 금요일 밤 고생한 나에게 주는 가장 달콤한 선물은 바로 자유입니다. 이번에는 감성 위로형 한 주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오늘 밤은 오직 당신만의 시간입니다. 금요일 저녁의 공기가 유독 달콤한 이유는 치열하게 일주일을 살아낸 당신의 땀방울 덕분입니다. 불금에 읽기 좋은 시, 불금의 분위기에 맞춰 마음을 움직이는 시 두 편도 선물합니다.

축제 같은 밤을 위하여 금요일 저녁에 마법한 주라는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도착한 금요일의 저녁, 그 자체로 하나의 다정한 축제. 모니터 앞에서 지쳐가던 눈빛도 시계바늘이 퇴근을 가리키는 순간 새벽녘 별빛처럼 다시 살아난다. 서두를 필요 없는 내일이 있기에 오늘 밤의 시계는 천천히 흘러가고 우리가 나누는 잔마다 행복한 웃음이 가득 차오른다고 생각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불타는 이 밤 마음껏 빛나기를. 두 번째는 고난기에 사는 친구들에게 하시면서 헤르만 헤세의 시를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벗들이여, 암담한 시기이지만 나의 말을 들어주어라. 인생이 기쁘든 슬프든 나는 인생을 탓하지 않을 것이다. 햇빛과 폭풍우는 같은 하늘의 다른 표정에 불과한 것. 운명은 즐겁든 괴롭든 나의 훌륭한 식량으로 쓰여져야 한다. 굽이진 오솔길을 영혼은 걷는다. 그의 말을 읽는 것을 배우라. 오늘 괴로움인 것을 그는 내일이면 은총이라고 찬양한다. 어설픈 것만이 죽어간다. 다른 것들에게는 신성을 가르쳐야지. 낮은 곳에서나 높은 곳에서나 영혼이 깃들인 마음을 기르는 그 최후의 단계에 다다르면 비로소 우리는 자신에게 휴식을 줄 수 있으리.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늘을 우러러

케일라니의 You Should Be Here, 우리 윌리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많이 하네요. 1부, 2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복별님. 기쁨이 가득한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언제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삶이 꿈과 같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평화와 평안이 깃들고 평강의 세상을 똑같이 평등히 주심에 존귀와 영광을 올리며 언제나 감사의 기도를 드리옵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패티김의 9월의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초청 밖으로 새 한 마리가 휙 날아가면서 하늘엔 먹구름이 끼면서 뭔가 쓸쓸함이 느껴지는데요. 패티김의 노래, 9월의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9월이 오는 소리에 다시 들으며 사랑이 오는 소리에

아주 좋은 글 보내주시는 분이시죠. 뉴저지의 김윤호님. 오늘도 아름다운 만남, 소중한 인연이라는 글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왔다가 소리소문 없이 가는 세상.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맛나는 삶을 살아가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예측 가능한 만남과 관계를 맺고 살아갔으면 한다. 이런 말이 있다. 여자는 민낯으로도 만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되고, 남자는 지갑이 없어도 만날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된다. 여자의 지조는 남자가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드러나고, 남자의 지조는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드러난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고 절친한 것도 아니고, 자주 못 만난다고 소원한 것도 아니다. 말이 많다고 다정한 것도 아니고, 말이 없다고 무심한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속이 더 중요하다. 장점을 보고 반했으면 단점 보고 돌아서지 말아야 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고 자산은 좋은 사람과의 관계이다. 좋은 친구와 정담을 나누는 즐거운 연휴 되세요 하시면서 신청곡 박상민의 중년 신청해 주셨습니다. 노래 들으시고 광고 들으시고요. H마트에 우리 황정일 부장님 만나 뵙겠습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단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감자 100당 2불 49, 샘표 진간장 개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풀무원 들기름 재래김 파래김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0: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안 사면 손해보는 득템. 오늘도 많이 많이 가져오셨을 것만 같은 우리 예, 황정희 부장님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한중에 안녕하셨죠?
0: 네네. 네, 아니 근데 어제 아유 밤새 안녕하셨고.
1: 밤새 진짜 오, 안녕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밤잠 설치신 분들이 조금 꽤 계실 것 같아요.
0: 아니 저 전쟁 난 줄 알았어요.
1: 뭐 이렇게 어떻게 천둥에 그냥 쿠쿠공 번개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하늘이 쪼개지는 듯.
0: 진짜 아니야. 하늘이 쪼개지는 게 아니라 하늘이 쪼개지는 듯해 진짜로.
1: 아 그거 아주 좋은 표현. 쪼개지는 듯한 거죠.
0: 아니 그 천둥 소리나 그 번개 소리가 오 정말 어제는 그 아이들 우는 아이들도 이렇게 이쁘게 선하게 우는 아이들이 있고 정말 찢어지게 우는 애들이 있거든요.
1: 찢어지게 우는 아이들.
0: 맞아요, 아이들은. 맞아요. 어제 번개가 그랬어요. 천둥 번개가. 좀 무섭더라고요.
1: 많이들 밤잠 설치했을 것 같고요. 저도 어저께 그 천둥 번개 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네. 그걸 듣고 내심 걱정을 했어요.
0: 왜요?
1: 강풍이 불잖아요.
0: 네.
1: 강풍이 불어가지고 밖에 있는 화분이 또 어떻게 될래나 했더니 앵이나 달라.
0: 앵이나 달라.
1: 제가 아침에 나가봤더니 이게 저
0: 바이바이.
1: 저만큼 가겠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제 그 가지를 심어놨던 건데 저 멋지 네. 날라가지고
0: 아이고
1: 그나마 몇 개 따 먹으려고 했던 가지가 꽃이 또 다 떨어져가지고 속상했어요.
0: 당국에서 협조를 하는
1: 지금도 네. 날이 꼼꼼해졌어요.
0: 지금 이거. 우리 뽀돌련도님께서 챈틀리 곧 쏟아질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지금 페어팩스 저희 방송국에 있는 하늘도 지금 온통 새카맣습니다.
1: 그러니까 제가 오면서 잠깐 봤더니
0: 네.
1: 또 돌풍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0: 아, 요 방송 끝날 때까지는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는데.
1: 근데 오면서 제가 들었는데 30분 후에 온다 그랬으니까 저희 방송 끝나고 나면 병적 쏟아질 것 같아요.
0: 그러게 말해요.
1: 아, 근데 저 개인적으로 비 오는 거 참 좋아해요.
0: 저도 너무 좋아해요.
1: 그래서
0: 너무
1: 어저께 좋아해요. 천둥 치고 번개 쳤지만 청둥 소리도 나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네. 오는 거를 즐겼어요.
0: 아, 그러셨구나. 아,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세일 품목인지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1: 예. 네, 첫 번째로요. 항상 제가 이제 건강 코너에서 판매되는 거 이제 안내를 드리는데요.
0: 네.
1: 이제 좀 뭐 전주에도 안내 드렸지만 우리 정관장 제품 지금 세일이 나와 있고요.
0: 네.
1: 정관장 에브리타임 그 30 스틱짜리가 69불 99 지금 세일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파워폴 녹용 스틱 요거는 10개 스틱인데 9불 99장. 그 다음에, 에브리타임 파워풀, 요것도 10개 스틱 14불 99전. 그 다음에 정관장 에브리타임. 아까 69불 99짜리는 30 스틱이었었는데요.
0: 네.
1: 요거는 이렇게 10개 스틱 해가지고 24불 99. 그래서 또 계산을 해보니까 69불 99를 사는 게 낫다.
0: 아유, 100번 낫죠?
1: 24불 99 곱하기 2 하니까 75불 정도 나오더라고요.
0: 아유, 그럼요, 그럼요.
1: 그러니까 한 5불 정도 차이가 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면역 서포트 14불 99 요것도 10개 스틱이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에브리타임 칼로트림 요것도 10개 스틱이 14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품목 한 40% 좀 디스카운트 세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8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니까
0: 네.
1: 정관장 제품 믿고 드셔도 됩니다.
0: 아, 그럼요.
1: 이거는 뭐, 말이 설명이 아유, 필요
0: 그럼요,
1: 없죠.
0: 그럼요.
1: 이거는 좋은 제품이니까요. 이렇게 네. 평상시에는 이게 많이 비싸잖아요.
0: 네.
1: 뭐, 예, 30스틱짜리 뭐, 에브리타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불도 있는데 69불 99 이렇게 세일하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세일할 때 사 놓으셨다가 가족들 또 이렇게 환절기에 또 이렇게 감기 오잖아요. 이렇게 면역력 키우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저렴할 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0: 특히 환절기 앞두고 저는 이 정관장 중에서 면역 서포트 요거 아주 마음에 드네요. 가격도 야. 아주 저렴하고. 네.
1: 자, 이게 또 믿고 드셔야 이게 효과가 납니다.
0: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1: 예. 아, 다음은 40주년 세일 아이템인데 첫 번째는 이제 모찌 아이스크림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어요.
0: 모찌 아이스크림은 다 좋아하죠.
1: 종합 아이스크림 기획팩으로 해가지고요.
0: 네.
1: 12개의 모찌가 들어가 있어요. 그 그린티 4개, 그 다음에, 딸기.
0: 딸기.
1: 네, 바닐라 4개에서 예, 12개 들어가 있고요. 이게 5불 99전.
0: 이게요? 예. 지금?
1: 이게 12개 5불 99전이에요.
0: 완전 저렴한데?
1: 아주 완전히 저렴하죠.
0: 완전 이건 거전데 거죠. 예.
1: 우리 그 옛날 시골에 뭐 잡쌀떡, 메밀, 뭐 네네네네. 이렇게 많이 팔았잖아요. 예. 그럼 그런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모찌 아이스크림 네.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5불 99전 12개.
0: 그러게요.
1: 야, 너무 좋습니다.
0: 너무 싼, 완전 싼데요?
1: 네. 다음은 이제 하우스웨어 제품에서 나온 것 중에 잘 풀리는 집. 미용 티슈. 이거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예쁘게 줬는가 모르겠어요.
0: 술술 잘 풀리는.
1: 예. 잘 풀리는 집 미용 티슈. 그래서 저는 이거 잘 풀리는 집 미용 티슈가 이게 뭘까 하고 또 한번 잠깐 찾아봤어요. 네. 그런데 이게 미래생활 주식회사에서 나온 건데 요거는 이제 그 미래생활 주식회사고 요건 상품에 대한 명예예요. 오. 상품에 대한 명인데 예. 이게 참 잘 지은 것 같아.
0: 그러게.
1: 잘 풀리는 집이 되는 것 미래 생활의 꿈입니다.
0: 이야, 요거 갖다 놓으면 집 잘 풀리겠네.
1: 요게서 네. 저기 그 여섯 개의 박스가 8불 99전이에요. 예, 예, 예. 8불 99전이고 한 그 박스에 250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여섯 개니까 요게 8불 99전.
0: 아유, 너무 싼데요?
1: 너무 좋잖아요.
0: 너무 싼 거예요? 완전.
1: 그래도 요거 우리 여성분들 화장 지우고 화장 많이 할 때 많이 쓰잖아요. 이거.
0: 두루두루 이거는 뭐
1: 두루두루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름이 너무 옆에서 그 상품에 대한 신뢰감이가
0: 그러니까
1: 잘 풀리는지 미용 티슈 아유. 이거 사가다가 가져갔으면 뭐 다들 잘 풀리지는 집이시지만 혹시 가다가 딱 막 했던 집도 예. 잘 풀릴 것 같아요.
0: 아니 우리 방 부장님은 외모는 마초적인 느낌이 나는데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감성적이세요.
1: 저는 감성적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들어봤어요.
0: 그래요? 근데 예.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감성적인데. 예.
1: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우리들의 날이잖아요.
0: 노동절, 우리들의. 노동절.
1: 노동절 날 여기 쉬나요?
0: 저 쉽니다.
1: 아이고, 좋겠다.
0: 안 쉬세요?
1: 저희 에치마트 직원들은 맞아요. 365일 근무를 합니다.
0: 쉬면 어떻게
1: 해? 안 되죠. 근데 이제 노동절 관련해가지고 우리 수산부에서 특별하게 빅세일을 나온 게 있는데, 네. 우리 노동절 때 보면 이제 바베큐 많이 해서 드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럴 때 이제 뭐 고기도 바베큐 하시지만 이제 새우. 새우 바베큐 많이 하시는데, 머리 있는 새우, 요게 5파운드에 5불 99전 지금 세일 나와
0: 세상에,
1: 있습니다.
0: 세상에 사진은 아주 맛있게 네. 생겼네요.
1: 우리 근데 이거 새우 보통 어떻게 드세요?
0: 새우 글쎄 저는
1: 뭐 쪄서도 먹기도 하고
0: 그렇죠. 구워 먹기도 하고
1: 밖에서 이제 그릴에 이때는 그릴에 구워서 드시고 또 한국 분들이 옛날에는 그릴이 없으니까 소금구이에서 많이 드셨잖아요.
0: 맞아요.
1: 우리 기억을 더들어 보면 강화도에 양식장이 있었어요.
0: 네네.
1: 제 강화도에 가면 거기 하우스 같은 이런 식당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소금구이를 해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게 소금구이를 하면은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0: 그래요?
1: 왕소금이 너무 고 후라이팬에 이렇게 깔고 그러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밖에서 그릴에 하실 땐 그릴에 구시고, 네.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 그러시면 집에 보시면은 이런 산발이, 석쇠 네, 산발이?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그냥 후라이팬에 올려놓고 뚜껑 덮으셔도,
0: 쪄서?
1: 예, 아니요. 오븐 형태로 해서 구워서 드실 수가 있어요.
0: 그래요?
1: 꼭 뭐 소금을 깔아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0: 네네.
1: 뭐 소금이 좀 넉넉하게 있으시다 그러면 왕소금 깔아가지고 옛날
0: 지금 이 그림이 이게 소금이군요. 밥인 줄 알았어요.
1: 소금이에요.
0: 이야, 이거 소금 한 통 다 들어가겠는데?
1: 예. 그러니까 이거 머리새우, 새우 좋아하시는 분도 이렇게 또 599. 네네네. 사이즈 너무 좋아요. 이거 사이즈 보니까 599 너무 좋은
0: 거예요. 새우도 거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 바삭바삭하고 맛있다 그러고.
1: 예, 맞아요.
0: 그리고 또 새우는 꼬리를 먹어야 뭐 콜레스테롤이 뭐 안 높아진다라는 그런 썰도 있고.
1: 근데 이게 새우를 제가 이렇게 구워서 먹고 이제 몸통 이렇게 네네. 따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0: 네.
1: 근데 나중에 이제 머리만 이렇게 남아요. 이렇게 다. 그럼 그걸 근데 이렇게 그래서 바삭하게 구워가지고 그거 먹으면은 아주 짭짤하니 고소하니 아주 맛있어요.
0: 나는 저 눈이 징그러, 다리도 그렇고 옛날에 못 먹었었어요.
1: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머리 이렇게 이제 바짝 그렇게 구우셔가지고 네네네. 이제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제 양념으로 쓰셔도 되고. 하여튼간 이제 머리세요.
0: 일단 너무 싸게 나왔어요.
1: 99전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자 이제 9월달 하면. 우리들의 명절이 돌아오잖아요.
0: 추석,
1: 추석이잖아요.
0: 예, 예. 해피 추석.
1: 추석이 9월 25일인가가 아마 추석일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에치마트에서 항상 보면은 추석 그 사전 예약을 받잖아요.
0: 네.
1: 그 고국통신 해가지고 이제 보내드리고 하는데 예. 이번에도 똑같이
0: 좀 볼 수 있어요? 5등
1: 제품이 나와 있고요. 책자가 네. 나와 있고요. 아, 특별히 이번에는 매장에서 예. 300불 이상 구매하시면은 네. 40불 드려요.
0: 오~
1: 20불짜리 쿠폰 두 개 드려요.
0: 근데 이거 예. 한국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1: 한국으로 예, 보내는 예, 건데 예, 예. 저번에도 지금 뭐 항상 설날이라든지 추석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네. 상품 구성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예. 뭐 고기도 있고 한가도 있고 경과도 있고 생선도 있고 그다음에 건강식품까지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가까운 매장 들리시면은 우리가 팜프렛이 지금 다 그 매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시고 근데 이렇게 또 가격대를 보니까 300불이 금방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0: 아, 금세 넘어가겠는데 금방. 뭐.
1: 그래서 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20불짜리 기프트콘 드린다고만 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300불 이상 구매 고객 40불. 예예. 요거 우리 애치마트 상품권 그 자리에서 바로 드립니다.
0: 바로.
1: 근데 지금 이제 팜프렛 보시면은 디스카운트 된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0: 예예.
1: 거기에 또 20불, 40불 이렇게 디스카운트 되니까
0: 여기서도
1: 여기서도 예, 예, 예, 예. 얼마나 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번에 너무 좋으니까요.
0: 네.
1: 한번 매장 들리셔가지고 한번 팜플렛 차근차근 넘기셨다가
0: 아니 근데 참. 지금 팜플렛이 그리고 팜플렛도 그렇지만 너무 너무 포장이 이뻐요.
1: 포장이
0: 굉장히 이뻐요. 고급스럽고
1: 한국은 이 포장 기술이 진짜
0: 이야.
1: 옛날에는 그냥 보자기에 샀잖아요.
0: 그래.
1: 보자기에 쌌는데 그렇게 포장 안 돼서 아주 깔끔하고 받는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네. 포장이 된 제품이니까요. 가까운 애치마트 들려서 한번 팜플렛 세트. 보시기 바랍니다.
0: 아우 요거 꽃감 호두마리 세트 요거 아주 좋네요. 네.
1: 또 뭐 정육도 구성이 아주 좋아요.
0: 흑화고. 흑화고는 또 뭐야? 어머. 야, 정말 별게 다 있네요. 예.
1: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추석하면은 네. 생각나는 음식이 이게 동양권에도 있더라고요.
0: 뭐요?
1: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0: 추석, 송편.
1: 송편이잖아요. 네. 근데 제주도에서는 예. 달떡이라는 게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0: 달떡이요?
1: 달떡이라고. 그다음 중화권에서는 문케이.
0: 문케이.
1: 월병.
0: 아, 월병. 예, 예, 예. 그쵸,
1: 그쵸. 또 일본에서는 쯔끼미 당고. 그러니까 저 쌀.
0: 아.
1: 요거로 만든 쯔끼미. 당고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일 나와 있는 거는 월병.
0: 월병.
1: 월병이 28불 88전에 지금 세일이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이게 월병도 이게 대표적인 게 한 세 가지가 되는데요.
0: 네.
1: 광동식 월병.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중화권에서 전통적으로 먹던 월병이고요.
0: 네.
1: 라마 커스터드 월병. 요게 그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가 있는 월병이고요.
0: 네.
1: 스노우 스킨 월병은 아이스크림이나 과일이 들어가 있는 월병이라고 합니다.
0: 네네.
1: 그럼 이런 제품을 지금 한 자리에 모아서 저희 애치마트에서 지금 월병 세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28불 88센트. 그래서 또 28불 88센트가 왜냐. 네가 궁금하잖아. 29불 구금은 20. 구불 구분돼.
0: 맞아. 예. 왜 그래요?
1: 근데 이게 이 중화권 사람들이 예. 이 팔자를 무척 좋아한대요.
0: 그렇죠, 그렇죠. 그건 뭐 워낙
1: 그래서
0: 유명하니까.
1: 숫자 자체도 28불 88센트 이렇게 네. 가격이 선정됐고 우리 한국도 사자를 싫어하잖아요.
0: 사자 죽을 사자라 그래서 싫어하잖아요.
1: 근데 뭐 이 아시안권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사자의 가격대가 잘 나오질 않아요.
0: 아.
1: 뭐 예를 들어서 뭐 24불 99 예. 이렇게 나올 바에는 예. 25불 99가 나오는 거예요.
0: 차라리
1: 차라리 아하. 아니면 23불 99.
0: 아하.
1: 그래서 4자 뭐 4불 49전 이거는 끝장이에요. 그거는 안 판다는 소리하고 똑같아.
0: 4자 너무 불쌍해.
1: 그래서 그걸 안 쓰니까
0: 4자는 근데 4자 들어가는 직업은 좋아하잖아.
1: 그러네요.
0: 변호사, 의사, 이 뭐야 이.
1: 네. 아무튼 그 우리가 마트에서 가격 선정할 때 그런 그 뭐 해프닝이라면 네, 해프닝 예, 예. 그런 게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월병이 28불 88센트 네. 지금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예.
1: 또 하나는 이제 전주에 제가 설명드렸었던 그 우리원 모험전 2주간 진행하는데요. 지금 이제 한 주 이제 남아 있습니다. 우리원 과자 너무 좋잖아요.
0: 너무 좋죠.
1: 초코파이 마차 3불 99전 나와 있고요. 꼬부칩 4개 믹스 들어가 있는 박스가 8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에 뭐 초코파이, 고소미, 뭐 여러 가지 제품 한 자리에 모아서 지금 세일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아이들 그 간식거리도 너무 좋잖아요. 네. 우리 과자 이렇게 저렴하게 팔 때 과자 사다 놓고 아이들 착한 일 했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나씩 끊어주는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야, 너 오늘 착한 일 했으니까 할아버지가 과자 하나 줄게 하는 그렇게 쓰시면 너무 좋은 우리 꼬부칩 박스, 네. 그 다음에 초코파이 세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전주에 또 제가 한번 안내해드렸던 저희 펫백스 매장에서만 A1 그릴, 연비 안 나는 그릴.
0: 네네네. 오.
1: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199불 99에 지금 세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요거, 연기 안 나는 그릴 구매하시면요. 저희 정육부에서 생산겹살 1.5파운드 이상 되는 생산겹살을 프리로 드리고 있습니다.
0: 이번 주도
1: 네. 그렇게 있으니까요. 다른 매장에서는 진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0: 오로지
1: 페펙스 매장에서만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진짜 너무 좋은 게 우리 삼겹살 굽다 보면 연기 너무 많이 나잖아요.
0: 네.
1: 근데 스위치 탁 누르면은 연기가 옆으로 싹 그러니까, 사라져 버려요.
0: 그렇다면서요.
1: 진짜 요거 쓰면 진짜 너무 집안에서 고기 굽어요. 미국 집에서 고기 굽면은 연기 때문에 삑삑삑삑삑 창문 열어라, 현관문 열어라, 난리 벌써 치잖아요.
0: 한참 가요.
1: 그리고 또 냄새도 오래 가고.
0: 네.
1: 근데 요거 연기가 안 납니다. 버튼만 눌러놓으시면. 그리고 또 손질, 세척도 너무 간편해요. 그냥 물로 세척하시면 되고.
0: 네.
1: 요거 제품 너무 좋으니까요. 또 H마트 펫백스점에서 요거 199불인데 또 요거 구매하시면 또 한 20분 상당의 생산겹살, 진짜 생산겹살 프리로 드리고 있습니다.
0: 안 사면 손해네. 네.
1: 다음은 이제 첨가부쩍 안내해 드릴 건데요. 네. 저 첫 번째로요. 저 미니 스웨트 페퍼. 요게 패키지에 2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네.
1: 아보카도가 개당 99센트 세일 나와 있습니다. 스윗 멜론 파운드에 1불 29전이고요. 씨 없는 청포도 파운드에 2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오리 만다린이 파운드에 1불 29전이고요. 무화과 박스가 8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셀러리 번치에 1불 49전 나와 있고요. 핵고구마 요게 2불 99전 파운드에 세일 나와 있습니다. 금표일 한정 판매로 한국 오이가 2불 99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송이 버섯 패키지에 1불 29전 나와 있습니다. 금표일 한정 판매로요. 예. 깻잎 세 번치에 2불 49전 나와 있고요.
0: 예.
1: 자, 5파운드 백 감자가 2불 4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이번 주에는 대파가 세일이 나와 있는데요. 번치에 1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네.
1: 전보 블루베리가 3불 99전 패키지 세일 나와 있습니다. 씨 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멤버십 운이로요. 전주와 동일하게 개당 4불 99전이고요. 전주에도 제가 수박이 무척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확인해 보니까 수박이 평상시보다는 많이 크더라고요. 믿고 사셔도 됩니다.
0: 예, 수박은 뭐 이제 귀에 딱지가 앉으셨을 것 같아.
1: 예, 그다음에 우리 아무래도 이제 노동절날 우리 바비큐 많이 드시니까는 우리 한국 분들은 상추에 고기 싸서 많이 드시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청상추 번치에 1불 29전. 그 다음에 노란 옥수수가 4개의 2불 지금 세일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마트카드 멤버스 온리 세일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루하루 쌀 15파운드짜리가 9불 99전이고요. 풀무원 들기름 재래김 파라김이 6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동서 맥싱 커피 믹스 14불 99전. 아, 요게 많이 좀 비싸졌죠. 그래도
0: 네네.
1: 싼 가격 14불 99전. 옛날에 세일 나올 때 뭐 12불 99전 이렇게 했었는데
0: 네.
1: 지금은 14불 99전에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어요. 커피.
0: 예예.
1: 그래서 14불 99전 요 가격도 너무 좋은 가격이고요. 라거포도 박스에 12불 99전입니다. 전주에 14불 99전 나오는데 라거포더가 또 2불이 디스카운트 돼가지고 12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자연담은 자연이 흰쌀밥 9불 99전 12개 들어가 있는 게 9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0: 네.
1: 가도야 참기름 요게 14불 99전 리밋이 2개 걸려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그로서리 상품 안내 드릴 건데요.
0: 네.
1: 첫 번째로 스르마이 현미 15번 한두짜리가 12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0: 네.
1: 경기미 가바살 26불 99 세일 나와 있네요. 오뚜기 라면 짜장 짬뽕 멀티팩이 4불 99전 나와 있고요. 삼양 불닭 볶음면 작은 컵이 8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샘표 양자건장 2.2파운드짜리가 쌈장이요. 5불 99전 나와 있고요. 아메리도 이제 바베큐 많이 해서 드시니까 바베큐 소스, 헤어룸, 소갈비, 소 돼지 물고기 해가지고 모두 3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또 이게 바베큐 하면 이제 물을 싸서 먹어야 되니까 쌈무.
0: 그렇죠, 그렇죠.
1: 쌈무. 요게 개당 1불 99전 나와 있고요. 또 이렇게 또 쌈무만 싸서 먹냐? 또 소스에 찍어 드셔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양파 겨자 소스가 요게 2불 4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샘표 진간장 금 S 요게 3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요게 저번 주에도 제가 그 양조간장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0: 네.
1: 우리 주부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했더니 진간장하고 양조간장하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요리할 때 네. 다르더라고요.
0: 그래요? 네.
1: 진간장은 이 조림, 네. 조림하는 요리에 많이 쓰고 네. 양조간장, 양조간장은 무침.
0: 무침. 침.
1: 무침. 그러니까 무침을 하니까 그 간장의 고유의 향이 그대로 남아있죠.
0: 아, 근데 그거 들어도요. 막상 살 때 보면 또 까먹어. 그러니까 양조간장은 양념 무침. 요렇게 외우면 되겠네. 네. 양조. 네.
1: 그러니까 우리 진간장은 예를 들어서 국 끓이거나 뭐 고등어조림이나 이런 좀.
0: 진국.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진국.
1: 그런데 양조간장으로 해가지고 조림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0: 그래도?
1: 양조간장은 향이 열을 받으면 날아가 버리니까 그 간장의 고유한 맛을 못 느낀다고
0: 네네,
1: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간장은 그 향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하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쓰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0: 네.
1: 헤어룸 튀김가루, 부침가루가 2불 49전 세일 나와 있고요.
0: 네.
1: 그다음 곰표 밀가루, 이게 다목종용이 3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너머 부산어머 3불 99전 나와 있고요. 전주와 동일하게 오사키 게맛살 5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해태 맛동산 요거 3불 49전 나와 있고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 3개에 11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산부 쪽 안내 드릴 건데요. 아유, 살아있는 랍스타 9불 99전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899 세일 나왔는데.
0: 그러니까 한 마리에 나 사갔잖아, 세 마리나.
1: 그러니까요.
0: 아, 그래. 나 또 사야 되겠네.
1: 요거 8불 99전 파운드에 지금 세일 나와.
0: 아, 파운드에.
1: 파운드에
0: 예.
1: 나와 있고요. 메콩 꼬막 무침. 요거 이건 엄진의 꼬막 무침은 아니고요.
0: 네네.
1: 벌거 꼬막 무침인데 네. 요거 9불 99전 나와 있고요. 대구 정감 파운드에 9불 99전. 그 다음에 양신농어 파운드에 7불 99전.
0: 네.
1: 스노크랩이 파운드에 15불 99전 나와 있고요. 쭈꾸미, 요게 파운드에 5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요거 쭈꾸미 또 데쳐가지고 뚜껑 딱 찍어 먹으면 좀 진짜 맛있는데.
0: 예, 술안주 아니에요?
1: 예, 어저께 네. 집사람이 연락이 와서 쭈꾸미 한번 먹을 것만 사다 줘. 그래가지고 제가 사갔는데. 저도 배가 아프네요. 699에 사갔는데 599 세일이 나왔습니다. 뭐 아무튼 쭈꾸미 이렇게 사갔다가 아주 맛있게 이렇게 저녁할 때 먹었습니다. 아, 다음은 이제 정육부 쪽 안내 드릴게요. 아, 정육부 요거 강력추천.
0: 뭐?
1: 요번에 양념육이 다 나왔어요.
0: 그래요?
1: 우리 한국분들이 좋아하는 양념육. 첫 번째 LA갈비.
0: 아, LA갈비.
1: 12불 99전 파운드.
0: 야
1: 아, 너무 좋아요 가격.
0: 너무 좋은데.
1: 그다음에 불고기. 양념. 불고기가 파운드에 9불 99전. 그 다음에 양념 돼지 불고기 파운드에 3불 99전.
0: 와.
1: 양념 돼지 LA 갈비 파운드에 5불 99전.
0: 헐.
1: 간장 양념 벌집 목살 스테이크가 파운드에 5불 99전이고요. 양념 닭사태살, 이거 춘천 닭갈비에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양념 닭사태살이 파운드에 299도 아닌 2불 7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네.
1: 가격, 이번에 노동절 관련해가지고 바베큐 재료 해서 드실 수 있는 상품을 한 자리에 모아서 세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0: 네네.
1: 요렇게 저렴하게 판매할 때 한번 구매하셔가지고 노동절 쉬시는 날 네.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네. 바랍니다.
0: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세일 상품 소개해 주고 계시는 우리 방정일 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봬요.
1: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라라라 퀴즈 들으시면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섯 곡 들으시면서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첫 번째 곡은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이고요.

자, 두 번째 곡은 조성모의 다짐. 자, 이 다섯 곡들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지금 K-POP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뭐 노래는 물론이고요. 드라마, 뭐 화장품, 뭐 영화, 옷 전부 외국 사람들이 카피하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로 참 바꿔서 부르기도 하고. 자, 제가 열심히 힌트를 드리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못 채시면은 할 수 없는 경우. 자, 세 번째 곡은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네,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자, 다음 네 번째 곡은 구창모의 희나리. 뭐 이 노래는 당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아시아 쪽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여러 가수들에 의해서 리바이벌 되기도 했고요. 제가 지금 열심히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조용필의 친구요. 자, 이렇게 다섯 곡 들려드렸고요. 공통점 아시는 분 카톡을 이용하시면 되겠고, 맞추시는 분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는 월요일 푹 쉬고 화요일 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시윤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아직도 모기지 이자는 떨어질 줄 모르고 오히려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크게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 보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높다면 같은 액수의 돈을 빌리더라도 더 많은 월 페이먼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고 때문에 생각했던 집보다 밸류를 좀 낮춰서 집을 봐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매물도 별로 없고 집값이 조금 주춤하는 것 같기도 해서 더 기다려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마켓입니다. 은행은

0: 있지만 앞으로 모기지 이자가 계속 이렇게 오른 상태로 유지된다면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다시 interest only 프로그램이나 adjustable rate 모기지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고정이자 프로그램, ARM이라고 불리는 변동이자, 그리고 이자만 지불하는 interest only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년 혹은 15년 고정 프로그램은 amortization 테이블을 참고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달 2,000불씩 내고 계신다면 첫 해는 100불이 원금이고 1,900불이 이자, 둘째 해에는 200불이 원금이고 1,800불이 이자, 이런 식으로 30년 중에서 앞부분은 대부분 이자의 비중이 훨씬 크고 점점 원금이 상환되어지는 하향 곡선에 그리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2, 3년 열심히 지불했는데 막상 집을 팔려고 보니까 원금이 조금밖에 줄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지만, 계약한 이자는 30년 또는 15년 동안 바뀌지 않고 보장을 해준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자만 내는 프로그램은 수평적인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즉, 2,000불을 지불한다면 2,000불 전부가 이자인 것입니다. 원금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값이 혹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지불해야 하는 원금이 집값보다 많아지는 업사이드 다운의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ARM이라고 불리는 변동이자는 일정 기간 동안은 일반적인 30년 고정 프로그램보다 조금 낮은 이자를 적용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장 금리에 따라 바뀌게 되는 어저스트 되는 경우입니다. 5-1 ARM이라고 한다면 처음 5년은 고정이자를,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금리 변동에 따라 바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팬데믹 때처럼 낮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이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택 구입의 장애물이 되거나 마켓의 폭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금리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시장은 결국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급함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무엇보다 나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전문인들과 상담하고 여러 융자 프로그램을 비교하면서 앞으로의 주택 계획과 함께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셔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1: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곡괭이 산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불법 이민자 추방과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 아케이드 게임 5종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대법원이 민주당이 추진해온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개편안에 주 헌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붙이도록 결정했습니다. 네팔 군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대홍수 당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에서 한국 해외 긴급 구호대의 도보 수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자동차 업계가 중국산 자동차 업계에 미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의회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운전대도 페달도 없는 황금빛 외관에 자동차 문은 날개처럼 열리는 시저도어를 장착한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전용 차량 사이버캡이 베일을 벗을 전망입니다. 뉴욕주가 무상 프리케이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합니다. 오는 2028년 가을까지 주 전역에 모든 4세 아동에게 무상 프리케이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9.11 테러의 역사와 희생의 의미를 다음 세대에 알리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1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9.11 테러 25주년을 앞두고 뉴욕시가 9.11을 공식

추모와 봉사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도 시 정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새롭게 대응 체계도 정비했습니다. 뉴저지주 공립학교 학생들은 이번 새학기부터 등교 후 하교할 때까지 개인 스마트폰 등 인터넷 연결기기 사용이 제한됩니다. 뉴욕 경찰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칼을 휘두르며 브루클린 다리 케이블에 올라간 남성을 자살했다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곡괭이산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곧 곡괭이산을 타격할 수 있다며 만약 그곳에 뭔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군사적 충돌로 부른다며 그건 우리에게 별것 아닌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것을 간헐적인 군사 충돌이라고 말하겠다며 우리는 간헐적으로 이란을 공격한다며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투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는 전혀 없다면서 이란에게 기뢰가 일부 있었지만 우리는 소외함으로 그것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오는 24일에 미국을 방문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시 주석이 9월 24일에 온다며 우리는 그걸 고대하고 있고 그는 훌륭한 신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매우 좋은 무역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그들은 경쟁국이기도 하지만 시 주석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시 주석은 그의 아름다운 부인과 함께 온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국빈 만찬을 가질 것이고 중국과 함께 훌륭한 일들을 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오랫동안 우리를 이용해왔고 하지만 나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다며 알다시피 이 책상 뒤에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 앉아있었지만 우리는 중국과 매우 잘 지내왔다고 말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미국이 중국에 당하기만 했다고 비판하면서도 자신이 취임한 이후에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메릴랜드주 대법원이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개편안에 11월 주민투표 상정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하급심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이번 개편안이 통과되면 2028년 연방 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선거구를 다시 그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서 향후 의회 주도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메릴랜드주 대법원이 민주당이 추진해온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개편안의 주 헌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붙이도록 결정했습니다. 주 대법원은 4일 해당 개정안을 11월 선거투표용지에 올려야 한다며 앞서 이를 막았던 하급심 판결 두 건을 뒤집었습니다. 다만 유권자들이 투표 전에 보게 될 개정안 요약 문구는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향후 하원 주도권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국적인 선거구 개편 경쟁 속에서 민주당의 중요한 승리로 평가됩니다. 현재 메릴랜드의 연방 하원의원 8석 가운데 7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당장 올해 중간선거의 선거구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개정안을 승인하면 민주당이 새로운 연방 하원 선거구를 다시 그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2028년에는 메릴랜드 8개 하원의석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도 열리게 됩니다.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지난 8월 특별회기를 소집해 이 개정안을 11월 주민투표에 붙이는 절차를 추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2년 법원이 무효화한 민주당 주도의 기존 선거구 개편안의 근거를 사실상 뒤집는 내용입니다. 당시 법원은 해당 선거구가 지나치게 당파적으로 그려졌다며 극단적인 당파적 게리맨더링의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 헌법에 담긴 선거구가 작고 명확한 경계를 가져야 한다는 기준, 자연적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 연방하원 선거구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런 기준을 주의회 선거구에만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의원들이 채서피크만을 가로지르는 형태의 새로운 연방하원 선거구를 그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메릴랜드주의 유일한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인 앤디 해리스 의원의 지역구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보수 성향의 하원 프리덤 코커스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선거구 개편안 자체뿐 아니라 주민투표에 붙이는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둘러싸고도 진행됐습니다. 하급심은 주의회가 스스로 정한 주민투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의 법률은 올해 초 제정됐으며 주 전체 주민투표 안건과 관련한 정보를 주 국무장관이 7월 1일까지 인증해 주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했고 15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도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회가 선거구 개편안을 승인한 것은 8월 4일 관련 기한이 이미 지난 뒤였습니다. 공화당 측은 이를 근거로 주민투표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앤서니 브라운 법무장관 측은 해당 기한이 이번 개정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의회가 헌법상 권한에 따라 주민투표 요약문을 직접 작성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민투표 절차와는 다르다는 논리였습니다. 메릴랜드주 대법원은 결국 민주당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공화당 소속 당사자들은 또 주민투표 문구가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고 개정안에 연방하원 선거구 소송에 대한 주 대법원의 원심관할권을 부여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헌법상 단일안건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단일안건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투표용지에 사용될 문구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문구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투표 자체를 막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투표용지 문구만 수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선거구 개편은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10년 단위 초반에 이뤄집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공화당이 장악한 주 정부들의 연방 하원 선거구를 다시 그릴 것을 촉구하면서 최근에는 10년 주기의 중간에 선거구를 바꾸는 이례적인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도 최근 선거구 개편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버지니아주 대법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선거구 개편안이 주민투표에 상정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를 무효화했습니다. 이번 메릴랜드 대법원의 결정으로 선거구 개편안은 이제 11월 유권자들의 직접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가 2028년 메릴랜드 연방하원 선거구에 실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 변화가 전국적인 민주공항 양당의 하원의석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2: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1: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모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2: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1: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3: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라거포도 박스당 14.99,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99, 적상추 청상추 번들당 99장, 노란 옥수수 4개당 1.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파운드당 13.99, 양념 목등심 불고기 파운드당 8.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드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불법 이민자 추방과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 아케이드 게임 5종을 공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와 게임업계는 즉각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1: 백악관이 불법 이민자 추방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아케이드 게임들을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미 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과 보건 정책, 신생아의 자산 형성을 위한 트럼프 저축 계좌 등을 홍보하는 저해상도 게임 5종을 선보였습니다. 모바일 게임인 스네이크와 비슷한 니오런은 트럼프 대통령을 닮은 백인 남성 아이콘이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을 하나씩 붙잡아 연행하는 듯한 묘사를 담았습니다. 많이 붙잡아 추방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고 추방 대상은 대체로 갈색이나 검은색, 노란색 피부로 그려졌습니다. 블록을 쌓아 없애는 고전 게임 테트리스를 모방한 장벽을 쌓아라는 미국으로 넘어오려는 무리로부터 국경을 지키자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게임입니다. 또 다른 게임인 서플라이 라인에서는 이용자들이 조립 설비를 따라 이동하는 음식 중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라는 뜻을 담은 마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트럼프 세이빙스 타이콘은 신생아들의 미래 자산 형성을 위한 이른바 트럼프 저축 계좌를 홍보하는 게임입니다. 트럼프 계좌는 트럼프 2기 재임 기간인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 $1,000를 지원하는 겁니다. 플래피 빌 게임에서는 독수리가 미국 수도 워싱턴 DC 명소인 내셔널몰을 가로질러 지폐를 가져다 줍니다. 인권단체들과 게임 디자이너들은 해당 게임들을 즉각 비판했습니다. 텍사스주에 있는 인권단체 프론테라 연맹의 공동대표인 아메리카 가르시아 그레이월은 그들은 수년 동안 사람들의 인생을 놓고 장난쳤는데 이제는 비디오 게임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게임 디자이너들도 백악관이 내놓은 이번 게임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인간다움과 배려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백악관이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 자동차 업계가 중국산 커네티드카의 미국 내 판매와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해달라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미국 자동차 업계가 중국산 자동차 업계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의회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3일 인터넷 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업계의 이익단체인 미국 자동차 혁신연합은 양당 지도부에 중국산 커넥티드카의 판매와 수입, 제조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동차 혁신연합은 서한에서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불공정 무역과 보조금, 지식재산권 절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미국 자동차 산업이 위협에 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차 혁신연합은 위협의 규모와 시급성을 고려해 올해 의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중국산 자동차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금지 조치를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넥티드카는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일명 스마트카로 요즘 출시되는 자동차 중 이런 기능을 일부라도 탑재하지 않은 차량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도 중국 자동차 업체의 미국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 상무, 과학, 교통위원회는 지난 7월 중국 측 지분이 15%를 넘는 기업의 미국 내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중국 투자자들이 지분 약 20%를 보유한 독일 멀세디스벤츠도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연방하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존 보젤라 자동차 혁신연합 회장은 세계 자동차 제조업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전략에 미 정부가 국가안보 정책으로 대응한다는 분명한 초당적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네팔군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대홍수 당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에서 한국 해외 긴급 구호대 KDRT의 도보 수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DRT 관계자는 4일 오후 바타르에 있는 베이스 캠프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취재진에 오늘 오전 수색 후 바타르 지역 군 사령관과 면담할 때 한국인 실종자들이 머문 캠프에서 2km가량 떨어진 라수아 지역의 람체에서 도보 수색을 하자고 네팔군에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타르 지역 군 사령관은 도보 수색은 위험하다며 자신들의 작전 구역에서 그런 행동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실종자 한 명이 근무한 상부댐인 위어댐부터 발전소 터빈이 있는 파워하우스까지는 90도에 가까운 가파른 산악지역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KDRT는 이날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어댐 일대와 파워하우스를 비롯한 옐로브릿지 주변 항공수색도 제안했으며 네팔군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KDRT는 네팔군 헬기를 지원받아 파워하우스 일대에서 드론 4대도 동원해 항공수색을 했지만 한국인 실종자 9명과 관련한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히말라야 산악지대 상류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국경이 맞닿은 네팔과 중국 티벳 자치구에서 모두 1,300명이 넘게 숨지고 5,6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실종자 중에는 바그마티주 라수아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인 직원 9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남동발전 직원 3명입니다.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2: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유익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행뉴입니다. 오늘 함께 다뤄볼 소식은 뉴욕타임즈의 에세이 기사 Every family has its own private language. What does that tell us about ourselves? 즉, 모든 가족에게는 자신들만의 비밀 언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입니다. 유명 작가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의 작품에 등장하는 희한한 단어들부터 각 가정마다 쓰이는 귀여운 은어들까지 언어학에서는 이를 familect, 가족 방언이라고 부릅니다.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해주는 이 특별한 언어적 형상을 조명한 기사 속 주요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he way a broad population speaks is a dialect. An individual is an idiolect. And in between is a familect.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말투를 dialect, 방언이라고 하고 한 개인만의 독특한 말투를 idiolect, 개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가족만이 공유하는 말투, 즉 familect가 있습니다. Dialect는 지역이나 사회 집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말투, 즉 방언, 사투리를 뜻하고요. Idiolect는 한 사람만의 독특한 말투와 언어 습관인 개인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Familect, Familylect는 가족 내에서만 통용되는 사적 언어인 가족 방언을 의미합니다. 언어학에서는 집단, 개인, 그리고 가족이라는 친밀한 울타리 안에서 언어가 어떻게 변형되고 쓰이는지를 이렇게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It's what we do every day in interaction that creates ourselves as a family.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 만드는 것은 매일 상호작용하며 나누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Interaction, 상호작용, 교류를 의미합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의 언어학자 신시아 고든 교수는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이나 법적 관계를 넘어 매일 나누는 언어적 상호작용과 친밀한 소통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합니다. Things that are understandable to family members in a way they're not understandable to outsiders. 가족끼리는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Outsider는 외부인, 이방인을 뜻하는데요. Outsider와 비슷한 단어로 stranger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outsider는 집단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말하고요. Stranger는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이들의 엉뚱한 발음이나 가족 내부의 유머에서 시작된 고유한 단어들은 바깥사람에게는 낯설지만 가족 내부에서는 강한 유대감과 암호 같은 친밀함을 형성합니다. I think it introduces a note of solidarity into something that's otherwise not really a solidarity-based interaction. 가족 방언은 자칫 유대감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연대의 분위기를 불어넣어줍니다. Solidarity, 연대, 단결,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a note of, 여기서는 음악의 음표, note가 아니라 약간의 어떠한 느낌이나 분위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a note of sadness라고 하면 약간의 슬픔이 느껴지는 분위기를 말하고요. a note of humor라고 하면 약간의 유머를 말합니다. 기사 내용은 가족 간의 말다툼을 하거나 고집부리는 아이를 달랠 때 가족만의 농담이나 암호를 사용하면 경직된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다시 연대의식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Familex feel like fast-forward scale models of the ways whole languages evolve. 가족어를 보면 언어 전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아주 작은 규모로 빠르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Fast-forward, 기어등을 되돌리거나 빠르게 앞으로 감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를 앞으로 빠르게 감을 때 fast-forward라고 했죠. Scale model, 축소 모형, 축소판을 뜻하고요. Evolve, 진화하다, 발전하다 라는 뜻입니다. 실수나 잘못된 발음이 가족 안에서 하나의 정식 단어로 자리 잡듯 인류의 언어 역시 수많은 오해와 변형이 쌓여 진화해 왔음을 말해주네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가족 방언을 쓰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 동생을 특정 음식 이름으로 부르거나 가족끼리만 통하는 농담이나 말장난도 가족 방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만의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어주는 가족어, 여러분들의 집에는 무엇이 있나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장애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날씨입니다. 뉴욕시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질소는 나쁨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현재 조금 흐린 날씨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나타냅니다. 뉴욕과 워싱턴 모두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노동절인 월요일까지 조금 흐리지만 쾌적한 날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한인사회의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뉴욕 총영사관과 만나 한인 이민자 여성들이 겪고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젠더 기반 폭력 문제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일 뉴욕 가정상담소를 방문한 김상호 뉴욕 총영사는 한인 여성과 이민자 가정이 겪는 폭력 문제는 물론 아시안계를 겨냥한 증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제 뉴욕 가정상담소 소장은 한인 2세와 3세 등 차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 간의 연대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관계 속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상담과 법률 지원, 긴급 쉼터와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오는 9월에 열리는 대규모 추석 행사 2026 K-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공동 주최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9월 3일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오는 9월 25일에서 26일까지 뉴오버팩 파크에서 열리는 2026 K-페스티벌 공동주최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한인회 측은 지난해 포트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던 행사를 올해는 다시 뉴 오버팩 파크로 옮겨서 뉴저지 최대 규모의 추석 행사로서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행사와 관련한 후원금과 협찬금, 지출 내역은 행사 종료 후 이사회에 투명하게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송미숙 회장은 현재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지역 업체와 단체들을 직접 찾아다니고 있다면 전직 회장단을 비롯해 한인사회 각 단체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구직을 희망하는 한인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구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어 능력이나 문화 차이, 미국에서의 취업 경험 부족 등으로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맞춤형 지원에 나섭니다. 특히 1대1 개별 상담을 통해서 구직 방법부터 이력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서 작성, 인터뷰 준비 등 실제 취업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채용 담당자와 현직자를 초청하는 커리어 세미나와 실전 중심의 커리어 워크숍, 구직에 특화된 영어와 컴퓨터 수업도 연중 수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구직 지원 프로그램은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의 지원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1대1 상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예약제로 진행되며 현재는 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대면 상담으로 운영됩니다. 상담 신청과 문의는 한송희 구직 프로그램 담당자 703-354-6345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융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2: 여보, 이수도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5: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4: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6: 뱅크오퍼 홈모기지.
7: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0: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역 703-539-8377 703-539-8377
3: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컬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주가 무상 프리케이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합니다. 오는 2028년 가을까지 주 전역에 모든 4세 아동에게 무상 프리케이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소식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뉴욕주가 무상 프리케이, 즉 공립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합니다. 캐티 오컬 뉴욕주지사는 2일 이번 학년도부터 주 전역 402개 공립학교 학군에서 새로운 프리케이 자리를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뉴욕주 전체 공립학교 학군의 절반이 넘는 규모로 이번 확대를 통해 올해 수천 개의 새로운 자리가 마련되고 앞으로 수년 동안 수만 개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특히 이번 정책이 자녀 교육과 보육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뉴욕주를 보편적 프리케이 체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롱알랜드 사우스 헌팅턴에 새로 문을 연 실러스우드 프리케이 센터를 찾아 개관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사우스 헌팅턴 학군에서는 이번 학년도부터 자격을 갖춘 4세 아동이라면 가족이 원하는 경우 모두 프리케이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엔 추첨이나 대기자 명단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이런 절차 없이 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롱알랜드에서만 84개 학군이 올해 신규 프리케이 자리를 추가하며 웨스턴 뉴욕 58개, 미드 허드슨 53개, 캐피털 리전 45개 등 뉴욕주 전역에서 확대가 진행됩니다. 뉴욕시는 이미 보편적인 프리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별도의 신규 학군 확대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재정 지원도 크게 늘어납니다. 뉴욕주는 2016에서 2017학년도 보편적 프리케이를 위해 연간 5억 6,300만 달러를 추가하고 보육 프로그램 전체에는 17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주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8년에서 2029학년도부터 뉴욕주 전체 4세 아동에게 무상 프리케이를 제공한다는 목표입니다. 주 교육당국은 질 높은 프리케이 교육이 아이들의 학업 능력뿐 아니라 사회성과 정서 발달에도 중요한 기반이 된다며 가정의 소득이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3: 뉴욕시 의회가 9.11 테러의 역사와 희생의 의미를 다음 세대에 알리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1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뉴욕시 의회는 9.11 메모리얼 앤 뮤지엄과 협력해 최대 2만 명의 학생들이 로어 맨해튼의 9.11 추모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현장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9.11 테러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당시의 사건과 테러의 영향 그리고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뉴욕시는 오는 11일 9.11 테러 발생 25주년을 맞습니다. 줄리 매닌 뉴욕시 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은 최근 그라운드 제로에서 서바이벌 트리에 헌화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서바이벌 트리는 9.11 테러 당시 큰 피해를 입고도 살아남아 이후에 복원된 나무로 희망과 회복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편 9.11과 관련된 질병으로 숨지는 뉴욕시 소방국 관계자들도 계속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뉴욕시 소방국은 최근 9.11 메모리얼 월에 36명의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소방국에 따르면 테러 이후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FDNY 구성원은 600명을 넘었으며 이는 테러 당일 목숨을 잃은 대원수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뉴욕시 당국은 9.11의 영향이 단 하루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면서 희생자와 구조대원들의 희생을 계속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 25주년을 앞두고 뉴욕시가 9.11을 공식 추모와 봉사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도 시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대응 체계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보도에 정석인 기자입니다.
5: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9.11 테러 25주년을 앞두고 행정명령 두 건에 서명했습니다. 먼저 9월 11일을 뉴욕시 공식 추모와 봉사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날 시정부는 테러로 숨진 희생자와 이후 휴우증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리는 묵념 시간을 지정했습니다. 시장실은 뉴욕시 자원봉사기관 NYC 서비스와 함께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도 독려할 계획입니다. 주정부나 연방정부 차원에서 비슷한 추모일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뉴욕시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절대 잊지 않겠다는 슬로건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가야 할 다짐이라며 추모에는 도시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할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비상 상황에서도 시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건데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정비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처음으로 연속성과 임무보장팀 CMAT를 신설합니다. 부시장이 이끄는 CMA팀에서는 뉴욕시 비상관리국가기술혁신국, 시정관리서비스국, 예산관리국의 수장들이 참여해 정기적으로 만나 비상대응 태세를 점검하게 됩니다. 릴리안 본시뉴어 뉴욕소방청장은 9.11 당시와 이후 세상을 떠난 이들의 유산은 바로 봉사였다며 서로를 위해 계속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헌사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티나 페럴 비상관리국장도 업무 연속성 프로그램을 강화해 뉴욕시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필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11 테러 25주년을 맞는 올해 뉴욕시는 그날을 추모하는 동시에 앞으로 닥칠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도시가 되겠다는 의지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3: 뉴저지주 공립학교에서 새학기부터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폰 프리 스쿨 정책이 본격 시행됩니다. 뉴저지주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2026-2027학년도부터 모든 공립학교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스마트폰과 기타 인터넷 연결 개인기기에 사용을 제한하는 벨투벨 정책을 운영해야 합니다. 벨투벨은 학교 수업 시작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학생들이 등교한 뒤부터 하교할 때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학군의 정책에 따라서 교실은 물론이고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도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상 기기는 스마트폰뿐만이 아닙니다. 태블릿과 스마트워치, 스마트 안경 등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개인 전자기기도 정책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 교육용 기기는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각 학군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학교는 학생들이 등교한 후에 휴대전화를 잠금 파우치에 넣어서 하교할 때까지 보관토록 하고 있으며 다른 학교들은 사물함이나 지정된 보관함을 이용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교육부도 잠금 파우치와 학교 관리용 보관함, 교실 내 보관, 학생 학생 개인 사물함이나 가방 보관 등 다양한 방식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한 IEP나 504 플랜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정해져 있거나 건강 상태를 확인 관리하기 위해 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 관련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진의 확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돌봄 책임이 있는 경우 비상 상황 등에서도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학생들의 수업 집중력을 높이고 학교 내 불필요한 디지털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뉴저지주 교육당국은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로 인한 주의 분산을 줄여 학업 참여도를 높이고 학생들 사이의 직접적인 소통과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뉴저지 학교에서는 이미 휴대전화 제한 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왔으며 교사들이 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학생 간 대면 교류가 늘었다고 평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우려는 남아있습니다. 학교 내 총격 사건이나 기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녀와 직접 연락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학교들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학부모와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별도의 연락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뉴저지는 최근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학교 내 휴대전화 제한 정책에 동참한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과 소셜미디어가 학업 집중력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 디지털 기기와 얼마나 거리를 둘 것인지가 새로운 교육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6년 유대교의 큰 명절이자 새해인 루시 하샤나가 오는 12일 토요일 일몰부터 14일 월요일 일몰까지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명절을 앞두고 뉴욕시 브루클린의 한 유대인 용품점을 방문한 조란 맘다닌 뉴욕시장이 현장에 있던 시민으로부터 격렬한 비판과 항의를 받았습니다. 최근 시내 반유대주의 증오범죄 급증과 맞물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6: 사건은 지난 2일 수요일 브루클린 보로파크에 위치한 유대인 용품 전문점 아이칠러S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미국계 이스라엘인 활동가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손녀인 스테파니 벤시몰 씨는 매장을 방문한 맘다니 시장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시내 반유대주의 범죄 증가에 책임이 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벤시몰 씨는 당신 때문에 시내의 반유대주의가 심해졌다며 홀로코스트 이후 유대인들이 정착한 브루클린 보로파크 한복판에 찾아오다니 참으로 뻔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장 상황이 과열되자 매장 직원들이 벤시몰 씨를 밖으로 퇴장시키려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벤시몰 씨는 제지하는 직원들에게 나치 수용소 감시원인 KAPO라는 비하적 표현을 쓰며 매장 측이 유대인 혐오자를 옹호하고 있다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벤시몰 씨의 거듭된 항의와 도발에 별도의 입장을 밝히거나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소동은 최근 뉴욕 시내 반유대주의 증오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발생해 지역사회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 NYPD가 발표한 최신 범죄 통계에 따르면 시저녁의 혐오 범죄는 전년 대비 9.4%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체 혐오 범죄 중 과반이 넘는 56.9%가 유대인을 겨냥한 공격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대계 주민이 뉴욕시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유대인 사회를 향한 증오 범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 당국은 유대계 명절 기간을 맞아 주요 유대인 거주 지역과 관련 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혐오 범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3: 운전대도 페달도 없습니다. 황금빛 외관에 자동차 문은 날개처럼 열리는 시저 도어를 장착한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전용 차량 사이버 캡이 베일을 벗을 전망입니다. 성경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 AFP통신과 로이터통신은 테슬라가 3일 본사 소재지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사이버캡 출시 행사를 연다고 보도했습니다. 2024년 LA 버뱅크에 있는 워너브라더스 영화 촬영 스튜디오에서 위 로봇 행사를 열고 시제품을 공개한 지 약 2년 만입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소셜미디어 X에 사이버캣 폭풍이라는 짤막한 문구와 오스틴의 모래폭풍을 일으키며 등장하는 사이버캣 이미지를 올리며 기대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이 행사는 테슬라 팬들과 기존 로보택시 승객, 인플루언서만 부른 비공개 행사로 아직 구체적인 발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테슬라가 4월부터 사이버캣 생산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일반 도로에서 시험 운행도 해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조만간 로보택시 서비스에 사이버캡을 정식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앤드류 퍼코코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이번 행사가 제한적인 수준의 단순한 공개에 그친다면 주가가 내려갈 것이고 테슬라 로보택시 운행 규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배치가 된다면 투자자를 흥분케 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미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지만 자율주행 무인 택시 분야에서는 알파벳의 자회사인 웨이모에 비해 뒤처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웨이모는 현재 미국 내 11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독일 민헨 진출 계획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고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 중입니다.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만큼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어떻게 비켜갈지도 관심사입니다. 웨이모는 기존 차량과 동일하게 운전대와 페달, 사이드미러 등을 모두 두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룩스는 해당 장치가 없는 대신 지난 7월 연방정부의 예외 적용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테슬라는 도로교통안전국에 예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파격적인 대세일. 가전 전 품목 대형 매장 가격 매칭을 실시합니다. 삼성 3도어 냉장고는 46%, 월풀 4도어 냉장고는 무려 50% 할인하고 김치냉장고 최저가로 무료 배달합니다. 세탁과 건조를 원스톱으로 삼성 콤보 세탁 드라이어 최저가 판매, 세련된 디자인의 전신 안마의자 솔라라는 일시불 $2,399 또는 디파짓 없이 한 달 62불에 모십니다. 더불어 1260개 체형 포인트를 초밀도 스캔하는 파나소닉의 최신형 EPMAN1 최대 3,000불 할인해드리고 척추 안마 기술과 온열 기능이 뛰어난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M10 모델은 40% 할인합니다. 허리와 어깨 통증 치료에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와 함께 상체를 원하는 각도로 올려 코골이 및 역류성 식도염 완화와 소화 개선이 되는 모션 베이스를 50% 할인. 한국 대표 스타 셰프들이 극찬한 오중 스텐 구조로 열을 고르게 전달해 맛있고 빠르게 요리 가능한 알텐바흐 저함 냄비는 뉴욕, 뉴저지 독점 판매합니다. 레이버데이 세일은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저지 201-941-0024 베델전자 한남체인 내 201-956-0033 뉴욕 베델전자 718-445-2005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0: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와 메이크업, 연회장, 피로연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결혼에 대한 모든 것, 한 곳에서 더 편리하게,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더 아름답게, 올 가을 가장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세요.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 917-359-1578 917-359-1578 부담은 덜고 품격은 높이는 토털 웨딩 에베네셀.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내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The sun is going down right now. 6 to 8. You know what time it is. Jaden's in the building. Turn it

여러분 혹시 요즘에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뭐가 있으세요? 회사 일도 해야 되고 집안 일도 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서 밥도 만나서 먹어야 되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그런 와중에도 꼭 시간을 내서 하는 일이 하나씩 있습니다. 누군가는 퇴근하고 기타를 치고 누군가는 새벽부터 골프장을 가고 누군가는 집에 와서 게임을 켜고 또 누군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넷플릭스를 보는 게 취미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잘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 오늘은 남들이 보기엔 조금 이상해도 괜찮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도 괜찮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어주는 시간. 오늘은 여러분들의 취미생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노는 시간 K-Play DMB 시작합니다. 지금 이곳은 워싱턴 버지니아 메릴랜드 대표 방송국 K-라디오입니다.

신기한 조합이죠. 지코의 소울메이트 피처링 아이유가 했던 노래 잘 들었습니다. 9월 4일 금요일 불금 제이든의 K-Play DMB 시작했습니다. 취미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취미라는 단어의 영어는 조랑말입니다. 16세기 영국에서 작은 말이나 조랑말을 부르던 단어 호빈에서 출발했습니다. 호빈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아이들이 타고 노는 막대 달린 장난감 말을 뜻하게 되었고 실제 목적지로 이동하지는 않지만 타는 것 자체로 즐거운 장난감이라는 뉘앙스가 굳어지면서 오늘날 대가 없이 순수한 즐거움을 위해 반복하는 활동을 뜻하는 단어로 정착했어요. 저는요 취미가 좀 일로 변한 케이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서 해봤다가 완전 이 일에 완전 빠져가지고 그 일에 직업을 갖고 즐기면서 하다가 일로 완전 됐던 경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옷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옷가게를 온라인으로 만들고 슈퍼마켓에서 옷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러다가 래퍼들한테, 야, 로컬 래퍼들, 예, 본인이 정말 스페셜하게 보이게 너만 갖고 있을 만한 옷을 만들어주겠다 라고 해서 옷에 막 반짝반짝 금가루도 만들어주고 은박지도 만들어서 그 사람 이름으로 은박지로 달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네가 짱이다. 너만 짱이야. 라는 그런 티셔츠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걸로 또 옷가게를 열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취미에 대해 파고들게 됐고 어쩌면 저는 이게 하고 싶었던 일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아서 제 머릿속에서 야야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했던 좋은 운이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보고 사람들이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정말 많아서 뭐라고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전에는 활쏘 날아가서 휘웅 탁 꽂히는 걸 보면 너무나도 희열을 느끼는 쏴본 사람만 알 거예요. 아무래도. 네, 그리고 이게 은근히 운동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활 처음 쏘면은 땀 뻘뻘 흘립니다. 생각보다 무겁고요. 되게 짜릿한 스포츠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다 있었겠지만 노래 부르는 거 취미, 옛날에는 춤추는 거 취미 이런 것도 있었고요. 어렸을 때도 RC카도 좋아해서 RC카로 엄청 빠졌던 적도 있었고요. 제 취미 보면요. 호불호가 또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취미를 지금 따라 보면 맛집 찾아다니는 것도 있었고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다들 맨날 가는 그런 거 말고 나 혼자 쑤시고 돌아다녀서 이곳을 찾았을 때 그 시절 뭔가 콜럼버스가 약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런 느낌적인 느낌. 뉴욕에서 처음 뉴욕을 갔을 때 정말 뉴욕커처럼 꿀리기가 싫은 그런 느낌이어서 정말 구두, 진짜 발 아픈 구두 있죠. 구두에다가 정장에다가 코트에다가 이렇게 입고 왔어요. 바보 같은 짓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뉴욕커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다들 얼마나 그렇게 멋있게 사람들이 다 가죽 자켓을 입고 다니는지 나도 뉴욕커처럼 보이겠다라고 생각해서 돌아다니다가 쇼핑을 막 하고 나서 너무 신났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죠. 너무 고팠는데 근처에 있는 음식점부터 들어가기 싫었어요. 뭔가 뉴욕까지 왔는데 그렇게 진짜 너무너무 힘든 너무너도 아픈 발을 이끌고 발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한 블락만 더 걷자라고 했었을 때 발견한 허름한 아주 허름한 피자집. 근데 거기 줄이 막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보통 같았으면 줄이 긴데 저거를 왜 들어가 했는데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역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그런 느낌? 그런 맛집. 역시 맛있었죠. 당연히. 들어가니까 뭐 애덤 샌들러도 있고 뭐 사인이요. 사인과 뭐 액자 이런 것도 있었고 되게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해본 사람만 알 거예요. 이 짜릿함. 뭔가 유니크한 취미를 좀 좋아하고 그래서 약간 발전되는 나의 기술을 보는 것도 너무 좋았고 요즘 취미라고 보면은 정말 뭐 대답하기가 어려운 게 취미가 약간 자꾸 업이 되어버려가지고
카메라일도 그렇고 라디오일도 그렇고 아 뭐가 있지? 아 보드게임 맞아요. 보드게임 좋아합니다. 보드게임도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이 접하진 않았는데 친한 친구랑 보드게임을 둘이 맨날 하다가 아, 한 명이 부족한 거예요. 3인용 이런 거. 둘이서 하는 것도 너무 재밌긴 한데 3인용을 했을 때 3인을 데리고 왔는데 또 3명이서 또 하다 보니까 4인용 게임 또 재밌는 게 있는 거예요. 4인용을 찾다 보니까 한 명이 모자랐어.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을 구하다 보니까 보드게임 보드게임 이런 멤버들이 이렇게 생기고 이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좀 많이 늘어났던 서사가 있습니다. 보드게임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상대방을 꺾어놔야 되는 그런 보드게임 장르가 있고요. 그리고 힘을 합쳐서 같이 하는 그런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약간 서로 힘을 합쳐서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 어떤 분이 좋아하시는 보드게임인데 지금 제가 투어 갔다 와가지고 어디 갔다 오고 이러느라고 못한 게임인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명은 앞으로밖에 못 가고, 한 명은 뒤로밖에 못 가고, 한 명은 옆으로밖에 못 가고, 한 명은 대각선으로밖에 못 가고, 뭐 한 명은 뭐 점프하고 뭐 그런 그 롤이 있어요. 그걸 다 맡게 되니까 자기 차례. 근데 말을 하면 돼요, 서로. 근데 그 사람이 움직여줘야지 이게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땅바닥에 막 이렇게 치면서 예, 빨리 가라고 뭐 이런 느낌. 난장판입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피지컬을 요하는 그런 게임도 있어요. 약간 내 차례 빨리빨리 이걸 놓고 기억을 해서 그 카드를 내야 되는. 안 그러면 혼나는. 혼나는? 벌받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뇌지컬을 요하는 그런 게임. 또 방탈출류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 게임이었는데 이 카드를 찾아서 이 카드에서 저 카드를 갖고 저 카드를 갖고 32번 카드를 열고 32번 카드를 열어서 거기에 있는 키 카드를 찾으면 45번 카드를 열고 뭐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락드라는 게임인데 생각보다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보드게임이요. 다른 취미는 피클볼이에요. 뭔가 옛날에는 그 제가 요즘에 친구들을 만나면 또 테니스를 치는 친구들을 만나거든요. 그 친구들은 피클볼을 조금 약간 아 피클볼 그 운동이나 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요 사실 네, 발끈한 거 아니고 긁힌 거 아닙니다. 그 뭐랄까 아무래도 빠르게 치는 사람들끼리 하면 그거 장난 아니게 거의 펜싱 경기 느낌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회원님 중에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뭐 엄청나게 늘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어제였군요. 어제 2시 정도에 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알맞은 높이와 알맞은 스피드에 내 시야로 딱 들어왔을 때 요거는 꽂아야 돼. 꽂아서 때려버리는 그 스트레스를 날리는 그 모먼트가 있습니다. 뺨! 여러분도 느껴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 취미생활 되게 특이한 취미생활 좀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와 저런 것도 취미로 한다고? 그치 저거 취미 될 수 있지 이런 느낌 취미로 저거 맞나?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오늘만 지나면 월요일까지 연휴가 시작인데 라디오 방송 월요일날 쉬려나? 네, 월요일날 쉬면요 저는 그래도 월요일 방송하러 올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주 주말에 여러분들 다 뭐 하세요? 저는 보고 싶었던 사람들 많고 볼 겁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투어 갔다 오고, 예. 그리고 또 이사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저희 강아지를 친구들한테 못 보여줬어요. 맨날 바쁘다는 이유로.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제 강아지를 그 뭐라고 하죠? 상상의 동물, 해태. 해태. 혜태라고 부르는데, 네, 이번 주에 혜태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혜태 아니고요. 예, 네, 강아지 맞아요. 보고 싶은 사람들 많이 남았어요. 제 취미는 새벽 산책입니다. 저는 남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입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동네를 한 바퀴 걷는 게 제 취미가 됐어요. 처음엔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걷는 것 자체가 좋아졌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면 평소에는 시끄럽던 도로도 조용하고 가끔 청소차도 지나가고 빵집에서는 벌써 빵 굽는 냄새가 납니다. 그 시간에 걷다 보면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야 될지 어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주말에는 뭘 할까 같은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머리가 깨끗해집니다. 친구들은 그 시간에 왜 굳이 걸어? 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시간이 제일 편합니다. 저에게 새벽 산책은 운동이라기보다는 하루에 딱 30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에요. 아 걸을 수 있는 지역에서 사시나 보다. 제가 이번에 많이 투어를 갔다 왔는데 미국을 돌아다녀보니까 미국은 지역마다 달라요. 어디는 차가 무조건 필수여야 되는 곳이 있고요. 어디는 아닌 곳도 있고 뭐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좀 걸을 수 있는 약간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저런 감성을 좀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빵 굽는 거. 아, 근데 저분이 좀 약간 긍정적인 분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제 친구가 뉴욕에 사는데 나는 인간이 너무 싫어라는 말을 하는 분이 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또 다른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시, 근데 저런 분들은 새벽 5시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한 8시, 7시? 이때 주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야간 근무 하시니까. 아, 야간 근무 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집에 가는 새벽 5시, 이런 느낌이겠구나. 제가 야간 근무 한번 해봤거든요. 와, 이거는 할 게 못 되는 느낌인데. 사람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야간, 야행성? 그리고, 안야행성.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하여튼, 저는 밤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네. 뭐, 두세 시까지 깨어 있을 수 있는데, 세 시가 고비긴 해요. 저는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게 취미입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모든 식물에게 이름을 붙여줘요. 처음 데려온 몬스테라는 몽이, 작은 선인장은 가시돌이, 잘 자라지 않는 화분은 느림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식물들을 확인합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혼자 말을 걸기도 합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는데 집에 와서 물을 주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들은 내가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도 모르겠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 생각을 하니까 웃음이 났습니다. 요즘은 식물이 세잎 하나만 내도 그렇게 기쁠 수 없어요. 남들이 보면 그냥 화분 하나인데 저에게는 매일 조금씩 자라는 작은 친구들입니다. 제가 요런 느낌을 금붕어나 약간 물고기 이런 거 피우는 사람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 들을 수 있나? 그 교감이 되나? 뭐 이런 느낌? 식물도 교감이 되나요? 제가 너무 티인가요? 근데 궁금하긴 합니다, 진짜. 교감을 할 수 있는지. 이따 노래 틀으면서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저는 새 책보다 오래된 책을 좋아해요. 주말이면 특별한 목적 없이 동네 중고서점을 찾아갑니다. 책을 사려고 가는 날도 있지만 사실 책을 사지 않고 돌아온 날이 더 많아요. 책장 사이를 천천히 돌아다니다가 제목이 마음에 드는 책을 꺼내보고 누군가 예전에 책 안에 적어놓은 메모를 발견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한 번은 오래된 소설책을 샀는데 첫 장을 살피니까 누군가 연필로 짧은 글을 써놨더라고요. 이 책을 읽던 때는 내가 행복한 줄 알았다. 그 문장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책 내용보다 그 한 문장이 더 마음에 남아서 그 책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중고서점은 책을 사는 곳이라기보다 누군가의 시간을 우연히 발견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아, 책. 책을 또 그 소리가 매력적이잖아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서걱거리는 그런 느낌. 행복한 줄 알았다. 아, 그러니까 누군가 쓴 거구나. 이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아, 행복한 줄 알았다.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좋아하는 친구와 같이 책을 읽거나 뭐 이랬어. 근데 그 친구가 알고 보니까 양다리였던 거야. 하, 너무 감성파게. 이럴 때 노래 한번 듣고 와야죠. 아이브가 부르는 노래 뱅뱅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K플랜 DMB 금요일 제이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프로미스9의 비타민 미 들으셨습니다. 그 노래가요. 보면은 요즘에 신기하게 이상하게 방송 시간이 노래 시간이 광속으로 흘러나가는 느낌이 안 드세요? 노래 틀고 잠깐 물 한 번 마시고 성곡표 다음 곡 체크하고 고개를 딱 들었더니 노래가 끝나가네? 라는 이런 느낌. 화면을 보면 러닝 타임이 2분 12초. 길어야 2분 30초. 아니, 1절 끝나고 간주 잠깐 나오더니 왜 바로 페이드 아웃이야? 싶으셨던 분들. 여러분들 귀가 이상한 게 아니라 진짜로 요즘 노래들이 죄다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습니다. 예전 노래들 떠올려 볼까요? 인트로만 30초 넘게 웅장하게 기타 솔로 때려주고요. 1절 끝나면 간주 나오고 2절 끝나면 잠깐 숨 고르는 브릿지 파트 그리고 대망의 메인곡 보컬 3단 고음 빵 떠트려준 다음에야 서서히 노래가 끝나잖아요. 이렇게 서사 꽉 채우고 나면은 기본 4분 길면 4분 30초였습니다. 예전엔 노래 한 곡 완성하고 나면은 노래방에서 턱 빠질 것 같았단 말이죠. 간주 점프가 이래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첫째, 전주가 없습니다. 시작하자마자 0초 만에 훅이 귓가에 꽂혀요. 둘째는요. 그 화려하던 3단 고음과 기타 솔로 가차없이 잘려나갔습니다. 셋째, 2절 후렴 딱 끝나면 여운이고 뭐고 칼같이 뚝 끊깁니다. 도대체 음악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범인은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과 쇼폼입니다. 스포티파이나 애플뮤직 같은 글로벌 플랫폼 정산 룰을 보면요. 노래가 5분이든 2분이든 상관없이 청취자가 딱 30초만 넘겨드리면요. 똑같이 1회 스트리밍으로 인정해서 돈을 정산해줍니다. 모르셨죠? 그러면요. 음원 제작사 입장에서 계산기를 딱 두들겨 보면요. 4번짜리 대서사시 한 곡 만들어서 청취자가 한 번 듣게 하는 것보다 도파민 딱 터지는 2분짜리 컴팩트 한 곡 만들어서 두 번, 세 번 무한 반복 돌리게 하는 게 재생수와 음원 수익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게다가 요즘 틱톡이나 릴스, 쇼츠 같은 15초 영상에 부금으로 쓰이려면 전주들을 여유가 없어요. 첫 3초 안에 귀를 못 사로잡으면 손가락으로 바로 휙 넘겨버리니까 노래 자체가 쇼폼에 맞춰서 최적화가 된 겁니다. 덕분에 출퇴근길에 빠르고 신나게 듣기는 정말 좋은데요. 가끔 비 온 날 차 안에서 창밖 보면서 음악 들을 때는 옛날 노래 특유의 그 아련한 전주,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는 그 묵직한 서사가 묘하게 그립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접니다. 예전에는 방송할 때 뭐 한 시간에 8곡 선곡하면 대본 쓸 시간이 넉넉했거든요. 요즘에는 2분대 노래가도 많아서 한 시간에 뭐 11곡도 막 넣어야 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선곡 리스트 짜다가 머리에 쥐가 날 지경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군더더기 없이 훅만 때려놓은 2분대 노래가 깔끔하고 좋다. 아니다. 노래는 기승전결과 고음 터지는 4분짜리 대서사시가 제맛이다. 궁금합니다. 전에 막 5분 진짜 많았는데요. 5분 넘는 노래도 되게 많았고, 네, 좀 이런 것들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래도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도 취미 부자인데요. 너무 많기도 하고 혼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혼자서 있을 때가 자주 없어서 못하는 것 같아요. 아, 혼자 있을 때가 없어서 하도 친구들이 많으셔서 그렇군요. 그래도 하루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 하루에 몰아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날씨 좋으면 밖에 혼자 피크닉 가서 그림도 그리고 비 오는 날이면 바이올린 연주하고 비 오는 날 바이올린 집에서 하시겠죠? 베이킹도 하곤 합니다. 쓰고 보니까 소녀소녀한 취미 같네요. 라고 또 노을님이 맞아요. 혼자서 원래 하던 것들 못하는 경우가 있죠. 뭐 연애를 하거나 어떤 소속 때문에
바쁘게 지내야 될 때 잊고 산 그런 취미들 있을 것 같아요.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뭐 혼자만의 그런 시간들. 카페에 가서 여유를 만끽하는 거. 영화 보는 거. 옛날에는 그런 취미가 있긴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쉬는 날, 뭐 주말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날에 받아놨던, 다운받아놨던 영화들을 그냥 정주행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어두운 캄캄한 방에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한데? 그리고 친구랑 같이, 친구 아버지가 영화 또 좋아하셔가지고 아침에 영화관 가서 한 세네 편 정도 보고 나오는 거? 끝나고. 퇴근 후 혼자 요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데 이상하게 요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평일에는 대충 배달 음식이나 라면으로 해결하지만 주말이 되면 갑자기 사람이 달라집니다. 마트에 가서 재료를 사고 유튜브로 레시피를 찾아보고 음악을 틀어놓고 요리를 합니다. 처음에는 파스타 하나 만드는 것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웬만한 음식은 직접 만들어서 먹습니다. 최근에는 친구들이 놀러 왔길래 제가 만든 닭볶음탕을 내놨는데 다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주방에서는 적어도 내가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취미는 요리라기보다도 어쩌면 사람에게 밥을 해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 있어요. 저번에 갔는데 이것저것 막 요리로 대장금 그런 느낌. 네. 해서 막 맛있는 거 먹이고 계속 뭐가 나와요. 코스 요리. 그런 느낌이구나. 좋아해 줄 때 행복한 느낌. 맞나? 제 취미는 야구 관람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항상 혼자 갑니다. 처음에는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혼자 갔습니다. 근데 몇 번 가보니까 혼자 보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혼자 그 뭔가 좋아하는데 이걸 혼자 할 수 있을까라는 용기가 안 나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영화, 오리세이 이런 거 보고 싶었는데 스파이더맨. 정말 혼자 갈 여유 그 뭐랄까 뭔가 안 나요. 겁나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마다 시간대 보는데 그 사람들 시간도 또 안 되고 그리고 또 영화는 아무랑 가기가 좀 그렇긴 해요. 왜냐면 저는 영화 끝나고 이제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뭐 이런 네, 뭐 그렇다고요. 제 취미는 조금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도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구글 지도나 지도 앱을 켜놓고 아무 목적 없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어느 날은 유럽의 작은 마을을 보고 있고 어느 날은 미국의 시골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곳이 나오면 사진을 찾아보고 그 역사도 검색해봅니다. 오, 신기하다. 실제로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은 아닌데 지도만 보고 있어도 마치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듭니다. 가끔은 친구에게 여기 봐봐 이런 데가 있대 라고 보여주기도 하는데 친구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저는 재밌습니다. 언젠가 은퇴하면 지도에서 제가 저장한 곳을 하나씩 찾아가 보는 게 제 꿈입니다. 지금은 손가락으로 여행하고 나중엔 발로 여행하려고요. 와, 멋있다. 그 VR로 이런 곳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VR을 끼고 구글 얼스 이런 데 들어가면 그곳에 뭐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하니까 한번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조만간 짧은 시일에 손가락이 아닌 발로 그곳을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오래된 사진을 정리합니다. 저희 취미는 사진 정리입니다. 휴대폰에 사진이 너무 많아서 정리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사진을 보는 게 취미가 됐어요. 사진을 한 장씩 보다 보면 그때의 기억이 다 떠오릅니다.
몇 년 전 친구들과 여행 갔던 사진, 부모님과 식당에서 찍었던 사진, 아무 생각 없이 찍었던 길거리 사진까지요. 특히 예전 사진 속 제 모습을 보면 신기합니다. 그때는 아무 걱정 없이 살았던 것 같은데 사진을 찍었던 날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때는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사진을 정리하면서 예전에 저에게 가끔 말을 겁니다. 그래도 잘 버티고 있었네. 사진 정리는 단순히 휴대폰 용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지나간 날을 한 번씩 만나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옛날에 찍었던 사진, 인화됐던 것들이 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이사 이제 하시는 분이 이거 쓰레기야? 했더니 어! 라고 하다가 아니 아니야 잠깐만 줘봐 해가지고 사진들을 챙긴 적이 있는데 잠깐 생각이 나요. 그 사진을 딱 보면 아 저때 돌이킬 수 없는. 그러고 보면 사진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때의 기억을 딱 주는. 근데 그렇게 길게 나진 않아. 한 8메가바이트? 이 정도? 제 취미는 카페에 가서 사람 구경하는 겁니다. 물론 엿듣거나 하는 거 아니고요. 아닌 거 맞아요? 그냥 창가에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적 있어요. 사람 구경하는 거. 백화점 가면은 또 많이. 혼자 노트북을 들고 온 사람, 데이트하는 사람, 아이와 함께 온 부모님, 친구들과 수다 떠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각자 다 다른 하루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재미있는 상상도 합니다. 저 사람은 오늘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저 커플은 몇 년째 만났을까? 저 사람은 왜 계속 휴대폰을 확인할까? 물론 전부 제 상상입니다. 그렇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한두 시간 있다가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저희 카페는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잠깐 다른 사람의 인생을 구경하는 극장 같은 곳입니다. 비행기에서 그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면은 정말 많은 차들이 그 고속도로에 빽빽히 있어요. 불 때문에 보이잖아요, 밤에는. 그 안에 또 사람이 더 조그맣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조그만 사람들이 이런 비행기를 만들고 이런 세상을 만들고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해요. 저는 레고를 만들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제 취미는 레고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우연히 하나 만들어보고 완전히 빠졌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TV를 켜놓고 레고를 조립합니다. 작은 부품을 하나씩 찾아서 설명서대로 맞추다 보니까 1시간, 2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신기한 건 회사에서 하루 종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집에 와서는 왜 또 작은 부품을 맞추고 있나 싶으면서도 그게 그렇게 재밌습니다. 아마 회사에서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 레고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씩 완성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조각을 끼우고 완성된 모습을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엄청난 성취감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레고를 만들면서 작은 성공을 매일 하나씩 연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퍼즐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퍼즐 하나씩 맞추면서 저는 그거 왜 맞추나 했는데 그냥 잡생각 없어지기에 그런 것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레고는 좀, 레고는 저는 좀 힘들어요. 뭔가 하나 없어지면 그거 찾느라고 또 고생하고 이런 것들. 저희 방송은요, 방송 듣는 방법은요, K라디오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좀 바뀌었나 한번 볼게요. K라디오 한글로 써도 나오고요, 영어로 써도 나옵니다. 바로 위에 나오니까 좋다. 온에어 누르시고요. 유튜브 저거 버튼 아닙니다. 플레이 버튼. 그리고 나서 DMB 누르시면 돼요. 지금 못 눌러요, 저는. 오버랩 될까봐. 카카오톡 K라디오 DC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톡이 있어요, 여러분. K라디오 검색하시면 저희 미국 라디오라고 해가지고 네. 익명으로 마구마구 떠들어 주시면 되고요.
인스타, 스레드, 케이플레이 DMB 다 열려 있습니다. 방송 듣는 방법은요. 네, 말씀드렸구나. 네, 저희 방송 다 같이 놀자. 재미있게 신나게 노는 시간이에요. 그냥 편하게 오셔서 들으시고 얘기하시고 놀다가 가시면 됩니다. 공연 소식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음 주에 빅뱅도 있고 그리고 J-Park 롱샷 같이 공연 이곳이죠. 네. DC 앤덤에서 아마 목요일인 것 같아요. 네. 노래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0: play DMV. Yeah, that's right.
1: Today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I just wanna lay in my bed.
2: 취미에 대한 상식과 팩트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취미는요, 원래 부자들의 정신병 취급을 받았대요. 18,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초기에는요, 생계와 무관한 일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을 비생산적인 광기로 보았습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 대다수 인류에게 하루는 노동과 수면뿐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닌 무언가에 시간을 쏟는 것은 극소수 귀족 계급의 사치이자 기이한 일탈로 여겨졌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효율충인데요, 다들. 두 번째는요, 취미 역사를 바꾼 1926년 헨리 포드의 주 5일 근무제. 오, 일반 대중에게 취미라는 개념이 보편화된 결정적 계기는요, 자동차왕 헨리 포드였습니다. 1926년 포드 자동차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역사상 처음으로 주말 이틀의 여가가 생겼습니다. 포드의 진짜 목적은 사람들에게 쉬는 시간을 줘야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가거나 쇼핑을 할 것이라는 소비 유도 전략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네요. 네, 좋은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일하다가 이틀에 또 그 쉬는 시간이 생기면 나 뭐하지? 이럴 것 같아요. 세계 최초로 대중적 열풍을 일으킨 국민 취미는 우표 수집이었다고 합니다. 1840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접착식 우표 페니블랙이 발행되자마자 전 유럽에 우표 수집 광풍이 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를 티브로마니아, 우표 광증이라는 신조어로 불렀으며 요즘 언어 같으면 우표충 이런 거겠죠? 영국 국왕 조지 5세부터 선민들까지 계급을 막론하고 편지봉투에서 우표를 떼어 앨범에 모으는 최초의 글로벌 취미 트렌드가 형성됐습니다. 와, 옛날에 동전 모으는 거 유행했었는데 따조 이런 거 얘기하면 나이가 취미 활동 중 내는 가벼운 수면과 유사한 세타파를 뿝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뜨개질, 조립, 정원 가꾸기처럼 손을 반복적으로 쓰는 취미에 몰입할 때 뇌에서는 알파파와 세타파가 급증합니다. 뭐요? 이는 깊은 명상 상태나 수면 직전의 뇌파와 일치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억제하고 도파민을 안정적으로 분비해 정신적 해독 효과를 냅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취미를 해야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취미가 일이 되면 망한다라는 말은 심리학적 사실, 안 되는데. 심리학에는 과잉 정당화 효과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순수한 내적 동기로 하던 취미에 금전적 보상이나 마감 기한 같은 외적 조건이 붙는 순간 뇌는 이를 노동으로 재정의합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원래 느끼던 순수한 흥미와 열정이 급격히 식어버립니다. 이거는 저희 감독끼리 얘기를 할 때 그 웨딩 얘기할 때 좀 그래요. 웨딩 촬영을 하면 사실 되게 짜여져 있거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기계처럼 일하니까 저희는 창의적인 걸 좋아하긴 하는데 물론 좀 더 바꿀 수 있어요. 촬영 기법이나 뭐 이런 것들. 하지만 결국에 신부님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짜여진 저희들은 아무래도 업무라고 많이 느낄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체스를 두는 프로 기사는 앉아서 하루 6,000 칼로리를 태운다. 진짜요? 2004년 세계 체스 챔피언십에서 루스탐 카심자노프 선수는 토너먼트 기간 동안 체중이 7.7kg가 빠졌습니다. 에? 체스나 바둑 같은 고강도 전략 보드 게임을 돌 때 극도의 뇌 집중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박수가 분당 160에서 170까지 치솟고요. 혈압이 상승하면서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것과 맞먹는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와우! 멀리서 다이어트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게임 잡으러 가셔서 체스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보드게임은 5000년 전 유물이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현재 이라크 지역이래요. 왕릉에서 발견된 우르의 왕실 게임, Royal Game of Ur은 기원전 2600년 유물입니다. 그게 뭐죠? 네. 피라미드 벽화에 자주 등장하는 고대 이집트의 세네트 역시 파라오 투탕카멘 무덤에서 완벽한 세트로 출토될 만큼 인류는 문명의 태동기부터 일상 뒤편으로 주사위와 말을 굴리는 취미를 즐겨왔습니다. 아, 하긴 놀이를 좀 찾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건 알아요. 신라 시절에 그 족구 같은 약간 공놀이를 했다는 거. 그렇습니다. 세상에 신기한 취미들이 또 뭐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익스트림 다림질. 1997년 영국에서 시작된 괴짜 익스트림 스포츠 겸 취미입니다. 다림질판과 다리미, 셔츠를 챙겨서 절벽 끝, 암벽 등반 중 스키 점프대, 심지어 스쿠버 다이버 중인 물속이나 스카이다이빙 낙하 중인 공중에서 구김없이 옷을 다려냅니다. 세계선수권 대회까지 열릴 정도로 진지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박인데요? 다림질과 다리미의 미친 사람들. 미쳤나봐. 지옥해상이요. 아, 지옥해싱. 지옥해싱. 현실판 보물찾기.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의 플레이어가 있는 글로벌 GPS 보물찾기 취미입니다. 전용 앱이나 GPS 좌표를 보고 숲속 바위 틈, 도심 가로등 뒤, 벤치 및 등에 숨겨진 방소통, 캐시를 찾아냅니다. 통 안에는 방명록 로그북과 소소한 물건이 들어있으며 자신이 가져간 만큼 다른 소품을 채워놓고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룰입니다. 별의별 취미가 있네요. 자갈 구슬 만들기. 일본 전통놀이에서 유래해서 전세계 미니멀리스트와 공예가들의 힐링 취미로 자리잡은 진흙 구슬 닦기입니다. 흙과 물로 완벽한 구형을 빚은 뒤 아주 고운 미세토형 가루를 덧바르고 부드러운 천이나 유리잔 입구로

하이 마장마술 장애물 점프 경기를 그대로 재현해냅니다.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1.4m 높이 장애물을 맨몸으로 뛰어넘어야 해서 엄청난 코어 근육과 육상 능력이 요구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하비얼싱? 비행기 추적, 전파 청취, 공항 울타리 주변이나 옥상에 망원 렌즈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며 특정 기종, 희귀 항공사 도색, VIP 전용기를 식별하고 촬영하는 취미입니다. 마니아들은 휴대용 무전기나 수신기로 관제탑과 조종사의 교신 주파수를 들으면서 비행 편명과 활주로 진입 각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합니다. 요거 불법 아닌가요? 그거 저 유튜브로 좀 많이 본 것 같긴 해요. 약간 안테나랑 듣는 도청 장치로 해가지고 막 듣고 이런 것들 유튜브로 본 적 있어요. 기차 소리 녹음이요. 음악을 듣는 대신 고성능 바이노럴 마이크와 녹음기를 들고 다니면서 세상의 독특한 소리를 채집하는 활동입니다. 오래된 디젤 기관차의 엔진 소리, 새벽 안개 낀 숲의 빗소리, 폐공장의 바람 소리 등을 고음질로 녹음해 보관하거나 사운드 라이버리로 구축합니다. 오, 이거는 돈이 될 만한. 그쵸? 그 저도 그 뭐 취미로 게임 맵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거를 구현하려면 오디오 파일을 사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국에 있는 바닷가의 소리를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네. 신기한 것들 많죠? 포스트 크로싱. 전 세계 무작위 낯선 사람과 실물 종이 엽서를 주고받는 글로벌 펜팔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취미가 맞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랜덤으로 주소를 배정받아서 내 나라의 풍경과 일상을 담은 엽서를 붙이면, 엽서.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로부터 내 집 우편함으로 답장 엽서가 배달됩니다. 각국의 독특한 우표와 소인을 모으는 재미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앱이 나왔어요. 진짜 비둘기 속도로 편지를 주고받는 펜팔 서비스. 한국과 미국, 뭐 이렇게, 아프리카, 막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댓글로 썼어요. 22시간 전. 한 번 가는데 22시간. 밥은 먹었어? 22시간 후. 응. 다시 22시간 후. 뭐 먹었어? 이런 느낌. 마지막으로요. 비누 조각. 단단한 비누발을 조각칼로, 이거 많이 봤어요. 과도로 깎아서 정교한 꽃, 동물, 레이스 패턴을 만드는 공예 취미입니다. 나무나 돌 조각보다 재료가 무르고 부드러워서 진입 장벽이 낮으면서 작업 내내 은은한 비누 향기가 퍼지고 완성 후에도 실사용이나 방향제로 쓸 수 있어서 멘탈 케어 취미로 인기가 높습니다. 저도 비누 되게 좋아요. 비누 냄새가 향기로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방송 끝나고 원래는 그 운동하기로 했는데 야외 운동 날씨가 좋지 않으면 바로 그냥 비누 사러 가야 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저희는 3부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에스파가 부릅니다. 레모네이드.

0: 하루 만에 핫이슈를 찾는다.
1: KKKKK 업데이트.
0: Show. 자, 오늘 하루 인터넷에서 어떤 소식이 올라왔는지 가볍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 소식부터 가볼게요. 몬스터X가 오늘 새 미니 앨범 The Face를 발표했습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오늘 1시에 공개된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매직을 비롯해서 총 6곡이 담겼는데요. 특히 타이틀곡 매직은 리드미컬한 기타 사운드의 강한 비트가 특징이고 멤버 주원이 작사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주원 기억하는데요. 뮤직뱅크에서도 신곡 무대도 처음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오랜만에 돌아온 몬스터엑스의 새로운 모습 기대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싱어송라이터 한러로가 일본 첫 단독 콘서트를 합니다. 오늘 8일 도쿄 시부야에서 열리는데요. 재밌는 건 일본에서 처음 갖는 단독 콘서트인데도 이미 전석 매진됐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일본의 대형 음악 페스티벌 썸머소닉에 출연하면서 일본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한로로. 스포츠 소식도 하나 볼까요? 이정우 선수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이정우 선수가 오늘 피츠버그전에서 대타로 출전해 2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9월 들어 첫 안타와 타점을 동시에 기록했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인데요. 다만 이정우 선수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피츠버그에 2-5로 패했습니다. 오늘부터 주말 분위기 제대로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서울에서는 내일 세계 불꽃축제가 열립니다. 오늘 여의도에서는 미국 독립 250주년과 한미동맹을 기념하는 불꽃과 드론쇼가 열리면서 축제 분위기를 미리 달궜습니다. 내일 본 행사를 앞두고 벌써부터 명당 자리 경쟁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불꽃놀이를 보려고 자리를 잡는 것도 이제는 하나의 이벤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색다른 소식 하나. 제주에서 세계 각국의 셰프들이 제주 식재료로 요리 대결을 펼칩니다.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열리는 국제요리 경연대회에 스위스 등을 포함한 9개국 240여 명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제주 흑돼지 같은 제주산 식재료를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제주 음식이 세계적인 셰프의 손을 거치면 어떤 요리가 탄생할지 궁금해집니다. 야, 제주도 파스타 가져와라.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스포츠 한 경기 더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고척 스카이돔에서 키움과 NC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5연승을 달리고 있는 NC와 6연패에서 벗어난 키움이 만나는 경기라서 분위기가 상당히 팽팽합니다. 오늘 선발은 키움 안우진, NC 라일리 톰슨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까지 K-업데이트였습니다. 몬스타엑스의 매직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제이든의 K플레이D&B 돌아왔습니다. 돈이 제일 많이 드는 취미가 뭔지 아세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흔히 골프나 카메라를 보고 돈 많이 드는 취미라고 하죠. 하지만 진짜 고수들의 심해로 들어가면 골프는 귀여운 애교 수준입니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집 문서와 영혼을 갈아 넣어야 유지할 수 있는 진짜 억 소리 난 세계. 오늘의 랭킹 토크는 어설프게 발 담갔다는 파상각. 돈이 제일 많이 드는 찐 취미 탑10입니다. 어떤 무시한 장비를 사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견적서까지 탈탈 털어드릴 테니 안전벨트 꽉 매세요. 10위입니다. 하이파이 홈 오디오 매니아. 사야 하는 장비가 플래그십 스피커 한 쌍에 3,000만원에서 1억원. 진공광 프리 파워앰프 2,000만원에서 5,000만원. 턴테이블 카트리지가 3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다고 하네요. 오디오 마니아의 종착역은 전봇대라는 말이 있죠. 소리 노이즈를 없앤다면서 전원 케이블 한 줄에 500만원 순은선을 꽂고요. 방 전체 벽면에 수천만원을 들어서 음향 방음 공사를 합니다. 심지어 깨끗한 전기를 공급받겠다고 마당에 개인 변압기 설치하는 분들도 있어요. 소리 한 끗 차이에 아파트 전세금이 날라갑니다. 제가 저번에 그 애난데일에서 그 커피숍에서 진공관 스피커로 음악 들으시는 분 봤거든요. 엄청난 큰 스피커. 쉽지 않네요. 이게 10위라니. 9위 알아볼게요. 해수어와 대형 산호 리프 수조. 초기 수천만원, 월 수백만원. 왜 그러는 걸까요? 사야 하는 장비가요. 대형 무소음 수조 및 커스텀 받침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산호 전용 고출력 특수 조명. 개당 300만원. 프로틴 스키머, 냉각기, 수류 모터 500만, 1,000만원. 호주산 희귀 발색 산호한 조각. 아니 이거 산호를 왜 바다를 통째로 거실로 옮겨놓는 취미입니다. 물고기 몸값도 비싼데 살아있는 산호를 유지하려면 24시간 에어컨과 수조 냉각기를 풀가동해야 해서 한여름 전기세만 수십만원. 도대체 어떤 삶을 사시는 거죠? 8위는요. 이거 제 친구 서킷 트랙 레이싱 그리고 카메니아 연간 수천만원 억대 스포츠카. 뭐 스포츠카는 뭐 기본으로 있어야겠죠. 전용 레이싱 슬릭 타이어 타이어가 돈 많이 들겠구나. 한 세트에 500만원 5,000불. 롤케이지 버킷 시트 6점식 안전벨트 튜닝.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4,000만원. 피아 공인의 헬멧, 슈트, 목포대 500만원. 근데 이런 거는 한 번 살면 끝나는 거 아닌가? 아무튼 차를 사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서킷 한번 들어가서 몇 바퀴 과격하게 돌고 나오면 수백만원짜리 타이어가 지우개처럼 다 닳아서 버려야 되고요.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로터도 통째로 갈아야 됩니다. 역시 비싼 취미군요. 그러니까 요거는 거의 우리는 생각지도 못할 만. 자, 또 이게 8위라니. 잔인합니다. 7위는요, 시계 수집입니다. 별로 읽고 싶지가 않아요. 초침이 째각거리는 기계식 무브먼트의 정밀함에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중력 오차를 보정해 둔다는 투르비용 기능 하나 들어갔다고 시계 가격이 2억 3억으로 뜁니다. 더 무서운 건 전기 점검인데요. 시계 하나 보내 청소하고 기름칠하는데 한 번에 200만원에서 500만원 들고 스위스 본사에 보내면 6개월 동안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6위는요. 심해 스쿠버 다이빙, 테크니컬 다이빙.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헬륨 산소 혼합 기체를 쓰는 전자식 리브레더. 2,500만원. 맞춤형 드라이 슈트 및 내피 800만원. 수중 DPV, 수중 스쿠터 이거는 뭐 1,200만원.
동네 바닥에서 니모 보는 레크레이션 다이빙이 아닙니다. 수심 100m 아래 난파선 동굴을 탐험하는 극한의 취미예요. 장비 무게만 40kg가 넘어가고 장비값만 웬만한 중형 이거 맞나요? 주변에 이거 스쿠버 다이빙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아 그분이 찐부자였구나. 5위는요 고대 화폐 역사적 골동품 수집이라고 합니다. 손바닥만 한 낡은 동전이나 깨진 도자기 파편 하나가 서울 아파트 한 채값. 4위는 와인 셀러링과 올드 빈티지 컬렉션. 사야 되는 게 뭐 로마네 꽁띠 샤토 페르리스 병당 4,000만 원. 와인은 그냥 마시고. 예. 이거를 좀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드나 봐요. 냉각기로 이렇게 해서. 3위는 승마와 마장마술. 살아있는 생명체를 소유하는 취미의 끝판왕입니다. 말 한마리당은 거의 1억에서 3억 원. 명품 에르메스 가죽 안장.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코치 레슨비까지 하면은 매달 500만 원 이상. 통장에서 자동이체. 6주마다 말발굽 편자를 갈아줘야 된대요. 비용도 들고. 와. 2위는 개인 요트 앤 세일링. 굉장히 뭔가 먼 얘기 느낌. 요트계의 유명한 격언이 있죠. 요트를 사서 가장 행복한 날은 요트를 산 날과 그걸 다른 사람에게 팔아치운 날 딱 이틀이다. 1위는요. 아 이게 너무 현실적이지 않잖아. 자가용 비행기 조종과 기체 소유. 하늘을 나는 자유를 얻는 대가는 혹독합니다. 네, 그래요. 네. 요즘 돈이 많이 드는 취미 탑10을 알아봤는데 취미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처음엔 사실 분명 스트레스 풀려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스트레스는 그대로인데 카드값만 늘어납니다. 골프 시작했더니 골프채가 늘고 캠핑 시작했더니 장비가 늘고 사진 시작했더니 렌즈가 늘고 자동차 좋아했더니 차에 돈을 붓고 제가 카메라에는 그래도 돈을 좀 많이 쓰긴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약간 귀여운 취미 예. 귀여운 취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랭킹 들으면서 제 통장을 돌아보게 되네요. 남들은 몇백 몇천만원짜리 취미에 쏟아붓는데 저는 퇴근하고 집앞 30분 산책하는 게 유일한 취미거든요. 돈 한 푼 안 들고 그냥 운동화 하나 신고 걷다 오면 머리도 맑아지고 밤에 잠도 잘 옵니다. 억대 취미를 즐기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돈 안 들이고 소소하게 만족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밤에도 음악 들으면서 한 바퀴 걷고 와야겠습니다. 삼사님, 친구가 작년부터 와인에 빠졌는데 만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예전엔 그냥 삼겹살에 소주 마시면서 편하게 얘기하는 놈인데 요즘엔 고깃집 가도 콜키지? 되는지부터 확인해요. 잔은 흔들면서 오크향이 어떻고 탄인이 어쩌고 하는데 솔직히 꿀밤 한 대 때리고 싶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집에 50병 들어가는 와인셀러를 들었다길래 슬쩍 가격 물어봤다가 조용히 입 닫았습니다. 비싼 취미들이더니 친구가 너무 멀어진 기분이에요. 근데 그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반가워하면서 얘기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취미가 시계 모으기. 근데 좋은 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시계 또 얘기하면 또 끝도 없으니까. 제 친구 중에서도 자전거에 빠진 애가 하나가 있는데요. 아, 자전거요. 처음엔 따릉이 타다가 갑자기 로드 자전거를 사더라고요. 헬멧이랑 쫄쫄이 옷 사고 뭐 달고 하더니 어느새 몇천불 썼다길래 미쳤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살도 많이 빠지고 주말마다 부지런하게 타러 나가는 거 보니까 술 마시고 허튼데 쓰는 것보다 낫겠다 싶긴 해요. 제 친구들도 한때 막 자전거에 빠져가지고 만불은 그냥 기본으로 넘는 그 카본 파이버? 그거로 인증을 하는 게 또 대세라고 한 손으로 자전거를 뒤집어서 드는 거 인증샷 이런 거 유행을 저희 남편은 커피에 꽂혀서 집에 원두 그라인더랑 드립 세트를 사놨어요. 원두도 산 믿는 거 고소한 거
따져가면서 택배로 시키는데 아침마다 부엌에서 커피 내린다고 15분씩 서 있습니다. 솔직히 제 입에는 캡슐 커피나 그거나 비슷한 것 같은데 본인은 향이 다르다면서 만족해하니 그냥 둡니다. 덕분에 주말에 커피 한 잔씩 얻어먹는 건 좋네요. 저 이번에 집을 또 이사를 했는데 제가 사실 커피 부심이 있습니다. 커부심. 예, 저희 집에 놀러 오시는 분들은 제가 커피를 또 기가 막히게 타드릴게요. 코코몽님이 너무 기분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의 소소한 취미는 6시, 8시 라디오 듣는 걸로 위로하는 중. 너무 감사합니다. 조만간 만나서 제가 커피를 또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셔서. 네. 오늘 랭킹 듣다 보니까 제 동생 생각나네요. 직장 들어가고 첫 월급 받더니 플레이스테이션이랑 레이싱 휠. 너무 좋겠다. 남자의 로망 아닙니까? 레이싱 휠 세트를 방에 떡하니 설치하더라고요. 거치대까지 사서 방 한 구석을 다 차지했는데 평일은 야근하느라 켜지도 못하고 주말에 한두 시간 달리는 게 전부입니다. 그럴 거면 왜 샀냐 싶다가도 저게 제 스트레스 푸는 낙인을 겪거니 합니다. 제가 이거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그 콜 오브 듀티 클랜에 들어갔거든요. 콜 오브 듀티 한국 사람들 클랜이 있었어요. 그때 엑스박스인가? 그래서 이제 서로 막 네이버 카페 들어가가지고 저희 티셔츠도 막 받고 게임을 하는데 어떤 분이 진짜 잘생겼어요. 그분 와이프가 뭐 딴 데로 여행을 갔나 봐. 요. 그래서 저희끼리 그런 얘기 했어요. 저 팀에 그 사람 없으니까 우리 이기겠다. 왜냐면 5대5였는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4대5가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접속을 한 거야. 뭐야? 너 어떻게 접속했어? 그랬더니 와이프가 당연히 게임기를 숨기고 갔는데 그래서 못 참고 하나를 더 샀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열정. 저 정말 재밌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게 보이스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낭만이었어요. 제 회사 후배는 주말마다 낚시를 다니는데요. 바다 좌대에 낚시 간다고 장비 하나씩 뭐 사모으더니 트렁크가 낚시 가방으로 꽉 찼습니다. 주말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바다 다녀오면 기름값에 미끼값, 톨비까지 200불 넘게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물고기 많이 잡아오냐고 물어보면 맨날 빈손이거나 손바닥만한 거 두 마리 잡아왔다고 멋쩍게 웃는데 그냥 바다 보면서 바람 쐬는 맛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나 저희 친척 동생도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 한번 가면 막 3일 있다 오고 그랬었어요. 배 타고 가셔가지고.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잡아서 놔준대. 그 맛이 좋다고, 잡는 맛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근데 그 낚시를 제가 한번 하러 갔거든요. 친구를 따라서. 친구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를 저는 약간 TV에서 본 게 던져놓고 약간 그 여유를 즐긴다.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던졌는데 바로 물고, 던졌는데 바로 물고 해서 제가 책을 가져갔는데 한 페이지도 못 읽었어요. 근데 좀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또 잡는 맛이 있으니까. 요즘에 낚시 가고 싶어요. 낚시를 잡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그냥 멍도 때리고 얘기도 하고 뭐 그렇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친구 녀석 하나가 캠핑 바람이 들어서 장비를 꽤 샀습니다. 텐트 사고 의자 사고 번호 사고 근데 막상 몇 번 가보더니 짐 싣고 치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올해는 한 번도 안 가더라고요. 얼마 전에 집에 가보니까 베란다에 캠핑 박스가 그대로 쌓여있길래 안 쓸 거면 나 의자만 하나 줘라 해서 의자 하나 얻어왔어요. 이거는 빨리 식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취미가. 그죠? 취미에 돈 많이 든다는 얘기가 들으니까 제 통장이 생각나네요. 전 딱히 거창한 취미는 없고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서점 가서 책 두세 권 사오고 동네 카페 가서 읽는 게 전부거든요. 커피값에 책값 합치면 한
4,50불 정도 드는데 주말 오후 조용하게 보내기엔 이만한 가성비 취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미죠. 그 사실 취미 어떤 분들은 동물의 숲 하거든요. 이것도 엄청난 가성비. 게임이 되게 그 막 계속 막 사고 이런 것만 없으면 되게 가성비 취미예요. 자, 저희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퇴근길에 뭐가 핫한지 스레드 핫 토픽 알아봅니다. 퇴근길 스레드. 소개팅 첫 만남에서 파스타랑 피자 먹고 58,000원 나왔어요. 계산대에서 남자가 자연스럽게 자기 카드로 긁길래 내가 커피는 제가 살게요 라고 했거든. 근데 카페 가자마자 남자가 카톡으로 카카오페이 정산하기 띄우면서 아까 밥값 29,000원 보내주시면 됩니다. 호호. 이러네. 내가 커피 산다고 했는데 밥값 반띵에 커피까지 나라고 나보고 사라는 거임? 치사해서 3만원 보내고 차단박음. 더치페이가 문제가 아니라 눈치와 센스의 부재가 문제라고. 댓글이 좋아요 4.2K. 남자가 밥 샀으면 여자가 커피 사는 게 국룰인데 굳이 계산기 두드려서 호감 다 깎아먹는 남자들 왜 진짜 왜 저러냐. 그냥 처음부터 각자 카드 내밀고 계산하는 게 속 편함. 애매한 호의 주고받다가 뒤에서 뒷담 까이는 것보다 100배 나음. 요즘 굉장히 핫한 그런 토픽이긴 해요. 사실. 소개팅을 갔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 서로 밥 먹고 나오자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왜 카페를 갔을까요? 좀 저희는 공감이 안 가는 그런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두 번째는 팀장님이 내 에어팟 노캔 켰다고 지적함. 업무 집중 안 돼서 사무실에서 에어팟 끼고 일하고 있었음. 음악도 안 틀고 그냥 노이즈 캔슬링만 켜둔 상태였는데 팀장님이 지나가다 보더니 김다리, 사무실에서 귀 막고 일하는 건 소통을 거부한다는 뜻인가? 이런 시네. 업무 부르면 다 대답할 수 있는데 왜 노캔 켠 것까지 참견이지? 꼰대 맞지? 이거 들으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댓글들 볼까요? 노캔 켜고 일하는 사람 불러볼 수 없는 사람만 작성자 편듬. 이 옆에서 서너 번 불러도 못 듣다가 툭 치면 화들짝 놀라는 거 진짜 스트레스임. 하, 그쵸. 업무 집중? 협업하는 공간에서 귀 닫고 있는 건 매너가 아님. 골전도 이어폰을 쓰던가. 한쪽만 끼는 게 최선의 사회생활. 골전도 이어폰 괜찮다. 한쪽만 끼는 것도 괜찮고요. 사실 한쪽만 끼는 것도 옛날에는 허용이 안 됐는데 요즘 또 생활이 또 사회가 바뀌다 보니까. 근데 하루 종일 딴청 피우면서 노가리 까는 부장보다 조용히 노캔 켜고 자기 할 칼같이 끝내는 직원이 100배 낫지 않나? 그쵸. 일만 잘하면 되긴 하는데 일을 못했을 경우가 이제 그것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팀장님 말투도 좀 꼽주긴 했지만 직장에서 이어폰 양쪽 다 끼는 순간 나 건들지마 시그널 맞아.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요즘에 요즘 분들은 자기의 이제 그 워라벨을 좀 준수해서 일하는 환경을 굉장히 또 중요시해서 뭐 노이즈 캔슬링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던데. 어쨌든 그래요. 예, 둘 다 이제 좀 약간 그거를 허용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거를 찾게 되죠. 골전드 헤드폰이라든지 한쪽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내 메신저가 있으면 그걸로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타자 몇 개 치는 것보다 부르는 게 더 낫긴 하죠. 단톡방에서 익십하는 친구들 심리. 오랜 친구들 5명이 모인 단톡방인데 내가 뭐 물어보거나 웃긴 짤 올리면 숫자 1은 싹 사라지는데 아무도 답장 안 하고 그래놓고 인스타엔 실시간으로 스토리 올리고 있음. 나만 이 방에서 진심인 것 같아서 현타 오는데 조용히 방 나가는 게 맞을까? 핫한 베스트 댓글들이 더 웃겨요. 나가는 순간 쟤 왜 저래?
하면서 지들끼리 딴판 가서 뒷담감. 그냥 알림 끄고 냄도 똑같이 일십하세요. 아, 요즘 사회가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눈치 보면서. 눈치의 그 생활화. 아, 좀 그렇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단톡방에 매번 리액션 해주는 에너지가 고갈됨.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지친 거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지친 거예요. 숫자 1 사라지면 5명 무반응이면 솔직히 말할게요. 그 무리에서 님이 제일 덜 친하거나 만만한 거임. 서서히 거리 두세요. 단톡방에 목숨 걸지 마세요. 개인톡으로 만났을 때 잘 지내면 그만이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게 인연인 거임. 아, 그냥 뭐 신경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그냥 말대로 그냥 내뱉고 만나면 만나서 즐겁게 얘기하고 그럼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다른 단톡방은 신경 안 쓰는데 여기만 내가 좀 신경 쓰는 좋은 친구들이다 라고 했을 때 상처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 좀 성향을 좀 파악을 해야 되긴 해요. 슬픈 현실이지만 성향이 하나하나씩 다 뭔가 다른 데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속 편할 것 같습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그 시간에 게임하세요. 아니면 릴스. 사무실 탕비실에 맥심 노란색 믹스커피랑 카누 새로 채워놓으면 매주 월요일마다 개인 텀블러나 지퍼백에 10개나 20개씩 털어놓은 과장님이 있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공용으로 마시라고 법인카드로 사다 놓은 건데 대놓고 가방에 챙겨가는 거 보니까 진짜 정떨어짐. 이거 총무팀에 찔려도 됨? 아니면 내가 너무 쪼잔한 거임. 하필 그거 걸려가지고. 그 몇백 원 베스트 댓글이에요. 몇백 원 아끼겠다고 회사 비품 도둑질하는 어른들 진짜 추함. 쪼잔한 건 작성자가 아니라 그 과장님. 옛날에 아이키아가 지금도 있나요?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연필을 다 가져갔다고 점점점. 우리 회사는 종이컵이랑 티슈까지 챙겨가는 사람이 있어서 결국 탕비실에서 CCTV 달았음. 총무팀에 말하지 말고 탕비실에 공용 비품 외부 반출 금지 경고문 하나 붙여달라고 하세요. 찌르면 본인만 피곤해짐. 붙여달라고 누구한테 할 건데요. 저런 사람들이 꼭 밖에서 후배들 밥 한 번 살 때는 세상 쿨한 척함. 재밌는 거 많네. 전 애인 흔적. SNS 하이라이트에서 안 주는 심리. 소개팅하고 서로 호감 생겨서 썸 타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인스타 보다가 예전 여행 하이라이트에 전 여친이랑 손잡고 찍은 사진, 얼굴만 살짝 가린 럽스타그램 피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걸 봤어요. 헤어진 지 1년 넘었다는데 귀찮아서 안 지운 걸까? 아니면 미련이 남을 걸까? 물어보면 예민한 사람 취급받을까봐 혼자 속 터집니다. 실제 베스트 댓글 반응은요? 귀찮아서 안 지웠다는 건 100% 핑계고요. 어? 아닌데? 세 사람 만날 준비가 안 됐던 거구나? 전 여친 보라고 전시에 놓인 거임. 아, 근데 손잡고 찍은 사진은 좀 럽스타그램. 그거 말고 그 어떤 새로운 사람과 어떤 곳을 갔었을 때 이제 거기서 전에 올렸던 피드에 그 데이트 코스를 올린 게 있다면 여자의 촉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우고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것, 네. 댓글에 그냥 아직 이거 있네? 라고 웃으면서 물어보세요. 거기서 정색하거나 당황하면 바로 손절각 잡으면 됩니다. 아직 이거 있네? 이거 괜찮다. 자기야 아직도 이거 있네?
전에 손 잡고 있는 거 있네. 손이 아직 따뜻했나 봐. 핫팩 줄까? 하루 종일 놀릴 것 같아요. 입사한 지 한 달 된 신입이 퇴근 시간인 6시 되기 전부터 5분 전부터 가방 다 쐬고 싸고 외투 입고 대기합니다. 5시 59분에 컴퓨터 전원 끄고 6시 땡 치자마자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사하고 1초 만에 튀어나감. 자기 일 다 끝냈으면 칼퇴하는 게 맞긴 한데 팀원들 다 야근하거나 마감하고 있는데 전화하는 거 보면 솔직히 사회성 좀 부족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듯. 이게 이상한가요? 댓글 한번 볼까요? 6시 퇴근이면 6시 나가는 게 정상이지. 그럼 퇴근 시간 다투고 눈치 보면서 6시 10분에 나가야 사회성 있는 거임? 화가 났어. 일 다 끝냈으면 좀 보내줘라 좀. 야근하는 건 그 사람 일정이 밀린 거지. 신입 탓이 아니잖아. 다른 분은 솔직히 퇴근하는 건 자유지만 5분 전 컴퓨터 끄고 가방 메고 대기는 선배 입장에서 얄미해 볼 수 있음. 1분만 여유 가져도 욕 안 먹을 텐데. 저는 좀 괜찮다고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이렇게 벌써 갔네요. 마지막 하나 할게요. 뭐 읽어드려야지? 자, 친한 친구한테 급하게 물어볼 거 있어서 낮 1시에 카톡을 보냈는데 저녁 8시까지 답장이 없었습니다. 바쁜가 보다 했는데 인스타 들어가 보니까 1시간 전에서 카페에서 커피 사진 올리고 스토리 실시간으로 3개나 올려놨더라. 바빠서 카톡 답장 못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 그냥 나한테 답장할 에너지를 쓰기 싫다는 것이지 솔직히 손절 마려움. 그래요. 예.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카톡 답장은 대화를 이어가는 노동이고, 인스타 스토리는 그냥 혼자 노는 것이라 결이 다름.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 기분 나쁜 거 인정이라고. 와씨. 너무 얄미운데 너무 맞는 말이다, 이거. 그죠? 진짜 중요한 용건이면 전화를 하셈. 카톡 늦게 본다고 서운해하기 시작하면 인간관계 다 파탄남. 맞아요. 요즘에는 카톡이 늦어도 어쩔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려니. 예.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 맞음. 어떻게.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면 밥 먹다가도 10초 내서 이따 연락하기 한 줄은 남김. 굉장히 찔리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재밌네요, 이거. 스레드의 굉장히 핫 토픽들. 재밌습니다. 요즘 세상이 좀 많이 이렇게 변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씁쓸한 느낌이 들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노래 듣고 여러분들이 혹시 열받았다면 좀 시키도록 하세요. 네. 한로로가 부르는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0 더하기 0인가?

심리 테스트. 무슨 생각해? 자, 여러분의 심리를 파악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파악하는 그 시간도 되겠습니다. 자, 주말에, 이제 주말이죠. 주말에 혼자 조용히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탁! 소리와 함께 카페 전체가 암전, 정전되면서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당신의 첫 반응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어? 무슨 일이지? 아니, 좀, 진짜. 어, 무슨 일이지?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 무슨 일이지? 라고 하면서 즉시 주위를 둘러보고 직원이나 옆 사람 눈치를 본다. 두 번째.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서 내 자리부터 비춘다. 세 번째. 이게 무슨 일이야? 은근히 흔치 않은 상황에 묘한 흥미를 느낀다. 이거 맞아? 네 번째. 아, 귀찮게 됐네. 한숨 쉬면서 가방 챙겨 나갈 타이밍을 잰다. 자, 첫 번째는 무슨 일이지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직원이나 옆 사람 눈치를 본다고요. 두 번째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서 내 자리부터 비춘다. 세 번째, 이게 무슨 일이야? 은근히 흔치 않은 상황에 묘한 흥미를 느낀다. 네 번째는 아, 귀찮게 됐네라고 한숨 쉬면서 가방 챙겨 나갈 타이밍을 잰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두 번째 할 것 같습니다. 예, 혼자 조용히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주말에 틱 소리가 나서 암전, 정전되면서 어둠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반응이에요. 자, 첫 번째, 무슨 일이지? 라고 주위를 둘러보고 직원이나 옆 사람 눈치를 보는 분. 어딜 가나 남들의 기분과 시선을 먼저 신경 쓰느라 기가 많이 빨려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혼자만의 완벽한 잠수 시간입니다. 눈치 레이더, 과부하 상태래요. 두 번째는요, 저조. 아, 남에게 피해주기도 싫고 도움받기도 싫어하는 성향입니다. 딱 저 맞습니다. 웬만한 문제는 혼자 해결하려 해서 듬직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방어형 독립파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일상의 권태기가 찾아와 작은 자극이나 변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강하지만 지루한 환경에 오래 두면 모두 쉽게 시들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방전 1% 상태. 사람도 일도 그냥 다 귀찮고 쉬고 싶은 번아웃 직전입니다.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고 주말에 무조건 이불 덮고 잠만 자야 할 타이밍입니다.

오늘은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누군가는 운동을 하고, 누군가는 여행을 하고, 누군가는 음악을 듣고, 또 누군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취미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취미라는 게 꼭 대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고, 회사에서는 해야 할 일을 하고, 가족을 챙기고, 또 누군가의

0: 을 찾는 게 아니라 바쁘게 살면서 잠깐 잊고 있었던 나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거창한 계획 말고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들으셔도 좋고 집 근처를 그냥 걸어도 좋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면 여러분의 새로운 취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제이든이었고요. 우리는 다음 주도 더 신나게 놀아요. 지금은 노는 시간. 게이 플레이 DMB.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네 번째 페이지. 올해 이분을 모신 게 잡지사의 묘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잡독자들 사이에서 탄탄한 팬덤을 키워가고 있는 전남대 사학과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 사학과 이성원입니다.
2: 아,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2: 자,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가 결정된 데에는 사실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글쎄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처음 제가 이성원 교수님으로부터 본 뭔가 약간 주책 맞으신 모습? 예.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된 순간이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녹화 끝나고 스튜디오 밖에서 제가 배웅을 하던 참에 저희가 신진서 구단을 마주쳤잖아요.
3: 그렇죠.
2: 그래서 저렇게 사진도 같이 찍고.
3: 아, 정말 너무 놀랬습니다.
2: 아, 교수님이 너무, 저도 너무 좋아하지만 교수님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랑 교수님이 이렇게 바둑을 좋아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 교수님과 저희 사심을 담아 고른 주제. 오늘은 현대판 바둑 삼국지. 오늘과 다음 주 시간 2회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한중일 세 나라가 세계 바둑 패권을 놓고 벌여온 역사를 짚어보겠습니다. 좀 이제 최근에 바둑 흐름에 익숙하신 분들은 바둑하면 아무래도 한국과 중국이 좀 강세가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교수님께서 바둑의 기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 네, 뭐 바둑이 이제 고대 중국에서 발생했다라는 거는 뭐 다 아는 이야기고, 이제 중국의 세본이나 박물지 같은 문헌에 보면은 뭐 약 4000년 전에 중국의 하왕조의 시조인 뭐 우인금이, 뭐 요인금이 바둑을 뭐 만들어서 순임금에게 계승했다 뭐 이런 기록은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요인금, 순임금 이런 이야기는 전설상의 상황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뭐 증명된 것은 아니에요.
2: 네.
3: 근데 그러나 적어도 약 2500여 년 전에 춘추 전국시대 때 문헌들에 보면 고급 사대부들이, 사인들이 뭐 박을 두었다 혹은 혁이나 길을 두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2: 예.
3: 이런 게 이제 일종의 보드게임인 육박 경기라든가 또 바둑의 경기라고 학자들은 충분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런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2: 네. 자, 이렇게 바둑은 중국에서 시작되었지만 근대 이후에는 일본이 압도적인 최강국이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바둑이 어떻게 발전한 겁니까?
3: 일본은 같은 동아시아 국가로서 중국이나 한국과 유사한 점도 많지만,
2: 네.
3: 상당히 다른 역사 과정을 겪었어요. 특히 12세기에서 19세기까지 약 중세에서 근대까지의 700년의 일본의 역사는 우리가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로 이어지는 바로 무사가 집권하고 무사가 지배계층이었던 바로 사무라이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2: 예, 예.
3: 그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는 강력하고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사무라이 무사가 최고의 가치인 무사도의 문화를 지향했던 사회예요.
2: 예.
3: 과거 시험도 없었고,
2: 예.
3: 그게 바로 일본과 조선이나 중국과 다른 역사였던 거죠. 거기다가,
2: 네.
3: 일본의 역사의 경우에는 소셜 모빌리티를, 즉 사회적 유동성을 아예 조기에 차단하는,
2: 네.
3: 폐쇄적인 신분제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산농공상의